0: 예매하세요.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실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0: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주는 소란스러운 냠냠시티. 비성성어! 비성성어!
1: 대체 누가 아기를 올린 거야?
2: 둘이서 그런 거잖아요!
3: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1: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4: 울음소리 80dB, 눈물의 지름은 0.5cm, 초당 약 3회 8흔들기. 아기가 지금 원하는 건? 응? 이거예요!
3: 오? 그걸로 아기를 달랠 수 있는 거야?
4: 아기들은 제가 잘 알아요.
2: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4: 좋아. 그런데 탄탄, 아기에게 이 쪽쪽이를 줄 땐 꼭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줘야 해. 슈! 이렇게. 알았지?
2: 아가야, 슈!
3: 저렇게 하는 거 맞아?
4: 그럼요, 맞아요. 아, 맞을걸요? 탄탄이 아기랑 잘 놀아주네. 혀를 펴? 탄탄! 잘하고 있어! 슉! 알지?
2: 슉!

저는 거인의 코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0: 상황 끝! 자장가 작전 완료! 하하하! 훌륭하군! 다음 작전은 뭔가? 네, 대장님! 다음 작전은 레시피스톤 탐색 작전입니다! 좋다! 잘 들어라, 토키제군! 그 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힘을 사용해 우리만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0: 대장에게 경례 안 하나?
1: 죄송합니다!
0: 경례가 너무 늦었다! PT 1번 10회 실시!
1: 아!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0: 전! 아기가 레시피스톤을 갖고 있다! 추격! 추격해!

0: 완두콩 말한 자!
1: 오케이! 데프콘 모두다! 데프콘 모두!

0: 가자.
1: 어? 슈퍼제 어린이집에 도착했나요?
0: 네, 도착했습니다.
1: 그런데 탄탄은 어디에 있죠?
0: 탄탄은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조금 뒤에 올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 슈퍼잭은 서둘러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주세요.
0: 네, 맡겨주세요. 슈퍼히어로가 왔다고 아기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2: 슈퍼잭, 이번엔 아기들을 울리면 안 돼?
0: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2: 소리는? 슈퍼잭, 비명소리야. 악당들이 먼저 왔나 봐.
0: 아기들이 위험해. 이 비겁한 악당 녀석들! 아기를 괴롭히다니! 어?
3: 누가 괴롭힌다는 거야!
0: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어디가 아가야!
4: 이 도시에 멍청한 히어로가 있다더니 그게 너냐?
0: 뭐? 멍청?
5: 워키! 어서 조그만 적군을 찾아라!
4: 네, 대장님!
0: 하! 절대 못 가!
6: 저런 허술한 악당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야?
4: 허술하다니! 우린 세계 최고의 악당! 워키토키 군단이다!
0: 군단? 둘밖에 없잖아.
4: 어쨌든 우린 군단이다!
6: 가만히 있어봐.
0: 이거 안 떨어져!

0: 우와, 오, 신기해.
1: 감탄할 때야. 어서 따라와.
2: 레시피스토리 광피다 돌격.
1: 어서 아기를 데리고 와.
0: 가봐야
1: 슝 하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치? 어서 슝.
3: 목표물 확보.
4: 히어로들이 또 방해하기 전에 작전 지역 변경. 후퇴! 후퇴!
0: 거기서!

0: 걸 숨겨놨던 거야? 아기를 어서 구해야 해!
1: 우리 워키토키군의 가능한 대가를 실게 해주마!

0: 대장님, 저 녀석들이 다가옵니다.
1: 워키, 무차별 발사 작전이다.

0: 드디어 잡았다. 귀찮은 히어로 녀석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어? 어?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에? 지금 그게 중요해?
0: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1: 이 바보야! 지금 히어로들부터 처리해야지!
0: 뭐? 대장님한테 바보? 군법회의에 가고 싶어?
1: 안 돼! 하지 마!

0: 슈퍼잭 레벨업!
1: 아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 빨리 미사일 장착해!
0: 잘 가요, 워키토 피군단!
2: 아가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제발 얌전히 있어줘.
3: 아기! 귀여운 아기들은 괜찮아? 너무 귀엽다!
4: 둥실둥실 열기구를 잡아라!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4: 드디어 구했다! 스페셜 냠냠 카드!
1: 내가 싫어하는 당근 카드긴 하지만.
5: 우와! 꿈만 들어주세요!
6: 저는 푸들이요!
4: 우와! 풍선 마술이다!
7: 우와! 강아지!

0: 짜잔! 신기한 풍선의 세계 만들어 볼 사람!
1: 기대하세요. 이렇게 아니 요렇게 됐다. 왜 이렇게 어려워?
2: 슈퍼잭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이스 피스톤이 발견됐어요.
1: 어? 풍선 축제를 하는 곳이잖아.
2: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이스 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오이, 시금치, 호밀,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당근까지. 어? 어? 어? 아, 내 품!

0: 치열한 녀석들. 설마 여기까지 나타나서 레시피스톤 찾는 걸 방해하진 않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이번엔 어렵게 빌린 이 초강력 악당 슈트가 있으니까. 아유, 저렴한 슈트라서 그런가? 그냥 귀여운 인형 같잖아. 초강력 파워, 자동 충전 기능, 악당을 위한 목소리 변조 기능, 그리고 주의, 다소 귀여울 수 있음. 채, 품이 떨어지기야. 뭐, 성능은 무시무시하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 이제 풀 파워라! 뭐야? 자동 충전이 왜 이렇게 느려? 발사! 발사!
1: 오, 저기 좀 봐! 마스코트인가 봐!
2: 와, 너무 귀여워!
3: 우리 좀 봐!
0: 뭐야? 왜 이래? 저리 가! 저리 가! 정신없어!
4: 곰돌이 안녕!
0: 나쁘지 않은데? 우와! 냠냠 카드가 도대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3: 찾았다!
0: 찾았다! 이 기분 나쁜 목소리는? 슈퍼제? 아자, 냠냠 카드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레시피스톤 찾는 걸 깜빡했네.
3: 이번엔 히어로 포인트가 많이 오르겠지.
0: 레시피스톤을 당장 내놔.
3: 어? 마스코트?
0: 안 내놓으면 이걸 쏜다.
3: 뭐? 안아달라고?
0: 아니 뭐야? 아니 안 주면 쏜다니까.

0: 아우 힘들어. 이거 놔. 뭐야? 발사! 발사!
1: 어? 아! 아! 춤추자고!

드디어 내 손에!

0: 아이고 머리야. 응? 이렇게 직접 갖다 바치다니 고맙다 바보 히어로.
1: 거기서 거기서.
2: 야.
0: 잡아라.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지.

만세! 난 부자다! 이참에 악당 장비를 몽땅 사버릴까? 귀찮은 히어로!

0: 슈퍼지, 풍선기구들을 차례대로 밟고 쫓아가봐.
1: 오,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지먹은 점프를 보여주마. 얏또! 얏또! 얏또! 야야야! 얏! 따라잡았어!
2: 어?
1: 얏!
2: 채, 포기를 모르는군. 어린다!

0: 거야? 안 돼! 나빠졌다! 응? 안 돼!
1: 어? 어? 어?
0: 하지 마! 놓치면 안 돼!
1: 어?

0: 드디어 우승자가 도착했습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1: 야! 래시 피스톤을 놓쳤잖아. 전부 니 녀석들 때문이야. 이 방해꾼들아.

0: 좀 더 비싼 걸로 피를 내릴걸. 두고 보자, 슈퍼잭!
1: 잘했어, 슈퍼잭. 시민들을 구했어.
2: 예!
3: 우와, 드디어 성공했다.
4: 우와, 잭 대단하다. 난 아직 공룡은 못 만드는데. 대신 비행기랑 꽃, 우주선, 또...

0: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학교에 온 로라 소장. 전 그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요.
1: 나도 검은 다이노스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0: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데모스의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2: 데모스?
0: 다른 차원에서 나랑 싸웠던 악당이야. 검은 다이노스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1: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이노스터는 모두 10대들이니까 그 검은 다이노스터도 너희 중학교에

0: 다닐 가능성이 커. 내가 직접 너희 학교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오, 마침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루시오의 보호자로 학교에 오시면 어때요? 이모라고 하면 되겠네요.
0: 내가?
2: 소장님이?

0: 아주 잘했다, 에단. 역시 예상대로 넌 최강의 다이노스터가 되기 완벽한 녀석이구나.
1: 공룡을 공격하고 루시오까지 공격하다니,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0: 성실하면 방법은 간단해. 파즈님을 포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 형을 영원히 구할 수 없겠지.
2: 에단,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엄마.
2: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 상담은 다음으로 미룰까?
1: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쉬면 돼요.
2: 그래. 좀 쉬렴.
0: 이제 선택해, 단. 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형을 버릴 셈이야?
1: 어떡하지?
3: 소장님! 아니, 이모! 여기에요!
2: 안녕, 루시오? 난 사실 조카가 없어서 이모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나.
3: 그래도 익숙해지셔야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요.
2: 그렇기는 하지만...
3: 이모! 어서 들어가요!
2: 그래... 오!
3: 제가 학교를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로비예요. 저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이 복도는 제가 아침에 닦은 거예요. 전에 지각한 벌로요.
2: 그럼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해보자꾸나. 데뷔의 레벨이 많이 올랐네. 오즈도 꽤 높아졌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안 보여.
4: 루시오?
3: 선생님?
4: 루시오의 이모님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루시오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거든요.
2: 그래요?
4: 교무실에 가서 얘기 나누시죠.
2: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3: 선생님!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4: 주인공이 빠지면 곤란하지?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로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도 이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5: 좋아. 이쪽으로 나한테 패스!
6: 좋아.
5: 자.
2: 이게 뭐지? 루시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내 조카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3: 에단! 너도 선생님이랑 상담 있구나?
1: 루시오.
7: 로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에릭 어머님.
3: 이모, 에단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7: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2: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온 거예요. 네가 에단이구나. 에릭 동생 맞지?
1: 맞아요.
3: 학교에 몬스터 다이노가 나타났다고?
2: 루시오, 어서 가봐.
3: 에단, 나중에 보자. 데비, 괜찮아?
5: 늦었네.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앙클로 해머 하네스.
3: 정정해. 다이노 슛 변신.

0: 냅쳐! 델비, 어떻게 좀 해봐!
1: 한심하긴 내가 복수해줄게, 루시오! 테라, 썬더 포켓!
0: 핫! 나도 질 수 없지! 어, 이런, 늦었잖아! 저 녀석들만 활약하게 둘 순 없어! 무슨 짓이야! 난 다이노스터라고!
2: 어, 미안. 근데 나도 다이노스터야.
0: 너한테도 퀀텀 다이노가 있었다고? 다이노 슈트 변신! 말도 안 돼. 검은 다이노스터?
2: 미안하지만 방금 본 건 잊어줘야겠어.
0: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메아메아 성 스트라이크! 이건 놔.
2: 전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0: 정신 차려. 가까이 오지 마.
2: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0: 가요! 발사! 자라!
1: 데비 괜찮아?
2: 별거 아니야.
1: 스테고 테라 쉣! 아! 지금이야 데비!
2: 안킬로 해머 블레스트!
0: 부테라 윙! 발사!
1: 점프를 도와줘, 제이민!
0: 좋아!
1: 내 패쳐!

0: 임무 완료! 그래, 알아. 착하지?
1: 와, 다이노스코! 멋있다!
2: 저기 보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3: 데비!
1: 다이노스토!
3: 잘했다, 다이노스토!
2: 엄마!
4: 엄마!
2: 소장님! 아니, 이모!
3: 다이노스토 5층!
5: 네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6: 어? 저건... 다이노스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다이노스터 같은데?
7: 반갑다, 제이민.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6: 스티븐! 괜찮아?
8: 저 검은 다이노스터...
6: 스티븐을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사라졌잖아. 검은 다이노스터가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2: 빼앗긴 푸테라!
3: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 스티븐의 워치에서 퀀텀 다이노가 완전히 사라졌어. 제이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검은 다이노스터야.
4: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그럼
2: 스티븐은 앞으로...
3: 맞아. 스티븐은 이제 다이노스터가 될 수 없어.
8: 그 검은 다이노스터가 변신하기 전에 분명히 얼굴을 봤고 누군지도 알았는데,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9: 스티븐, 너무 무리하지 마.
8: 그치만
4: 우리가 그 녀석을 잡을게.
3: 스티븐은 쉬어야 하니까 남은 얘긴 나가서 하자꾸나.
2: 푹 쉬고 있어, 스티븐.
8: 아니, 잠깐만! 나 빼고 작전 수행하면 안 돼!
3: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들어본 적조차 없어. 다이노스터가 동료의 힘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니. 현재 최우선 임무는 검은 다이노스터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는 거야.
4: 전 좀 무서워요. 저도 스티븐처럼 퀀텀 다이노를 빼앗기면 어떡하죠?
3: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그 녀석과 마주쳐도 혼자 맞서선 안 돼. 동료들에게 알리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0: 오! 드디어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난다! 그럼 제가 리더할게요.
4: 뭐? 네가 리더면 난 빠질래.
3: 이번 임무를 잘 완수하면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를 얻게 될 거야.
4: 우와! 정말요? 그럼 저 할게요.
0: 방금 빠진다고 했잖아.
4: 그만해! 지금 장난칠 때야?
6: 검은 다이노스터라...
7: 내가 뭘 한 거지?
10: 퀀텀 에너지가 느껴지는군.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다음엔 누구의 퀀텀 다이노를 빼앗을 계획이지?
7: 싫어! 난 더 이상 빼앗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꿈꾸던 최강 다이노스터가 아니라고!
10: 한심하긴. 에단, 네 형을 이런 꼴로 만든 게 누군지 생각해봐.
7: 제이민... 맞아. 형이 저렇게 된 건 그 녀석 때문이야!
10: 그렇지. 바로 그거야.
4: 루시오, 내 완벽한 작전 볼래?
0: 못 알아보겠는데? 이건 개미를 그린 건가?
4: 검은 다이노스터잖아. 잘 봐, 루시오. 이 녀석은 공룡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 그러니까 공룡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몰래 다가가서 뚜둥! 뒤에서 기습하는 거야.
0: 우와!
4: 그런 다음 짜잔! 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서 녀석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지. 빛나는 퀀텀 미라클!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내 이름은
0: 멋진 작전이야! 노래하는 것만 빼면.
4: 노래를 빼면 안 되지. 그게 핵심이라고.
2: 알았어. 그럼 지금 시내로 가서 잠복하자.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데이비!
11: 고마워.
4: 그 검은 다이노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11: 맞아. 난 그 녀석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아빠를 구할 거야.
9: 아무리 봐도 빈틈이 안 보이네. 하,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엄마!
11: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휴대폰은 압수야!
9: 엄마! 돌려주세요!

0: 와, 대단해. 로빈후드도 너만큼은 못 쏠 거야.
1: 집중하는 중이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2: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지.
0: 이젠 방해 안 할게.
1: 아니야, 네 잘못이... 어? 거기 누구야?
0: 스티븐의 퀀텀 다이노잖아? 메아사우루스야?
1: 뭐? 뭐? 내 활!
0: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하! 거기서! 내가 놓칠 것 같아?
1: 녀석의 은신체인가?
0: 예감이 안 좋아, 제이민. 여기서 나가자. 검은 다이노스터가 나타날 거야.
1: 아니, 그 녀석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여기 있는 거 알아? 이제 나오시지!

0: 제법인데 검은 다이노스터 이제야 찾아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잘 됐네. 나도 널 기다렸거든. 부테라 스카이폴! 겨우 이게 다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날처럼 도망쳐봐. 그게 너다우니까.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부테라 썬더 브레이크!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겁쟁이 녀석,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됐군.
1: 누가 도망쳤다는 거야?
0: 끝까지 부인하겠다. 좋아. 이제 끝내주지.
1: 제타 프로스트 윙, 출격! 날아! 지금이야! 부테라 스카이폴!
2: 제이민! 괜찮아?
0: 그래, 다 끝났어.
1: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만해, 당장 멈춰!
2: 이대로 가다간 추락하겠어!
1: 날개가 움직이질 않아!
0: 그때도 이렇게 도망쳤지!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1: 뭐?
0: 네 영웅 놀이는 이제 끝이다! 섀도우 클로우!

0: 재민, 정신 차려.
1: 무력한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0: 몰라서? 가만 안 둬?
1: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흡수!
0: 안 돼! 하지 마! 붙어라!
2: 좋았어! 바로 이거야!
3: 뭐야? 저건 내 날개잖아.
1: 새로운 힘이라 근사하군.
4: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다. 아주 좋아. 최강의 힘에 한 걸음도 가까워졌어.
3: 돌려줘. 다이노스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럼 난
1: 됐고, 네 덕분에 얻은 새로운 힘을 보여주지. 나와라, 크로노스 퀘스트!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군이 있다. 이를 갖추어라.
3: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4: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7: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8: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9: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마.
10: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11: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12: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3: 저희들은 SNS도 하면 안 돼.
14: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5: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6: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7: 촉법소년인데요?

0: bed.
1: One little alpha block jumping on the bed.
2: That's me!
1: I fell off and bumped my head.
0: I need a kiss goodnight.
3: L-I-P-S held hands and said,
1: lips,
3: lips. No mor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4: Fast moving,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어리석은 인간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 이름은 버비 더 디스트로이어. 이놈들을 이곳에서 말살해 주마.
1: 이번 게임은 하키 게임. 버비가 타고 있는 저 로봇 좀 강해 보이지만 상대는 혼자니까 우리가 유리할 거야.
0: 과연 그럴까? 나와라 로봇 군단.

어느 정도 용인데. 하지만 5분간 퇴장당하지. 이렇게 엄마가 퇴장당하면 조금 위험할지도.

0: 하키는 골프가 아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가? 공도 사라졌고 어차피 니놈들이 이기더라도 캡처는 불가. 포기해라 인간들.
1: 공이라면 여기 있어. 다들 기다렸지? 트레미 등장.
0: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1: 과연 그럴까? 부탁해 찰리 3세. 소매가 나를 공으로 쓰는 거야.
0: 헛소리하지 마라.
1: 뭐래? 너 때문에 난 지금까지 하키고

이럴 리가.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다들 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돌아오려고 얼마나 엄청난 모험을 했는지 알아? 글쎄, 내가 까마귀한테 불려가서 눈 속에 파묻혔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구조 신호를 딱 보냈더니 마침 우연히 개들이 지나가더라고. 그게 나와 찰리 3세의 만남이었지. 찰리 3세는 내가 지은 이름인데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있는 힘껏 나는 개들한테 침범벅이 되면서도 오직 가족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3: 안녕! 난 매일

0: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비켜 비켜 다 비켜. 느려 터진 것들은 내 뒤에서 먼지를 마시라고. 너희들 중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야? 아 답답해. 나랑 신명 나고 짜릿하고 쫄깃쫄깃한 레이싱 한번 보자고. 날 이기면 사람들을 원래대로
1: 자기랑 경주에서 이기면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주겠대.

갈매기네 가족도 만만치 않은데요. 운전할 때 나 뽑아야지.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저 레이싱 실력, 왕년의 스피드 레이서였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나와라 등급 질비 사인.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아, 어느덧 돌고 돌아 트래기컬 승산이 보입니다. 나는 접은 적이 없다고. 방해꾼도 다 날려버렸으니 이 레이싱을 이기고 널 내가 갚겠어. 엄청난 스피드의 향연입니다. 아빠 그리고 꾸루아,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1등이 코앞인데 조금만 더 가면. 그래도 다른 녀석들은

0: 레이싱을 할 수 있어 즐거웠어.
1: 안 돼. 게임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1: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2: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3: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2: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맞죠?
4: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1: 제가 얘기를 하려고
5: 나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1: 별로 대학 안 된다고 아빠라.
6: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7: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8: 아, 그래.
5: 왜냐?
9: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0: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11: 화이팅!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4: 아이고 잘하네.
1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6: 아, 이 분위기?
1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8: 2분 위기.
15: 뭐야 이거?
18: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9: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2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옷은 유쾌하고 발랄하고 매력을 끄는 매력 덩어리.
1: 몇 살이야 하루?
2: 5살.
1: 하루 하루 여기 앉아봐. 엄마 바나나 줄게. 빨리 앉아.
0: 하루는 잘 먹었어요. 처음부터 잘 먹었고 먹는 걸 좋아하고 외식갑니다.

0: 오빠리다.
1: 오케이, 됐을 건데.
2: 갖고 갈까?
3: 마띠가 보통 더 잘 일어나고 하루가 워낙 잘 먹으니까 오자마자 이제 먹는 거를 찾죠.
2: 밥 먹으러 갈까?
4: 바보.
3: 하루 돌 때 그거 적었어요. 휘핑. 젓는 거, 요리사.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요.
5: Le gusta comer es lo que más le gusta, creo.
1: ¿Cómo hacemos? Bueno, vamos a hacer esto. Leche de nada.
3: 그러면 이것도 넣어봐.
0: 누나.
3: 아니 아니 기다려봐 하루야. 넣어 봐.
0: 넌 빨리 싸우지.
3: 알았어, 네가 해.
2: 다 넣을 거야? 너.

0: 그거 엄마 해주면 안 될까? 얘로?
1: 맞아.
0: 자. 그래, 프렌치 토스트.
2: 하루.
0: 하루입니다. 빰빰빰. 부르부르붐.
2: 좀 이따 빼. 하루. 내 하루, porque tengo más tiempo disponible y estoy trabajando en casa.

0: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막, 막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마띠는 좀 느긋하죠. 하루 준비됐어? 일로 와. 이제 우리 어쩜 이먹을까?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1: 하루
0: 엄마가 신어 양말? 엄마가 신는다. 빨리 하루야 제발. 하나만 마지막이다. 마지막 울티모.
1: 엄마 신만 아니야.
0: 하루.
2: 하루 hay que vestirse. Tienes que ir a saludar a Miss Scarlett.
0: Sí, sí, sí.
2: Vamos. Esperando.
1: Practicando.
2: Haru, ¿vas a ir así a la? ¿Vas a ir así a la, al nido con el casco nomás y el pijama? No, hay que ponerse ropa. Haru, pantalón abajo. Tuki.
0: Haru,
2: bájale pantalón. Tuki. Haru, pantalón abajo.
0: 아빠로서의 마티는 160점? 늘 비슷한 페이스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난도 하고 참을성 있게 설명도 다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 네, 너무나 훌륭하죠. 네.
1: 됐다.
0: 가자, 하루야.

0: Vamos. Aparte, apá beso. Apá beso.
1: Chao, chao.
0: Aña, apá. Catoque.
1: Chao, chao.
0: Bueno,
1: buen día.
0: ¡Cacha! ¡Vamos! ¡Adiós! ¡Apañón!
2: ¡Apañón!
0: ¡Adiós!
2: ¡No tengo cinturón!
0: ¡Oh! ¿Cincha? ¡Ande, ande, ande! ¡Arresto, Haruya! ¡Noé, Anjón, noé, noé, noé, noé, noé, 미안, 엄마가 깜빡했어. 우리 이제 가자, 알았지? 갑시다. 우리 어디 갈까? 엄마는 비각이네. 빨리빨리 가볼까요? 하루야,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
2: 아빠 산 것도 귀여운 또 바다 숲도 귀여운 돌.
0: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차를 살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크락션 너무 많이 쓰고요.

0: when you're smiling.
1: 다 왔다.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다 왔어요.
2: 다시 한번 올게.
3: 다시 한번 올게.

현재 저는 유네스코 페루 사무소에서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작년 2월에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0: 친구들끼리.
1: 아가.
0: 여기 아니야? 파란색?
1: 내년 문기 아가사 내로니 시 다윗.
0: 아, de campesino. A ver, 어떻게 쳤어? 다시.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2: Bueno, nos conocimos, nos vimos por primera vez en un taller de música, de percusión, en Buenos Aires, hace ya 10 años, 2016, 10 años.

0: imagen, una linda, simpática y se reía mucho. Y creo que me acerqué un poco, naturalmente, la veía un poco perdida y creo que la trataba de ayudar.
1: Mati의 첫 인상은 제 생각에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엄마 울었어요, 처음에 사진 보고. 왜 저런 시커먼 사람이랑 무슨 상황이냐, 약간 엄마가 사진 보고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마티를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동네 아저씨, 뭔가 추근득되지 않고 되게 친절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이 그룹에서는 제가 좀 비빌 때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뭐도 막 쉽게 물어보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2: 맨 처음에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저였어요. 부모님이 2020년 3월에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마티랑 그때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왜냐면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한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혼을 할 것이다. 내년쯤에 할 예정이다. 마티 허락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3: 내가 그 사회에 진짜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딸은 이거 나오는 거 안 되는데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하라거나 뭐 직선적 그런 스타일인데 사위가 좀 온순해가지고 속이 깊어.
4: 아 이제 쉬터 못 갈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나가지고
3: 백 며칠 만에 한국에 와서 부려 살고
4: 젊었을 때 우리 애 키울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보고 싶고
3: 마음속에만 놓고 사는 거지. 여기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시간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4: 밥을 먹어야 돼, 우리는. 계란 후라이 두 개 할게요.
5: 그냥 있는 대로 꺼내서. 아, 여행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죠.
3: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먹고, 이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비행기를 얼마, 10시 반부터 뭐 해가지고 서울 한 시간을 비행기 속에서 갇혀 산다, 뭐 이런 생각은. 공항까지가 1시간 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는 14시간이나 걸리고, 상파울로까지는 12시간, 상파울로에서 리마까지 5시간, 총 3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6: 할아버지!
3: 25년 3학년이고, 애들 셋을 우리가 뭐 100% 다 케어는 아니지만 며느리나 아들도 바쁘니까 우리가 해주시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거기다 부시라고 네?
6: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글밥이 많은 거를 챙겨가지고
3: 뭐 간다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시원히 농담이지로 난 알았어 처음에. 근데
7: 이거
1: 근데 똥이
7: 핸디랑 나랑 걸음마를
4: 한국에 왔어. 살면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여기서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학교 가면서도 그러고

0: 하루가 보고 싶어요.
1: 한다고 하니까 뭐 들고 가야지. 앞에만 먼저 들고. 아. 자, 앞에만.
2: 아이고, 즐겁습니다.
1: 먼 길 갑니다.
2: 네.
1: 아주 먼 길을 갑니다. 네. 네.
3: 잘 갔다 올게.
1: 갔다 와.
3: 아이고, 애기 됐네?
1: 울지 마.
3: 아, 즐겁게 갔다 와야지. 엄마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4: 반갑습니다. 그래야지. 엄마 딸 처음 따로 봐서 그래.
1: 그래, 그쪽 와서.
0: 엄마.
1: 잘 다녀오겠습니다.
4: 처음 따로 잡아서 그래.
5: 잠깐 빼고 앉아.
3: 엄마한테 안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으면서.
0: 따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하루야 곧있으면 만나. 하루야 사랑해.
3: 하루야 사랑해.
1: 아이 그래.
3: 어, 하루 만난다고.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응.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1: 아빠 통하죠? 어? 울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고 아빠가 속상하니. 하루가 이렇게 보내왔네. 할아버지도 막 저기 스물 몇 살 때 떨어질 때 울었어. 공항에서도 울었어. 할아버지도
3: 그래. 스무 살 때인데도 그렇게.
1: 에휴. 엄마 떨어질 때 울었어. 마음 딱 잡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은 너도 기분 좋아. 풀려.
2: 오래 있다 오실 건가 봐도 애기가 저기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는다고 그러나 봐요?
1: 14일, 15일.
2: 15일?
1: 불안했죠. 여기 와서 간다고 물으면 어쩌냐고. 아니, 부산도 아니고. 그게 제일 걱정했어, 사실. 될 거면서. 2주 동안 잘 있을까, 이런.

0: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간다. 내일 만나자.
1: 그래, 내일 만나.
0: 여기서 놀고 먹고 자고. 아, 제가 그냥 이모 독일 어디 가요 우리?
2: 프랑크푸르트.

사육당한 나올까? 그 안에서?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자리 앉아서 또

0: 사람 약간 지쳤어 지금.
1: 할아버지, 저기 면세점 갈 겁니까?
0: 아, 요거 시키고 있을 테니까 어, 할머니랑 다녀와. 할머니랑 다녀와. 어, 난 이건 짐 지키고 있을게. 잘 다녀와.
1: 그러면은 출발합시다. 짐 잘 지키고 있어. 응. 너 엄마 아빠가 다 사. 짜잔. 어디 귀엽죠. 할머니 이거 들어. 응? 저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표정이
2: 바뀌네. 이시원 이거 계산할 거야.
1: 잠시만요. 내가 짤게요.
2: 이시원 그렇게?
1: 브라질로 출발.

0: esto está muy caliente,
1: ¿eh? La.
2: A ver, espera, yo te voy a dar el...

0: Ay, pues tenés sueñito.
1: No.
0: Ah, bueno.
1: Sí.
0: ¿Sí?
2: ¿Julia?
0: ¿Julia?
1: Sí.
2: 오늘 자면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있을 거야, 아루야.
3: 하나만 모르는데? 하나 더 봐야 돼.
2: 찾아보자고요.
3: 경아, 빨리 찾아봐.
1: 어, 떠 있다, 여기.
3: 네 말했던 시범을. 태풍.
2: 여기에서
3: F,
2: 찾아보면
3: 여기
2: 되겠다.
3: 여기 F네? 여기 F잖아.
2: 어, F, 거기 있네.
1: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3: 쭉 가서, 이리 쭉 가서 가면 되나 봐. 응.

0: 아까 전에 길이랑 똑같이 가고. 가랑.
1: 아까 왔던데, 내 2차 보니까? 2차 아까 똑같이 왔어. 근데 F는 이리로 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0: 우와!
1: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F가 하는 데가?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는.
2: 이리 오세요.
0: F 여기 없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1: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다.
2: 찾아봐요, 다시.
1: 너 돌아왔으니까? 이 앞이야. 지금. 네.
0: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여기로 가야죠. 일단 여기로 가봐요.
1: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이리 와봐.
0: 아니, 여기 없을 적이 있는 거, 저기 없을 적이 있는 거.
3: 가서.
0: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1: 아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야지, 여기니까.
2: 그래?
0: 할아버지가 저리로 가려 해서 저리로 갔는데, 저는 이리로 가려 했는데.
1: 아니, 이게 지금 상의해서 가야 되니까.
0: 상의라는 거는 왜 하는 건가요?
1: 이리 와봐.
2: 시간이 늦는 거 아닌가?
0: 아니, 시간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잖아.
1: 중요하지.
2: 아니, 중요하지.
0: 나는 못 말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
1: 이쁘다 봐도 그럴 땐 아니고.
2: 애들이니까 그렇죠.
1: 내 새끼가 한대 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도 한 달이 거치니까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0: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할아버지 이렇게 갔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내려가 보자 일단.
2: 내려가 봐 시원아. 내려가. 여기 가서.
1: 새벽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네. 이거 가냐고 물어본다.
2: F 게이트. 리마.
1: 리마.
4: 라떼?
1: 네.
4: 키세오 버치패스.
2: 아, 티켓?

0: Que te sientes igual.
1: Sí, porque vienen desde ese lado. Entonces, César pega acá. 누가 오는지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지 봐봐.
0: 얼른 와요. 훈련 됐어.
1: 하루. 엄청 늦게 나온다, 그쵸? 하루. 왔다. 왔다.
2: 그래. 뭐야, 이렇게 먼지까지 와갖고 이런 게.
1: 아빠도 못생겼어.
3: 내 집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4: 애물어? 좋아서? 아빠가 눈 나오게. 할아버지 안 하고 갈까?
1: 아니야, 무거워 이제.
4: 아니야, 무거워. 한번 할아버지 안 하고
1: 이제 무거워.
4: 할아버지 안 하고 가자.
1: 너가 이거 들고 갈래?
4: 아이고. 아이고. 어이씨.
1: 아빠 무겁지?
4: 안 무거워.
1: 아, 무거워.
4: 안 하고 갈만하네.
1: 그래야. 아, 갑시다, 얼른. 아유, 네. 또 그래도 한 시간 더 가야 돼.
2: 한 시간을 더 가야 돼?
1: 어, 집까지. 시원아, 바깥이 시야. 신기하지? 어때?
3: 너무 좀 옛날 도시 같아.
1: 그치?
2: 지금 왜 기타 말고 저런다냐? 중추가는 건가?
4: 다 지어요.
1: 아니야, 저게 뭐냐면 2층, 3층을 돈이 벌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마감을 해버리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철제를 놔두는 거지.
2: 아, 일부러 그럼 마감을 안 하는 거네.
3: 부모 집 주택이지.
1: 우리 집 여기야. 어? 우리 집 저기야. 아니야. 농담이지.

0: 하루
1: 피곤해요.
2: 아, 안 피곤하다. 아, 안 피곤해. 하루 보고 자네 보니까. 아, 신난다.
0: 고생했어, 진짜. 48시간 다 된 것 같아.
2: 못 오지 않았는데 왔네. 아이고, 어려운 일 왔다.
3: 고생한 보람이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와보니까.
0: 가자. 하루 들어가자.
2: 드디어 왔다.
3: 진짜 귀여워. 하루 집에 왔다.
0: 여기 봐. 여기 마티가 글씨 쓴 거예요. 환영합니다.
3: 고맙어요.
4: 환영합니다.
2: 뷰가 너무 좋다.
3: 뷰가 너무 좋아.
0: 공원이 앞이라서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야.
3: 여기 구경 좀 해도 돼?
0: 여긴 주방입니다. 우리 집은 조금 쪼촐하지만 뭐 괜찮아.
3: 아이고 좋네.
0: 아니 엄마 온다고 좀 청소 좀 했지 내가. 하루방 어디야?
2: 내방 어디야?
3: 하루방 어디야?
0: 누나한테 하루방 보여주자.
2: 어이야 여기도 길다.
4: 여기
0: 하루방 여기래 여기. 여기는 우리 방이야. 뭐 별거 없지 뭐. 좀
2: 뭔 침대가 운동장 맞냐.
3: 그러니까.
0: 근데 하루가 뛰어놀기 좋지 그래서.

0: 입이 왜 이렇게 시원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1: 엄마 아빠 침대야?
0: 응! 근데 여기서 근데 평소에 누가 자?
2: 하루 누나 잘 만났네. 아이고.
0: 어? 여기서 누가 자? 할아버지, 할머니.

0: 여기가 어디야? 페루 중심 같은데.
1: 여기에요, 여기. 오늘 좀 좋은 데로 예약했지,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약간 전통적인 약간 스페인 양식에.
2: 우와.
3: 올라.
1: 나도 처음 와봐.
3: 아이고야. 우와.
1: 구시가지 근처에 되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든 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겸사겸사 건축도 보고 건물도 보고 맛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3: 깜짝 놀랐죠. 한국서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키스키 이 크기가 이거 뭐 최고다 최고 최고.
2: 무엇일까?
1: 우리 특별 전용실이에요.
2: 메뉴 여기 페루 음식이에요. 페루 세비체 클래식.
1: 사실 페루 음식 세계적으로도 좀 잘 알아주고 이래서 페루 음식들은 다 대체적으로 뭐 세비체도 굉장히 유명하고
2: más local, más sí, es más variada, pues tiene.
3: 식대는 얼마나 가?
1: 나도 처음 와보는 거야.
3: 자리값 비쌀 것 같으니까.
1: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 오는데 이러는데 한번 와보는 거지 나도. 너무 먼 데까지 와서 고맙고 여기서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어 내가. 아니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빵이야? 와, 약간 안데스 산맥의 어떤 치즈라든지 거기 허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거래.
4: 어, 맛있겠네.
5: 나 이거 먹고 싶어.
1: 그래, 잘라보자. 그런 거 섞여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
4: 단맛이 별로 없으면서
1: 맛있어?
4: 담백하니 그거네.
1: 빵부터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는 빵 맛이다.
3: 맛있다 빵.
1: 빵? 근데 빵 너무 많이 먹지 마 빵. 아, 본 메뉴가 나올 텐데.
3: 나 못 먹을 것 같은 걱정된다.
2: 이건 뭐야?
1: 생선 튀김.
2: 안티쿠초 신장.
3: 아.
4: 몰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다 맛있다 빵인 거고 뭐.
1: 다행이네. 아니 입맛이 좀 다른.
4: 네, 호감은 좀 안 갔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1: 지금요.
4: 근데 이런 얘기 어디에 나오면 안 돼요. 지금요. 곱창 맛이야. 내장.
3: 짜고.
1: 하나 먹어봐.
4: 짜고.

0: 맛있는 게 아니라 잘 비위가 별로 안 맛있어요. 비위가 약해서. 빵이 제일 맛있네, 나한테. 어? 내 입에 제일 맛있어.
1: 그래?
0: 우리 엄마는 빵이 진짜 약해. 빵이 맛있네.
1: 빵 좀 사갈까?
2: 어.
1: 빵을 사가.
2: 맛있네.
0: 야, 야, 시원히 좀 줄까?
1: 시원히 줘야지.
0: 튀긴 거?
1: 오징어 튀김 먹고 싶대.
3: 맛있겠다. 김말이 됐어?
4: 어머, 오징어 튀김 맛있는데 분식점이 더 맛있어.
1: 그래?
4: 익숙하다, 분식점 맛이.
1: 그렇지.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지원아.
4: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어.
1: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대.
5: ¿Tiene quesito?
1: Sí.
5: ¿Sí, bonito?
1: De adri지만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쟤.
0: 먹복. 먹방. 아무래도 먹방 시도나 해야 될 것 같아. 조회수 많이 나오고 다 100만 조회수 나올 수 있겠다.
2: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 없는데 또 그런 생각을 했네요.
0: 올리면 조회수 많이 나오겠는데? 내 생각.
5: 어디야, 기타?
0: 선생님한테 아니야?
1: 하루야, 누나 졸려. 어떡하지?
0: 나도 졸려.
1: 애들 재우고 좀 놀자, 우리. 우리 자러 왔네, 여기. 자러 왔어.
0: 몇 시인데 자러 와? 8시 반에 간대서.

0: 가자, 출발! 오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1: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2: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3: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4: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

0: 뭐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4: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5: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6: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17: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이거든요.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18: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9: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7: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20: 하루 한 번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쁨을 살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21: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22: 이 불안을 닦아준 오이진 닭집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20: 말씀 받아 이제 왔는지
22: 불안이 있습니다.
18: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21: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2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그래서.

0: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엄마란 감격을 안겨준 나은이. 작고 가냘픈 몸으로 힘든 치료들을 잘 견뎌내며 많은 행복을 전해준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1: 나은아, 정신 좀 차려봐. 아이고. 아이고, 나은이 몸도 아직도 뜨끈뜨끈하네. 갑자기 고열로 치솟으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나은이는 말을 하지 못해 열이 날 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애가 타곤 합니다.
1: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눈물이 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얘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엄마 나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라고 하는데, 얘는 그런 말들을 못하니까 그냥 그럴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야, 엄마 얼굴 좀 놔줘.
0: 희소병으로 아직 걷지를 못해 8살이 되었지만 아직 안고 움직여야 하는데요. 열이 오르면 열경기를 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찾아 열을 내려줘야 합니다.
2: 힘을 넘어 줘서 이쪽에 눌렀게 됐습니다.
1: 다 했어.
0: 희소병에 걸린 딸 나은이와 8년째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엄마 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눈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으로 아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

0: 소개해드릴 엄마 수경 씨는 점점 흐려지고 있는 눈으로 희소병을 지닌 딸 나은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8년간의 기적을 일궈온 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엄마와 나은이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
2: 아이고, 잘 잤죠? 어? 좋은 꿈 꿨어?
3: 어, 좋은 꿈 꿨어.
1: 8살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안겨 하루를 시작하는 나은이.
2: 우리 나은이, 이제 핑크핑크 분홍 옷 갈아입자. 만세! 어이.
1: 심한 척추측만으로 얼마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2: 나은이 척추가 좀 많이 휘어 있었거든요. 수술하고 앉는 게 혹시 확실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철심은 아직 못 빼가지고 이제 그거는 빼지는 못하고 수술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나은이 보조기 신기 전에 그냥 바로 확신하면 아플까 봐 먼저 좀 주물러 주고 신발을 신기려고요.
1: 다리 근육이 경직되어 다리가 휘는 걸 막기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조기를 신겨야 합니다.
2: 다 했다. 나은이 잘했어. 아, 난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돕냐.
1: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2: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엄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엄마 이게 되더라고요. 어이요.
1: 사실 수경 씨에겐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한쪽 눈은 빛만 감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 눈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반창고 떼는 것도 한참이 걸립니다.
2: 오마이갓. 얌전히. 아니야, 얌전히 나오니. 옳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다 흐리게 보이고 완전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볼 수 있고.
1: 망막질환이 진행되고 있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요.
2: 저희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보였던 글씨들이 그러니까 백내장 영향이 이제 어쩐지 갑자기 글씨가 조금씩 안 보여가지고.
1: 8해 전 엄마 품에 처음 안긴 나은이. 유난히 작게 태어난 딸을 보면서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는데요. 바테르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희소병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2: 첫 질문이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였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셔서 아 그래도 치료는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절대 진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그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터져버리더라고요. 나은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계속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버리면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1: 요즘 나은이는 서기 훈련이 한창입니다. 8살이 되면서 몸무게가 20kg가 넘다 보니 안고 다니는 것도 점점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나은이가 땅을 딛고 서려면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2: 아니, 하나, 둘, 셋!
1: 누워만 있던 나은이가 서서 세상을 보는 시간.
2: 계속 서 있고. 나와놔. 자, 한 발. 한 발. 한 발. 또. 이렇게. 한 발. 나은이가 아직 발 떼는 거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나은이가 나중에는 나은이 스스로 해야지.
4: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동안엔 항상 누워있고 앉아서만 이렇게 보던 거를 딱 서서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져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시야가.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잡고 있어. 아니, 잘하네. 너 머리로 버티고 있니, 지금? 야, 너 지금 꼼수 부리냐? 왜 땀은 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1: 지난 8년간 나은이는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수술 후 이어진 여러 재활치료들. 나은이가 그 힘든 여정을 잘 견뎌줘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은이 언어치료가 있는 날.
2: 톡톡톡톡 한번 안에 아.
1: 입안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서 막대로 입안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데요.
5: 잘 버텼다.
1: 이 치료를 받으면서 나은이가 엄마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나은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침 조절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계속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 현재는 나은이가 스스로 침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 소리도 이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고 아 아빠 아 뭐야?
1: 집에 있을 때보다 말문이 잘 트여서 마냥 신기하고 대견한데요.
6: 솔직히 집에서는 제가 하면은 거의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는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여서 좀 대견하기는 해요.
5: 어머니 혼자서 나은이를 100%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은이의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치료 그리고 이제 검진이나 아니면 척추 관련 수술 관련해서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2: 안녕.
5: 아유 좋아. 어 가니까 좋아.
1: 노래보다 한참 뒤처지긴 했지만 나은이도 한 발 한 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2: 파랑색 미끄럼.
1: 집에 오는 길. 나은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2: 미끄럼틀. 파랑색 미끄럼틀. 나뭇잎은 무슨 색? 초록색.
4: 나은이가 좀 답답해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시원할 때 나은이 바람도 좀 쐬줄 겸 해서 잠깐씩 나오고 있어요.
1: 나은이를 위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수경 씨 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2: 여기는 다시 파란색.
1: 교통사고로 발목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아직도 후유증으로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4: 그냥 오래 서 있으면 바늘 같은 거 되게 뾰족한 걸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한 곳에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근데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7: 최대한 나은이한테는 그냥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이런

0: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힘들어 힘들어. 뺏어봐.
1: 엄마는 그래도 뺏어봐. 아직 눈이 보이고 체력이 버틸 때까진 최대한 나은이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0: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1: 가리는 건 없이 거의 다 좋아하는데 특히 뭐 나물 반찬, 시골에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0: 그런데 오늘은 나은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차렸는데에도 어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목이라도 아픈 걸까요?
1: 아이고. 야, 뭐. 잠깐만, 나은아. 너 왜 이렇게 뜨끈하냐? 나은아. 너 아까 열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뜨끈해? 자꾸. 나은이. 나은이, 이거 좀 붙이자. 아, 뜨거워.
0: 열 때문에 입맛이 없나 봅니다.
1: 나은아, 나은이 지금 열나서 물 많이 먹어야 돼. 응, 열나서 물 좀 많이 먹어야 돼. 응, 귀찮아도 조금만 먹자. 아니, 엄마 이거 위로관으로 넣어야 돼. 나은이 지금 입이 다 말랐잖아.
0: 열을 빨리 내려야 해서 응급 상황에 쓰는 위로관을 엽니다.
1: 수분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나은이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저 위로관으로 넣어줄게, 너. 엄마, 어우야, 아픔도 나오고. 엄마, 천천히 넣어줄게.
0: 열이 나면 나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너무 안쓰러운데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1: 열 나고 하니까 얘 열 날 때는 뭘 먹으면 계속 헛구역질을 하거든요.

0: 여기서 열이 계속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일단 급한 대로 일단 병원을 가고.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럴 때가 지금 제일 힘들기는 해요. 한번 볼까요? 잘 자고 예쁜 꿈 좋은 꿈까? 엄마 나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 빨리 자.
1: 다행히 해열제로 열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밤새 열이 다시 오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0: 나은이가 자야 아침이 오는 거야.
1: 밤새 39.6도까지 열이 올랐던 나은이. 땀에 젖은 옷만 갈아입혀서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0: 나은이 얼른 옷 갈아입자. 우리 나은이 하야해서 옷 갈아입고 병원 좀 갔다 와야 돼, 나은아. 오늘 새벽 6시에 갑자기 고열로 치솟으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병원 갔다 오자.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1: 밤새 나은이를 돌보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0: 중국차의 도움을 받아서 인근 아동병원에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열 내리는 수액을 맞으며 바로 진료실로 향합니다.
1: 만약에 다시 또 열이 나면 또 열 때문에 경련하는 상황이 한 두세 번 정도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2: 네. 네.
1: 나은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럴 위험성이 있는 친구니까.
2: 저도 그게 불안해서.
1: 그렇죠. 예. 네.
2: 아, 그리고 나은이가 오늘은 그 유독 헛구역질 되게 많이 했거든요.
1: 그렇죠. 열 나면은 속도 좀 불편하고.
2: 네.
1: 열을 조금 떨어뜨리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입원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1: 3분도.
0: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3: 처음 나은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가 왜소하고 그래서 병원도 정말 자주 다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이제 나은이한테 이제 힘이 좀 돼준다면은 앞으로 나은이가 더 이제 그 커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마음이 잘하고 있죠?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
4: 나은이가 잘 버텨줘서 엄마 항상 고맙고 힘이 나.
2: 고마워.
5: 지금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나은이한테 걱정 없이 치료해줄 수 있는 거. 제 눈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나은이가 좀 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빨리 좋아지는 걸 보고 싶어요.
2: 어? 네,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4: 알았지. 파이팅! 옳지!
2: 나은아, 그동안 계속 힘들...
4: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어른들도 버티기 힘든 수술도 다 참아내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냥 엄마랑 둘이 힘내서 으쌰으쌰 잘 살자. 아니 그리고 많이 사랑해.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엄마 수경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나은이는 선천성 뇌성마비와 바테르 증후군으로 혼자 걷지도 마음을 말로 전하지도 못해 꾸준한 재활치료와 수술을 이어가야 하는 아이인데요. 촬영 기간 중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족구로 인한 고열이었다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열이 내려 퇴원했지만 나은이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데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기부천사들을 만나는 희망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부천사를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경든 거울도록 한 백품을 키워가고 있는 32개국 98명의 유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이번 장학금이 여러분의 학업과 도전에 든든한 뒷걸음이 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가남입니다. 한국에서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생활비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며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이 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만치 98명의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 찰 때까지 희망 릴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 릴레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나눔 0700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희소병을 지닌 나은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봐온 엄마 수경 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은이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쌓인 엄마의 수고와 눈물이 결실을 맺어 나은이가 걷고 말하게 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응? 오잉? 오잉? 다시 침 짓지. 침 꿀꺽 해야지. 또 뭐 잡을까? 예쁘게 예쁘게. 오?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나은이가 잘 집중해서 옳지.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3: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4: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5: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4: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6: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3: 제가 얘기를 하려고
7: 나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3: 별로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8: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9: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10: 아, 그래요?
7: 왜냐?
11: 평생을 꾼 것 같다. 그...

0: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1: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0: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1: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와우.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0: 진짜 맛있겠지?
11: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떡이랑 같이 먹어봐.
8: 나도.
11: 닭고기가 킥이다.
10: 와, 쫄깃쫄깃하네.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배고파.
12: 새 닭떡볶이.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1: 수고했다 나 자신.
0: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2: 스타 셰프 이재훈의 손을 거치면 밋밋했던 집밥도 특별해진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올 땐 너도 나도 찾게 되는 얼큰하고 개운한 찌개 요리. 김치찌개보다 더 매력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레시피. 담백한 목살을 듬뿍 넣고 고추장 국물 제대로 낸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추워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금치.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건강은 영양 만점 시금치로 챙기자. 언제 식탁에 올려도 반가운 고소하고 향긋한 시금치 무침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3: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3: 자, 날씨가 서늘해진 이런 날에는 뭔가 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살 고추장찌개를 셰프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4: 자, 재료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목살이 준비가 되었고 네. 그리고 감자, 네. 애호박, 그리고 양파, 대파,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또 생략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춧가루, 네. 고추장, 간마늘, 간장, 그리고 까나리 액젓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볼에 쌀뜨물까지 준비했습니다.
3: 자, 이렇게 푹 끓여서 고소한 고기 맛이 녹아든 찌개 국물 맛은 정말 대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목살 고추장찌개 시작해볼 텐데요. 네. 자, 일단 재료부터 손질하겠죠?
4: 네, 재료 먼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채소부터 네. 먹기 좋게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자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네. 좀 먹기 좋게 좀 썰어내 보겠습니다. 좀 듬성듬성 썰어주시고.
3: 네. 근데요, 오늘 고추장찌개에 네. 이 첫 번째 재료, 이 감자를 썰고 계신데 네. 첫 번째 재료 썰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다른 재료들도. 오늘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시는 이유가 뭔가요?
4: 너무 작으면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익히다 보면은 금방 네. 또 바스러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덩어리를 좀 크게 네. 좀 해주시고요.
3: 바스러질 수 있으니. 네.
4: 근데 또 바스러지면 바스러진 또 나름대로 또 맛이 또 있어요.
3: 맞아요.
4: 훨씬 더 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되직해지고 그리고 더 찐득해지는 맛이 있겠죠.
3: 맞아요. 고추장찌개는 약간 그 찐득한 맛이 또 그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죠.
4: 맞아요. 그리고 애호박도 이렇게 네.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이게 굉장히 또 푹 익었을 때는 부들부들하면서
4: 맞아요.
3: 달큰한 맛도 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뭔가 서늘할 때도 있고 쌀쌀할 때도 있어요.
4: 맞아요. 지금 이제 온도차가 네. 일교차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아요.
3: 고를 때는 진짜로 이렇게 약간 찐득하면서 걸쭉하면서 진한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4: 이 감자도 들어갔고 애호박도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예. 이게 약간 좀 감자엔 전분기가 좀 있잖아요.
3: 아, 맞아요.
4: 그리고 대파도 약간 끓어지면서 농도가 조금 더 되직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마 지금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3: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자를 요리에 사용하실 때 네. 물로 헹궈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헹구지 않네요.
4: 헹구지 않고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쌀뜨물도 준비했고 예. 그리고 감자가 들어가는 게 좀 녹진하고 좀 진한 느낌의 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감자 전분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4: 네.
3: 감자에 들어 있는
4: 대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고추, 고추까지 또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4: 이렇게
3: 아니 사실은 이제 새우비에서도 고추장찌개가 종종 나와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4: 네.
3: 근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네. 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4: 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같은 날씨 특히 그리고 이런 네. 찌개 같은 경우는
3: 네.
4: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캠핑이나 이런 데 또 많이 가잖아요.
3: 맞아요. 가을철에.
4: 네. 가시면 네. 이 야외에 가가지고 이 코펠 같은 데다가 예?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고추장찌개 밥만 말아 먹어도 맛있잖아요.
4: 맞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고.
3: 네.
4: 자, 이제 그럼 목살을 한번 좀 썰어 보도록 할까요?
3: 그럴까요?
4: 네.
3: 자, 오늘 목살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4: 네.
3: 목살은 이제 기름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4: 맞아요.
3: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오늘.
4: 맞아요. 그런데 목살이어도 좋고.
3: 네.
4: 아니면은

0: 과정은 몇 번 봤지만 네. 양념 볶게 되면 어떤 점이 더 맛있어지나요?
1: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볶을 건데 네.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볶을 거예요. 네.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좀 칼칼한 맛은 있지만 그냥 또 쓰게 되는 것보다 볶게 되면은 네. 볶지 않을 때 약간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0: 맞아, 고춧가루는 약간 날래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고추장, 고춧가루를 볶게 되면 훨씬 더 개운하고 예. 또 그리고 텁텁한 맛을 많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예. 고추장, 고춧가루를 예. 살짝 좀 맛있게 볶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살짝 한번 볶아줄게요.
0: 아, 이 상태에서?
1: 네, 살짝만 조금만 더 볶다 보면 예? 고추장도 볶다 보면은 고춧가루랑 볶아지다 보면 훨씬 더 풍미도 좋아지고 텁텁한 맞아. 맛도 사라지고.
0: 그래서 왜 그냥 고추장도 맛있긴 하지만 볶음 고추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뭔가 이제 같은 재료도 어떤 요리 과정, 조리 과정을 통하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볶다 보면 약간이 이제 아까 들어갔던 기름이 살짝 있는데 이 기름에 고기를 볶게 되면 네. 이제 그냥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는 거죠.
0: 그러게요. 혹시나 모를 또 고기에 누린내도 잡아줄 것 같고요.
1: 아, 맞아요. 아, 권희 씨가 이제 선수 다 되셨네요.
0: 아, 진짜로요?
1: 맞아요.
0: 아니, 근데 이제 다 셰프님들이 알려주신 거죠. 네. 우리 요리 선생님들께서.
1: 네. 이렇게 네. 이제 고기가 준비가 조금만 더 볶아볼게요. 왜냐하면 네. 고기도 완전히 다 볶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넣게 되면은 고기 약간 누린내가 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고기는 완벽하게 다 볶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하셨죠?
1: 지금 저는 한 중불 정도로 너무 센 불로 하다 보면
0: 탈 수 있으니
1: 탈 수도 있고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탈 수 있으니까 네. 중불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확실히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를 한번 볶으니까 네. 뭔가 말씀해주신 어떤 고추장에 고춧가루의 풍미가 확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바로 앞에 있는데도 향이 충분히 지금 나기 시작하죠?
0: 맞아요.
1: 자, 이제 어느 정도 네. 고기도 다 익었고 네. 이제 여기다가 저희 아까 준비해놨던 야채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까요?
0: 채소를 넣어볼 건데 네. 다 한꺼번에 넣나요?
1: 다 한꺼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0: 자, 감자부터 먼저 넣고요.
1: 감자도 넣고 그리고 양파도 넣어주고 오늘 찌개 재료가 많아가지고 예. 벌써부터 맛있어질 것 같은데요.
0: 확실히 이 찌개는 재료가 푸짐해야 돼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건더기 건져 먹는 재미가 또 찌개인데
1: 네, 이렇게 지금 됐고 예. 지금 고추는 지금도 한번 넣고 마지막에 한번 더 넣을게요.
0: 네, 반반해서
1: 잠깐만 넣어 초반대도 좀 살짝 넣었고 네.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또 볶아준 상태에서 예.
0: 다른 채소들도 한번 볶아주네요. 이렇게
1: 가볍게 한번 볶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준비되어진 오늘 물이 아니라 네. 오늘은 제가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0: 네.
1: 쌀뜨물을
0: 당연히 쌀뜨물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반 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수하고 그리고 농도도 더 되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0: 그러게요. 선생님, 몇 번째로 네. 걸러진 쌀뜨물인가요?
1: 첫 번째는 약간 먼지 같은 거라든지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쌀은 가볍게 한번 씻어주시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물 사용하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네. 넣으시면 이제 자박자박하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네. 처음에는 센 불로 한번 좀 끓여주세요.
0: 처음에는 네. 센 불로 푸르르.
1: 한번 끓고, 끓기 시작하면은 네. 불을 줄여가지고, 10분 정도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간을, 네. 또 한국 사람들 마늘 빠지면 섭섭하니까,
0: 그렇죠.
1: 마늘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도 살짝 좀 넣어주시고, 간장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약간의 까나리 액젓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만들어내겠습니다.
0: 까나리 액젓이 들어감으로써
1: 네네네.
0: 감칠맛이 더 배가 되겠어요.
1: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한번 팍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셰프님 지금 네. 맛있게 이 고추장찌개가 네. 끓고 있는데요.
1: 네.
0: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이렇게 조금 쌀쌀해질 때 이런 찌개가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셰프님은 언제 이렇게 고추장찌개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고추장찌개 있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한 20살 때쯤에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된장찌개는 아닌데 고추장찌개라는 거는 좀 생소했었거든요, 초반에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고추장찌개의 매력이 뭘까요?
1: 일단은 뭐 고추장 하나만 있고 돼지고기만 있다면 네.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들이 있으면 정말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0: 예?
1: 저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0: 이제 유학생활 할 때 다른 한국 재료들을 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추장만 하나 큰 걸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 넣고 돼지고기하고 감자 같은 건 있으니까 그거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향수를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1: 그쵸. 사실 다른 채소는 구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고추장만 넣고 끓여도 그냥 뭐 기본적인 맛은 나오니까.
1: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향이 조금 더 깊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액젓도 들어갔고 그리고 한번 저희가 볶았잖아요.
0: 살짝 그래서 풍미도 훨씬 더 좋아졌을 네. 거고 그리고 액젓이 들어가가지고 감칠맛 같은
1: 맞아요.
0: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1: 향부터 정말 진한데 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자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0: 열어볼까요 그럼요? 그럼 뚜껑을 네. 조심해서 한번 살짝 불을 줄이고 살짝 이렇게 한번 열어주고
1: 이야 평소보다 정말 향이 진하네요. 선생님.
0: 네네. 자 이렇게 나왔고
1: 예.
0: 그럼 접시에 한번 제가 옮겨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고추는 이따 옮겨 담고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1: 야 정말 건더기가 푸짐하네요. 선생님.
0: 아까 제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1: 예.
0: 야, 이게 너무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네. 사실 이 고추장찌개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네. 공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0: 사람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1: 예.
0: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1: 그리고 목살이 들어가서 국물도 굉장히 또 고소하고 진하겠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 들어간 채소에 어떤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익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여기다 버섯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1: 예?
0: 뭐 냉장고에 있는 뭐 어떤 재료들 다 넣으셔가지고
1: 맞아요.
0: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추 같은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서
1: 예.
0: 조금 이렇게 토핑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만 주면 맛있는
1: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목살 고추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길게 4등분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른 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먼저 볶아주면 텁텁함이 없어져서 국물 맛이 개운해져요.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쌀뜨물, 다진 마늘, 국간장, 까나리 액젓을 넣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풋고추와 홍고추를 올려주면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네.
1: 요즘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이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 오늘 재료를 한번 볼게요.
0: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금치를 제가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간마늘, 그리고 간장,
1: 네.
0: 참기름, 깨소금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제가 네. 꿀을 살짝 준비했습니다.
1: 셰프님, 이 시금치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영양이 풍부해지나요?
0: 지금 먹기에 딱 가장 좋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럴 때, 가을 이럴 때 약간 좀 뭐 음식 같은 것도 입에 좀 안 맞고 그럴 때
1: 예?
0: 이 나물 같은 거 들어가면은
1: 맞아요.
0: 여러 가지 것들 뭐 철분이라든지
1: 예?
0: 칼슘이라 너무 많으니까
1: 예.
0: 너무 좋은 채소 중에 하나죠.
1: 자, 뭔가 심플하지만 꿀이 들어가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시금치가 왔어요.
0: 네.
1: 항상 예전에 엄마가 이 시금치 먹으면
0: 네.
1: 이 뽀빠이처럼
0: 맞아요,
1: 흔들린다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0: 저도 되게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1: 네.
0: 항상 많이 먹는 채소류 중에 하나인데 왠지 또 초록색만 보면 괜히 또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오늘 또 색깔도 또 맞추셨네요.
1: 아, 그러게요, 또.
0: 네.
1: 자, 이제 시금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시금치가 보통 이제 뿌리 채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부분에 이렇게
1: 예.
0: 그 먼지들이라든지 흙
1: 예.
0: 같은 경우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줄기 한 줄기 정도 이렇게 좀 따주시고
1: 예.
0: 그리고 깨끗하게 한번 셋 물로
1: 네.
0: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이렇게. 이렇게.
1: 이 시금치는 우리가 뭐 김밥에도 늘 들어가고 뭐 시금치 반찬 항상 먹잖아요.
0: 네.

0: 근데 이 시금치는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었던 게 약간 달큰한 맛도 나요, 그렇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먹지만 예. 외국에서 그 양식당에서는 주로 예? 이제 그 시금치를 볶아가지고 스테이크 가니쉬로
0: 맞아요.
1: 먹거나 아니면은 크림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네. 크림 시금치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찌개나 국에도 넣잖아요.
1: 그렇죠. 정말 활용도가 많은 예. 채소 중에 하나죠.
0: 맞아요.
1: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0: 네 아주 신선하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오늘 아래 무등은 사용 안 하나요?
1: 네, 무등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0: 손질을 하시고
1: 깨끗하게 한번 손질을 한번 해주시고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혹시 물을 그 먼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모래 같은 것들을 다 세척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희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깨끗하게 손질이 됐네요.
0: 그러게요.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헹구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자, 이렇게 시금치 손질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셰프님?
1: 자, 이제 그러면은 손질된 시금치를 네. 옆으로 갖고 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0: 데쳐볼까요?
1: 살짝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살짝 한번 놓고 한 30초만 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제가 살짝만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 채소 같은 거를 그 데칠 때 예. 약간의 소금을 넣게 되면은 예. 색상도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도 살짝 배이게 돼가지고
0: 맞아.
1: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소금물을 넣고 예. 그리고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끓일 때는 이런 거 데칠 때는
1: 네.
0: 데칠 물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재료보다는
1: 좀 넉넉하게 해야지 예. 너무 적게 하다 보면 또 조리하다가 보면은
0: 물이 부족해서
1: 부족할 수도 예. 있고 잘 데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0: 예.
1: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쳐야 되냐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뭐 사골 끓이듯이 오래 끓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0: 예.
1: 한 30초 정도만
0: 30초 정도
1: 네.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은 예. 그 채소의 그 맛이라든지 향 같은 것들도 마냥 다 빠지게 되고
0: 네.
1: 식감 같은 것도 완전히 다 뭉개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30초 정도만 이제 뺐. 살짝 한번 저희가 얘기한 동안 3초가 됐으니까
0: 예.
1: 살짝 한번 빼볼까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시금치의 향이 네. 올라와요.
1: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거 시금치 같은 거 데친 물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저 이런 거 집에서 마시기도 해요.
0: 네. 아무래도 또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1: 그렇죠.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데친 물 같은 것도 저는 예. 그 식당에서는 이런 채소 같은 것도
0: 쓰죠. 그렇죠.
1: 레스토랑에서 미국물로 쓰게 되니까
0: 예.
1: 이렇게 쓰게 됐고 이걸 한번 씻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채소를 한번 살짝 물기를 좀 짜줄게요.
0: 예.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인 게 이제 저희가 무침을 할 거잖아요.
1: 네.
0: 무침할 때는 이런 재료들에 있는데 물기를 완벽하게 좀 짰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금치는 네. 어떻게 되죠?
1: 너무 꽉 짜게 되는 것보다는 예. 살짝 이렇게 물기만 가볍게 좀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짜주시는 예.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뭐 시금치 즙까지 다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물기만 살짝 제거하는 정도
0: 네.
1: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맛있게 무쳐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0: 네.
1: 처음에는 볼륨감이 되게 많았는데
0: 예.
1: 거의 한 단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확 줄었죠?
0: 그러게요. 딱 한번 먹을 수 있을 정도 한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 나왔는데요.
1: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네. 양념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0: 자 그러면은
1: 사실 이제 나물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물로 네. 그 뭐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풍나물이라든지
0: 예.
1: 뭐 고추잎 나물 이런 것들 똑같이 양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다른 그 나물 무침에 활용하기 네. 좋다는 거죠.
1: 네. 한 스푼
0: 마늘 넣고요.
1: 그리고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간장도 살짝 넣어주시고.
0: 간장 넣으시고.
1: 그리고 꿀 한 스푼.
0: 오 맞아요. 아까 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 네.
0: 확실히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훨씬 더 나물에 일단은 단맛과 쓴맛 짠맛과 예? 고소한 맛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주시고
0: 물론 이 나물은 그 채소 본연의 맛과 그리고 약간 다 담백한 맛을 많이 먹기도 하고
1: 네.
0: 그렇게 하지만 약간 단맛이 또 가

0: 가 되면 훨씬
1: 더
0: 예.
1: 입에 더 짝짝 달라붙죠.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제 무조건 맛있을 거니까
0: 그러게요.
1: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0: 야, 진짜 금세 아, 그 향이 진짜 네. 고소하면서 뭔가 달큰한 약간 약간 달큰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마지막에 또 깨소금 있으니까
0: 예?
1: 깨소금까지 더 뿌려가지고 더 맛있어지라고.
0: 야, 이러면 시금치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은 먹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쵸.
0: 자, 그러면 셰프님
1: 네.
0: 저도 워낙에 이 시금치를 좋아해서
1: 네.
0: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또 요즘 기력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한번 크게 뜨셔가지고 한번 예. 드셔보세요.
0: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먹어볼게요. 오. 야. 이제, 뭔가가, 저도 평소에 시금치 나물 많이 먹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마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짠, 그 다음에 고소하면서도 톡 쏘는 맛까지 있어서 너무 맞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왜 꿀을 넣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꿀 넣어서 나물 한번 버무려보세요.
0: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시금치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금치의 끝부분을 제거한 뒤 물에 헹궈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어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시금치는 30초 정도만 데쳐줘야 영양 성분과 맛이 빠지지 않아요. 데친 시금치에 다진 마늘, 참기름, 진간장, 꿀,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깨소금을 뿌리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우리 가족이 열광한 그 맛! 이재훈 셰프의 화제의 레시피! 따뜻한 집밥이 그리울 때 구수한 찌개 하나면 집안 가득 온기가 스며든다. 고소한 차돌박이로 진한 풍미를 더한 차돌 된장찌개부터 배추가 맛있어지면 꼭 해먹어야 할 국민 반찬. 금세 만들어 바로 먹는 새콤매콤 배추 겉절이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0: 네. 셰프님,
1: 네.
0: 이 된장찌개에 차돌박이를 넣으면 이 평범했던 된장찌개도 품격이 더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자, 진한 육수는 물론 씹는 맛까지 살아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자, 일단 재료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육수를 먼저 만들 거거든요.
0: 네.
1: 다시마. 그리고 메인 재료가 될 오늘 차돌박이.
0: 예, 보기만 해도 고소한 맛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차돌박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네. 그 바지락을 좀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바지락
0: 예?
1: 준비했고요. 그리고 애호박, 그리고 대파, 양파, 고추, 그리고 두부.
0: 네.
1: 그리고 된장찌개니까 바로 들어가야 될 된장과
0: 네.
1: 고추장, 고춧가루,
0: 네.
1: 그리고 간마늘. 그리고 참치 액젓 들어갔습니다.
0: 네. 자, 맛있는 된장과 고소한 차돌박이의 만남, 진정한 된장찌개의 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차돌 된장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프님,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요?
1: 저는 좀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된장이 좀 텁텁할 수 있어가지고
0: 네.
1: 국물이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0: 네.
1: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다시마 육수를 좀 한번 먼저 네. 내볼게요.
0: 사실은 이 된장찌개는 국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국물이 맛있으면은 거의 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 네.
1: 이렇게 다시마 한 두어 조각 넣고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여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저희가 맛있게 또 국물이 끓이는 동안
1: 네.
0: 저희는 다른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
1: 네, 한번 재료 옆으로 와서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 뭐 채소부터 손질해야겠죠?
1: 네, 채소부터 한번 손질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양파도 네. 좀 끝에 부분 좀 마른 거는 좀 잘라버려 주시고.
0: 네. 확실히 네. 가을은 네. 뭔가 찌개가 땡기는 계절인 것 같기는 해요.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또 그 대한민국의 그 쌍벽을 이루는
0: 맞아요.
1: 된장찌개하고 또 고추장찌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오늘도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어제 사용했던 재료들 네. 비슷하게 가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1: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한 번 장봐가지고 예. 두 번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 좋을 것 같아요.
0: 셰프님, 이런 찌개는 네. 한 번 이제 끓여서 먹고 네. 다시 끓여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1: 사실 이제 그 김치찌개라든지 예. 이런 찌개 같은 것들은 그 다음날 끓여 먹으면은 더 맛있는 게 뭐냐면 재료들이 양념이 더 많이 배어 있고 네.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우러나 있으니까 그 다음날 먹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죠. 바로 먹어도 좋고 네. 그 다음날 먹어도 좋고.
0: 네. 네.
1: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
0: 대파도 썰어 보고요. 네. 확실히 대파가 들어가면 네. 국물 맛이 네. 좀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기본적으로 대파하고 간마늘하고 양파는 예. 뭐 어떤 찌개라든지 국물 낼 때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맑은 국 제외하고는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0: 그러네요.
1: 그리고 고추도 좀 색깔 내기 위해서 예. 홍고추 넣었는데 청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0: 그렇죠? 집에 있는 거
1: 있는 고추 넣으시면
0: 돼요. 칼칼하게 되는데. 드실 분들은
1: 뭐 청양 하나 넣으셔도 좋고요. 청양고추 예.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두부도 이렇게 좀 한 입 크기로 좀 썰어주겠습니다.
0: 두부 빠질 수 없죠.
1: 두부까지 두부도 좀 듬성듬성 크게 네. 이렇게 좀 썰어주겠습니다.
0: 어떤 분들은 이런 된장찌개 할 때 네. 두부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네. 밥 대신에 그냥 이 두부만 드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1: 다이어트 예, 하실 예. 때 보면은 탄수화물 같은 거 안 드시고 예. 그 두부로 단백질을 또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그렇게 하시려면은 국물의 염도 같은 걸 너무 짜지 않게 네. 된장의 양이라든지 고추장의 양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됐는데요. 이 다음은 네. 어떤 거 손질해볼까요?
1: 그러면은 저희 그럼 한쪽에서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살짝 한번 볶아봤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더 풍미를 내기 위해서 네.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자, 여기는 맛있게 이제 저희가 끓였던 육수가 끓고 있는데 네. 이거 다시마는 일단 건져내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다시마는 네. 살짝 한번 건져내주면 이렇게 풍미가 이제 많이 우러났어요. 다시마. 여기다가 더 많은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뭐 볶은 멸치, 큰 멸치 같은 거라든지 건새우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또 이제 맛있는 육수를 낼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옆으로 잠깐만 빼놓고 네.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제가 한번 재료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불은 너무 센 불이 아니고 중간 불 정도에서 네. 살짝 기름은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눌러주신 상태에서
0: 어제 확실히 이 양념 재료를 한번 볶으니까 뭔가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맛도 좋아졌던 것 같고
1: 맞아요. 풍미도 훨씬 더 많이 살아나고
0: 예.
1: 자, 훨씬 더 이제 깊은 맛이 난다.
0: 맞아요. 확실히 달랐어요.
1: 네, 이렇게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살짝 넣고 네. 한번 살짝 제가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0: 오늘 이제 된장찌개에도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네요.
1: 된장만 내면은 저는 약간 조금 그 구수한 맛은 있는데
0: 맞아요.
1: 저는 약간 또 칼칼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고추장을 약간 조금 넣었습니다.
0: 고추장. 그러네요, 진짜.
1: 이렇게 넣게 되면 예. 훨씬 더 풍미도 좋아지고 그리고 서양 요리의 고추장하고 된장처럼 이 토마토를 이렇게 장처럼 만드는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도 이제 토마토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에 많이 쓰이는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고요. 이제 볶아졌으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기를 한번 볶아볼까요?
0: 자, 차돌박이를 준비해주셨는데
1: 네.
0: 확실히 이 차돌박이에 들어가면 왜 차돌박이는 고소하다고 하잖아요. 차돌박이 기름은 네. 그래서 많은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맛있겠네요, 이거.
0: 그러니까 차돌 된장찌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뭐 거부감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없는 맛.
0: 예.
1: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완벽하게 볶은 상태에서 넣어줘야지 더 맛있게 준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차돌박이도 완벽.

0: 혹시 모를 누린내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이면서 예. 많이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고기 같은 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고기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냥 넣는 것보다 예.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네.
1: 소들박이는 사실 금지 익어서 그렇죠.
0: 뭐 삼겹살이나 이런 목살 같은 거보다는 예. 그냥 뭐 사실 뭐 불만 스치면 익으니까.
1: 그러게요. 저 정말 차돌박이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요. 네. 이 차돌박이 그냥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국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찌개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0: 지금 그런 사이에 지금 노릇노릇하게 벌써 익었죠?
1: 예, 아주 고소한 기름 나온 것 같은데요.
0: 네, 여기다가 살짝.

0: 고추도 조금만 남겨놓고 넣어주고. 두부는 좀 깨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따 넣을게요.
1: 조금 이따 넣을게요.
0: 네. 그리고 살짝 넣어주고.
1: 살짝 좀 살짝 볶아주죠.
0: 살짝만 볶아주고. 그리고 아까 또 준비했던 요 바지락.
1: 바지락.
0: 바지락이 들어가면 예. 사실 이제 더 깊은 풍미도 나고.
1: 네. 예.
0: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바지락 그 해감하는 요령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1: 예, 알려주세요, 셰프님.
0: 요즘에 보통 바지락 같은 경우로 봉지 바지락으로 해감되어져 있는, 해감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그냥 시장이라든지 마트 가서 이게 바지락을 사오시면, 소금물을 좀, 바닷물 정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1: 네, 염도를.
0: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스푼이라든지 포크나 아니면 젓가락 같은 세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1: 네네.
0: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빨 같은 걸 다 뱉어나게 됩니다.
1: 오.
0: 훨씬 더
1: 깔끔하게.
0: 깔끔한 바지락이라든지 조개류를 드실 수 있고.
1: 예.
0: 아, 지금 살짝 볶이니까.
1: 예?
0: 풍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원래 된장찌개도 뭐 육고기가 들어가면 육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먹거나 아니면 네. 해물이 들어가면 해물 된장찌개를 먹는데
0: 네.
1: 오늘 함께 들어가서
0: 네.
1: 맛이 더 풍부하겠어요.
0: 자, 이렇게 이제 살짝 한번 볶였으니까
1: 예.
0: 이제 아까 저희 준비했던 깊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육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육수까지 쭉 한번 넣어주시고 아, 너무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볶을 때부터 맛있는 향이 올라와서.
0: 네. 자, 여기다가.
1: 예.
0: 저희 아까 준비했던 이제 간 할 거. 예. 간마늘하고. 그리고 참치액젓을.
1: 참치액젓. 네. 어제도 참치액도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데. 네. 확실히 참치액도 들어가면 맛이 좀 더 깊어져요.
0: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네.
0: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랜 시간 끓였었어야 되는데
1: 네.
0: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정말 맛있는 찌개 나올 겁니다.
1: 금세 만들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네. 채소가 익을 때까지 한번 부르르 끓여볼게요.
0: 살짝 한 번만 끓여보도록 할게요.
1: 혹시 여기다 이제 짜글이처럼 하려면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짜글이처럼.
0: 일단은 국물이 좀 적어야 되니까
1: 네.
0: 재료의 양을 좀 많이 넣으시고 짜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밥 같은 거 많이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럴 때는 이제 감자라든지 호박 같은 거 양을 좀 적게 썰어가지고 볶으신 예. 다음에 차박차박 오랜 시간 끓이시면
1: 오랜 시간 네.
0: 지금 보통 저희 찌개 끓이는 것보다 조금만 더 끓이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네. 활용도가 높은데요.
0: 네.
1: 자 이렇게 지금 맛있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0: 벌써부터 자 이걸 한번 이제 한번
1: 아주 그냥 건더기가 풍성한데요. 이제 네. 옮겨 담아볼까요?
0: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끄고.
0: 이쪽으로 와서.
1: 네. 참, 일하고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따끈한 차돌 된장찌개.
0: 네.
1: 맛있게 먹고 나면 속도 든든하고, 속도 편하면서.
0: 그냥 뭐 행복하죠. 이게 네. 사실.
1: 뭔가 가장... 든든하게 이렇게 먹은 기분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하고 이제 사실 바지락하고 차돌을 함께 넣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이렇게 고기까지 볶아가지고
1: 예.
0: 지금 굉장히 그 구수하면서 맛있을 거예요.
1: 맞아요.
0: 이렇게 차돌까지 잔뜩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차돌 이렇게까지 완성됐습니다.
1: 예, 정말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차돌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차돌 된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끓어오르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파와 애호박을 한입

0: 크기로 썬 뒤 대파, 홍고추를 송송 썰고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냄비에 식용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차돌박이를 넣어 볶아줍니다. 차돌박이는 완벽하게 익혀야 찌개에서 고기의 잡내가 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애호박, 양파, 대파, 홍고추, 바지락을 넣어 볶다가 밑국물, 다진 마늘, 참치액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차돌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번엔 단맛이 오르는 이 가을 배추로 입에 착 감기게 이 갓 버무린 겉절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뭐 겉절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1: 약간 세미 김장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 맞아요. 예. 그런데 한 번만 숙제하시면은 예? 앞으로 이제는 겉절이는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2: 일단은 제일 먼저 알이 지금 통통하게 오른 가을 배추 하나 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예. 옆에 고춧잎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오,
1: 저는 사실 처음 보긴 하는데.
2: 네, 고춧잎 이렇게 준비했고요.
1: 자, 그리고 셰프님.
2: 네.
1: 이 겉절이 양념이들 보던 양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새로운 게 있어요. 이 미숫가루는 좀 특별한데요?
2: 맞아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1: 네.
2: 고춧가루, 그리고 꿀,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뭐 매실청, 간마늘. 대파,
1: 네.
2: 뭐 이렇게 액젓 이렇게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미숫가루가 들어갔는데
1: 네.
2: 미숫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더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1: 오.
2: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이 미숫가루는 우유에만 타먹는 줄 알았는데 이 새로운 김치 양념이 되네요. 자, 맛보장 100%인 오늘의 음식, 오늘의 요리 지금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가을 하면 또 이 배추를 빼놓을 수 없죠.
2: 네.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배추가 또 맛있을 시기에 그리고 많이 살 시기가 됐는데
1: 네.
2: 오늘 또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또 오늘 저희 찌개 만들었으니까
1: 네.
2: 찌개랑 어울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치 우리는 늘 이제 먹잖아요.
2: 네네네.
1: 근데 또 저도 이제 겉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겉절이는 네. 이제 갓 만들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2: 네네.
1: 아, 매번 만들 때마다 손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2: 네.
1: 정확한 레시피도 저는 잘 몰라가지고.
2: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2: 네.
1: 오늘 셰프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2: 네.
1: 먹고 싶을 때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금세 만드니까.
2: 너무 좋아요.
1: 아, 버무리실 거.
2: 이렇게 아까 저희가 방금 배추를 이렇게 썰었는데.
1: 예.
2: 조금 버리고. 이렇게. 지금 배추는 한 반 포기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충분히 나왔어요.
1: 아주 그냥 색감도 예쁘고 그냥.
2: 원래는 이제 그 겉절이 같은 경우는 배추만 하거나 무만 하기도 하는데
1: 예.
2: 오늘 저는 약간 좀 특이하게
1: 네?
2: 여기 한쪽에 보면은 나물 아까 전에 좀 새로운 나물인데 고추잎이거든요.
1: 이 고추잎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잘 구매할 수 있고
1: 예.
2: 그리고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 아마 자세히 보시면 나물 같은 거 파는 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면 지금이 또 가장 철이거든요.
1: 예.
2: 맛있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고추님 보면 이렇게 좀 줄기가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데
1: 예?
2: 이런 줄기는 사실 좀 나물로 드시기엔 좀 억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좀 손질을 해주시면
1: 예.
2: 이 부분은 버리고
1: 네.
2: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질하고 요거를 또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요거를 한번 데쳐야 되거든요.
1: 네.
2: 제가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1: 저도 다음번에 시장 볼 때는 고추잎 꼭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2: 네, 약간의 소금만 살짝 좀 넣고
1: 조금 넣고
2: 고추잎 살짝 넣어주고
1: 이 고추잎 맛은 살짝 어때요?
2: 약간 씁쓸한 느낌이 있는데 시금치랑 그런 느낌과는 또 다르고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기대됩니다.
2: 그리고 한번 데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 이것도 한 30초 정도면 되는 건가요?
2: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되게 고추향 같은 게 살짝
1: 올라와요. 맞아요.
2: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30초 정도만 살짝만

0: 예.
1: 건져보도록 할게요. 2-3초 정도만.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0: 네.
2: 살짝 그 약간 그 고추의 향이 살짝씩 나긴 하네요.
1: 그렇죠.
0: 예. 네.
1: 다른 나물과는 좀 다르게.
0: 어, 그러게요.
1: 좀 약간 그 칼칼한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추 또 이렇게 해서 살짝
2: 된 것 같습니다. 데쳐봤습니다.
1: 살짝 데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물기를 제거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2: 어, 일단 향이 좋네요. 네.
1: 요만큼 나오지만
0: 예.
1: 지금 요걸 또 이제 프로에 치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0: 예.
1: 요건 이렇게 살짝 재료를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재료 준비해 주시고. 자, 이러면 배추 겉절이를 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양념장을 한번 저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2: 네.
1: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겉절이니까.
0: 네.
1: 그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물 무칠 때 약간 좀 꿀을 넣었잖아요.
0: 네.
1: 저는 약간의 이런 나물 같은 거 할 때 단맛이 살짝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꿀도 살짝 넣어주시고.
2: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 요리하실 때 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약간의 액젓과.
0: 네.
1: 그리고 요거는 매실청.
2: 아, 매실청.
1: 매실청. 매실청 살짝 넣어주시고요.
2: 어, 매실청 들어가도 확실히 양념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1: 맞아요. 단맛도 훨씬 더 나고.
0: 예.
1: 또 약간 좀 개운한 맛도 날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약간의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마늘과.
0: 네.
1: 그리고 다진 대파.
2: 다진 대파도.
1: 자. 그리고 고소함을 더해줄 참기름 살짝.
2: 참기름도.
1: 넣어주시고.
2: 일단 양념이 지금 감칠맛이 날 것 같은 게 매실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근데 마지막 또 오늘의 요리 비결이 또 있죠.
1: 그리고 여기다가.
0: 예.
1: 제가 이제 미숫가루.
0: 네.
1: 미숫가루까지 이렇게 넣게 되면
0: 네.
1: 미숫가루가 원래 또 고소하잖아요.
2: 그럼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섞어주면
0: 네.
1: 일단은 오늘의 양념 맛있는 양념 재료는 다 된 거예요.
2: 아 근데요 이 미숫가루가 들어가긴 했는데 적당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숫가루를 너무 좋아한다, 고소한 맛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1: 네.
2: 양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너무 나물이 좀 뻑뻑해질 수 있어가지고
2: 아.
1: 그래서 한두 스푼 정도까지만
2: 한두 스푼. 네. 적당하게.
1: 적당하게. 뭐든지 너무 많으면 좀 안 좋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제 주시고, 저 비닐장갑 두 개만 주시겠습니까?
2: 네.
1: 이렇게 한번.
2: 아, 저는 사실 고기 먹을 때도 겉절이를 너무 좋아하고, 그냥 밥 먹을 때도,
1: 네.
2: 그냥 국하고 찌개랑 먹을 때도 겉절이를 이렇게 좋아해요. 물론 익은 김치도 좋아하긴 하지만,
1: 네.
2: 겉절이만의 특별한 맛이 있거든요.
1: 그렇죠. 익은 김치보다 더 이제 식감도 살아있고,
2: 아, 맞아요.
1: 그리고 아삭아삭한 느낌도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양이 적었는데 이렇게 또 프로에 치니까 이렇게 많이 넣었죠. 고추잎이. 자, 여기다가 양념 재료를 넣고 한번 제가 과감하게 한번
0: 예.
1: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2: 양념장 향이 너무 좋아요. 향긋해요.
1: 네.
2: 뭔가가 예전에 이제 사실 배추 겉절이 하면은 너무 짜거나
1: 네.
2: 약간 간이 너무 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 네.
2: 요즘은 이제 그렇게 짜게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안
1: 맞아요,
2: 드시고.
1: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0: 예.
1: 사실은 오늘 지금 짠 거는 별로 들어간 게 별로 없죠. 액젓이 살짝 조금만 들어갔을 뿐이죠.
0: 네.
1: 그리고 약간 좀 젊은이들이 그 약간 MZ세대들이 요즘에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도 약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도 살짝 들어갔고 단짠단짠에 예.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 근데 지금 무치실 때 고소한 향이 올라와서 좀 놀랐어요.
1: 그렇죠.
2: 아니 사실은 이 겉절이는 그냥 액젓 향이 강했었거든요.
1: 네네.
2: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고소하면서 달큰할 것 같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겉절이의 그 양념 향도 나고.
1: 네. 이게 잘 느끼신 게
0: 네.
1: 보통 이제 너무 쎄한 느낌 있으면 그냥 네. 안 먹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2: 예, 네,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조금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나물 같은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0: 예.
1: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버무려졌고요.
0: 네.
1: 한번
2: 무엇보다 간이 세지 않아서 이렇게 큰 볼에 있어도 거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고추 잎이 훨씬 더 이제 식감 같은 거라든지
0: 네.
1: 가을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0: 오.
1: 자 이렇게 고추잎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2: 아마 저도 먹어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깻잎순이라고 했나요? 깻잎순 처음 먹어봤을 때 그런 느낌일까요?
1: 그런 느낌도 있고
2: 네.
1: 아, 왜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2: 아니, 또 체육이...

0: 덕분에 저도
1: 네.
0: 자, 고추잎 알게 됐습니다.
1: 맛있는.
0: 네. 향이 정말 좋은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배추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알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고 고추잎은 줄기를 제거해 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고추잎을 넣어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고춧가루, 꿀, 까나리 액젓, 매실청, 식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참기름, 깨소금, 미숫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알배추와 고추잎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배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몇 번이고 해먹고 싶은 이재훈 셰프의 맛있는 한식 레시피. 그냥 김치론 부족하다. 맛이 풍성해지는 새콤한 묵은지 활용 반찬. 고등어와 묵은지를 칼칼한 양념에 푹 졸여낸 묵은지 고등어 조림부터 이보다 쉽고 맛있는 반찬은 없다. 5분 순삭 후다닥 레시피. 이 레시피만 있으면 요리 초보자도 맛있게 만드는 김, 두부, 무침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단짝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0: 네. 이 묵은지 고등어 조림, 타이치종을 불허하는 밥도둑 메뉴인데요.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3: 네. 일단 오늘의 주재료인 고등어.
0: 네.
3: 그리고 묵은지.
0: 네. 아, 잘 익었네요. 상큼달콤하게.
3: 네. 그리고, 맛있는 국물을 낼 수 있는 쌀뜨물 준비했고요.
0: 예.
3: 그리고 무하고.
0: 네.
3: 양파. 그리고 대파, 그리고 고추가 좀 들어갔습니다.
0: 자, 그리고, 근데요 셰프님,
3: 네.
0: 이 김치가 들어가면 이 양념도 그만큼 양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 김치에는 기본적으로 염도가 있기 때문에
0: 예?
3: 고등어가 기본적으로 간이 좀 되어 있어서
0: 네.
3: 간장 양이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간장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3: 김치 국물, 다진 생강, 간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맛술과 그리고 약간의 좀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까지 들어갔습니다.
0: 네. 네. 이 밥맛 살려주는 묵은지와 고등어의 조합은 이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3: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묵은지 고등어 조림 해볼 텐데요. 고등어 정말 신선해요.
3: 오늘은 정말
0: 예.
3: 신선한 고등어를 준비했는데
0: 네.
3: 일단은 고등어에 약간 좀 먹을 수 없는 부분.
0: 네.
3: 요런.
0: 좀 정리해야 될 부분.
3: 정리해야 될 부분. 요 아래쪽에 요런 날개 부분이나 가시 요런 데들은 살짝 좀 한번 잘라주시고요.
0: 근데 셰프님.
3: 네.
0: 사실 이제 제가 고등어 조림할 때.
3: 네.
0: 저는 이렇게 토막난.
3: 네.
0: 고등어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림용으로.
3: 네.
0: 근데 오늘은 이렇게 구이용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3: 사실 이렇게 제가 오늘 필렛, 서양 요리에서는 이렇게 필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그 고등어가 사실 등푸른 생선이 약간 좀 비린내가 나잖아요.
0: 아, 맞아요.
3: 그래서 이 쌀뜨물 이렇게 살짝만 제가 좀 담가 놓을게요.
0: 오, 조림장 양념장 양념할 때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3: 네.
0: 비린내를 날리는데
3: 이렇게 네, 조금만 좀 담가 놓으 요리하기 재료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좀 그 쌀뜨물을 좀 그 생선에다 좀 뿌려놔 주면은
0: 예.
3: 훨씬 더 담백하고 비린내 정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0: 한 몇 분 정도 담궈놓으면 될까요?
3: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만 담가놔도 충분할 것 같고요.
0: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
3: 네.
0: 자, 그러면 들어가는 부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까요?
3: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 네.
3: 무는 뭐 이런 고등어 조림 같은 데는 큼직큼직하게 있어야 되니까
0: 네.
3: 저는 요 정도만. 크게 썰게요.
0: 사실은 저는
3: 네.
0: 이제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생선 조림 먹을 때
3: 네.
0: 생선도 먹지만 이 무를 더 많이 넣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3: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0: 정말 맛있잖아요.
3: 네. 그리고 이 무가 또 이제 양념이 절여졌을 때가 굉장히 맛있으니까
0: 밥에 비볐을 때 정말 네. 맛있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자, 이렇게 좀 큼직하게 대파도 좀 썰어주고
0: 네.
3: 대파 역시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0: 정말 많은 분들이 생선조림 좋아하시는데 또 네. 오늘 요리 비결이 나온 만큼 또 해서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반찬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0: 그러게요. 그렇죠? 인기 있는 반찬 다 해주시면서
3: 이렇게
0: 또 요리 비결을 하나씩 알려주셔가지고 네. 조금 더 맛있게 했던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썰어서
0: 네 청국지도
3: 이렇게 고추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0: 네.
3: 자 재료는 다 손질이 됐어요.
0: 네.
3: 재료는 다 손질이 됐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양념장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그럴게요. 자 양념장 만들어 볼 텐데요. 시작하겠습니다.
3: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간장이나 이런 것들 소금 같은 거를 넣지 않는 대신 네. 김치 국물을 좀 넣을 거예요.
0: 맞아요. 사실 김치 들어가면 다른 재료들 뭐 양념 재료들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3: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고 거기다 고춧가루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네.
3: 그리고 간장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0: 간장 넣어주시고
3: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맛술.
0: 맛술.
3: 맛술이 들어가면 네. 또 생선의 비린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0: 네.
3: 그리고 매실청.
0: 매실청. 어제도 넣으시고. 그랬지만 오늘도 참 큰 역할을 주겠네요.
3: 네. 그리고 약간의 들기름이 들어가요.
0: 약간의 들기름.
3: 한 스푼 정도를 살짝 넣어주는데
0: 예.
3: 이 들기름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그 음식이 좀 고급스러워진다고 할까요?
0: 네.
3: 참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참기름은 향이 좀 진한데
0: 네.
3: 들기름은 좀 더 연하게 또 맛있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에 항상 들어가는 간마늘 넣어주고요.
0: 간마늘.
3: 그리고 이 등푸른 생선에는 이 생강 같은 것도
0: 맞아요.
3: 넣어주셔야지 좀 비린내를 많이 좀 잡아낼 수 있어요.
0: 맞아요.
3: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0: 맛도 중요하지만
3: 네.
0: 사실은 또 이 비린내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 양념장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 한 가지 또 팁을 또 드리자면
0: 예.
3: 이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3,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드시면은
0: 예.
3: 훨씬 더 풍미가 더 좋아져요.
0: 아, 그렇군요. 네. 살짝 숙성시키는 게 좋다.
3: 맞아요.
0: 자,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3: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그럼 이제
0: 예.
3: 저희는 이제 뭐 어렵게 하지 않고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0: 네.
3: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자.
3: 오늘은 제가 조금 큰
0: 예.
3: 이런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0: 그쵸?
3: 바닥에는 이렇게 지금 큰 덩어리에 지금 물을 살짝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0: 물을 깔아주네요.
3: 네, 물을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김치 같은 것도
0: 예.
3: 잘라서 넣는 것보다
0: 예.
3: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반 포기 정도 넣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0: 예,
3: 먹음직스럽게 흔히가... 즐길 수 있습니다.
0: 맞아. 때에 따라 다 그 뭐 썰어서 넣을 때도 있고 하지만
3: 네.
0: 확실히 이렇게 다 익은 다음에 찢어 먹는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3: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고등어를 살짝 한번 또 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이 김치 위에다 살짝
0: 위에다.
3: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고등어로 했는데 집에 있는 뭐 고등어 손질 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0: 네.
3: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편의점만 가도 손질한 고등어 캔이 있잖아요.
0: 맞아요.
3: 고등어
0: 맞아요.
3: 캔을 이용하셔서 요리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만들어낸 양념장. 양념장. 자, 이렇게 고등어 올려주시고.
0: 예. 아니, 뭔가 집에서 이렇게 뭔가 켜켜이 이렇게 올려서 하면
3: 네.
0: 밖에서 먹는 외식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쓰고 남았던 쌀뜨물도
0: 예.
3: 살짝 올려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0: 따로 미국물 낼 필요도 없이
3: 네, 살짝만 좀 빼놓고
0: 네.
3: 옆에다가 한쪽에다가 조르륵 한번 넣고 살짝 잠길 정도로
0: 네.
3: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0: 네.
3: 이렇게만 넣고 요거를 이 양파하고
0: 네.
3: 대파하고 고추는 지금 넣지 않고 한번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더 넣겠습니다.
0: 자, 그럴까요? 그럼 조리하러 가보겠습니다.
3: 네.
0: 아주 먹음직스럽게 냄비를 저희 올렸고요.
3: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0: 아주 무에서 맛있는 맛이 위로 쭉 올라오겠어요.
3: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10분 정도 끓여보고
0: 네.
3: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약불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끓여볼게요. 아, 셰프님.
3: 네.
0: 아, 진짜 맛있게 지금 끓고 있는데요.
3: 네.
0: 감칠맛 나는 향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3: 지금 스튜디오를 가득 찼는데 한번 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지금 덩어리가 김치하고 고등어가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0: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묵은지의 향과 이 생선조림의 향이
3: 너무 좋네요.
0: 예.
3: 자, 여기다가 이제 양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대파도
0: 네.
3: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추까지 넣어주면
0: 네. 자, 마지막에 네. 양파와 고추 그다음에 대파 넣고
3: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양파하고 대파 그리고 고추가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
0: 네.
3: 약불로 살짝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더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셰프님, 묵은지는 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3: 네.
0: 이렇게 고등어랑 함께 조리니까 별미 중에 별미가 된 것 같아요.
3: 뭐 김치랑 뭐 돼지고기랑 뭐 항상 뭐 많이 먹기도 하는데
0: 네.
3: 이렇게 뭐 묵은지 김치찜 같은 걸로 하시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저희가
0: 네.
3: 어느 정도 이제 익은 것 같은데 한번 옮겨보도록 할까요?
0: 네.
3: 그러면
0: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쪽으로 한번 살짝.
0: 네. 어우, 푸짐하네요, 그냥 오늘.
3: 접시부터가 너무 오늘, 야 이렇게.
0: 야 정말. 생선의 감칠맛 나는 향하고, 묵은지의 감칠맛 나는 향이. 그리고 무에서 맛있는 맛이 올라왔나 봐요.
3: 맞아요. 자, 이렇게 김치도 오늘 이렇게.
0: 참 찢어서요.
3: 조금 크니까.
0: 예.
3: 요거를 살짝 한 번만. 아유, 이렇게.
0: 와.
3: 기본적으로 이걸 바닥에.
0: 예.
3: 하나 살짝.
0: 깔아볼게요.
3: 자,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고.
0: 얼마나 부들부들하겠어요, 셰프님.
3: 지금 많이 익어가지고.
0: 예.
3: 너무나 지금 맛있게 됐고, 국물 살짝 좀 올려주고.
0: 무, 아래 바닥에 깔렸던 무가.
3: 무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0: 네.
3: 무도 한번 여기 안쪽에 있을 거야, 아마. 무도 이렇게.
0: 참,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3: 무도 이렇게 잘 익었어요.
0: 그러게요.
3: 잘 익었고.
0: 맛있는 맛이 싹 됐는데요.
3: 그리고 국물 좀 올려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고등어.
0: 자, 비린내를 거의 완벽하게 잡은 고등어까지 올려볼게요.
3: 고등어를 한 반토막 정도만 살짝만 자른 다음에 자, 한번 올려볼까요?
0: 저도 앞으로 이렇게 조림할 때
3: 네.
0: 구이용으로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자, 이렇게 해서 고등어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0: 양념이 잘 배운 것 같아요, 셰프님.
3: 너무 잘 뵀죠?
0: 네.
3: 이렇게. 살짝.
0: 정말 군침이 도네요.
3: 이렇게. 그리고 고등어 살짝 가운데를 좀 물어볼까요?
0: 볼까요?
3: 이렇게.
0: 야.
3: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물론 조림이지만 이렇게 국물을 떠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3: 네. 이렇게.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묵은지 고등어 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고등어는 지느러미를 제거한 뒤 쌀뜨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고등어를 쌀뜨물에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비린내가 제거돼요. 무와 양파를 큼직하게 썬 뒤 대파, 풋고추, 홍고추를 굵게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김치 국물,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매실청, 들기름,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무, 묵은지, 고등어, 양념을 순서대로 넣고 쌀뜨물을 부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양파, 대파,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 약불에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대표적인 국민 식재료 두부와 김이 만났는데요. 비주얼만 봐도 밥에 비벼 먹기 딱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재료를 한번 볼까요?
3: 네. 일단 재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부가 한 모 있을 거고요.
0: 네.
3: 그리고 김인데 조미가 되지 않은 김입니다.
0: 네.
3: 그리고 다진 쇠고기.
0: 네.
3: 그리고 양념으로 할 약간의 설탕과 그리고 간마늘, 참기름.
0: 네.
3: 그리고 간장과 깨소금 들어가겠습니다.
0: 아주 간단한데요.
3: 네.
0: 이 눅눅한 김에 두부만 더해도 입맛 당기는 별미 반찬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네. 지금 뭐 김하고 두부랑 다진육이에요. 네. 어떤 것부터 저희가 손질해볼까요?
3: 일단은 기본적으로

0: 두부를 오늘의 주재료가 두부니까 네. 제가 두부를 한번 살짝 한번 데칠게요.
1: 자, 그럼 이동해서
0: 두부를 살짝 요거를 살짝 한번 데친 다음에 네. 살짝 어느 정도 한 30초 정도만 살짝 데친 다음에 요거를 얇게 썰어서 네. 제가 물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포로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한번 데쳐 보도록 할게요.
1: 두부도 제가 최고 요리 비결 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몸에도 좋고 네. 또 맛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두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뭐 오늘 일반 두부로 했는데 네. 오늘 순두부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오,
1: 네, 어떤 두부도 식감에 따라
0: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통기한이 금방 또 짧거든요. 예. 짧은데 저는 그때 냉동실에 넣어놔요.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삶아가지고 이렇게 반찬 만들면 정말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항상 원 플러스 원으로 해줘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지금 두부를 살짝 한번 찬물에 한번 살짝 담가놔주시고.
1: 30초 정도. 데쳤어요.
0: 네, 데쳐놨고 네. 요거를 살짝
1: 건져서
0: 다시 한번 건지고 네, 너무 뜨겁지만 않을 정도면 됩니다.
1: 예. 자, 이렇게 썰어보겠습니다.
0: 물기 살짝 있는 거 물기만 살짝 좀 빼주시고 네. 오늘은 좀 무침이기 때문에 무침에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걸 살짝 한번 제가 면포로 한번 지금도 바닥에 물기가 좀 있잖아요.
1: 워낙에 또 두부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0: 요거를 살짝 이 면포로 이렇게
1: 얼마 전에 또 엄마가 이제 면포 심부름 하라고 했거든요.
0: 면포요?
1: 네, 들어오는 게 면포 인사하라고.
0: 아, 진짜요?
1: 요리할 때 면포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요렇게 있으면 지금 보면 보세요. 제가 살짝 가볍게 힘만 줘도 이렇게 수분기가 빠집니다. 이렇게
1: 어느 정도까지 빼주면 되는 거예요?
0: 그냥 너무 어차피 오늘 두부는 저희가 좀 진익일 거라 가지고 두부가 조금 수분기가 좀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또 면포 너무 세게 하면은 예. 면포도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말아주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물기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0: 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지금 거의 뭐 100ml 정도로 나오네요. 그죠?
1: 여기요. 워낙에 두부가 물이 많아서 수분이 많아서
0: 자. 이렇게 면포가 준비가 됐고 네. 자 그럼 조그만 볼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1: 그럴까요? 자
0: 이렇게 물기가 없어진 두부를 이렇게 살짝 두부가 마치 약간 그 이탈리아 치즈 중에 리코타 치즈 같은
1: 예, 예. 약간 그런 꼬들꼬들한 치즈처럼 됐어요.
0: 네, 그렇게 좀 된 것 같고
1: 자 두부 이렇게 두면 되는 건가요?
0: 네 두부는 이렇게 좀 준비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를 한번 저희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한번 볶으러 가볼게요. 네.
0: 제일 먼저 노릇하게 한번 구워줘 볼게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처치곤란처럼 돼 있었는데 네. 오늘 참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자, 일단 뭐 기름 같은 건 두르지 마시고 네. 이렇게 노릇하게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1: 노릇하게
0: 이렇게만 먹어도 김을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사실 입맛 없을 때는 그 이렇게 양념장 조금 만들어 가지고 김에서 밥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0: 맞아요. 오늘은 그 양념장이 모두 그냥 김하고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네. 구워볼게요. 이게 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지지 않으면은 약간 더 비릴 수가 있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김을 좀 바짝 구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색이 조금 더 약간 푸릇한 색이 나요. 초록색으로 그렇죠?
0: 예리하신데요.
1: 그런가요?
0: 네. 자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졌어요. 예. 첫 번째 김이 완성됐으면 이게 김을 예. 바짝 구워내지 않으면 이게 김이
1: 잘 안 부스러지죠.
0: 안 부스러져요. 그래서 김을 이렇게 봉지에 살짝 넣어주시고
1: 그러니까 봉지를 준비하실 때는 김을 부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리고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1: 네. 굉장히 조금 지금 바삭바삭할 정도로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0: 맞아요.
1: 예. 오, 소리 보세요.
0: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1: 그런가요?
0: 그렇게 제 지금 보조를 너무 잘해주시게 계셔가지고
1: 셰프님 확실히 이렇게 네. 김을 한번 구워낸다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이렇게 하니까 향도 좀 더해진 것 같아요.
0: 고소함도 훨씬 더 강하고 예. 지금 김 같은 경우가 바삭하게 구워지고 식히게 되면은 예. 금방 바삭해집니다.
1: 예, 셰프님 이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봤는데
0: 이 상태로 예. 완전히 좀 식은 다음에 네. 김을 그냥 이렇게 봉지에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주시면 돼요.
1: 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0: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부터 이제 고소한 향이

0: 예.
1: 큰 볼에다가 한꺼번에
2: 아예
1: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0: 네.
1: 제일 먼저 방금 전에 볶아놨던 이
0: 다짐육을 소고기
1: 살짝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짐육 같은 경우가 이제 양념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바짝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자, 이렇게. 자.
0: 다짐육은 항상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도
1: 네.
0: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물기를 제거했던.
0: 네, 한번 데쳤던.
1: 네. 두부, 그 치즈 같은
0: 예.
1: 두부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물기를 좀 잘 짜봤습니다.
1: 자,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김가루.
0: 네.
1: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볼까요? 조금 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0: 아, 김가루는 역시 어린 친구들은 진짜 김 정말 좋아해요.
1: 이렇게 됐죠?
0: 예.
1: 이렇게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장.
0: 예.
1: 그리고 약간의 설탕. 설탕은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
0: 과감하시고요.
1: 그리고 간마늘.
0: 네.
1: 그리고 고소하게 참기름.
0: 네.
1: 마지막으로 깨소. 제가 이거는 수저로 할 게 아니라
0: 네.
1: 제가 장갑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럴까요? 버무리겠습니다. 간장처럼 맛있게 버무려야 되니까.
0: 아, 정말 남는 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밥도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칠 때는 어떻게 무쳐야 될까요?
1: 어차피 지금 두부 같은 게
0: 네.
1: 잘 으깨져야지 맛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과감하게
0: 네.
1: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셰프님 진짜로
1: 네.
0: 고소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고소한 향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렇죠.
0: 이야.
1: 이렇게 요거에다가
0: 예.
1: 밥 한 숟갈하고 그리고 고추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비벼만 먹어도 그날은 뭐 너무 쉽게 반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0: 만약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싶으시면 두부 네. 양을 좀 늘리셔가지고
1: 이것만 드셔도 예. 상관없고요.
0: 이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단백질이 정말 많이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요거는 정말. 저도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0: 예.
1: 요거를 하면은 더 건강하고 맛있게
0: 예.
1: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깨소금만 살짝 한 번 더 뿌려서.
0: 참 이 고소한 향이 정말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 두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김 두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두부를 넣어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데친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고 면포에 넣어 물기를 짜줍니다. 팬에 김을 한 장씩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구고 다진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고기, 두부, 김에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0: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깨소금을 올리면 김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손님 초대상의 안성맞춤인 레스토랑 오너셰프 이재훈의 스페셜한 한상. 국물 요리에만 넣어 먹던 청경채의 완벽 변신. 삼겹살만 돌돌 말았을 뿐인데 단번에 일품 요리로 청경채 삼겹말이부터 서양에 트러플이 있다면 한국엔 들기름이 있다. 고소한 들기름에 감태 약간 곁들이면 풍미 가득 면 요리 탄생.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청경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와 유독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짭짤한 양념을 배워 밥반찬으로 제격인 청경채 삼겹살 말이 재료를 볼까요?
2: 네. 자, 제일 먼저 이 푸릇푸릇한 이 청경채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삼겹살.
1: 네.
2: 그리고 양념장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예.
2: 간장. 그리고 설탕,
1: 예.
2: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간마늘 되겠습니다.
1: 자, 삼겹살을 돌돌 말아 뭔가 이 스페셜한 요리 같은데요. 자, 손쉽고 특별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청경채 삼겹살 말이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삼겹살과 그다음에 고기와 잘 어울리는 청경채가 올라왔어요.
2: 네. 일단은 청경채가 이 삼겹살을 말기에는 너무 좀 크니까 요거를
1: 예.
2: 한번 절반 정도를 그 살짝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때도 뿌리 쪽은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그리고
1: 청경채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중식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1: 네.
2: 국물 낼 때도 마지막에 이런 풍미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여러모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1: 맞아요. 특히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자, 이렇게 썰어놔 주고
1: 네.
2: 그리고 끝에 부분이 너무 너덜너덜 거리니까 끝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접시에 담았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1: 예.
2: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1: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삼겹살을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네.
2: 장갑 하나 주시고요.
1: 네.
2: 네. 자.
1: 아, 진짜, 삼겹살은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2: 네.
1: 사실 이제 돼지고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2: 네. 요렇게 한 절반 정도만 말 수 있게.
1: 예.
2: 네.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뭐 삼겹살은 여러 가지 또 요리 방법이 있지만.
2: 네.
1: 오늘 말이로써.
2: 맞아요. 요렇게 해서.
1: 예.
2: 절반 정도만 썰어주시고. 자, 장갑을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1: 네.
2: 장갑을 하나 더 주신 다음에.
1: 근데 돌돌 말아야 하기 때문에.
2: 말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네. 준비한 청경채는 보통의 청경채보다는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1: 이렇게 가운데로 돌돌 말아주시네요.
2: 네. 말기에 좀 편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두꺼우신 분들은 4등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청경채를 보시고.
2: 네, 이렇게 가볍게 말아주시고.
1: 예.
2: 요건 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뭐 간장이 양념으로 제가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니까 이거를
1: 반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출출할 때
2: 네.
1: 방송에서 요즘 먹방 방송 많잖아요.
2: 네.
1: 갑자기 이제 저녁에 고기가 이렇게 땡길 때 있어요.
2: 네.
1: 근데 고기만 먹기에는 너무 내 양심의 가책이 들고 하니까
2: 그러니까요.
1: 그때 이렇게 마리해서 먹으면
2: 네.
1: 청경채도 함께 먹게 되고 그리고 몸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2: 술안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거 대신 또 대용품으로 베이컨 같은 걸로도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요렇게 해서 한번 조각은 다 이렇게 말아놨고요.
1: 근데 셰프님.
2: 네.
1: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저희가 고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밑간을
2: 네.
1: 안 했어요.
2: 밑간은 저희 앞에 있는 이제 양념장으로 한번 한 다음에
1: 예.
2: 굽고 난 다음에 구워졌을 때쯤 한번 저희가 한번 덮어줄 거예요.
1: 아.
2: 그렇게 한번 그럼 양념장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1: 이유가 있으셨네요. 자, 그럼 네.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2: 간장 두 스푼 정도. 그리고 맛술도 두 스푼.
1: 맛술도 고기 들어가니까.
2: 네. 그리고 설탕도 두 스푼.
1: 설탕도.
2: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1: 예.
2: 그리고 여기다가 간마늘.
1: 네.
2: 그리고
1: 확실히 마늘 들어가면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2: 깨소금까지 넣어주시고 요거 이제 저어주신 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1: 네.
2: 그 삼겹살하고 그 청경채가 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빼기 직전에 살짝 넣어가지고 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설탕이 잘 녹아줘야겠죠?
2: 네, 설탕이 충분히 대용량으로 하실 때는 네. 이 한번 양을 한번 소스를 끓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1: 네.
2: 팬에다가 오늘 그리고 삼겹살에서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2: 기름은 아주 조금만, 살짝만 두를게요.
1: 아주 조금만?
2: 네. 팬에 살짝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번
1: 네.
2: 넣고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네요.
2: 그리고 기름은 최대한 조금씩만
1: 예.
2: 넣어주시고
1: 요즘에는 또 아침에도
2: 네.
1: 고기 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2: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1: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침에 또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 요리 비결 보시는 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삼겹살 굽는 소리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2: 아침부터 뭐 고기 굽는 소리 뭐 들으시면은 뭐 그 고기 덕후 분들은 굉장히 또 행복하시겠네요. 그리고 또
1: 예.
2: 청경채가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부분은 또 양심의 가책 좀 덜 느끼실 예. 것 같고.
1: 그리고 셰프님, 이 마리가 풀리지 않게 굽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2: 사실 삼겹살이 너무 두꺼우면
1: 예.
2: 사실은 이제 말기가 너무 좀 힘들어요.
1: 네.
2: 그래서 두께를 썰 때 한 0.5cm 이하로 썰어주시는 게 좋고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꽂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자, 이때 불색이는 어떻게 할까요?
2: 중간불 정도로 계속 유지.

0: 열기가 좀 빠졌을 때 한번 넣고 약한 불로 살짝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이제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1: 네. 끼얹듯이. 네,
0: 끼얹듯이 넣어주시고.
1: 확실히 불을 줄이길 잘했네요. 그쵸?
0: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머지까지.
1: 요런 불질들도 참 요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쵸?
0: 그렇죠. 너무 센 불로 막 하면 지금 팬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구워지면.
1: 예. 확 튀기고 막.
0: 그럴 수 있으니까.
1: 예.
0: 요렇게만 조금 이제 팬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불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양념이 더 베이게 앞뒤로 한 번만 졸여주시면 정말 예. 맛있는 요리가 끝납니다.
1: 지금 향이. 네. 정말 맛있는 향이 나네요. 셰프님.
0: 맞아요.
1: 셰프님 진짜 밥반찬도 되고 네. 술안주도 되고 네. 간식도 되고 할 것 같아요.
0: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
1: 예.
0: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경채나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오늘 재료가 양념을 제외하고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은 삼겹살 뭐 그냥 고기만 먹을 때도 맛있지만
0: 네.
1: 뭘 좀 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소를.
0: 네.
1: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이를 딱 말아서
0: 네.
1: 깔끔하게 먹는 것도
0: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양념이
1: 네.
0: 오늘 완전히 좀 잘 배일 수 있게 약한 불로 충분히 잘 졸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거의 다 소스가 거기다 다 나갔죠?
1: 예, 이제 살도 나고 있고요.
0: 이 정도면은 거의 양념의 조리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이제 불을 한번 끄고
1: 네.
0: 저희 접시에다가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뺀 다음에
1: 네.
0: 자,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이렇게.
1: 네. 뭔가 외식해서
0: 네.
1: 밖에서 먹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0: 굉장히 고급 예. 한정식이나 중식당에서 먹을 법한
1: 예.
0: 나왔고
1: 사실 별재료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0: 별재료 안 들어갔고 나머지로 소스 좀 남아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끼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러면
1: 잘 구워서 졸여진 청경채 향도 너무 좋고요. 삼겹살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0: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완성됐습니다.
1: 이야.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경채 삼겹살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청경채 삼겹마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를 반으로 썰고 끝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삼겹살은 반으로 썬 뒤 위에 청경채를 올려 돌돌 말아 줍니다. 진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청경채 삼겹마리를 올려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양념을 끼얹어가며 앞뒤로 구워주세요. 양념을 끼얹기 전에 불을 낮추면 양념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청경채 삼겹마리가 완성됩니다.
1: 들기름 국수가 인기였다면 이제 들기름 스파게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게티니까 스파게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명란젓,
1: 네.
0: 그리고 김과 그리고 감태.
1: 네.
0: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갈아놓은 치즈가 있고요.
1: 네.
0: 대파와 마늘, 그리고 고추, 토마토, 그리고 잡내를 잡아낼 수 있는 화이트 와인.
1: 네.
0: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보통 들기름 같은 경우 한식에 많이 쓰이는데
1: 네.
0: 한국적인 느낌이 파스타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꿀도 있고 그리고 간장, 들기름을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엑스트라 버진과 함께 섞어가지고
1: 네.
0: 굉장히 다분히 한국적이면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오일 파스타의 새로운 버전 같은데요. 구수한 들기름이 스파게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정말 스파게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입맛에 더 잘 맞는 스파게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파게티 면을 이제 삶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0: 네.
1: 자, 셰프님 그러면 스파게티 면부터 한번 삶아볼까요?
0: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삶을 때처럼 네. 굵은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에 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1: 이렇게 넣는 거구나.
0: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네. 면이 한쪽으로 다 쏠리지 않고 네. 잘 삶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셰프님,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삶아둔 게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이 면을 삶고 나서 네. 저희는 저는 이제 바로 찬물에 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0: 찬물에 담그실 필요는 없고 예. 바로 스파게티 면 같은 거는 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예? 그대로 두시고 그 대신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면이 전분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늘러붙을 수 있어요. 네. 이때 올리브유 한 두어 스푼 넣고 그때 잠깐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1: 이때?
0: 네, 이때 섞어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삶으실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1: 자, 이렇게 맛있게 삶아뒀고요. 네. 이제 다른 재료들을
0: 한 가지 더 예. 면수를 지금 오늘은 버리지 말고 좀 모아주세요. 네. 면수를 제가 이렇게 살짝 준비해놨거든요. 예. 이거는 이따 저희 파스타 할 때 국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면수까지 준비가 됐고 네.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볼게요. 네.
0: 자, 이렇게 네. 이 감태와 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어낼 네.
1: 올리브 오일을
0: 살짝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정도의 그 들기름

0: 그리고 동량의
1: 간장이요.
0: 간장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괜찮습니다. 네. 꿀을 살짝 한번 이렇게 넣고.
1: 꿀 살짝.
0: 한 스푼 정도 넣고. 요거를 한번 제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갈아보면.

0: 해서.
1: 이야, 지금, 와, 정말 이게 맛있는 향 있잖아요.
0: 고소한 향.
1: 이게 고소한 향. 김과 감태와 그리고 이 들기름. 이 들기름 향이 대단하게 정말 고소한데요.
0: 너무 좋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제가 준비가 됐고.
1: 와, 지금 고소한 향이 대단한데요. 한번 여기 덜어서 볼까요?
0: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소스가 이렇게.
1: 근데 셰프님, 네. 이 소스의 색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0: 뭐, 이탈리아 요리 중에 예. 바질 페스토라고 하는
1: 맞아요.
0: 그런 소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농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김하고 이렇게 갈렸어요. 예. 그죠?
1: 향이 정말 대단한데, 정말 그 김의 맛있는 향과, 그 다음에 감태향, 그 다음에 들기름의 고소함이 대단합니다.
0: 요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 예.
0: 뭐, 서양 요리에도 그렇고,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1: 네.
0: 아니면 볶음 같은 거, 밥 같은 거 비벼 먹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다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 드레싱처럼도 사용이 되고.
0: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소스가 준비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구워 볼 텐데.
1: 네.
0: 올리브유를 살짝 좀 둘러 주시고.
1: 무엇보다 기대가 돼요. 저도 스파게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연 이 감태랑 네. 김이랑 네네. 소스는 어떤 맛이 날지
0: 궁금하시죠?
1: 네.
0: 아마 한국에서 이런 파스타 감태 소스 같은 거 하는 파스타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살짝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마늘을 한번 살짝 한번 너무 센 불이 아니라 네. 충분히 향이 날 수 있을 정도로
1: 정말 이 파스타는 이 스파게티는 네. 마늘 기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마늘 기름이 충분히 나야지
1: 예.
0: 그 풍미도 훨씬 좋아지고 사실 그 서양에서 요리 중에 이탈리아 요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라는 파스타도
1: 예.
0: 우리나라는 마늘 막 간마늘, 마늘 편, 마늘 튀김 막 넣고 막 그러는데
1: 예.
0: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그 마늘 향만 내고 마늘을 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마늘을 먹는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늘은 향신료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약간 저희랑 또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이제 마늘이 살짝 노릇하게 볶아지고 있으면
1: 네.
0: 여기서 향채소 중에 하나인 이 대파.
1: 네.

0: 대파도 구우면 좀 단맛이 나잖아요.
1: 네.
0: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1: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볶잖아요.
0: 네.
1: 씹는 식감도 약간 나면서 약간 부드러울 때도 있고.
0: 맞아요.
1: 예. 포근포근할 때도 있어요. 이 다음은 어떤 것도 들어가면 될까요?
0: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고추를 살짝 넣어보고, 잠깐만 조금만 마늘만 더 볶을게요.
1: 볼까요?
0: 네. 여기다 마늘을 살짝 넣어주시고, 한두,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 안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한 번 더 볶아주시고, 이제 고추의 풍미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1: 네.
0: 여기다가 넣었던 이 명란젓, 명란젓을 볶을 건데,
1: 네.
0: 명란젓을 볶을 때도 이게 막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 잔열로 볶아질 수 있게 불은 살짝 좀 제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불을 끄신 상태고요.
0: 불은 살짝 좀 줄여주시거나 좀 살짝 꺼준 상태로,
1: 네.
0: 살짝 이렇게 가볍게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1: 야, 진짜 명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네요.
0: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살짝 볶아주시고,
1: 네.
0: 여기다가 풍미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화이트 와인을 살짝.

0: 스물 넣으면 될까요?
1: 맛술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고요.
0: 네.
1: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면수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2: 아까 준비했던 면수를?
1: 면수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살짝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2: 셰프님, 그냥 맹물보다 면수가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1: 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0: 소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1: 농도가 좀 잡히네요.
0: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살짝 한번 끓여보고 여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 잠시 뒤에 이거를 면이랑 같이 끓이게 되면은 소스의 상태가 굉장히 조금 되직한 상태가 돼요.
1: 농도가 나는 거죠?
0: 농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1: 그런 식으로 또 맛을 이제 입히면서 익혀주네요. 면을.
0: 그렇죠? 이렇게.
1: 자, 아까 저희가 살짝 오일을 발라놨죠? 붙지 않게.
0: 스파게티 면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묽은 상태였는데 소스가 이제 그 면의 전분기를 머금으면서 굉장히 좀 되직한 상태가 되고 맛있는 파스타의 상태로 완성될 겁니다.
1: 이 면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국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0: 맞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2, 3분 정도만 비벼주면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될 거예요.
1: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맛있게 만들었던 이 소스는 언제 들어가나요?
0: 아,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파스타가 이제 더욱 훨씬 더 고급스러운 파스타로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1: 오, 그렇군요.
0: 예, 이게 이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좀 비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풍미를 더해줄 수 있는 이 치즈.
1: 스파게티 치즈 빠질 수 없죠.
0: 파마산 치즈 같은 것도 이런 거.
1: 네.
0: 뭐 덩어리 치즈를 갈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갈아져 있는 시판용 치즈 같은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1: 향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0: 이제 뭐 치즈가 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맛도 더 풍미도 있어지고 맛이 있어지겠죠?
1: 명란젓 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감태 오일 소스를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높은
0: 감태 오일 소스를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1: 우와, 향이 지금
0: 갑자기 이제 들기름 색깔이 좀 약간 검게 변하면서 훨씬 더 맛있는 파스타로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우와.
0: 자, 좀 가져와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향이 정말 좋네요, 셰프님.
0: 이렇게 파스타를
1: 또 감태랑 명란젓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0: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번
1: 이야.
0: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네요.
1: 정말 촉촉하게 나왔네요, 셰프님. 그래서
0: 감태 들기름 파스타도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2: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과 스파게티 면을 넣어 5분에서 6분 정도 삶아주세요. 구운 김과 감태에 올리브유, 들기름, 진간장, 꿀을 넣어 갈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과 대파를 넣어 볶다가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 면수, 방울토마토를 넣어 끓여줍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야 명란젓이 튀어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스파게티 면을 넣어 끓이다가 그라노 파다노 치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감태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스파게티 소스를 부어주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는 이재훈 셰프의 침샘 폭발 레시피. 상상만 해도 맛있는 마늘종과 돼지고기의 궁합. 따뜻한 흰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부터 오징어 볶음에 쫄깃한 당면을 넣어 먹는 즐거움이 두 배. 덮밥으로 먹어도 딱인 매콤 달달한 오징어 당면 볶음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 기영정이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이재현 셰프입니다.
0: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덮밥으로 간편하게 즐겨볼 텐데요. 자, 재료부터 볼까요? 네.
1: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진 돼지고기, 네. 그리고 돼지고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강, 예. 대파,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또 마늘종.
0: 예, 마늘종 네. 정말 맛있죠. 식감도 좋고. 네.
1: 그리고 계란하고 간마늘하고 그리고 굴소스, 네. 설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0: 자, 이건 정말 주말 메뉴로 딱인 것 같은데요. 한 그릇 밥으로 식사 준비하면 간편하고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 시작해 볼 텐데요. 셰프님,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1: 일단 기본적으로 썰어야 될 것들 먼저 좀 썰고 네. 다질 것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파를 네. 이렇게 흰 부분만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썰어주시고요.
0: 또 이런 덮밥에 또 대파 들어가야 네. 맛을 더해주죠.
1: 네, 이렇게 신선합니다. 대파가.
0: 그렇죠.
1: 네, 튀어나가고 있어요.
0: 자, 이렇게
1: 대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늘종, 이 마늘종이 들어가는 이 볶음밥 같은 게 예. 우리나라보다 이 대만 요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드시면 대만 요리면 약간 좀 이국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마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늘종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전 다음 날 방송에 있을 때 네. 너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좀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이 마늘종을 좀 즐겨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마늘종 넣어서 먹어요. 고기 쏴 먹을 때도.
1: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요걸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0: 예. 살짝의 그 마린 맛들이
1: 많이 사라지고 네. 뭐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0: 네.
1: 그리고 한쪽에 나가는 요 생강을 제가 조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살짝 이 정도만.
0: 네. 자, 셰프님, 이 생강도 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1: 그렇죠. 이 생강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살짝 생강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0: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생강을 살짝 돼지고기 볶을 때 같이 볶아주면은. 네. 훨씬 더 풍미도 맛도 누린내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0: 예.
1: 재료 준비는 또 벌써 다 끝났어요.
0: 자, 이렇게 또 간편하게 또 네. 간단하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1: 요거는
0: 베트남 고추인가요?
1: 베트남 고추인데 예. 베트남 고추 없으시면은 뭐 이탈리안 고추라든지 아니면 예. 청양 고추라든지 건고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0: 이거는 구비해 드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1: 이쪽을 한쪽으로 와서 한번 재료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제일 먼저 자 이렇게
0: 셰프님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네. 이런 요리 도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1: 네.
0: 이거 웍이라고 하나요?
1: 지금 제 좌측에 있는 게 웍이고 예? 요거는 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예. 되는데
0: 이렇게 깊은 도구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1: 일단은 재료들도 좀 많고
0: 예.
1: 충분히 좀 볶을 수 있고 좀 빠르게 볶을 수 있거든요. 고르게 볶을 수 있고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일반 넓은 팬 사용하셔도 좋고요.
0: 네네.
1: 네. 자,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0: 네.
1: 향채소인 대파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 주고
0: 먼저
1: 대파 먼저 한번 볶아 주고요. 대파를 볶아 주고 대파 먼저 볶아 주겠습니다.
0: 네.
1: 대파가 이제 향이 나면 그때 이제 마늘종과 고기 네. 순차적으로 넣어서 한번 볶겠습니다.
0: 확실히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1: 네.
0: 향채소 기름을 먼저 내게 되면
1: 맞아요.
0: 맛이라든가 풍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풍미 좀 볶아주시고
0: 대파 향이 맛있게 나왔어요.
1: 마늘종도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1: 마늘종도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자 마늘종 정도만 넣겠습니다.
0: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마늘종에 있는 조금 아린 맛들을 남겨주는 네. 거죠.
1: 이렇게 드시면 원래 마늘종 같은 경우도 약간 알싸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렇게

0: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 먹기 싫을 때 네. 밥밥 하나 내서 뭐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정말 요 음식은 마늘종이 사실 굉장히 가격이 싼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0: 예,
1: 대포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저렴한 식재료 중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0: 네.
1: 돼지고기도 듬성 넣어주고
0: 다짐육 준비해주셨죠?
1: 충분히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고추까지
0: 네.
1: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조금 볶인 다음에 넣어줄게요.
0: 예.
1: 고추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훨씬 더 맵거든요.

0: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강까지도 넣어주시고.
1: 혹시나 모를 고기에 비린내, 누린내를 확실히 잡아주네요. 네,
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저번에도

0: 맛있고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들 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칠맛이니까.
1: 맞아요. 감칠맛. 네.
0: 로컬 소스 대신 살짝의 약간 간장 같은 거. 예. 뭐 양조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네. 굴소스가 있으면 또 굴소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 이제 굴소스 넣어주시고요.
1: 굴소스 넣고요.
0: 그리고 약간의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1: 네. 밥 맛도 나고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0: 단짠단짠. 예.

0: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1: 요거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반찬이 되겠죠?
0: 예.
1: 자, 여기다가. 네. 아까 옆에 지금 보시면 물이 살짝 있거든요?
0: 예.
1: 물을 살짝만 넣고, 살짝만 적셔질 정도로만.
0: 약간의. 촉촉해질 정도?
1: 약간의 국물만 있을 정도로만.
0: 예.
1: 이렇게만 살짝 넣고, 끓여만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네. 오늘 밥을 한번 살짝 한번 볶아볼게요.
0: 자, 그 팬을 잠깐 바꿔놓고, 옆에서. 예.
1: 제 웍이 또 준비가 됐네요.
0: 예. 근데 또 밥에도. 네. 오늘의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1: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0: 예, 오일 둘러주시고.
1: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가장 기본으로 먹는 계란볶음밥 할 거예요.
0: 어, 달걀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을.
1: 달걀볶음밥을 할 텐데.
0: 네.
1: 일단은. 간마늘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0: 네.
1: 너무 또 커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0: 그러고 보니까 셰프님 요리가 일주일 동안 다 맛있었던 이유는, 물론 제 취향이 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1: 네.
0: 이 마늘이, 간마늘이. 네. 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간마늘이. 네. 뭐 이제 볶음이든 찌개든. 네. 다 들어갔었던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약간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다 맞으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여기다가 계란도 살짝 좀 넣어주고.
0: 사실은 이렇게 따로 스크램블을 해서. 네.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볶음밥에도 올리고 뭐 덮밥에도 때에 따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오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1: 이렇게 해서. 예. 계란 정도를 살짝 스크램블을 한 다음에 밥 넣고 살짝 섞어줄 거예요.
0: 아, 밥에다가 아예. 네.
1: 밥에다가 가운데다가 살짝.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살짝
0: 다 넣어요?
1: 전부 다 이렇게 좀. 예? 넣겠습니다. 이것만 넣을까요? 좀 충분히. 예. 잘 볶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란 볶음밥을 살짝
0: 스크램블도 되고 이 밥알 쌀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묻네요, 달걀이.
1: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잘 볶일 수 있도록.

0: 살짝 가볍게만 볶아주시면 예. 촉촉한 계란 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1: 그러게요. 여기다가 정말 촉촉해졌는데요.
0: 약간의 소금만 간만 살짝만 하고 예. 떼내도 될 것 같습니다.
2: 달걀의 포근한 향이
0: 약간 후추까지만 소금 후추만
2: 예.
0: 이렇게만 폭신폭신한 이제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요.
2: 폭신폭신한 이 밥에도 밑간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믈렛 같이 됐네요. 밥이 자. 잠시만요. 불 옮긴 다음에 살짝의 밥을 한쪽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1: 스크램블도 있고 그리고 밥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달걀이
0: 촉촉하게 먹게
1: 예, 예.
0: 이렇게 밥이 볶였고
1: 향 정말 좋아요.
0: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은 잘 볶였고요.
1: 예.
0: 여기다 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돼지고기
1: 예.
0: 마늘종을 이렇게 이쪽에
1: 평소에 먹던 네. 덮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새로워요.
0: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예. 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와 마늘종은 송송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를 넣어 볶다가 마늘종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진 생강을 넣으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달걀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덮밥 소스를 올리면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쫀득한 오징어의 식감이 매력적인 오징어 당면 볶음 재료부터 볼까요?
0: 일단 오징어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당면.
1: 네.
0: 그리고 채소류는 당근하고 대파하고 고추, 양파 준비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요, 셰프님. 볶음 네. 양념은 너무 뻑뻑하지 않게 양념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고추장,
1: 네.
0: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올리고당, 물 이렇게 간만을 넣어가지고 좀 촉촉하고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밥맛이 절로 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너무나 좋아하는 또 오징어가
0: 네.
1: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0: 네.
1: 자, 오징어 한번 손질해보겠습니다.
0: 네. 제가 껍질은 제가 손질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요
1: 뼈가 있어요.
0: 뼈를 하나 빼주시고
1: 예.
0: 그리고 먹기 좋게 오징어는 썰어주세요.
1: 참 오징어 손질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손질할지.
0: 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1: 예. 아, 동글동글하게.
0: 동글동글하게 손질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 오징어 머리 같은 경우도
1: 예.
0: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좀 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
1: 정말 오징어 볶음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징어 다리를 보시면
1: 예.
0: 보면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0: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손질을 했는데 사실 이 빨판 같은 것들이 그 식감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1: 예.
0: 빨판 같은 것들은 가위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살짝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1: 이렇게 깔끔하게.
0: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빨판 같은 것들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빨판 같은 거 제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위 같은 걸로 잘라 주셔도 좋고요.
1: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또 오징어도 다리도 이렇게 좀 썰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끝에 부분은
1: 예 이렇게 펼쳐서
0: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오징어는 다 손질이 끝났고요.
0: 오징어 손질 마무리가 됐고요.
1: 고마하고 이건 치워주시고 오징어는 한쪽으로 빼놓고
0: 예.
1: 그리고 오늘은 또 오징어 당면 볶음이기 때문에
0: 예.
1: 당면을 요거를 삶는 것보다는 이렇게 찬물에 제가 예. 지금 요 당면을 한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0: 10분 정도요?
1: 네, 이렇게만 요거를 이따가 살짝 한번 제가 볶을 때
0: 예.
1: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당면까지 준비가 됐고 이제 채소를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네.
1: 조금만 볼 하나 주시고요.
0: 네.
1: 일단은 채소도 볶일 거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길쭉길쭉하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좀 썰어 주시고요.
0: 네.
1: 이렇게 썰어 주고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해서 썰어 주고 그리고 고추도 저는 이제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
0: 네.
1: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이즈가 다 비슷하면 요리가 완성됐을 때 다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좀 깔끔하게 나와요.
0: 정갈해 보이고 그렇죠? 네.
1: 지금 보시면 제가 썰어놓은 게 정말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지 않나요?
0: 예. 확실히 또 어떻게 또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또 당근도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0: 저는 이 당근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1: 네.
0: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당근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또 그런 것 같아요.
0: 양념만으로 또 많이 이제 먹기도 하는데
1: 맞아요. 오징어 볶음 먹을 때 당근 먹는 거죠.
0: 예. 빠지면 아쉬워요.
1: 이렇게 썰어주고 당근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류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가 다 끝났고요.
0: 네.
1: 그 다음엔 저희 이제 그 양념장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다가.
0: 만들어볼까요?
1: 자, 그러면 일단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0: 이 오징어 볶음은 양념장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네, 그리고 고춧가루.
0: 네.
1: 그리고 간장.
0: 간장.
1: 그리고 설탕.
0: 네.
1: 그리고 간마늘.
0: 넣고요.
1: 약간 좀 뻑뻑하면 안 되니까 올리고당 네.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과 그리고 맛술을 살짝. 맛술.
0: 자, 이렇게 해서 또 오징어 볶음에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1: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0: 예.
1: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재료를 한번 볼에 넣고 한번 섞어볼까요?
0: 예. 자,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1: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0: 네.
1: 오징어 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0: 오징어 넣을까요?
1: 감사합니다.
0: 예, 확실히 이 오징어 따로 비린내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 양념 덕분에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 이 양념이 이제 뭐
0: 예.
1: 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가 들어가서 조미료들 들어가서 이제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뭐 정말 맛있게만 볶으려면 남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섞어볼까요? 이제 한번 여기 양파도 한번 넣고
0: 네.
1: 대파도 한번 넣고 고추, 그리고 당근까지. 당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1: 이렇게 넣고 잘 한번 버무려볼게요.
0: 확실히 이렇게 버무리고 나서
1: 네.
0: 조리를 하면
1: 네.
0: 양념도 더 잘 배이고 하죠.
1: 잘 배이기도 하고
0: 예.
1: 또 조리 시간도 더 단축되기도 하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불 위에서 이런 재료들하고 양념을 하려고 하면
1: 네.
0: 막 타기도 하고 막 시간도 없고
1: 네네네.
0: 불도 세기도 하고 해서
1: 자, 이제 이렇게 맛있게 소스가 완성됐으면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셰프님 이렇게 양념을 좀 묻혀놓은 다음에
1: 네.
0: 시간을 조금 두면
1: 네.
0: 더 맛있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예.
1: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휴지시킨 다음에 볶게 되면은
0: 예.
1: 훨씬 더 맛있게 볶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게 볶은 오징어를 싹 이렇게 볶아주시고
0: 셰프님 살짝 저는 이제 지금부터 긴장이 되는 게
1: 네.
0: 사실은 지금 오징어가 들어갔고
1: 네.
0: 그 오징어 같은 이런 해산물은 얼마나 이렇게 볶느냐,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서
1: 네.
0: 좀 식감이 달라지잖아요.
1: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0: 예.
1: 살짝만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0: 예?
1: 그리고 살짝만 익을 정도가 되고 나서 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0: 살짝만.
1: 채소가 약간 좀 솜이 좀 덜 죽어도
0: 예.
1: 약간 좀 사각거리는 느낌으로 볶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약간의 물이 있는데
0: 네.
1: 이거는 저희 아까 저 양념장 했던 거 있죠. 거기다가 살짝
0: 헹구셔서.
1: 부셔가지고 살짝 원래 오징어 볶음이 너무 약간 뻑뻑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 살짝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요거 잠시 뒤에 살짝 한번 볶인 다음에 넣겠습니다.

0: 금방 타버릴까봐 불 지수도 쉽지 않은데 불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1: 지금은 그래도 센 불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약한 불로 볶게 되면은 좀 오징어도 좀 뻣뻣해질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센 불로 빠른 시간 안에 네.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타지는 않네요.
1: 그렇죠. 지금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준비했던 물만 살짝만 한 번 더 넣고 네. 당면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고 빼볼게요.
0: 당면 마지막에 살짝만 들어가도
1: 네. 살짝만.
0: 예.
1: 이제 양념을 쑥 넣어주고 오징어 국물이 들어가야 또 맛있으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밥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요.
1: 자, 여기다가 예. 이제 준비했던 당면.
0: 예, 불려놨던 당면.
1: 당면 살짝만 넣고.
0: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징어 먹고 먹으면. 마지막이 늘 아쉬웠어요. 물론 밥은 됐어요. 이제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데 네. 면이 땡기거든요.
1: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뭐 너무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되니까
0: 예.
1: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한번 당면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당면 조금만 열 가해도
1: 어차피 지금 저희가 찬물에서 좀 많이 이제
0: 불렸기 때문에
1: 불려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익힐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0: 정말 맛있겠어요, 셰프님.
1: 네, 요것만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0: 네.
1: 드실 때는 이 당면 같은 게 또 이제 금방 또 불 수 있으니까
0: 네.
1: 당면부터 호로록 드시고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식탁에 내기 직전에 당면을 넣으신 거구나.
1: 처음부터 볶게 되면 너무 많이 퍼지게 될 수 있으니까
0: 예.
1: 요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정말 맛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옮겨서 네. 볼까요?
1: 자, 한번 네. 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볶아놨던 당면 볶음을 한쪽에다 이렇게 예쁘게.
0: 저도 꼭 당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1: 오징어 양념 소스 그냥 내버려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0: 예.
1: 그 이렇게 한번 해서 당면만 이렇게 넣어주면.
0: 벌써 군침이 도네요.
1: 지금 오늘 한 주 동안 요리했는데 가장 군침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0: 당면도 이 매콤한 게 네. 가장 땡기는 것 같아서.
1: 네.
0: 자, 오늘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니까 네.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1: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드시면 너무
0: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1: 자, 이렇게 오징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주고
0: 예, 채소도 듬뿍 들어가서
1: 네.
0: 좀 여러 가지로 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깨소금만 살짝 톡톡 뿌려주면 오징어 당면 볶음 완성됐습니다.
0: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당면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지느러미는 한입 크기로 썬 뒤 다리는 빨판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길쭉하게 썰고 대파와 풋고추는 반 갈라 반으로 썬 뒤 당근은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올리고당, 깨소금,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오징어를 넣어 버무리다가 손질한 채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양념을 먼저 버무린 뒤 볶아주면 양념도 잘 배고 볶는 시간도 단축돼요. 기름 두른 팬에 양념한 오징어와 채소를 넣어 볶다가 물과 불린 당면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연구가 윤혜신의 짭조름한 명란볶음밥부터 맛있는 가자미찜까지 매일매일 해먹고 싶은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을류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L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고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하실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상담하실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7: 스마트폰의 시간도 아깝다. 주말엔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예는 없다. 밤 11시 5분 아라비아의 로렌스 2부.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말모임. 주말에도 EBS.
8: 하루 한 번에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특별을 많이 잡을 수 있죠.
9: 제품 팔아가지고.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알고자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첫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
0: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3: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
4: 잠깐만요. 아이 넷? 넷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0: 슈퍼데디.
5: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저는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0: 그러게요.
5: 우리 정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정태는 제 남편입니다.
0: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오.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6: 네. 아니, 오늘은 지친선이 모여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0: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7: 네. 네. 지혜씨.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네.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0: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7: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0: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아, 나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약간 우리는 핑크.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뭐 여성성 이런 얘기한 거에 선생님 좀 예, 지적을 하신 거군요.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네,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근데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뭐 여성스럽다 이렇게 뭐 남자답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냥
1: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성스럽다.
4: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지도 네, 모르고 정말.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1: 근데 은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0: 우리 때는 그랬지.
1: 네, 우리 때는 그랬어. 맞아요.
2: 그리고 저는 특별히 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오빠랑 같이 막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막 소리 깔깔 지르고 막 하면은 어른들이 꼭 아, 여자애가 왜 그러니?
0: 맞아.
2: 아, 여자애가 왜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0: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지.
2: 오, 맞아요. 막 그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0: 맨날 다리 오물이라고.
2: 막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0: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삽에서
2: 훈칠 좀 했습니다.
0: 그리고 이게 뭐 고정관념이라면 저희는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0: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서
2: 안 챙기긴 했어요. 네. 좀 신경 쓸게요.
4: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0: 맞아요.
4: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요하잖아요.
5: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씩씩하고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6: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 많이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거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0: 마초
6: 영국은
0: 문화, 남자
6: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집애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0: 뭐
6: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0: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 한번 집어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이게 첫 번째 카드,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대기실에.
7: 저 뭐예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7: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0: 어떤 색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핑크. 오, 다 핑크고, 핑크.
6: 진짜.
0: 오, 마초맨 블루.
6: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파란.
5: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3: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아주 빠져 있어서 같이 핑크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2: 맞아,
0: 아, 나 너무 좋아요.
2: 맞아, 그리고 약간
0: I love pink.
2: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0: 남자!
2: 이렇게 남자! 네.
4: 저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오. 파란색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요즘 핑크.
0: 근데 저도요, 핑크색 좋아하지만 저도 또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도 신기하게 무조건 다 핑크색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예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핑크색 딱 입혀서 나가면, 공주같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공주님입니다. 이 눈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5: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6: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맞아.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5: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취향일 수도 있고 그냥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4: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을 보여준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0: 그렇겠다.
4: 예.
0: 근데 저...

0: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를 준비하고 딸도 어릴 때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2: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1: 네.
2: 아빠, 나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일체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입 가능하세요?
3: 당황하셨어. 당황, 다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2: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버렸어.
1: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4: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식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식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심부름해서 오더니, 아빠, 나 이거 식판 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네.
4: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변신 로봇 이걸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2: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 딸 거 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
3: 그치. 약간 좀 고민할
2: 오,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땐,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배제. 예.
5: 딸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죠.
1: 영국은 특히 전통 지키는 왕실에도 지금까지 그거 보여줘요. 샬롯 공주님은 파란색 원피스도 즐겨 입고,
3: 네네네.
1: 하고 또 윌리엄 왕조도 어릴 때 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할 거예요. 네, 네.
6: 신기하다.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이쪽은 핑크, 이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0: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해요.
1: 소방과 모자, 남자가 많이 하니까.
2: 신기하죠?
3: 신기해.
2: 인형 갖다 놓고. 자동차.
3: 자동차.
0: 자동차. 남자 것 같아서. 핑크색이.

0: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 아빠 가방처럼 빵.
2: 벌써 다니겠다.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남자는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요. 경찰.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소방.

0: 아이들은 벌써 머릿속에 남자 거 여자 거가 나눠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뚜렷한 선택은 이미 있구나.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2: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고.
0: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고.
2: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0: 아, 그럼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2: 세대인 거예요?
0: 그렇구나. 우리는 고무줄.
3: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0: 오, 그럴 수 있겠네요.
4: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0: 근데
4: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 그냥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2: 아니야.
0: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도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5: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딸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0: 아직도 그러나요?
5: 예.
0: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5: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놀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형놀이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4: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중해 주셔도 됩니다. 네.
2: 좀 생각해보면 좀 예전 동화책이나 동요 같은 것만 봐도 공주는 항상 누가 도와줄 때까지 왕자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0: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뭐.
2: 맞아요. 네.
0: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말을 왜 타고 다녀요?
5: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4: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되게 취약하던데요.
2: 본인이 그냥 깨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0: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계세요?
6: 네, 그런 분 집에 계세요.
0: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 한 분 네. 집에 계시고
6: 공주님 한 분 계세요.
0: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6: 좋아요. 저희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좀 봐 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네.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네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2: OX.
0: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0: 맞춤에.
1: 야, 맞춤에만 혼자 오래 주셨어.
2: 억울해요, 억울해요.
1: 진짜 오래 주셨는데, 예,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3: 그 슬프면은 울어야죠.
1: 울어야죠.
3: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네.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1: 아니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축적해요.
0: 네, F시죠?
3: 어, 네. T입니다. 아,
1: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네.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2: 어,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안 된다.
2: 하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 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0: 그건 남녀 다
2: 네네네.
0: 똑같이.
2: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 다 참아야 된다. 눈물은.
0: 흘리지 말아라. 네.
2: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면 조금
0: 안 된다.
2: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1: 아니 피터 씨는 어때요? 피터 씨 좀 눈물이 있어요?
2: 잘 안 울어요. 네, 잘 안 울어요. 네.
0: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신 거예요?
2: 아니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4: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1: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울어도 네. 조금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5: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1: 맞아요.
5: 듣고 살았었어요.
0: 많이. 많이 울면 중요한 네. 거 떨어진다.
1: 맞아. 너 이 녀석 중요한 거 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근데 뭐 우리 종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는 거 어떻게 좋다.
5: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1: 아, 네.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2: 제가 언제, 원래
1: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2: 생각해보니까 저번주에 왕산암 복. 한 10분 계속 울었어요.
1: 안 울 수가 없어요.
2: 아, 근데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1: 갑자기 눈물 확 들어가는 정도.
2: 네, 콧물하고.
1: 아, 콧물하고.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4: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또 딸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 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몸가짐을 주세요. 예.
2: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0: 남자답게
2: 참으라. 받아들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예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5: 뿐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0: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1: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2: 네가 먼저 잡아.
1: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마 이렇게.
4: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1: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4: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 잡아야지.
5: 네,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남자를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1: 고정관념이에요 진짜?
5: 요즘은

0: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0: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있는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3: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4: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구입, 뭐 장 보는 것 같은 건 제가 하고, 이제 저희 안사람 종태가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아기들 등하원, 뭐 알림장 확인,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깥 양반으로 있고 저희 안사람이 그런 일들 하고 저희는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도 맞아요. 완전 만족하고.
3: 아니 그리고 정말 분담만 잘 돼서 각자 잘하는 것만 잘 나눠지면 사실 누가 바깥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니까.
4: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2: 맞아요. 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다고 하면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 집안일이 더 어렵잖아요.
2: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뭐 하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3: 안녕. 현준 씨가 정말 1분만 얘기해도 다들 막 어우 난 못하겠다 손살에 친다는 우리 살림하는 아빠 문현준 씨의 리얼한 일상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른 아침인가 봐요. 궁금해. 아빠가 육아하는 일상 진짜 본 적이 없어서.
5: 아침 챙기시나 보다.
4: 7시.

0: 아, 엄마, 남, 아, 아내분.
1: 아빠 안 먹어? 11년 차 전업주부 문현준입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이 이제 내 자녀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꿈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집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 나는. 안녕하세요.
3: 잘 가.
1: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럼 이걸 느껴봐. 이렇게 예뻐.
1: 가사 노동을 이제 아빠가 전담을 하느냐, 누군가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시켜야 되고, 저 혼자서 그 이제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성 양육자로서 어떤 엄마만의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사회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출산 전에 맘카페도 이제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었고, 조리원 동기, 그리고 문센 동기, 그리고 어른이지 엄마 동기,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립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외로웠었잖아요.
0: 보통 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랑 조리원은 다 여자들이 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엄마들밖에. 스케줄표만 봐도 굉장히 탈탁하게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4: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1: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0: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1: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2: 엄청 많네요.
1: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Dad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3: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4: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0: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련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3: 조동산네요. 네.
0: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났는데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 둘 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2: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3: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5: 진짜 네. 저도 육아하면서 이거는 뭔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4: 체력 뭐 엄마가 좋은 사람도 있죠.
5: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둘째는 5분 만에 낳고 산책 갔어요.
2: 진짜 체력 좋네요. 최고네요. 네. 누구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셋째가 최근에 유치원 졸업하면서 뒤에 장래 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썼어요.
2: 어떡해. 너무 진짜 감동이다.
3: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4: 뭐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2: 맞아요.
4: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내
2: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4: 네. 그래서 이 성 역할의 뭐 유연함은 뭐 삶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3: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아들이 나 유튜브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0: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 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뭐
2: 같이 네.
0: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3: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 맞춤맨.
3: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딸이 격투기.
3: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1: 굳이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 봐 그래서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그쵸, 약간 다치면.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 선수까지는 오케이. 네네네.
3: 오픈 마인드. 아들이
1: 뷰티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5: 맞춤해.
2: 고민이 많으시네요.
6: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3: 사위 왜 그러나. 사위 왜 그러나.
6: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5: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싹 벗고 그냥 아예

0: 눈 낮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1: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0: 오, 멋지다. 오, 오 잘하네요.
3: 공이 아주 좋은데.
0: 남친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0: 그렇죠. 남자들의 스포츠. 그 나무진 것 좀 보세요. 진짜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4: 멋있다.
3: 멋있다.
5: 안녕하세요. 금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오, 남자친구구나.
1: 아, 남자친구가 발레를.
2: 안녕하세요. 저는 낭미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3: 아, 호수 가는 여자친구고.
2: 엄청 많이 보러 가. 호두 가기 인형만 5번 정도 먹고.
4: 우와, 5번.
5: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 실험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6: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 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7: 남자아이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8: 엉덩이 8, 9, 10.
5: 선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1: 뭔가 여자아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4: 그렇죠, 같이.
1: 혼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6: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9: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7: 아이고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거.
6: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5: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1: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10: 카리스마.
1: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 팬 하겠습니다.
4: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10: 유명하잖아요.
4: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빨래 하게 됐어요, 영국에.
11: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1: 하지만 이제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0: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1: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이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것,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 아,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타임인 것 같네요.
1: 정말로
2: 네.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 마인드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3: 진짜요? 진짜요? 아, 이거 뭐예요?
2: 해도 돼요. 네. 또 하나 배우네요.
0: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 칸이에요.
2: 어?
0: 자, 이거는 뭐죠?
4: 내 아이의 이름.
0: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0: 아이 이름을.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이게 이름이 딱 글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5: 네. 아, 글자만 쓰면 되는구나.
0: 이렇게 해서 문테리, 문엘리, 이렇게. 네, 이렇게. 문테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테리 씨가 나와가지고, 김테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테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 테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4: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이다, 남자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히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2: 아, 무조건. 예.
0: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되나?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표 꼭 붙여야 돼. 선생님 힘들어요. 네.
5: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3: 하연이.
5: 그러니까 하연이.
4: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0: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피터 씨?
2: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5: 아빠 네. 발레해도 돼요?
2: 발레해도 돼요. 이제 100% 이제 진심 뷰티 유튜버도 해. 동시에
0: 어떻게
5: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4: 너무 무거운 건 종태 씨 시키고.
5: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0: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6: 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1: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그 아까 빈 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0: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빚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겠습니다.
2: 저는 남자는 춥고 아빠랑 봐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3: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부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0: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2: 오, 바이바이.
4: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5: 저거 진짜. 좋아하셔. 여자는 자고로 순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에,
1: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심해요.
5: 맞아.
1: 쩍발해, 쩍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6: 나답게,
7: 너답게.
1: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컷!
3: 보지 말까?
4: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가 결혼했어? 던지고.
5: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6: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7: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0: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8: 성담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9: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9: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7: 이어서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 100년의 편지가 방송됩니다.
1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한글이 없다.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리의 풍경에서도,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에서도 단 한 글자의 한글도 없는 세상.
1: 이제부터 국어는 일본어다.
2: 교육의 목표는 일본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일본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0: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글 신문과 교과서는 사라지고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한글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떤 글자로 남아있을까요?
3: 한글이 사라진 대한민국. 다행히 우리가 조금 전 본 세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저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0: 있을까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한글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 누군가는 한글을 위해 굳이 기념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은 가갸날. 왜 하필 그때 우리 글자를 위한 날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그날은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한글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26년 경성, 그날의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글날 100주년 기념 전시를 앞두고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귀한 유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한글 사전 원고인 말모이 원고. 말모이는 말을 모아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 외에도 1910년대 국어 연구에 대한 비망록인 온갖 것,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 교양 월간지 청춘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제목의 1926은 1926년을 뜻합니다. 왜 하필 1926년일까요?
1: 한글날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었고요. 그 한글날은 1926년에 시작된 첫 가갸날 기념식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해를 계기로 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을 기념을 하고 우리 말글을 좀 지켜내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첫 기념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한글을 좀 더 다시금 생각해보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926년을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가갸 거겨에서 유래된 가갸날. 가갸는 오래전 한글을 가리키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926년 11월 4일. 이날은 음력으로는 9월 29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요리점에서 한글 학자를 비롯해 조선인 지식인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일제 감시를 피해 2년 넘게 준비해온 행사였습니다. 1926년은 한글에 있어 특별한 해였습니다.
2: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46년에 반포가 되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1926년이 훈민정음 반포 480돌이 되는 거죠. 이제 48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60갑자라 그래야죠. 60년 단위로 이렇게 저기 그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8주갑이라고도 해요. 여덟 번째의 60년을 맞는 그런 해다라고 해요.
0: 세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글 학자들은 음력 9월의 마지막 날,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 한글 반포일이 음력 9월 상한, 즉 9월 1일과 9월 10일 사이에 어느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은 9월 10일.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9일입니다.
2: 그 의식의 전환이랄까 그런 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가갸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글이 있고 이 한글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민족적으로 그 어떤 뭉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그 이제 장치가 있다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0: 하지만 한글날이 생기기까지 한글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로 창제됐지만 언문으로 낮춰 불리기도 했고

0: 있어 가장 중요한 사료로 꼽히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꼽힙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해례본을 한 문화재 수집가가 사들입니다. 그가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1: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집 한 채값 1,000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간송께서는 반대로 1,000원은 수고비로 주고 책 가격은 1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꾸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제안이죠.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붙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가지고 와야 될 정도의 귀중한 그런 문화유산이다.
0: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간행된 일종의 한글 해설서입니다. 새로운 글자 한글에 대해 창제 원리에서 사용 예시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종이 직접 쓴 어제의 서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담겨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의에서는 자음 모음 28자의 소리값과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풀이와 예시라는 뜻의 해례에서는 사용법을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한글 자음은 소리를 낼 때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기관 모양과 글자가 닮아 있습니다. 모음은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에서 따왔습니다. 28글자로서 전환이 무궁무진한 글자. 수십 개의 글자와 그 조합 원리만 알면 누구라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2: 최소의 글자로 최소의 움직임으로, 그것도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음자, 모음자 각각도 과학적이지만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자로 만드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과정과 짜임새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 말 그대로, 뭐 낱말이면 낱말, 뭐 문장이 문장, 이렇게 마음껏 적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문자가 됐다는 게 가장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세종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게 한글이라 했습니다.
3: 한글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886년 유경공원에 처음으로 그 이제 영어 교사로 왔던 그 헐버트 선교사, 헐버트 박사님. 이분이 사흘 만에 한글을 다 이해했다고 하거든요. 한글이라는 문자는 굉장히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다. 그 분명한 거죠. 그만큼 이제 실용적인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 정말 한글은 그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일까요? 우리는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씩 총 5일간 한글과 한자를 번갈아 배워보게 했습니다.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세계 12개국 3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언어 심리학과 언어 학습 기억 연구를 해온 남기춘 교수가 맡았습니다.
4: 이제 우리 한글은 배우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소리 내는 그런 규칙을 배우기가 쉽다고 그렇게 알려진 게 많았는데, 한 4시간? 한 4일 만에 정말로 모르는 문자를 배워서 그거에 해당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0: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1: 먼저 실험에 사용될 단어의 소리를 녹음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2: 모, 개, 매.
1: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단어.
2: 추.
1: 5일 동안 학습하게 될 270개의 음절과 단어입니다.
2: 매.
1: 외국인 실험자들은 글자를 보고 소리를 들으며 한글과 한자를 익힙니다. 그렇게 4일간 학습 후 5일째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3: 지.
1: 학습 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글자는 그르칠 오인데요. 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 글자를 익힙니다. 한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공부 시간도 단어도 똑같습니다. 한글과 한자 모두 실험자들에겐 낯선 글자.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실험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3: 배.
4: 포.
5: 포.
4: 포.
5: 거.
4: 허.
6: The comparison with the Anja was obviously I gave up on the Anja really for the first lesson. No, the angle is more, I'll say, is definitely easier to approach as an Asian language.
1: 그렇게 5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0: 그래서
1: 시험 정답률을 비교해 봤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0: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 시작을 했을 때는 한자를 배우는 조건이나 한글을 배우는 경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 가게 되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차이는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더 벌어지게 됩니다.
1: 실험자들은 한자보다 한글을 더 쉽게 익혔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한자를 포기하고 아예 한글만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정답률은 한자보다 3배나 더 향상됐습니다.
0: 한자는 뜻글자지 소리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운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진이 없어요. 근데 한글은 외워서도 할 수 있지만 규칙을 먼저 아는 게 먼저였죠. 어느 순간에 아 이런 규칙이 여기 숨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정말로 쉽다. 진짜로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1942년 어느 날 사전을 만들던 한글 학자들이 차례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총도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은 우리말 원고와 작은 연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로 규정했습니다.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고 끝내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제는 왜 한 권의 사전을 이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 왜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우리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철문 너머에 감춰졌던 한글 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글에 대한 탄압은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교과서를, 다음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2: 조선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0: 생각했냐면은 일본말을 보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본말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한 거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도 다 일본말로 하라고 강제를 합니다.
1: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조선말을 쓰다 붙잡힙니다. 그 학생의 스승은 정태진, 조선어학회 편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선어학회 회원 검거로까지 이어집니다. 한글 학자들이 잇따라 붙잡혔고 모두 33명이 검거됐습니다. 일제는 사전 편찬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2: 조선말 사전을 왜 만드는 거지?
3: 우리말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2: 일본말을 쓰는 시대에 왜 굳이 조선말을 연구하지?
1: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이른바 내란죄였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0: 윤재 선생을 고문한 형사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윤재 선생의 제자였어요. 아유,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죠. 곧 풀려나실 겁니다. 이렇게 아마 유혹을 했겠죠. 그러고는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니까 고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나라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하루만 고문 나가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의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1: 끝내 풀려나지 못한 한글학자도 있었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0: 최은배 선생이 1930년대에 그 한글이 목숨이라는 그 휘호를 쓴게 있죠. 뭐 대단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1930년대를 살고 있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싸우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싸우는 거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싸우는 거고, 이분들은 펜을 들고 싸운 거죠.
1: 펜을 들고 싸웠던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2: 이게 잘때 구호흡을 해서.
1: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최용식 씨. 그의 진료실 책장에는 빼곡한 의학서적 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특별한 책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훈민정음.
2: 제가 후두질환이나 이 목소리 문제, 이런 전문 과목을 택하게 된 거는 이제 할아버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한글이나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선택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1: 그는 외술 최연배 선생의 손자. 최연배 선생은 한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우리말 문법 연구와 한글 보급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최용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울산에 있는 할아버지의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이곳엔 최연배 선생의 유품과 한글 관련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서와 교과서를 남겼던 오로지 한글을 위해 살아온 최연배 선생. 가족들이 기억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 요 사진은 여기 가운데 제가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고.

0: 여기 체크무늬 소년이 접니다. 우리가 그 외래어를 쓰는 거 그거 싫어하셨고 한자어를 많이 쓰는 거 싫어하셨고 물건도 정말 국산품 애용 이 모자를 이제 간혹 쓰고 다니셨거든요. 예, 그거는 그때 국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제 예, 이렇게 챙이 있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그거 하나만 미제고 나머지는 정말 100% 국산만 사용하셨어요.
1: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품은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남긴 이 글귀입니다.
0: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한 가닥으로 쓰라. 하나를 마치고서 다음을 잡으라. 날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생을 통하여 변찮는 하나의 일을 지으라.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가보로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1: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머나먼 연해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떠난 조선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 그곳은 신안촌으로 불렸습니다.
2: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그 한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거든요. 이름 그대로 새로우신 한국인 한, 즉 새로운 한국인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 신안촌은 생활터전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1: 우리 글이 잊혀선 안 된다. 어떻게든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학교를 짓고 또 한글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글 신문은 또 다른 독립운동의 수단. 신문을 통해 나라 안팎의 소식을 고국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0: 일제히 침략을 비판하고 그 신문을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국내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황했겠죠. 압력화했고 결국 해조신문은 창간 석 달 만에 75호를 끝으로 폐간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신문은 폐간됐지만 그 한글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1: 일제강점기 한글이 살아남았던 또 다른 땅은 뜻밖에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이자 제일교포들의 삶과 역사가 깃든 도시 오사카. 오사카 동남부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골목마다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겐 인기가 많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 K-POP?
4: やっぱり K-POP.
3: とか? グッズとか? コスメとか? いろいろ? だと思います.
1: 한글 간판 아래로 김치와 한국 음식이 놓인 이 풍경. 하지만 오래전 이 코리아타운이 이카이노로 불리던 시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1교포 2세인 홍성익 씨는 이곳 이카이노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5: 내가 어릴 때는 오사카는 소위 일본에서도 물의 수도 일본말로 미즈노미야코라 해서 하천이 지금 도시 반반곡곡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목 같은 걸 나르거나 하는 것들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여기 그냥 이런 나무 덩어리 한 1m.
1: 일제강점기 고향에서 생계를 잇기 어려웠던 조선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건너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과 가난을 견디며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5: 돈보들의 직업은 세 가지. 하나는 콧나물 그냥 자기가 물 뿌려 콧나물 해갖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막 김치 만드는데 제일 많은 것은 신발 밑에 그 불 붙어갖고 이렇게 접자식에는. 그러니까 그게 신난 냄새도 나고.
1: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거운 삶. 그 속에서도 제일 조선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
5: 나라가 뺏기면서 여기 굴곡이나 여기 옮게 되면서 애기들이 생기고 애기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못하고 품습도 모르고 이런 걸 그냥 고향에 돌아갔다가 하면은 그냥 챔피하기 때문에 좀 일단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고 그리고 땅 있는 사람은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갖고 옛날 우리나라 향교나 서당식으로 학교가 생긴 거죠.
1: 쫓겨나고 또 쫓겨나면서도 학교는 계속되었고 한글 신문 역시 발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정보와 고국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 한글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때 한글은 고단하고 핍박받는 삶 속에서 고국과 맞닿아 있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폐쇄됐고 교사들은 잡혀갔습니다. 서슬퍼런 일제강점기. 그들은 왜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6: 한글을 배워야
2: 다음에 그 부모님 고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일본 정부는 그런 전치의 공간이다라고 봐서, 당압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 당압이 시작했는데, 애들은 그때 와서야, 배울 수 있었던 한글 글인데, 아,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기회를 일본 정부가 빼앗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1: 그렇게 이카이노의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4: 1945년 9월, 해방된 지 불과 한 달. 바로 이곳 서울역의 한 창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이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빼앗고 한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조선 어학회 사건 이후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였습니다. 만약 이 자루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말의 수많은 기록도 함께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 원고를 서울역에 남겨놓은 걸까요? 사라졌던 우리말의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발견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0: 해변님! 찾았어라. 원고 찾았어라.
1: 그게 해방이 되고 이 조선학회가 풀려나왔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게 큰 사전 원고입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 모든 서류, 그러니까 큰 사전 원고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물로 압수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방팔방 수소문을 했는데 이게 찾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서울역 운송창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2: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지 모르고 누가 이 위에다가 짐을 쌓았나 봐요. 이게 맞지요?
1: 네.
3: 그렇게 되찾은 원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어학회는 1949년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글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지금 이곳 한글학회에서 소장, 보관 중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던 그 원고입니다.
4: 뒷부분. 뒷부분 한 일부분.
5: 이제 붓다에서 빗다까지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3: 조선말 큰 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국어사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모으고 뜻을 정리해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친 소중한 원고입니다.
5: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곳곳에 말을 모아서 이걸 이제 사전을 내려면 낱말 하나하나를 한 카드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서 그 카드를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거를 이제 그 인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카드에 있는 낱말을 이 원고에다 다 적습니다. 적어서 인쇄해서 이제 넘기려고 했던 그 원고인데 이건 지금 보물이고 현재 이제 국내에 딱 18권이 남아있어요.
3: 사전의 시작은 낱말 모으기였습니다. 단어 하나에 한 장씩 그 말의 뜻과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말 하나를 모으고 뜻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고쳐 쓰는 일까지 낱말 카드 한 장에는 우리말을 지키려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이 필요하다. 조선말 큰 사전이 있기 전 그 마중물이 된 것이 말모의 원고. 말모의 원고는 1910년대부터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원고입니다. 현재 남은 건 기역부터 갸알죽까지의 낱말까지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모의를 책으로 펴내지 못한 채 19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조선말 큰 사전에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말이 한 권의 사전으로 서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애써왔습니다.
6: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단 사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모아서 적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저기 맞춤법이 제대로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무엇보다도 그 맞춤법, 통일안 이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1933년에 드디어 그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습니다.
3: 우리말을 일관된 표기로 담기 위해서 우선 맞춤법을 정리하고 표준말을 정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 1936년에는 표준어를

0: 말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전에 모든 말을 다 올리지만은 그래도 어떤 말은 이건 표준말이다. 이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올림으로써 이제 그 전체 국민의 언어 생활이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1: 사전을 편찬하면서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건 사투리, 즉 지역어의 수집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했던 잡지에 직접 방언 수집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사투리도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마다 전해온 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겼습니다. 각 지역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품고 이어져 내려온 사투리. 2026년판 말모이를 시작해봅니다.
2: 아이고, 몰래 멋을 하는 거 서울서로 왔단다. 서울서로 개미를 받는 게. 이 개미 봐라.
3: 개미라 그래요, 여기.
2: 개미. 그건 뭐라고 하는 서울은?
3: 개미.
2: 개미. 그건 똑같네.
4: 뺏더라 그랬지. 그런데 강원도 사람 걸로 가서 뭔 말을 하면. 어디서 저 북한에서만 줄 알아? 어디서 왔어? 막 이래.
5: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
1: 같은 것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먼저 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6: 롱비.
7: 무수?
8: 무수.
9: 무시.
2: 무시.
10: 무꾸.
4: 무꾸.
10: 무꾸.
4: 무꾸.
1: 무는 서로 닮은 듯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11: 우리는 정구지.
12: 정구지.
13: 분추.
14: 아, 솔잎이다. 솔잎.
15: 세월이.
16: 세월이.
17: 옛날은 우리 세월이.
18: 세월이.
19: 조경사잖아, 우리.
1: 그것이 그 사투리 아니잖아.
19: 아, 조리 사투리지. 원래 부추가 저게 되게 졸.
1: 부추는 발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넘어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6: 강냉이.
16: 이빨 강냉이 턴다고 하는 게 옥수수 턴다고 하는 거 아니요?
0: 돼지뿌레기.
10: 돼지뿌레기.
0: 돼지뿌레기.
4: 강냉이.
7: 돼지.
19: 돼지고기 우리가 먹는 거. 단 달게 씹어 먹는 거고 이건
11: 큰 대자. 큰 대나무 뿌레기. 옥수수
0: 돼지뿌레기.
19: 아니 사투리를 맞추니 너만 그 사투리를 확실히 알아와 그래. 우리 신부님
17: 좀 대사봐 빨리.
19: 대사봐 빨리. 좀 죽어지거라.
1: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옥수수를 대죽부레기로 부릅니다.
18: 나의 살
1: 말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 조선어학회가 지역어까지 품고자 했던 건 조선팔도의 모든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은 아니었을까요?
9: 지역어가 이렇게 사전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그 지역어 자체의 어떤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를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그만큼 한국어는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역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선어학회의 어떤 그 말보의 어떤 그런 지필 기준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조선어학회가 사투리까지 품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요즘 우리 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어떻게 우리말에 녹여내느냐가 고민입니다.
2: 그래서 다시 십자로 가고.
3: 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3차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안건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언론인부터 학자들까지 우리말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래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3: 가장
1: 오늘 심의에 오른 단어는 웨딩 플레이션, 신조어입니다.
15: 웨딩 업체들이 결혼식 전에 문제, 식후의 문제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의 그 뭔가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팔거든요.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14: 언어라는 게 용어가 가지고 있는 툴을 이제 더 그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리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7: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0: 시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1: 네,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결혼식을 포함한 거예요.
2: 네, 네. 네.
1: 웨딩이 사실은 뜻은 결혼식이지만 사실은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식자는 빼는 게 좋겠다.
3: 치열한 논의를 거쳐 웨딩플레이션은 결혼 비용 상승으로 순화됐습니다. 그 외 우리에게 익숙한 외래어들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4: 우리말을 가꾼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노견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갓길로 바꿨어요. 아주 잘 정착된 말인데 어려운 한자어 노견보다는 갓길이 쉽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 우리말이 좀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 표현이 풍부해지고.
3: 1957년 10월 9일 마침내 조선말 큰 사전 6권이 완간됐습니다.
5: 9일 서울시공관에서는 이 민원 의장 최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민원 의장에게 승정했으며 또한 관계 공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3: 감옥에서 동지들을 잃고 숱한 방해와 탄압에도 끝끝내 지켜낸 한글. 살아남은 한글은 이렇게 6권의 사전으로 탄생했습니다. 편찬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글은 저절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빼앗길 위기에도 끝내 쓰고 가르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적는 모든 말에는 그들이 지켜낸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6: 한글은 피땀으로 지킨 언어다.
7: 한자로부터 소외받았던, 권력부터 소외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다운 가치를 꿈을 이루게 한 문자였기 때문에 한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 일본 사람은 한자하고 가나 문자 쓰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은 영어하고 알파벳 쓰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글을 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오늘 한글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누군가는 글자를 모았고, 누군가는 사전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감옥에서조차도 우리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한글의 가장 위대한 힘은 문자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아주 먼 곳으로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생존을 위협당하던 한글은 어떻게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0: 순두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6: 좋은 소식이 뭔데요?
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6: 나쁜 건요?
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4: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7: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8: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7: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8: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4: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승더머뉴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보험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진단금은 최대 8회 보장, 최신 항암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뇌, 심장 질환,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악사 나를 지켜주는 암보험.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9: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 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보험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진단금은 최대 8회 보장, 최신 항암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뇌, 심장 질환,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악사 나를 지켜주는 암보험.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9: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4: 아, 이 분위기?
1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4: 그렇다니까.
1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7: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사운더 존재.
1: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댄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존재이다 보니까.

0: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봉준호다.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고.
1: Art. I think Leah Kim is really the definition of art.

아니. 너무 잘 그리셨다. 이거, 아니, 이거 기념으로 집에 걸어놓고 싶은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어떤 타임라인을 딱 다 진열해놓은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뭐 야 삐래 몰라 삐래 그러면서 막 그냥 TV에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랄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순간 빠져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온 관객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하고 그 소름이 쫙 돋고 그 전율이 있는데 그때 진짜 저도 입 벌리고 그 공연 장면을 생중계를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봤어요. 나도 뭔가 저런 누군가 저런 관객들을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So hit even stronger. Boom, spang. So, what can I get? Very strong. Okay? 5, 6, 7, 8, and 1, and a 2, and go, go, go! Yes! 왼발, 오른발 벌리고, 다시 손 모을 때 발도 모으고, kick and 다시 와야 돼. Kick and, 다! Yeah!

0: 야. 여기 오시고요. Can I come here?
1: Yeah, I'll go here.
0: Let's go!

0: 5 and 6 and 7.
1: Chameleon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춤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면 정말로 지금은 Chameleon 같이 문화 복합 공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제품 이런 그 MD 상품도 와서 진열해서 커머셜적인 부분도 챙겨갈 수 있는 그 공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놀러 왔다 그러면 거기 한번 들려보자라고 싶을 정도의 명소가 되는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0: 제가 또 혼자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어서 그때 올렸어요. 그냥 지하차도 이런 데서 찍어서 올리고 했더니 또 몇십만 나오고 또 몇백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때 아, 이제 사람들이 춤을 여기서 보는구나.
1: 골반이 꼭 움직여요. 얘가 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발보다도
0: The first movement is this. Very simple. And you're gonna hit your hip like this.

원밀리언을 통해서 댄서가 내가 이 안무가 치치가 아 리아킴이라는 댄서가 짠 안무구나 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만든 어튜브 채널이지 않았을까? 이 안무를 짠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건데 왜난그 사실을 지금 알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무가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메인에서 부각될 수 있고 내 작품을 내 주인이 돼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원밀리언이 시작하지 않았나.

댄서들이 막 이제 스테이지 나와서 막 배틀하고 막 춤추고 이러면 이제 제가 입구에서 딱 들어가고 걸어가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제가 스테이지 가운데 와서 한턴 14바퀴 돌고 바로 가면 그냥 상황 종료. 아니 뭐 그랬어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양현석이랑 저랑 뭐 이제 거기 가면 춤잘 추는 친구들은 이제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잘 추는 사람은 에어컨 앞에 서 있거든요. 에어컨.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훈장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춤에 대한 급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 안에서. 반무대를 주로 뛰는 그 비보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왜냐면 다 생계형이었고, 그 당시 댄서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생계형으로 댄서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릿 댄서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대회도 나오고, 유명하면 레슨도 막 비싼 가격에 레슨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수보다도 더 유명해져서, 그 가수 안무를 해주는데 뭐 몇천만 원씩 받고, 이거는 꿈도 꿀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0: 최현주님은 스트리트 댄서 몇 세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세대 아닐까요? 박남정의 이 춤이랑 이 남정령이 이 웨이브 했던 거, 문워크한 거, 완성 있는 거, 로보팅 했던 거, 준호 형의 이 나나라요 때 나왔었던 이 중간에 이 무브먼트라든가 현진영 형의 헤드스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춤을 췄기 때문에 그 형들이 선배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의 영향을 받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형들은 더 이상 춤을 안 추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0: word.
1: That.
2: Could go.

제가 리아킴한테 늘 놀라는 부분이 아 진짜 엄청난 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진짜 잘 만들어야겠어. 난 새로운 걸 세상에 내보이겠어. 하는 그 집요함에 그 시간을 잘 버티는 사람들이 좋은

연습실에서 이렇게 좀몇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무술 동처럼 하나를 갖고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장르예요. 파핑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계속 길거리에서도 그냥 진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걸 부위별로 다 나눠서 하거든요. 뭐 삼두근, 뭐 이거, 뭐 목. 팝, 가슴팝, 뭐 겨드랑이 아래고 뭐 광배근, 뭐 허벅지 근육 이걸 따로따로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것만 따로 연습하고 요것만 따로 그래서 막 버스에서도

그 어찌 보면 내가 처음 춤 시작할 때 목표로 한 거를 성공한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한 지뭐 5, 6년밖에 안 됐는데, 춤. 세계대회 최고 1등 챔피언. 그것도 락킹과 팝핑 양쪽에서 다 1등 했어. 이게 저런 흑인들 등치 큰, 어? 저런 사람들 내가 다 이겼어. 진짜 내가 짜? 어떡하지? 내가 최고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몰됨과 동시에 그걸 뺏길까봐 두려워. 제가 나중에 나 이기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이 챔피언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최고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중국의 10살짜리, 10몇 살짜리 남자한테 한번 진 거예요, 배틀에서. 팝핑.

싸하고 온 거죠.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쟤한테 졌다고? 자존심 다 긁히고 이러면서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 때문에 춤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어두운 곳으로 숨었죠. 네. 도망가서, 도피해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살도 찌고, 맨날 밤마다 치킨, 족발, 맥주 시켜가지고, 밤마다 먹고, 계속 그러고,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 슬럼프가 거의 원 밀리언 차리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네. 7, 8년 정도.

0: 비 오는데 밖에 나갈 거야?
1: 나갈 거야?
0: 알았어. 비 맞는데? 진짜 이렇게 비 와? 진짜?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사람들이 귀여운 새로 알고 있는 새가 있거든요. 때로 무더기로 와서 막 먹고 가고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도 너무 좋고

0: 와우, 맛있겠다.
1: 아우.
0: 장난 아니지.
1: 거의 동찜이다, 이건.
0: 김치말이 국수 해 먹어야겠지, 이거.
1: 괜찮지?
0: 아니, 간이 뭐 있는 거야? 간 왜 이렇게 완벽해?
1: 그때는 과도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 초반에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에 빛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게 저희가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2: 왜요?
1: 아줌마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더 젊고 예쁘고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기를 바랬어요.
2: 그럼 그렇게 힘드셨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3: 어느 날 유튜브에서 외국 댄서들이 코레오그래피 뭐 이제 LA에 있는 댄서들이 워크숍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간이 팝핑 락킹 클래스 열면 뭐 많으면 10명, 비 오는 날 뭐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서 수업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손가락 빨던 시절이었는데 500명을 꽉꽉 채워서 수업하는 LA 댄서들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다. 아니, 이런 춤이 뭐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생각이 저를 들은 거예요.

정통적인 그 스트릿 댄스가 아니야.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그 안무를 짜가지고 막 근데 막 한 동작만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춤이 아니고 그냥 막 안무 뭐 탁탁탁탁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술도 없고 테크닉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코레오그래피 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막 후배들한테 가서, 야, 이거, 이번 프로젝트 나도 한 번만 껴주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서 걔네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춤 무대도 같이 하고, 배우고, 야, 그렇게 안무 빨리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쌓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내 그동안 쌓았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할수 있게 됐던 그 나이가 딱 30이었어요.

0: 걸그룹 블랙핑크가 K-POP 최초로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
1: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번에 메인 무대를 찾은 데뷔 앨범이 오리콘 차트로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2: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8장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1: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이에요. 퍼포먼스가. 네. 다른 나라의 음악 시장과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굉장히 음악이 좋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최소 50% 정도는 퍼포먼스를 통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그 모인 장소에서 다 그걸 해요. 랜덤 플레이 댄스.

되게 자부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문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안무가들의 그 되게 존경심도 많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0: 안무 짤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저한테 1순위는 캐릭터예요, 사실은. 안무 짤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캐릭터성, 그 아티스트만의 그 정체성이 느껴지죠.

않는 퍼포먼스는 저한테는 큰 매력이 없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내가 아는 선미, 그 친구가 가진 매력이 저한테는 그 안무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날 보면 막 너무 해맑고, 그렇게 웃다가도 어떤 순간 엄청 진지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무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선미한테서 보고 는 동작이거든요.

리아킴 전과 후의 케이팝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 춤이란 게 그냥 흘러가는 뭐 동작이 아니고 장면으로 만든 사람 같아요. 이 전에 케이팝은 어떠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 되게 멋진 춤이었지만 리아킴 후의 이 케이팝은 정말 그 무대에서 그 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 댄서들은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섞어서 스토리와 맥락과 그 다음에 동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그걸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 완성도. 그게 한국 댄스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게 한국 컨텐츠의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세븐틴 디노의 신작 안무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동작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팔다리가 이게 어떤 동작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무드였는지, 어떤 사운드에 이 비트를 맞췄는지, 그리고 박자는 정박으로 했는지, N박자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이제 유저들이 음악을 넣었을 때 비슷한 음악에는 아, 우리 AI 모델이 이런 동작을 이어줘야겠구나 라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댄스라는 컨텐츠가 다양하게 소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 AI나 영상 AI나 챗GPT라든지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춤이라는 컨텐츠가 유저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익이 발생이 될수 있다면 저희는 안무가들한테 정산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0: 산업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춤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뻗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안무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제 안무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안무가 2차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될 때 안무가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게 필요하다.

0: 안무가들이 모든 재산권을 100%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만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옵션만 있었고, 안무가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저는 제 안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받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딜을 할수 있는 분위기조차 아닌 상황이에요. 그 선택지에서 안무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예요.
1: 오히려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건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걸 춤이라고 봐야 할지,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기술도 없고 근본도 없는 맞춤이지만 나만 재밌으면

요즘 하는 거 해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평소에 리아킴이라는 분을 이제 프로젝트 K-탑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난 이거 안무를 리아킴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죠.

0: 와, 이거다. 춤은 이거였구나. 그 나이를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군가가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스스로 살아있고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구리한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춤추는 시간은.
1: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We are all dancers" 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댄서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댄서라고 생각해요.

그 춤추는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너무 신나.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신나. 이게 더 좋은 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0: 진짜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1: 좀 잠깐 지금부터 좀 쉴게요.
2: 네. 아, 네.
3: 23분인데 30분이 걸까요?
1: 40분?
0: 어?
1: 너무
0: 오늘은 오늘 몇 시까지 하냐면 다 잘 해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는 다 돼야 끝난다. 다 되면 끝난다. 네.

0: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때는 막 1등에만 목매달면서 달리고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와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이 40살 먹은 40살 넘은 언니가 춤추는 걸 보고 그 쇼츠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도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들,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작업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좀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 같아요.

0: 리아킴님은 한국 대중문화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1: 제가 언제까지 직업 댄서로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언제까지 춤은 출것 같아요. 사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뭐 기록을 해준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다 간 사람 정도로만 기억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그렇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0: 봐야 될 것 같고요.
1: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3: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는 시간도 아깝다. 주말엔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데는 없다. 밤 11시 5분. 아라비아의 로렌스 2부.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말모임. 주말에도 EBS.
4: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5: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4: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6: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와.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과
5: 1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제 꿈이 무병장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7: 영생과 함께.
6: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일식을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하고 쉬는 날에 운동도 하면서 살을 쫙쫙쫙 좀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8: 아, 그래요?
6: 어쩌라는 거예요?
9: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10: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건강한 몸이라는 건 사실 근육 엄청 많고 지방 적은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6: 체지방률이 뭐 10% 이하로 내려가야 뭐 좋다. 그냥 복근이 쫙쫙 튀어나온다.
11: 저희도 하고는 싶죠. 근데 그런 사람들 몸 보면은 조각상 같아서 꿈을 꾸다가도 현실이
6: 아, 진짜 쉽지가 않다.
11: 가끔 좀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아,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추럴일까?
6: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12: 그렇죠.
11: 근데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체격이 있으면서도 되게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10: 지방이 좀 있어야 맞을 때 덜 아프다는 말을 들어서.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근육이를 한번 덮잖아요, 지방으로. 그 지방도 쓸모가 분명 있는 것 같다는
6: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매번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뭐가 맞는 건지. 야, 이거를 빼? 아니면 그냥 봐라. 어? 빼라고 하지, 아니면 빼지 말라고 하지. 지방만큼 참 말 많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지방이 뭔지, 우리는 왜 지방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11: 그래서 오늘 지방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네.
11: 이분이 TV 출연을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네.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6: 지방 하십니다. 전문가네요.
11: 지방 전문가죠.
6: 30년 동안 지방만 오직 연구하신 지방의 달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지방세포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연구하는 김재범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아, 김 교수님.
2: 자, 교수님, 오늘 출연하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1: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3: 아, 예.
1: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벗겨내고 이게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4: 지방세포가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사람의 이렇게 발생 과정 보면 엄마, 아빠 수족란으로부터 저희 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3: 태아요, 예.
1: 태아에서부터. 예. 그 태아기 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3: 어, 지방이요?
1: 그럼요.
3: 오.
1: 그래서 특히 엄마 임신하고 나서 태어나게 있는 걸 시점으로 마지막 3분의 1 시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3: 야.
1: 그래서 아마 저는 100일 사진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3: 저희도 있어요.
5: 집에 있어요.
1: 네. 예, 100일 사진 잘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올록볼록하죠.
4: 미제린.
1: 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체온 유지가 안 되고
3: 네, 예, 예.
1: 소위 완충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6: 그 단계선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소위 발생 과정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2: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방이라는 게 생존 필수품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자, 교수님.
1: 네.
0: 지방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1: 우선 이름부터 헷갈려 하는
3: 네.
1: 것 같아요.
3: 네, 네.
1: 뭐 저희도 흔히 지방, 뭐 지방세포, 지방조직, 뭐 기름,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만, 또 때에 따라서는 좀 혐오스럽게 뭐 일부 사람들이 비만세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좀
2: 같은 애들 아니에요?
1: 같지 않습니다.
2: 아하, 다 다릅니까?
1: 예, 도서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도서관.
1: 도서관 안에 보면 방이 있고
3: 네.
1: 서고 안에는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1: 가장 큰 집단은 지방 조직.
3: 조직.
1: 조직이죠.
3: 조직.
1: 조직이 도서관. 그리고 그 안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세포.
2: 지방세포. 방들이 지방세포.
1: 예. 어,
2: 예.
1: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책들, 이 지방방울. 그 안에 지방대사물, 소위 지방산,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다양한 형태로 있거든요.
3: 네.
1: 근데 걔네들은 뭐 제가 표현하기 수월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3: 화폐.
1: 네. 뭐 저희들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있으면 들고 은행 가서 저장하는 것처럼 일정한 화폐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지방세포 안에 저장을 하는 것.
3: 네.
1: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중성지방이 가장 응축된 고가 화폐, 5만 원짜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는데 걔네들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4: 아까 지방 조직이 지방 세포가 모여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2: 조직은 내가 봤을 때 여러 저기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조직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어떤 그 세포 또는 그 안에 모여 있는 세포

0: 세포들이 특별하게 일정한 형태나 기능을 같이 하는 걸 조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 조직 안에도 고흡풍선에 해당하는 지방세포, 개가 있고요. 지방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방전구세포가 있고,
1: 전구세포.
0: 그래서 종류로 보면 그 안에도 한 20여 종 정도가 있어요. 지방 조직 안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지방세포라고 이렇게
1: 지방세포.
0: 생각하면 되고, 지방세포는 정말 고무풍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물방울처럼 생긴 거.
2: 거품처럼.
0: 이게 중성지방이 모여있는 지방방울, 지방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들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저 고무풍선이 확 줄어듭니다.
2: 그러네요.
1: 그러면 지방세포는 일단 기름이 그냥 들어오는 만큼 일단 싹다 그냥 만들어 놓습니까?
0: 입금하러 왔는데 누가 안 받겠어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몸이 커지는 게다 이런 이유네요. 일단
0: 맞습니다.
1: 안 받, 그냥 안 가리고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받는 거네요, 다.
0: 그렇죠.
3: 근데 저게 약간 탄성이 있어 보이는데 터지기도 하고 얼마까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0: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 연구자들이 많이 알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지방세포는 부피로 보면 100배 이상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 100배요?
0: 제가 그래서 아까 고흡풍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세포가 터져 죽기 전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1: 와, 엄청 많이 받네.
0: 그럼요.
4: 터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많이 먹어 터트려서 배출되게 하는 다이어트.
0: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게 고흡풍선을 터트려서 위험해서 물이 쭉 나오면 이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저희 몸.
1: 염증 생기죠.
0: 맞습니다.
1: 네,
0: 정확하게. 지방대사물이 나오면서 분해가 돼가지고 지방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염증 반응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방세포가 굉장히 소위 유연성이 높다.
1: 유연성이.
0: 예. 지방세포의 크기 변화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소위 잉여 에너지원이 많을 때그 가장 좋은 5만 원짜리로 바꿔서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조직 안에 있는 지방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5: 예전에는 그렇게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으니까
0: 맞습니다.
5: 뭔가 좀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게 어떻게 됐을까요?
0: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불과 10여 년, 20년이 안 되거든요. 한 50년 전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뭐 보릿고개.
1: 아, 그렇죠.
0: 그 당시는
1: 살찐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배 나온 사람들은.
0: 그 배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1: 배사장.
5: 배는 인격이라고.
0: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신석기, 구석기 동물 잡아서 먹으면 언제 잡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이제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개체들은 생존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게된 거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존하는 그 유인원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랑우탄, 고릴라, 침팬치, 사람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영장류 안에서 사람이 가장 놀랍게도 지방량이, 체지방량이 제일 많습니다.
1: 사람이 많아요.
0: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 조직을 많이 갖고 보존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적으로 사람은 좀더 오래 살수 있고 또 뇌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거예요.
5: 이게 뇌 관점에서도 지방이 원래는 뇌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0: 맞습니다.
5: 영양소로 못 쓰다가 기아 상태에서는 그걸 케톤체라는 걸로 바꿔서
1: 맞습니다. 아, 그래요?
5: 이렇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뇌를 위해서도 지방세포가 필요했던 거죠.
4: 인간이 뇌가 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체지방이 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0: 그렇습니다.
4: 식물도 액포라 그래서 수분 저장하는
0: 맞습니다.
4: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열대나 이런 비 많이 오는 데는 금방 시드는데 선인장은 사실 물 엄청 많이 보관하고 오래 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 진화해 온 생명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0: 지방을 저장해서 진화가 가능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지방을 저장해서 진화가 가능했다. 좀 더 일리가 있네요.
4: 그러네요. 지방이 중요하네.
1: 정말 중요하네.
0: 아유, 다행이네요.
1: 지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방대사물, 기름 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0: 대부분은 이제 먹는 거죠.
1: 먹는 걸로.
0: 보통 음식 먹으면 바로 소화하는 게

0: 아니라 위로 들어가서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들하고 소장 거쳐가지고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림프가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지방조직으로 보내고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1: 중성지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뭐가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0: 말 그대로 산은 액시드, 네. 산이거든요. 산.
2: 산성물질을 때 산성. 네, 네.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0: 네. 그게 이제 끄트머리의 생김새가 산의 형태로 있습니다. 산이 많으면 소위 우리 몸 전체가 산성이 되면서 세포에 영향, 그것도 나쁜 영향을 대부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이 들어오면 빠르게 그걸 중성지방화하려고 하죠. 지방산 세 개에다가 그라이설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산 형태를 없애고 포장지를 바꾸는 거죠.
2: 지방산으로 계속 몸에 쌓이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약간 그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3: 목적이 산성을 희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화학 반응하기 좋은 거다 보니까 저장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부품이라 보면 되고 또 혹시라도 보신 분이 진짜 염산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한 10초 정도 그 정도의 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4: 아까 그 저기 떼어낸 지방산 말씀하셨잖아요.
0: 네.
4: 이 떼어낸 지방산 얘네들 이제 어디로 갑니까?
0: 뭐 지방세포가 지방산으로 이렇게 붙어있던 지방산 산지창에서 하나씩 작게 떼내면 걔네들이 다른 그 혈류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네. 보세혈관 등에서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받습니다.
4: 알부민.
0: 왜냐하면 산이면 이게 독성 성분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세포가 이제 흡수를 합니다. 다른 세포가 이제 흡수를 해서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2: ATP. 지방이 어쨌거나 에너지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네요.
0: 네, 그게 없으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2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포가 얼마 정도의 수명을 가질 것 같으세요?
5: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아니,
3: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살지 않을까요?
0: 제가 똑딱똑딱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에서 놀랍게도 한 380만 개의 세포가 죽고 380만 개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4: 초당. 아, 진짜로요?
0: 초당.
2: 초당. 그러니까
0: 하루에 우리 몸에 약 한 1% 조금 안 되는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다시 만들어지고
2: 리뉴얼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턴오버라고 표현하는데 교체가 되는데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1초 사이에 380만 개가.
2: 대단한 거죠.
0: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한번 추정해 보세요.
1: 근데 이게 좀 오래일 것 같긴 한데 1년?
0: 9.8년 정도. 오,
2: 지방이요? 지방세포가? 우리
0: 지방세포가
2: 몸에 있는?
0: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의 경우 한 9.8년.
1: 세포가 9년을 넘게 산다고요?
2: 지방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 9년 동안 와. 있다. 네.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0: 그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요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예.
0: 어렸을 때 우리 공풍선 물러가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공무줄도 여러 번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헐렁헐렁해지고 더 이상 추출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지방세포가 하나씩 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1: 쫙 짜줘야 되는데 쫙 짜주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고.
3: 지방세포가 오래 사는 이유는 얘가 막 격렬한 반응을 하기보다 그냥 넣다 뺐다만 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건가요?
0: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릅니다. 놀라운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의 수는 37조 개 중에 약 한 400억에서 한 6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한 0.1% 넘는데 1년에 10%가 그렇게 줄어나가고 10%가 새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4: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그 수량이 있어요?
0: 예,
4: 다 달라요?
0: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4: 거의 비슷합니까?
0: 그러니까 그게 성인이 되면,
4: 성인이 되면
0: 사람으로 따지면 20대 중반쯤 되면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4: 이미 네. 성인 때 이미 개수는 정해져 있네요. 지방세포가.
0: 거의 그렇습니다. 지방조직에 있는 줄기세포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셋포인트라는 거. 정해져 있다. 너의 키는 평생 이만큼이야. 사는 것과 유사하게 지방조직의 양은 이만큼이야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가설입니다.
3: 그러면 지방 흡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면은 그건 어쨌든 간에 당장은 줄어들지만 세포는 다시 원상복구 개수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4: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빼내도 네. 어쨌건 나한테 할당된 지방세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1: 그러면은 요요 같은 것도 이런 세트 포인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0: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요가 너의 원래 개수가 이거니까 이만큼을 갖고 있어. 네.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포가 잘 안 죽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공풍선에 바람은 빠지고 언제든지 게을리하면 즉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식이조절을 게을리하면 다시 공풍선에 차는 거죠. 근데 그게 차고 늘고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한 천 번만 번 하면 공풍선이 더 이상 고장난 헐렁헐렁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더 요요에서는 굉장히

0: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1: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살이 찌건 안 찌건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지방세포가 할당량이 성인됐을 때 정해져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2: 그래서 지방의 뭐 첫 번째 또 억울함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뭘까요? 네. 그 지방을 이제 분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혼용하지 않겠다.
1: 네.
2: 아, 예.
3: 내장지방조직하고 피하지방조직이 기능이 같지는 않다. 피하지방조직이 잘 유지되고 일정량을 유지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내장지방조직처럼 피하지방조직조차 없어야 되는 것은 절대 오해다.
4: 그렇죠.
3: 그건 정말 억울하다.
4: 아.
5: 그러면 지방조직이라는 거는 위치하는 그 분포에 따라서 다 다른 건가요?
3: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피부 마르고 밑에 있는 게 피하지방조직, 그 다음에 내장 안에, 내장과 장기장기 사이에 존재하는 게 내장지방조직인데,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잘 들여다보니까.
5: 달라요?
3: 예, 달라요.
5: 조직이 다른 거예요, 아예?
3: 그러니까 기능도 다르고, 소위 발생 기원도 다르고.
2: 기능이 어떻게 달라요, 기능이?
3: 예를 들면, 피하지방조직은 완충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보온 역할하는데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런데 밥을 굶든지 기아 상태가 되면 피하지방조직은 덜 변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장지방조직은 빨리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조직은 좀 더 쉽게 가지고 있던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고 보내는 역할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역할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2: 근데 왜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까요? 내장지방이 이쪽에 있어야 될 확률은 없는 거죠. 근데 안녕하면 이게 안녕살 있잖아요. 안녕 잘 지냈어 하면 안녕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피하지방이에요? 이건 안녕살도 피하지방입니까? 내장지방이 아니에요?
3: 엉덩이, 예. 뭐 안녕살에 해당하는 거, 예. 뭐 여성애들을 보면 이제 가슴에 해당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피하지방 조직에 속하게 되고요. 뭐 좋은 지방 조직 또는 나쁜 지방 조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피하지방 조직은 정말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좋은 지방 조직이고. 내장지방조직은 경계해야 되는 거. 당뇨병을 포함해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은 다 내장지방조직.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녕살이라든가 이쪽에 피하지방은 웬만하면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막 갈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막 살 뺀다고 이렇게 이런데 팔뚝살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6: 내장지방이 그러면은 더 에너지원인 이유는 영양 공급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3: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쉽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가능합니다. 아, 상대적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피부는 일정한 부피의 증가가 제한적인데 여기는 갈비뼈 밑에 사람은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살이 쪄도 요 가슴뼈, 갈비뼈 뚫고 살이 나오진 않고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3: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 걱정을 하고 아까도 데프코님이 무병장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건강 지표랑 제일 관계 있는 게 지방 조직의 변화입니다.
1: 그러니까요.
3: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동물 모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가장 빠르게 노화가 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게 지방 조직. 그리고 그게 비슷한 게 비만의 모델인데 그 중에서 내장 지방 조직의 변화, 내장 지방 조직의 증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내장 지방 조직은 줄이는 게 좋고.
2: 내장 지방 항상 줄이라고 하죠. 예.
3: 네, 그다음 피하 지방은 잘 유지하는 게 좋다.
1: 아.
3: 다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피하 지방만 줄어요.
1: 아, 예.
3: 저희 부모님, 뭐 할아버지, 조부모님들, 증조부님 보면 이렇게 다 얼굴도 쭈글쭈글해지는
1: 그렇죠, 그렇죠.
3: 주름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피하 지방이 많이 줄기 때문인데 흥미롭게도 피하 지방이 줄면서 동시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소위 여러 가지 대사 지표들. 건강상의 문제들이 안 좋아집니다.
2: 그러면 노년에 피하지방이 늘고 내장지방을 뺄 수 있는 그런 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노화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1: 네, 진짜로.
2: 그죠?
3: 저는 이제 기초 연구만 하기 때문에 그런 약물 개발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2: 만약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3: 크게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좀 먹고 싶어요.
2: 이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만드는 성분이 이쪽이랑 이 배 쪽에 이렇게 분포가 좀 달라서 그런 거.
3: 저희가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5: 백색지방조직이
3: 피하지방조직하고 내장지방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3: 그 해부학적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얘들이 어디서 왔느냐 내 조상의 족보가 어디냐
1: 오.
3: 예를 들어서 김가, 이가, 박가 그 안에서 또 파를 나누는 것처럼
1: 네, 네.
3: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조직도 그 파가 달라지면서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아,
2: 파가 달라졌다. 지방 전구세포는 뭐 하는 세포예요, 얘는?
3: 한자어인데요.
2: 뭔가 불을 켜는 것 같은데요.
3: 반짝반짝.
2: 자, 들어가죠.

0: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방세포 고유한 생김새 그리고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전자들을 켜줘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사인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1: 전사인자요?
0: 예, 그 유전자가 키는 켜져지도록 유전자가 발현하도록 해주는 스위치 이게 전사인자인데 그 단백질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가나다라를 배워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가사가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2: 그렇죠.
0: 하고
2: 아, 그런 것처럼
0: 책이 되는 것처럼 그걸 조합해주는 게 전사인자.
1: 전사인자. 아 전사인자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3: 제가 듣기에는 교수님께서 이 중요한 전사인자를 발견하셨다고.
1: 어? 아 그래요? 진짜요?
0: 아 예. 그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때 우리 몸에서 지방대사물 특히 지방산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론한 이름으로 유전자 이름을 ADD1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Adipocyte Determination and Differentiation Factor 1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다른 그룹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클로닝을 했어요. 근데 그 그룹이 워낙 유명하니까
1: 아 클로닝... 뺏겼네. 아... 이쪽이 노벨상인데 뺏겼어. 그쪽이 채 갔어요. 아 진짜 억울하셨겠다 그죠?
0: 아니 아니요 제가 덜 갈아 넣은 거죠.
4: 전사인자가 뭐 얼마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전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우선은 그 옮겨 써야지 뭔가 만드니까 그 제일 시작 지점에 있는 거를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 ADD2도 혹시?
0: 아 ADD2는 못 찾았고요. 이제 안 찾으려 해서 안 찾은 게 아니라 그 그룹에서. 거의 시리즈로 그냥 그
1: 굉장히 아, 진짜요? 몇 개요?
0: 원하고 2가 있고 1A, 1C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어딘가 포가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 포, 파이브, 강정식처럼 보이네? 강정식처럼 어딘가에 포, 파이브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4: 예. 백색 지방이면 그러면 하얀색이에요, 색깔이? 저희가 맞습니다. 상상하는 지방은 사실 누런색이잖아요. 네.
0: 앞서서 피하지방 조직, 내장지방 조직은 우리 몸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해본 거고 기능에 따라서는 이제 포유류의 경우 기능에 따라서는 또 다시 색깔로 백색 지방 조직 또는 갈색 지방 조직으로 나눕니다. 네. 대부분 갈색 지방의 위치는 우리 목 뒤에 있는데요. 그 지방 세포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힘, 철의 이슈 때문에 빨갛게 좀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갈색이라고 부르게 되고
1: 갈색 지방이 좋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갈색 지방 조직은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다른 세포에는 없는 열을 만들 수 열을 있는 만드는. 기능을 해요. 아~ 열을 만드는 UCP1이라고 불리는
1: UCP1.
0: 예, 언커플링 프로틴이라는 게 그 갈색 지방 세포에서만 발현하는 단백질인데 그 유전자가 일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갈색 지방 조직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백색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태화가 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면하는 동물들 뭐 박쥐라든지 곰이라든지 얘네들은 갈색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고 또 추울 때도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갈색 지방 조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저기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이 갈색 지방을 많이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여기 아기들 아기 때 안아보면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귀엽죠.
1: 그게 이제 갈색 지방을 많이 맞습니다. 태우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따뜻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기들이 발열을 많이 합니다.
1: 근데 저 갈색 지방이 이제 중년 넘어가면 꺾이기 시작한대요.
0: 예. 안타깝게도 중년 전에.
1: 아, 그래요? 다섯 살이요? 다섯 살 때부터 꺾여요?
0: 그래서 원래는 백색이고 원래는 갈색이어야 하는 두 가지 지방 조직 중에서 조건에 따라서 추위에 노출된다든지 특별한 환경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잠시 열을 만드는 기능하는 걸 우리가 베이지 흰색하고 갈색 섞으면 베이지 색깔이 나니까 아, 그래서 베이지, 이름이 베이지
1: 베이지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까?
0: 네, 바로 그겁니다. 야, 바로 베이지. 이제 사람으로 들으면 이렇게 목하고 요 밑에 가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1: 평소에는 백색 지방이었다가 이제 위기 때는 갈색 지방으로 그렇죠.
0: 열로 죽지 않게
1: 열로 바뀌는 거. 아,
0: 그게
1: 맞습니다. 베이지.
0: 네.
1: 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방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0: 네.
1: 30년 또 외길 인생 나오셨으니까 좀 뭐 궁금했던 거를 좀 물어봅시다. 저부터 좀 물어보자면은 왜 그 살찌면은요 피에 기름이 떠다닌다고 막 좀 얘기도 하고 겁더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이게 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 기름기가 떠다닌다는 건 이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내장지방 조직은 은행처럼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방조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새 나오는 거예요 공풍선이 살짝 고장이 나면서 지방산들이 나오는데 아하. 그 지방산 형태가 독소가 되니까 알부민이라는 걸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흘러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0: 사람들이 기름의 형태로 떠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기름의 형태는 아니고 단백질로 잘 이렇게 코팅됐어서 사실은 기름은 아닙니다.
1: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오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불포화 지방산은 왜 몸에 좋은 거고 불포화 지방산은 그럼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상대적으로 포화 지방보다는 덜 해롭다.
2: 아, 몸에 좋은 거는 없어요. 그냥 덜 해롭다잖아요. 그죠?
0: 그리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내가 원래 오리 주물럭에다가 밥, 우리 기름에다 밥 해가지고 맛있거든. 그거 진짜 자주 먹었는데 그것도, 야, 이게 너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0: 맞습니다.
2: 어쩌다 한번 특식으로 먹으면 괜찮죠, 그죠?
1: 아, 이게 TV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 덜 해롭다.
1: 덜 해롭다.
2: 덜 해롭다.
1: 아, 이게 다른 말이죠. 명확히 다른 말이죠.
2: 네. 네.
3: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4: 맛있어.
3: 아, 어울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지방의 또 억울함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잘 풀린 것 같습니까?
0: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지방은 조직을 넘어서서 장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6: 어? 아, 그래요? 진짜요?
0: 아, 예. 귀, 심장, 신장과 같은, 폐와 같은 장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6: 근데 지방을 장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니에요?
0: 저는 그러고 굶으시네.
6: 아니, 위나 간은 분명히 장기고, 네. 장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지방까지 장기로 쳐달라는 거는, 이건 약간 좀 뭐랄까요? 이거 좀 뭐라 그러죠? 협박 같은데요? 왜 지방이 장기입니까?
0: 이제 또 다른 제가 풀어드려야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심지어 조직이라는 이름에서 장기까지 언급하는 거는, 지방 조직 안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장기가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교신할 수 있느냐.
1: 아.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0: 그렇죠. 지방 조직 안에도 신경세포가 내려와 있고 또 신경세포하고 교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결합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특수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내분비 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 내분비 기관이요?
0: 네. 그러니까 뭐 췌장, 뭐 흉선, 갑상선하고 똑같이 요즘 병원 가시면 내분비 내과에서 지방 조직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장기라고 저는 이제 부르게 됩니다.
7: 그러니까 약간의 주체성이 있는.
0: 그렇죠. 맞습니다.
8: 사실 저희가 그 모낭도 장기라고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하나하나도. 지방이 장기라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지방 장기라는 용어를 아까 처음에는 못 들어서 이게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가요?
0: 회복적 생김새를 보면 조직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3, 4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 위나 심장처럼 다양한 조직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걔네들하고 상호 교신을 하고 걔네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분비 기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 그 내분비 기관에 피하 지방은 포함이 될 것이고 내장은 아니죠?
0: 내장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6: 아, 그래. 거기도 장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아, 그래요? 오늘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6: 뭘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까요?
0: 걔네들 핸드폰은 없고요.
6: 네. 워키토키도 없고. 네, 없는데? 없고. 뭘로요?
0: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 조직 안에서 나의 상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령, 메신저를 만드는 건데 지방 조직에서 만드는 단백질 기반의 호르몬을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고 신호 전달 물질이 지방 대사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리포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디포카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렙틴이 있고요. 그건 지방 조직 안에 지방세포만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의 에너지 상태가 많을 때는 렙틴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혈중에 돌아다니다 뇌에 가서 시상하부에서 너 이제 밥 덜 먹어도 되겠어.
6: 아, 신호를 주는구나.
0: 신호를 주죠. 그럼 밥을 이제 덜 먹고 밥을 좀 굶으면 렙틴 양이 이제 지방세포 줄줄 내려가거든요. 어? 밥 덜 먹었네? 뇌에서 렙틴이 왜 없지? 시상하부에서 밥 좀 드세요.
2: 아, 요즘 뭐 먹어야 돼.
0: 그렇죠. 아, 그런 호르몬도 있고 아디포카인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디포넥틴?
0: 예, 뭐 저희 지방조직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걔네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염증 반응과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2: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지방 조직이 뇌한테 야,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낸다라는 게 이게 좀 안 믿겨졌어요.
1: 그러니까요.
6: 보통 뇌에서 이제 아유, 배부르다. 아, 그만, 그만, 그만.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라는데. 예.
0: 그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예. 그럼 뇌가 어떻게 알죠? 신호를 받아야지 하는 거.
2: 신호를.
0: 네.
2: 그 신호를 주는 건 지방 그렇죠.
0: 지방 조직에서
2: 지방 조직이니까. 네.
0: 그래서 소위 위로 올라가는 신경,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 이게 양방향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예. 먹고 안 먹고 또는 몸에서의 그 열을 내고 안 내고도 그조차도 스스로 뇌하고 교신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 아, 렙틴. 렙틴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네요. 야, 교신을 난다.
7: 뇌하 수체가 이제 몸의 항상성 유지하고 대사 조절하고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렙틴이 작용을 해서 밥을 먹는 행동까지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 보상 신호, 도파민 시스템 있잖아요.
2: 아, 도파민, 예.
7: 네, 선조체랑 뭐 복측 피계 영역 같은 네. 이 도파민 시스템에도 영향을 줘서.
2: 렙틴이요?
7: 예. 네. 그래서 이 저희가 배부를 때는 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보이고
2: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7: 뭐 그런 그러니까 음식의 가치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0: 맞습니다.
7: 그러더라고요.
2: 야, 지방 조직이 여러 군데에서 묘하게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네요.
0: 뭐 일종의 언더독이죠. 몰랐다가.
2: 그러니까요.
7: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 예.
8: 네. 호르몬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장기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게 렙틴에 반대되는 게 보통 그렐린이라는 네, 더 먹게 만드는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도 근데 분비가 장기에서 되고 작동하는 거니까 그 대항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거의 동등한 수준의 맞습니다. 장기인 것 같고 렙틴 관련해서는 요새 되게 이상한 연구가 많아요. 뭐냐면 사람 몸에 USB만한 공장을 넣는 게 성공을 해갖고 이게 몸에 돌아다니는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넣고 그냥 돌아다니는 포도당이나 디젤 가지고 렙틴을 그냥 계속 만들게 만들었어요. 아. GLP-1이랑을. 이거 넣어놓으면 그냥 식욕 제어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와서 이게 렙틴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여서 그것도 제가 논문 봤을 때 계속 지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왜 지방 얘기를 갑자기 하지? 이거 살찌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2: 이유가 있네.
1: 요즘 제가 최근에 진짜 살을 많이 빼서 이걸 유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 GLP-1
0: 축하드립니다.
1: 살 뺀 다음에 이 유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이거 렙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의지도 있지만 셋포인트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아~ 이 셋포인트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일단 갔으면 이 셋포인트를 낮추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얼마나 들어갈까요? 낮추는 게.
0: 한 2년은 버티셔야 됩니다.
2: 아, 어렵지.
0: 보통 인크레틴이나 GRP 스타디 하는 걸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다시 바운스 백 하는 거고 그걸 넘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2: 저기 입맛이 지금 어떻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1: 살짝 돌아오려고
2: 해요. 그거 왔어요. 살짝이라는 말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1: 그래서 네. 제가 렙틴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 네. 네.
0: 근데 안타깝게도 네. 렙틴이 저항성이 있어요.
2: 아, 저항성이.
0: 처음에 뭐 거칠거칠한 거 만지다가 자꾸 만지다 보면 별로 안타깝게 느껴지고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렙틴이 저항성이 있어요.
8: 극복하지 못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1: 그건 맞아요.
2: 저요? 다시 원래 우리 취미는 과학 1회 때 포스터로 돌아오면 그때 가관이었거든 다들. 네.
0: 뭐 인간적이라 하겠죠. 네.
1: 저는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어쨌건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트포인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량이 성인 때 정해졌으니까 지방 얘가 아주 그냥 철통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2: 최근에 근데 기사에는요. 뚱뚱하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요?
0: 잘 봐야죠.
2: 어떻게 잘 볼까요?
0: 예. 아마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잘 봐야 된다는 것은 그 뚱뚱함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하는데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얘기하는 통통하다.
8: 통통하다.
0: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기들처럼 한 두 살짜리 보면 볼살도 좀 있고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돼서도 약간 통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8: 통통한데 배가 안 나온 게 최고네요. 피하 지방은
0: 최고죠. 맞습니다.
8: 그거를 말하시는 거죠.
2: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가능해요 그게?
0: 거기다가 근육까지 갖고 있으면
2: 길게 봐야지. 길게 보고 가야지. 나이가 들면은 그 통통함도 통통함을 유지하면서 근육이 좀 있어줘야.
0: 그렇죠.
2: 예, 그래야 좀 되게 오래 간다.
0: 중요한 건 통통함이 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서 탱글탱글한.
2: 예, 피하지 마. 예.
6: 아,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트롤 타워, 그걸 유지하는 과정이 에너지 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6: 에너지 항상성.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말이 처음 듣는 얘긴데요.
0: 그러니까 지방 조직 안에 있는 지방세포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우리 몸의 에너지 양을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위 그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에너지 항상성, 에너지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댐 안에 물이 일정량 있어야 가뭄에도 대비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장을 하는 것. 일정 수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너지 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에너지 항상성. 일정 수준을 만들어 그러면 에너지 항상성이 깨지면은 뭐가 가장 먼저 달라집니까?
0: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네. 눈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지방 조직 안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6: 늘어나는구나.
0: 네. 그렇게 커진 지방세포들이 담당해야 되는 게 지방 대사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인슐린에 의존적으로 합성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 지방 조직 안에서 면역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네. 또 적절한 수준에서 렙틴, 아리포넥틴, 리포카인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량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뭐지? 전시 상태네. 아... 그 전신적으로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뭐 먹지 말아야 될 때 먹는다든지 또는 면역의 민감도가 늘어난다든지 뭐 소위 뭐 아토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어찌 보면 뇌랑은 또 다른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해서 전신의 신호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신호 전달자 역할 넘어서서 중추신경계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신호 전달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전자 발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소위 고장난 지방 조직, 비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지방세포에서 차이가 나고 면역세포에서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혈관세포에서 차이가 나고 지방세포를 만드는 전구세포에서도 차이 나고. 그래서 궁극은 다시 돌아가면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중요한 스위치. 켜야 될 때 켜고 꺼야 될 때 꺼야 되는데 이 낄낄빠빠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다 켜놓고 아무 때나 다 꺼놓으면 뭐 암흑세계에 살든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든지 하게 됩니다.
6: 그러면 균형과 식욕만 잘 관리하면은 지방 조직은 뭐 어느 정도 운영이
0: 그
6: 될까요?
0: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제가 평생 이 연구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 아, 어렵다. 살 빼는 거 어려워.
0: 그것도 있지만 면역 반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면역.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지방 조직에 왜 소위 대식세포가 있지, 지방 조직에 왜 림파구가 있지, T셀이 있지, B셀이 있지, 지방 조직이 망가진 거, 터진 거, 물주머니 청소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치우나?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방 조직 안에 보면 소위 림프노드라는 게 존재하고, 림프절이죠. 이런 게 있는데 왜 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면역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복잡하다. 지방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근데 이게 비만하면은 염증이 생긴다는 말이 많아요.
1: 맞아요.
6: 살찌면 염증이 좀 창궐한다.
0: 비만의 경우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역할의 염증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염증 반응을 심화시켜서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만인 경우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풍선 빵빵하게 차게 되는데 걔네들이 더 이상 차지 못할 때 터지게 되거든요. 네. 지방산이 나오는 건데 그걸 처리하느라고 소위 덴드리틱 셀하고 매크로페이지는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원래 청소만 하고 다 나가야 되는데 차고 넘치는 걸 쓰레기차가 10톤 커버해야 되는데 12톤, 13톤 나오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내장 지방 조직에서는 그 도가 넘어서서 낮은 수준의 장기적인 염증 반응과 함께 궁극엔 전신적인 면역계의 반응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단순히 지방 조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저희들이 겪었던 팬데믹 그 연구 결과 하나 보면 하나가 이제 많은 결과들이 의외로 비만이었던 사람들과 비만을 포함한 당뇨병을 겪었던 사람들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상인보다.
6: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아마도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거 그리고 염증 반응과 관련된 면역 반응의 변화가 지방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이미 퍼져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지방 조직이 여태까지 감추어진 면역 기관에 숨겨진 조절자 아닐까라고 해서 면역학 하시는 분들 요즘에 지방 조직을 대상하고 있고.
8: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지방도 결국에는 세포이자 조직이자 장기까지 왔잖아요.

0: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의 온갖 세포들은 사실 그 암이라는 질환에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방암도 있어요?
1: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진 않은 부분인데요. 리포사코마라 그래서 지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2: 지방종. 예. 지방종. 예.
1: 와. 약간의 무혹 형태로 이렇게 손에 여기저기 나고 대부분은 이제 지방들이 있는데 사코마가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거군요.
2: 그러면 이 망가진 막 지방 조직 같은 게 다시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1: 요 완충지대 안에 있어야 예. 요 역치를 넘어서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도 예. 구멍이 못 정도 하나 들어가면 저희가 고쳐서 사용을 하지만 찢어지면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기 전에 바르게 잘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복구나 환원이 되는 것 같아요. 탄력적이고 환원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방 조직의 경우
2: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긴 하지만 100%는 아닐 수 있다.
1: 아닐 수도 있다.
2: 그래서 갑자기 번뜩하고 드는 생각인데 성인 때 딱 세포인트가 되니까 세트포인트를 평균적으로 딱 그냥 지방 세포를 양을 딱 제가 적정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몇 개 지방 조직 몇 개 이런 식으로 세트 주사를 맞는 그 기술이 나올까요?
1: 안타깝게도 저는 상당히 먼 연구, 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는 한 80%가 피하지방이고 한 20% 내외가 내장지방 조직인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몸 전신을 골고루 잘 찔러야 되는 거죠.
2: 오히려 우리가 비만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 미래에는.
1: 그런.
2: 희망을 가져봐요.
1: 그 희망을 저는 꺾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면 동물 실험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피하 지방 조직을 내장 지방 조직에 이식을 시켜줬더니 지방 조직 양은 늘어났지만 비교적 건강도가 나아지더라.
2: 그쪽이 빠르겠네.
1: 그게, 예, 그쵸. 피하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 건 도움이 되니까 이식을 해보니 동물 안에서는 훨씬 당대사도 좋아지고 지방대사도 좋아지고
2: 나쁘지 않은데요. 사람이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을 피하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그 스위치 주사 같은 거를 개발하면 대박 나겠네요. 야 오늘 보니까 이게 지방이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었다. 에너지도 저장하고 또 다른 장기랑 소통도 하고 몸의 균형까지 맞추고 이제 여러분들 방금 보시면서 내 뱃살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한 분씩 좀 말씀해 보실까요?
0: 저는 뭐 역시 세트 포인트가 계속 기억에 남고 앞으로는 뭐 비만 치료제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세트 포인트를 리세팅하는 기술이 그렇죠. 나와야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걸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새로운 또 숙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세트 포인트.
3: 저는 약간 뇌가 되게 지능의 요체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약간 몸 지능, 뭐 지방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능이 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방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방의 억울함 이 정도면 잘 풀린 것 같습니까?
1: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요. 피하 지방 조직은 참 중요하니까 잘 간직하시라.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 조직은 덜 간직하셔도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 지방 변호사로서 예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발현했으면 유전자라던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4: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2: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4: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5: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 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대 환경을 25대 75로 말씀드려요.
2: 와, 환경 75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5: 유전학적으로 네. 잠재력이 있다. 그러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에요.
2: 아, 후성 유전학이다.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5: 맞습니다.
2: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5: 제가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2: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6: 이어서 오후오후 내 새끼가 방송됩니다.
7: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

0: Well,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3: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4: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5: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6: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7: EBS 자기주도 학습생 화이팅!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8: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9: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관상용 물고기 무행입니다. 무행이는 열대어에 속하는 혈액무인데요. 붉은 빛깔에 앵무새의 부리를 닮은 귀여운 입모양이 특징입니다. 무행이가 처음 집에 온 날인데요. 어항에 바로 넣지 않고 어항 속 온도에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온도 맞댐을 시켜주시고요. 어항 속 수질에 적응하는 물맞댐 단계를 거쳐 드디어 새 집에 들어가게 된 무행.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1: 하루가 지났는데요. 아이고, 해려갖고 언제 친해질지 모르겠네, 진짜. 잔뜩 졸아가지고 저기서 절대 안 나와요. 언제 나올래?
0: 집사가 다가가면 바위 뒤로 모습을 감추는 무행이. 경계심이 상당한데요.
2: 저기요,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을 훔쳐보고 그러세요?
0: 그래도 이걸 보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걸? 밥은 먹어야지.
2: 어, 밥이다.
0: 어이구, 잘 먹네.
2: 한, 넌 뭐야? 누구야?
0: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어항 속을 탐방하는 무행.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고 있는 것 같죠? 손짓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집사와 교감하면서 새 집에 완벽히 적응했네요. 그런데 다시 예민 보스가 되어버린 무행이.
3: 알겠어. 아니.
0: 어항을 예쁘게 꾸며주려는 집사맘도 모르고 자꾸 물속으로 침범하는 집사의 손길에 뿔이 잔뜩 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은신처도 더 많아지고 좋지 않니, 무행아?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무행이의 몸짓, 아직도 화났니? 사실 이건 모래를 옮겨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바꾸는 영역 표시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느러미까지 사용해서 엄청 열심이죠? 무행이가 하룻밤 사이에 퍼나른 모래의 양, 엄청나죠? 그런데 은신처가 좀 좁아 보이는데요.
3: 뭐지.
0: 코코넛 은신처를 새로 넣어주려는데, 아이고, 뒤집혔네요.
1: 뭐야, 앵무가 좀...

0: 쪼고 있는데요. 코코넛을 쪼는.
1: 새로 투입한 코코넛 은신처. 과연 우행이가 좋아할까요?
0: 안 나오네. 일단은 설치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오 벌써 들어가나? 오 no. 지금 앵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상태. 오 이렇게 잘 들어가 준다고? 진짜? 헐. 너무 귀엽고.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진짜 많이 더 파는다. 이렇게 잘 파는다. 와, 이렇게
1: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신축 코코넛 아지트. 집주인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탄초 앞에 등장한 낯선 녀석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크게 놀란 것 같은데 또 쉽사리 도망가진 않네요.
2: 난 무섭지 않다. 무섭나?
1: 낯선 녀석들이 다시 가까워지자 다시 내적 갈등에 휩싸인 칸초.
2: 그래, 난 안 무서워. 그치. 잠깐만.
1: 무섭나? 그리고 칸초를 당황시킨 또 한 마리의 낯선 녀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하루. 그렇다. 겁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의 존재가 칸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칸초의 새로운 가족이 된 하루.
2: 봐봐, 같이 놀자. 안 놀 거면 자기소개라도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놀든가, 뭐라도 해야지. 이 어색하게 이게 뭐야. 어디가? 가봤자 같은 거실인데 굳이 꼭 갈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는데? 어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 저기요. 왜 그러는지 말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니까요. 왜? 말해봐.
3: 동생 귀찮아? 동생이랑 잘 지내봐.
1: 보호자가 없을 때도 역시나 투닥투닥거리는 칸초와 하루. 오빠는 계속 딴 데 보고 동생은 계속 놀자고 쪼르고. 이거 아까 봤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칸초와 하루,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 카리스마로 제압해버리는 하루. 멋있는데?
2: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든든하다, 내 동생. 이제는 낯선 존재가 아닌 든든한 가족이 된 칸초와 하루였습니다. 나른하게 거실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마리.
4: 졸린가 보다. 오, 언니들 왔다.
1: 언니들이라고 했죠? 누굴까요? 짜잔, 강아지 언니들이 오셨습니다. 덩치 큰 언니들과 마주한 마리의 반응은요?
2: 바로 냥냥 펀치 발사!
1: 테이블 위를 차지한 채 손님들께 계속해서 무력을 행사 중이신데요.
2: 그냥 나그러 우리 집이다. 너그러 했다.
1: 어머, 방금 거 이거 너무 셌는데? 이걸 또 참아주네 언니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는 마리. 계속해서 언니들에게 경고를 보내죠. 그러자 분말 없이 자리를 피해주는 강아지 언니.
2: 뭐라? 대화가 통하는 언니들이네.
1: 자기 밥그릇만 먹고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는 언니들.
2: 어쩌면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1: 이게 뭐지?
2: 어머, 막 움직이네. 자, 언니들 보세요. 이건 이렇게 탁 놓고 째는 거라고요.
5: 마리는 고인물이야.
6: 잘했어.
5: 안 돼.
6: 망가지는 거 아니야?
5: 야! 잠깐, 망가져! 망가진다고. 나.
2: 그렇지. 우리 언니 잘한다.
1: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진 마리와 언니들. 마리야, 양념펀치는 이제

0: 그만 넣어둬.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1: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과
2: 66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6: 닭고기가 킥이다.
1: 와,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배고파.
7: 새 닭떡볶이.
8: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알곡이 미치잖아구나. 대체 왜?
1: 시기를 놓치다니. 파종 시기를 놓쳐 농사를

0: 망쳤단 말이냐?
1: 명나라와 우리 땅의 절기가 다른데 저들의 달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생긴 비극이 옵니다.
2: 장별좌, 더는 남의 나라 달력에 기대어 우리 백성들을 굶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늘을 관찰하여 우리 땅의 씨앗이 언제 눈을 떠야 하는지 그 시간을 읽어내야겠어.
1: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을 정확히 측정할 관측기구와 이를 풀어낼 계산이 필요하옵니다.
2: 집현전의 이순지 학사!
1: 이순지 학사!
2: 이순지 역사의 천재적인 수학 지식과 장영실 별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밤하늘의 별을 조준해서 관측하는 기계 간이를 만들어 주시오.
3: 예, 전하. 명 받잡겠사옵니다.
1: 이 학사는 그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간이의 뼈대는 다 짜놓았으니.
4: 장별자, 기계는 수학이오. 저의 정밀한 계산 없이는 그냥 멋진 쇠덩이에 불과할 텐데.
1: 무슨 소리? 그대 계산 없이도 여태 여러 기계들을 잘 만들어왔어.
4: 아무렴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명나라 기준이 아닌 한양의 각도는 어떻게 알아내고자 하셨소?
1: 그거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하나 정도면.
4: 장별자, 제가 그대의 손재주가 필요하듯이 그대도 저의 산술이 필요할 것이오. 어떠소? 한번 합을 맞춰보겠소?
1: 좋소. 기술과 수학으로 조선의 하늘을 열어보시지요.

0: 자, 이제 별을 조준할 관측통을 세울 차례요. 오늘 연구하면서 알아낸 조선의 비밀 수치인데 북극성 고도 37.5도요.
1: 명나라의 40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한양의 각도란 말입니까?
0: 그렇소. 오직 우리 땅에서만 보이는 각도요.
1: 좋습니다. 당장 이 각도로 한양의 밤하늘을 켜.

0: 야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왔더니. 그래, 드디어 완성된 것이냐?
1: 전하, 제 계산대로라면 오늘 한밤중에 북극성이 이 간이의 정중앙 교중경에 딱 들어와야 하옵니다.
2: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지요, 전하.

0: 정확하구나. 단 일리의 오차도 없이 북극성을 꿰뚫었어.
1: 이순지의 계산이 맞았고 영실의 손이 그것을 증명해냈구나.
2: 이제 우리만의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전하.
0: 그래, 이제 다른 나라 해시계에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날짜를 몰라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3: 전하! 신성한 대궐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쇳덩이란 말입니까?
0: 이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간이라 하오.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요.
3: 전하! 전하의 시간과 하늘을 관측하는 행위는 오직 명나라 황제만의 고유한 권리이옵니다.
4: 맞습니다, 전하. 당장 저 불온한 기구를 없애고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0: 다들 멈추시오. 이 기구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1: 대감, 지금 제정신이오? 예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지키려 하오? 비키시오!
0: 이 새덩이는 나라를 망치는 물건이 아니오. 우리 백성들이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부신 농사지도요.
1: 대감,
0: 전하와 저 두 천재가 백성을 먹이려고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도구를 제멋대로 부수겠다는 말이오. 그것이야말로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는 진짜 예법 위반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2: 맨날 예법이 어쩌고 법도가 어쩌고 하던 분이 웬일이래?
3: 어젯밤에 전하랑 영실이 밤새우며 피땀 흘린 진심을 다 보고 계셨나봐.
2: 대왕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대박이긴 하다.
3: 그걸 뭐라는지 알아? 애민정신.
4: 저 별들이 비로소 조선의 길을 가리키는구나.
5: 이 쇳덩이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담아 이제 백성들의 들밭을 지킬 것이옵니다.
6: 이제 저 별들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4: 모두 그대들 덕분이오. 이제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소.
7: 별을 관측하는 기구 간이를 명나라가 아닌 조선의 기준에 맞춘 이유가 뭔지 알아?
8: 남의 나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늘에 꼭 맞추기 위해서잖아.
7: 정답! 덕분에 우리 땅의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
8: 남의 것에 기대지 않고 우리 기술로 조선의 하늘을 당당히 열었다니 정말 대단해!

0: 벌써 새벽 2시를 넘긴 지 한참이요. 이러다 아침 회의까지 가는 거 아닌지.
1: 그러게 말입니다. 내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지끈거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0: 하오면 전하께 조심히 아래 없는 게.
2: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3: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게.
4: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전하, 벌써 사흘째 밤샘이시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고 저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3: 어허, 백성들의 소리를 하루라도 빨리 알고 해결하는 게 참된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이 아니겠소?
4: 맞습니다만.
3: 이리 와서 다음 상소를 읽어보게나.
5: 네, 전하.

함경도에서 온 상소요입니다. 전하, 원하면 국경 끝에 사는 미천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께 엎드려 비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옵니다. 칼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얼어 터지는데 강을 건너온 야인들이 남은 뗄감과 한줌 식량까지 샅샅이 뺏어가니 이제는 정말 죽을 나만 남았사옵니다. 전하, 부디 이 멀고 추운 땅까지 전하의 따뜻한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지금 북쪽 백성들이 여진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자겠소?
1: 전하, 북쪽 땅은 원래부터 여진족들의 침입이 잦은 곳이옵니다. 민가의 피해까지는 막기가 어려우니 도성이 점령당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내는 것을 추천드리옵니다.
0: 아니되요. 이참에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되겠어. 내 인재들을 지명할 터이니 연무장 소집에 참석시키도록 하시오. 대신들은 들으라. 최윤덕 장군, 압도적인 실전 경험과 치밀함으로 압록강의 적들을 격파하라. 김종서 대신 두만강을 집어삼킬 지혜를 뽐내보거라.
2: 가서 조선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라.

0: 장군, 적들의 경계가 허술한 지금이 적기이옵니다.
1: 아니다. 아직 보초병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분명히 혹독한 날씨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테니 경계가 느슨해지는 때를 노려야 한다.
0: 네, 장군.

0: 장난 아니네.
1: 내 말이 이런 날씨에 누가 쳐들어오긴 하겠어?
2: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어.

0: 그래, 지금이다. 조선의 땅을 침범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빼앗은 죄, 오늘 모조리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전군 화포 발사!
1: 기습이다. 이 추운 날에 대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후퇴하라! 후퇴하라!
0: 적의 진영이 완벽히 무너졌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압록강 너머로 몰아내라. 기병대 돌격! 조선 놈들이 겁먹고 도망치기 바쁘구나.

0: 장군! 작전이 통했습니다! 놈들이 좁은 계곡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어왔습니다!
1: 적들은

0: 참으로 장하고 훌륭하오.
1: 서북방의 백성들이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동북방의 야인들도 이제 조선의 이름 앞에 벌벌 떨 것이옵니다.
3: 대왕님 안목 미쳤다. 대왕님이 명장이라 그런가? 데려온 장수들도 다 장난 아니야.
4: 원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2: 이제 조선은 남쪽의 왜구부터 북쪽의 야인까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노라.
3: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이 개척한 4군 6진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야?
4: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우리 영토를 넓혀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한반도의 국경선을 완성했기 때문이야.
3: 아하! 지금의 한반도 지도가 바로 세종대왕립 때 완성된 거구나.
4: 맞아! 거친 땅을 개척해 백성과 영토를 안전하게 지켜낸 대단한 역사야.

0: 과일은 잘 죽었어.
1: 저작거리는 언제나 와도 활기가 넘치는구나.
2: 예, 아바마마. 궁궐 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0: 여기에 네 지장이 찍혀있잖냐. 빚 못 갚으면 네 딸은 이제 내 노비야.
3: 노비라니요? 그를 몰라 그런 말이 적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4: 나리, 제발 관아에 낼 상소물 한 장만 써주십시오.
5: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6: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림없다. 가라, 가!
7: 무슨 소리야?
8: 이게 무슨 말이에요?
9: 뻔하지. 세금 더 내라는 소리 아니겠어? 살기 힘들다.
2: 글자를 모른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사옵니다.
1: 백성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건 내 탓이다. 나라의 어버이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2: 허면...
1: 백성들이 그를 몰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선의 소리를 온전히 담을 글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2: 아바마마, 소자도 돕겠사옵니다.
1: 향아, 저 버들잎들이 바람에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리느냐?
2: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시옷소리 같사옵니다.
1: 보아라, 물고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구나. 저것은 목구멍이 열리는 이응이다. 자연이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어.
2: 아바마마, 또 눈이 아프신 것이옵니까?
1: 괜찮다. 어서 계속하자.
10: 대제학, 들으셨소? 전하께서 요즘 경애루에서 물고기 입모양을 따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적는 새로운 글을 만드신다 합니다.
6: 사대부의 예법을 두고 기괴한 짓을 벌이시다니!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11: 조상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계지. 눈기가 트인 백성은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법. 내 직접 알아볼 것이오.

0: 형아, 기억해보거라. 혀끝이 어디에 닿느냐?
1: 기억. 윗잇몸을 툭 치고 내려옵니다.
0: 그렇지. 그럼 목구멍을 막는 깊은 소리는 이렇게 꺾으면 되겠구나.
1: 무하니 입술이 네모지게 만들어집니다.
0: 이번엔 바람을 품은 거친 소리다. 오 하다가 바람을 세게 내뱉어 호 해보거라.
1: 오호.
0: 거친 바람을 품은 글자구나. 우리 백성들도 이렇게 즐겁게 익히면 참 좋겠구나.
2: 대제야, 주상의 침소 소식은 좀 알아보셨소?
3: 알아내었소. 주상께서 밤마다 세자의 입을 벌려 혀의 위치를 재고 이미 자음과 모음의 기틀을 다 잡았다고 하오.
2: 예? 글자를 정말로 만들고 계신단 말입니까?
3: 이대로 방치할 순 없어. 내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궐 앞을 가로막을 것이오. 다들 여기 서명하시오. 전하, 부러진 쇠붙이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나 옥체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쉬십시오.
0: 장별좌, 그대가 만든 해시계가 백성들을 도울 걸 생각하면 힘이 들던가?
3: 힘든 줄 모르옵니다.
0: 나도 그렇소. 고약한 눈병이 걸렸다곤 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즐겁소.
4: 역시 대왕님이야.
0: 향아, 밤하늘의 달을 보면 마치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점을 하늘로 삼고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며 이 선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겠구나.
1: 하늘은 소리의 시작, 땅은 머무는 곳. 사람은 소리를 완성하는 존재. 참으로 귀합니다.
0: 저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글자들이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어야 할 텐데.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5: 전하, 동족하여 주시옵소서!
6: 한자는 세상의 뜻과 하늘의 지가 담긴 유일한 글자이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질서이옵니다.
0: 그대들에게 글자란 무엇이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요.
6: 전하, 한자를 버리는 것은 조선의 문명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사대부만의 것이니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시옵소서.
5: 멈춰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0: 백성이 그를 몰라 굶주리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쓰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대들의 사대부 예법이 내 백성의 피눈물보다 귀하단 말이오.
6: 전하,
0: 그대들이 명나라와 성리학을 위해 울 때 나는 내 백성의 피눈물을 닦을 것이오. 나는 결단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소.
6: 신은 전하의 뜻을 결코 따를 수 없사옵니다.
7: 그를 몰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
8: 나도 대왕님이 거센 반대에도 글자를 끝까지 만드신 이유가 바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어.
7: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애민정신 덕분이구나.
8: 맞아. 대왕님의 따스한 마음 꼭 기억하고 감사하자.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오.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될 것이옵니다.
1: 최만리를 당장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0: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채마리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1: 신념이 다르다 하여 신하의 입을 막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최만리를 즉시 풀어주어라.

0: 향아, 이제 우리 글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3: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0: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3: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1: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0: 장별좌,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4: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
2: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0: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4: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광평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의 밤은 어둡지 않을 것 같거나.
1: 덩이야, 금속 활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2: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게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1: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0: 전하, 고려사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싸웁니다.
1: 여기 고려 백성의 말이 왜 한자로만 적혀 있어?
0: 고려사는 사대부들이 읽는 역사서유입니다. 한자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 한자가 마땅하다니. 고려 백성은 우리말로 살았소.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써야 진짜 역사가 아니겠소.
0: 명 바짝 깨싸옵니다.

0: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1: 괜찮다.
2: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3: 그러게. 덩이야, 너 몸이...
2: 어? 나 왜 이래? 갱이야, 너도... 어? 왜 이래, 우리 죽는 거야?
4: 대왕님의 시간이 다 돼서 우리도 시간이 다 됐나 봐. 몸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
2: 어떻게 돌아가?
4: 해시계. 일단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해시계부터 찾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야.

아니라서 못하겠네. 그냥 쭉 뛰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0: 지금이야! 뛰어! 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개 위에 올라타!
1: 왜? 너는 어쩌려고?
0: 자, 하나!
1: 잠깐 설명은 해줘야!
0: 둘, 셋!

0: 여기.
1: 뭐야, 안 돼?
2: 우릴 여기로 보낸 그 해시계가 아닌가 봐.
1: 한영바닥에 깔린 해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찾지?
2: 분명 단서가 있을 텐데. 동물 그림? 그래! 박물관 해시계는 한자가 있었어. 내부가 달라. 저작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잖아.
1: 맞다! 박물관에서 본 해시계는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지.
2: 장영실 아저씨 창고에 가보자. 거기엔 온갖 발명품들이 다 있을 거야.
1: 그래, 들어가, 가자.

0: 어?
1: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내 평생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본 걸 안다. 정체가 무엇이냐?
2: 저흰 그 신라에서 온 터운데요.
0: 아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1: 미래에서? 아니 미래에서 어떻게?
2: 어쩌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거라 저희도 잘.
1: 오호, 신기하고 고맙구나. 아,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미래의 조선은 어떠하냐? 내 백성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느냐?
2: 평안하다 마다요. 전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1: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겠구나. 헌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0: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2: 혹시 여기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새겨진 해시계 본 적 있으세요?
1: 그걸 어찌 아느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저작거리엔 동물 그림을 그려 보냈다만.
0: 어?

0: 찾았다!
1: 감사합니다. 대왕님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0: 대왕님, 감사합니다.
1: 백성만 생각하시는 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고맙다. 너희처럼 밝은 미래가 기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지칠 수 있겠느냐. 조심히 가거라, 나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여.

0: 아마마,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1: 옛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어. 한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네. 향아, 가자. 미래가 기다린다.

0: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던 대왕님의 진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1: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0: 그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우리 또 만나요.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4: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3: 특허받은 읽기 전략.

0: 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왕!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5: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떡이랑 같이 먹어봐.
4: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5: 와, 쫄깃쫄깃하네.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배고파.
8: 스테라 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9: 관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10년 후가 기대되는 관절엔 아나파르틴. 지속 가능한 관절, 관절엔 아나파렉틴.
10: 여기 슬기로운 은퇴 생활 중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1: 저는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목포에 내려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10: 흐르는 세월 속 조용히 깊어가는 나이. 은퇴 후 그가 선택한 건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요트 선장이었답니다.
11: 사람 누구나 은퇴는 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다.
10: 예상치 못한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일을 펼쳐내곤 합니다. 무인도에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11: 이제 좀 안식처를 찾았다거나 할까요?
10: 오늘은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요트를 타고 외달도로 떠나봅니다.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 목포. 다도해로 향하는 항구도시랍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희범 씨를 만났습니다.
12: 왔다.
10: 반려견과 함께 나선 곳은 희범 씨의 일터.
12: 고생했어. 죽은 아니라고. 가서 물 먹어. 가서 물 마시자. 이리 와.
11: 그 저랑 같이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죠. 이름이 두끼인데 니나 내나 이제 두끼만 먹고 살자. 하지만 잘 먹자. 네. 그렇게 해서 두끼라고 지었어요.
10: 보더콜리 믹스견인 두끼는 올해로 8살. 희범 씨 회사의 인턴 사원이랍니다.
12: 와줘. 가자. 바로 가자.
10: 호기심 많은 녀석이지만 물품 나르는 일쯤은 이제 거뜬히 해내는 희범 씨의 든든한 파트너라죠.
12: 잘했어. 두끼 올라가.
10: 늘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던 희범 씨가 인생 2막에 선택한 건 바로 이 요트였습니다.
12: 한번 이렇게 보여도 이게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크지는 않는데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보면 그 컴팩트하게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10: 널찍한 거실 공간 옆에는 작지만 효율적인 부엌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늑한 침실이 나오고요.
13: 사실상 이곳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11: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퇴자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까먹을 건덕지는 없어야 된다. 이게 안 되더라도
12: 뭐 정 뭐하면 내가 여기서 생활하면 된다.
10: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28년.

0: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쉼 없이 달려왔다는 김희범 씨. 은퇴 후 삶은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훌쩍 떠나기로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다들?
4: 저는 목포에서.
1: 제도 목포에서.
5: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3: 서울에서 오셨어요?
1: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아,
4: 은퇴 준비 중이라서.
5: 네. 저는 은퇴를 했고요.
3: 아, 나왔었고요.
5: 이막 설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 어저께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6: 예? 네? 어, 우리, 어,
1: 어. 점점 선장 특이
6: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계단 밟고 네. 올라가시면 돼요. 그쪽 잡고.
0: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6: 이렇게 놔둬, 그럼. 오늘 외달도라는 북부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섬에 가서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전복도 좀 구워 먹으면서 얘기 좀 오늘 좀 하려고 뭐 뭉쳤습니다. 오랜만에.
5: 그러게요. 한국에서 요트 탄다 그러면은 완전 럭셔리로 알던데.
6: 다솜 그레이스 목포 마리나에서 이어나여 외달도 다녀오겠습니다.
7: 수고하세요.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늘 그렇듯 여행의 시작은 설렘이 반이죠. 게다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요트 있는 친구까지 있으니 이쯤 되면 떠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멍하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네요.
5: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남도를 사랑합니다.
8: 친한 지인들과 같이 요트 타고 여행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꿈 같은 일 아닌가요?
4: 저보다는 그들한테 꿈 같은 일이겠죠.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요트 있는 친구, 어? 어디 뭐 좋은 데 별장 있는 친구, 어? 그런 친구를 둔 요 친구들이 어? 고마워해야죠.
5: 내가 여기 내려와서 언제든지 요트를 좀 탈 수 있게끔만 해달라.
0: 그렇게 언제든 요트를 타고 싶었던 선배 최원석 씨는 희범 씨가 은퇴 후 요트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출자금을 기꺼이 냈답니다.
5: 어, 좋습니다. 한강에서 하는 거하고 바다에서 하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4: 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네, 제
5: 면허 제가 면허가 있으니까.
4: 아, 면허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5: 아, 맞아요. 네.
0: 자유롭게 바다를 달려 드디어 외달도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섬에 가까워지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조류는 점점 더 거세지고
9: 조금만 더요.
0: 요트 접안이 쉽지 않아 보이죠?
8: 접안이 쉽지가
5: 않네. 네, 여기 바람이 아까 오늘 좀 세서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벌어지는 바람에
0: 불안한 건 두 끼도 마찬가지. 그래도 자그마치 선장 경력 5년을 자랑하는 희범 씨가 아닙니까?
6: 동훈이 잘 던져줘라.
5: 공 아니?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4: 고정.
0: 그렇게 요트 타고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6: 뛰어, 내려와.
3: 아이고, 겁나구나.
6: 뛰어, 뛰어, 뛰어, 내려와, 뛰어. 뛰어. 옳지. 잘했어.
5: 드디어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선셋이 되게 장관인데 오늘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0: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위를 부드럽게 스미는 햇살. 파도가 전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남자들의 마음도 무장해제되는 곳. 작은 텐트 하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답니다.
1: 바다를 꼭 여기 전세를 낸 것 같습니다.

0: 이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텐트를 사서 제주도 가가지고 이 텐트 생활을 한 2주 하면서 뭐 뭘 할까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1: 그렇게 요트 선장 생활과 함께 희범 씨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산답니다.
0: 이게 단축대가 되면 이게 연결이 돼. 이게 별섬이라고 해, 별섬.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섬.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으면 좋잖아요. 섬의 보석섬으로.
1: 이번에는 희범 씨의 비밀 아지트에 통발을 던져둘 참이랍니다.
2: 뒤에 톡 튀어나온 뒤에다 묶어버리면 되잖아. 고기. 아니, 넘어오지 말고.
1: 내다 팔 것도 아니니 무엇이든 여유롭게.
0: 뭐가 잡힐까요? 아, 모르겠어요. 오늘 잡히겠어요. 어? 재미를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1: 그렇게 매 순간 놀듯 자유롭게. 그게 이 섬에 온 남자들의 이유니까요. 오, 입질이 왔나요?
3: 물었어요?
1: 아니, 벌써요? 크기도 크네요.
3: 이거 무슨 고기예요?
4: 농어입니다.
3: 농어요? 이야.
1: 이곳에서는 두 끼도 자유로움을 만끽한답니다. 두 끼 잡을 뻔한 것도 잠시 한 마리 더 바다에서 끌려 나옵니다. 우와.
5: 와, 또 잡았어?
3: 예.
5: 어? 우와.
4: 그래요.
3: 우와, 크다.
0: 야, 이거는 회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4: 그죠.
0: 그지? 네.
1: 거의 농어를 몰고 다니는 수준인데요.
6: 세상에. 제주꾼이시네. 나는 해변인이다. 찍으셔야 될 것 같아.
1: 바다에서 농어까지 내어주니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
3: 원래 전문가 코스인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4: 어렸을 때부터 네. 거기 전화가지고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
0: 이 친구가 해군 출신에다가 나중에 삼촌까지를 하려고 지금 여전히 지금 저 연마 중에.
1: 그럼 그렇죠.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요리도 놀이처럼 즐기는 김기홍 씨 덕분에 남자들의 밥정이 쌓여갑니다.
0: 안 비려. 응? 전혀. 맛있는데?
7: 네. 진짜. 맛있냐.
0: 그지? 어?
1: 하루 두 번 길이 열린다는 섬 속의 섬, 별섬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8: 야, 있다! 와!
9: 뭐야? 운전이다.
0: 운전이네.
9: 운전이 다 잡아먹었었네.
0: 네.
9: 먹었네.
0: 응? 얘가 이 운전이도 뜯어먹었네.
9: 못 먹겠네.
0: 응.
1: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일단 무인도였던 섬.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선 특별한 잔거리도 만날 수 있죠.
9: 아, 뭐죠?
10: 청각입니다.
9: 청각?
10: 네. 이야.
0: 피를 맑게 하고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영양 덩어리예요, 영양 덩어리.
11: 고동이잖아요.
4: 고동이죠,
11: 고동.
4: 와.
11: 삶아가지고 맛있어요.
1: 외달도와는 또 다른 매력의 별섬.
3: 지형이 되게 독특하네요.
0: 그러네요, 예. 일종의 주상절리처럼 이 바다와 세월과 바람이 만들어낸 절경이죠. 예. 와, 하나, 둘. 아, 좋아, 야, 하늘의 예술이야.
1: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깁니다.
0: 맛있네, 모든 게. 예. 하늘도 바람도 파도도
4: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가 생각되는
7: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사랑해야겠다.
1: 늘 시간과 싸우며 살았던 지난날, 완성을 향해 달리던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나의 길은 있었던가.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갑자기 열리는 바닷길처럼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서야 하니까요.
0: 이게 좀 있으면 또 물살이 엄청 또 급해져가지고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
10: 순식간이네요, 정말.
4: 네. 그래서 헤루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나는 거예요.
1: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어쩌면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은 아닐까요?
10: 선생님, 저렇게 넘어가는 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 넘어가는데 나이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은 맛있게 하루를 채운답니다.
4: 전복이 너무 신선해.
0: 정글의 세계에서 빠져 나온 걸 축하한다.
10: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0: 퇴직을 했죠?
4: 네. 7월 말에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40일 됐습니다. 27년 동안 직장만 다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날라.
0: 어?
4: 갑자기.
0: 그리고 황홀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13: 위하여.
1: 걱정보다는 설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나날들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 꽉 채운 외달도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14: 저는 40년 직장 다니고 명퇴를 작년 2월 달에 했어요.
15: 아내하고 얘기를 했지. 내려가 볼까? 닭 한번 키워봐.
14: 자다가도 달걀. 꿈에서도 달걀.
1: 그렇게 은퇴 후 닭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14: 많이 친해진 거예요. 얘랑 붙어가지고.
16: 자, 나가서 놀자.
1: 지세상 만난 듯 활개치고 사는 녀석들.
15: 아니, 닭하고 같이 사니까 항상 이뻐해야지.
1: 아름다운 공생이 따로 없죠?
14: 이게 다 내 보물이구나.
1: 금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부부의 노란 황금알. 황금알 만나러 특별한 동물 농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 백제 왕궁 정원으로 알려진 궁남지엔 고운 연꽃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른 들녘이 안온하게 펼쳐진 그곳에 최정수 김군자 부부의 농장이 있습니다. 밤새 닫혔던 문이 열리면 아내 김군자 씨의 인사와 함께 닭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10: 닭이 총 몇 마리 있어?
14: 닭이요? 거의 한 2,000마리? 1,800마리, 2,000마리 정도 돼요. 근데 아직도 닭이 무서워요. 이봐, 얘를 써.
10: 아이고.
14: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10: 무서워요?
14: 네. 근데 지금 예전에는 처음 할 때는 닭 못 만졌는데 지금은 만져요. 애들이랑 합쳐가지고.
1: 아내와는 달리 남편 최정수 씨 주변으로는 끊임없이 닭들이 모여듭니다.
13: 보세요. 딱 일자로 쫙 서서 먹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애들이 양쪽으로 딱 서서 군무 같잖아요, 군무. 잘 먹고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1: 정말이지 군무를 추는 듯 정수 씨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녀석들. 피리 보는 사나이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14: 수탉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수탉 애들은 뒤로 물러서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1: 그러게요. 수탉들은 밥도 먹지 않고 대체 뭘 하는 거죠?
13: 왜요?
14: 남자의 보호는 여자. 예, 여자 암탉들 다 먹은 다음에 이 남자들이 그 나머지를 먹는데요.
1: 녀석들이 본능 거스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농장. 그게 부부가 꿈꾸는 농장이랍니다.
10: 먹고 가세요?
14: 응. 들어갈게.
1: 닭이 알을 낳는 산란장인데요. 이곳에서 부부는 정중하게 노크한 후에 문을 엽니다.
10: 노크를 왜 하시는 거예요?
13: 놀라지 말라.
14: 얘네들이 여기서 알 낳고 있는데 갑자기 문 확 열어봐.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1: 부부가 정성스럽게 보살핀 녀석들이 낳은 달걀은 하루 900여 개. 힘들게 낳은 달걀이니 매번 고맙다고 합니다.
14: 여기 알이 막 이렇게 쌓일 때는 되게 좋은 거 있죠. 이게 다 내 보물이구나. 미안해, 미안해. 너 방해해가지고. 됐어.
1: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했던 정수 씨와 공무원이었던 군자 씨. 안전했지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졌답니다.
13: 아, 나가서 놀자.
1: 빡빡한 삶에서 탈출하듯 은퇴한 부부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녀석들. 녀석들에게만큼은 자유를 맛보게 하리라. 부부는 그렇게 마음먹었다죠.
14: 좋아.
1: 하지만 아내와는 가깝고도 먼 사이.
14: 얘들은 나보다 여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1: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우렁차게 꼭기요를 외치더니 남편 주위로 모여듭니다.
13: 바닥거리지 돌고 싶냐네. 그지? 응? 날라갈까?
1: 온 마음을 다해 녀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 바로 이 달걀 때문이죠.
14: 우리의 정성이 다 들어간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니까 예뻐요. 황금이잖아요, 황금알.
1: 황금알 구경 좀 할까요?
13: 3층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신선한 계란이에요. 이 높이를 뽀윤이라 그러는데 높이가 높을수록 신선도가 좋은 거예요.
1: 탱글탱글한 게 보기에도 신선하게 보이죠?
10: 이게 왜 안 터져요?
13: 네? 그만큼 신선하고 이 막을 싸고 있는 게 신선하니까 안 터지는 거죠.
1: 건강한 닭이 낳은 건강한 달걀. 먹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게 부부의 믿음입니다.
14: 쫀득쫀득 짭조름. 얼마나 맛있게요.

0: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먹으니까 어때?
1: 기분이 묘하지.
2: 그렇게 부부의 손을 거친 달걀은 당일 소비자들에게 배송된답니다. 건강한 닭을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신경 쓰는 게 또 있다죠.
0: 얘네가 먹는 이게 다 밥 재료예요.
1: 이거는 이제 미각하고 혈토하고 그 발효시킨 거. 여기 이제 청취라는 거예요. 쌀 덜 익은 거. 이거는 하나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보세요. 쌀이니까. 사실 쌀을 뭐 풀 대신에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2: 영양소가 듬뿍 담긴 유기농 식재료들을 아낌없이 투하, 직접 배합해 사료를 만든다죠.
1: 이게 밥으로 말하면 요구르트.
0: 아침에 계란 후라이, 김치, 미역국, 밥 이렇게 먹고요. 닭은요 16가지, 15가지 먹어요. 닭이 0순위, 저는 1순위.
1: 0순위가 아내가 맞지. 근데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0: 성격이 안 좋아요. 네.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막 이러는 건 별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강해. 우리 닭들도 힘들지도 몰라요.
2: 은퇴 후 처음 닭을 키우면서 위기도 있었죠. 그때 얻은 답은 하나. 나에게 좋은 건 닭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녀석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요 녀석들은 또 누구죠?
0: 근데 왜 나왔지?
1: 이거
0: 귀하게
1: 나왔어.
0: 야, 님이 왜 나왔어?
2: 천방지축 자유롭게 뛰노는 염소들은 군자씨 오빠가 키우는 염소들.
0: 오메, 내놓은 거야?
3: 아니요, 지들이 나왔어.
0: 네, 오빠예요, 우리 오빠.
4: 안녕하세요.
3: 예. 아니, 얼른 나오나 모르겠어.
0: 쟤네 또 새끼 낳았어? 저 검정 거?
3: 맞지. 새끼는 잘 낳아.
0: 이따 저녁 드시러 오셔.
3: 그래, 몇 시에?
0: 6시.
3: 알았어.
2: 사실 부연은 아내 군자 씨의 고향이랍니다.
0: 우리 둘째 언니.
4: 응? 둘째 언니.
0: 이사온 언니.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두 달 됐어요, 이사 온 지. 한 말씀 해보시오.
4: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하세요?
0: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60 넘어서 제가 60 넘었고 여기는 70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같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되더라고요.
2: 해서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늘 언니 오빠를 마주한답니다. 은퇴 후 가족들과 이웃해 살다 보니 외로울 틈도 없었다죠. 저녁이면 숯불에 고기 굽는 것쯤은 흔한 일.
1: 이게 기농에서 사는 맛이 이 정도는 돼요.
2: 그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나타난 이들이 있었으니.
0: 안녕하세요. 다 왔어요?
2: 바로 군자 씨 오빠 부부.
4: 진짜 키우시는 거예요?
3: 예.
4: 왜 말을 키우세요?
3: 운동하려고. 저게 시골에는 예. 저런 게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6: 의자 없이 탈 수 있어. 아, 나는 혼자 내리죠. 달리기도 하는 거.
4: 말을 잘 타시네요?
6: 예, 전 달리기 잘해요.
2: 정수 씨도 말 타고 달려봅니다.
7: 가자!
1: 재밌죠? 아니 갑자기

0: 막 나한테 인사한다니까?
1: 똑똑하네요.
0: IQ가 뭐 이거 한 개 정도는 되네, 뭐 개. 내 차도 알아봐. 내 차. 이게 돈도 안 들어가 하나도.
1: 왜요?
0: 이 풀 같은 거만 뜯어먹은 게.
2: 동물도 사람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고향 마을. 정수 씨 부부를 이곳으로 이끈 것도 바로 오빠였답니다.
3: 망설이고 알면 못 내려오는데 무대뽀로 그냥 아예 내려와서 저질러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한 달 만에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엉뚱지게 했어.
4: 속아서 내려와가지고.
1: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들었다고.
0: 말을 안 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이 근방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 들었다 한 3년 살고 다 도망가고 막 그랬어. 여기 다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뿌리 완전히 내렸어.
2: 그렇게 부부의 은퇴 후 일상이 저녁 노을처럼 마을에 곱게 내려앉습니다. 다음 날, 부부가 아침부터 풀 베느라 분주합니다.
3: 부추꽃 보셨어요?
1: 처음 봤어요.
3: 저도. 이게 길가에 폈을 때 부추꽃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키우고 보니까 이게 부추꽃이더라고. 이게 누가 먹는 거예요?
1: 누구 줄 거예요?
3: 우리 꼬꼬들 먹을 채소 간식이에요. 부추, 사람도 좋으니까 닭대도 좋겠죠, 채소 간식으로. 막 비타민도 많고 한다니까.
1: 이게 또 이제 유기농이다 보니까 집에 손님들 오면 이제 마음대로 뜯어가도 되고. 그렇게 맛있대, 이게 또 같이 가져간 사람들.
2: 이런 지극정성이 또 어디 있을까요?
5: 간식 먹자, 간식. 간식, 오늘.
2: 정성을 다한다는 건 녀석들의 바라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살뜰하게 챙깁니다.
4: 진짜 잘 먹네요.
5: 네. 금세 없어졌죠. 아무고 네. 피곤하고 그러면 하루 건너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이 아파도 막 주고 싶고 이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2: 녀석들과 울고 웃은 세월이 어느덧 9년. 서로 맞잡은 손이 있었기에 아홉 번의 기절을 잘 건너왔습니다. 하루의
1: 끝에서 그분은 지금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6: 그때 당시에 선택을 했던 게 참 지금의 우리의 복이 아닐까. 그때 선택을 안 했으면
3: 안 살았다.
6: 손 놔? 고생했네.
2: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듯이 부부의 인생 2막은 오늘도 알차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7: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8: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9: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10: 크크크.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11: 고기채.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 드넓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바다의 남자 해남. 그리고 그들을 카메라에 담는 또 한 명의 남자.
13: 네, 이걸 봐주세요.
14: 제가 이제 55세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진가로서 변신을 해서 사진가에서 또 이제 어부까지.
2: 은퇴 후

0: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 항로를 개척하고 있답니다.
1: 어딘데 여기까지 올라서 떨어져요? 떨어다. 우와. 아, 좀 크네요. 아, 그 체면은 그래, 크죠?
0: 사진 찍으려다가 어부까지 됐다는 이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원 특별자치도 고성 대진항의 하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출항을 준비하는 어선들 사이에서 이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2: 좀 있더라, 40m에도? 40m에도 좀 있더라?
1: 많이 잡아. 많이 잡아.
3: 선생님, 이 새벽부터 무슨 조항 나가신 거예요?
4: 아, 이제 문어잡이 나가죠?
3: 어, 그래서. 예, 예.
0: 동해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문어를 찾아 나서는 길. 허락된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1: 다 문어잡이 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살 자리가 만만치 않네. 막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0: 대진항에서 활동하는 문어잡이 배들은 어림잡아 100여 척. 이진수 씨도 슬슬 자리를 잡습니다.
3: 문어잡는데도 포인트가 있나?
1: 네, 포인트가 있고요. 저는 좀 포인트보다는 이제 옆에 배를 이제 근처에 안 가려고.
3: 왜요?
1: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3: 선장님은 경력이 얼마 되세요?
1: 지금 이제 만 2년째예요. 예.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3: 아, 저런 정도 됐습니까?
0: 문어는 갈고리 모양의 낚시로 잡습니다.
3: 깊이가 독특하게 생겼네요.
1: 예, 이게 다 만들어야 돼요.
3: 그 문어가 이제 여기 올라타죠.
1: 가재 미끼에요, 이거나. 가재.
3: 루어 낚시 같아요.
1: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로 따라 흘러가요. 그럼 꼭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얘가 이제 물어요.
5: 저 산이 무슨 산이에요?
1: 네?
5: 저 산.
1: 저 산이 금강산에 쫙 끝에 있는 거야. 쫙 밑에 있는 거. 예.
5: 네. 아, 저게 금강산이에요?
1: 예, 네, 예. 쫙 끝에 뚝 하는 거죠.
0: 금강산이 지척에 보이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곳. 늘 긴장감이 감도는 이 바다는 어부들에게는 지켜내야 하는 삶의 터전이죠.
1: 잡았어?
6: 없어?
1: 없어? 줄 몇 메트 줬어? 2m? 우리 스승님. 오케이.
3: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1: 해남이면서 저 이 물어배 사가지고 솜 나한테 가르쳐 주고 뭐 매는 거 끈 이런 거 매듭 짓는 거 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준 저 친구가 고마운 친구예요.
0: 친구에게 배워 문어를 잡은 지 꼬박 2년.
7: 왔어요?
1: 예, 온 것 같아요.
7: 아닌가?
1: 이게 왜냐면 다른 그런 걸릴 게 있거든요, 저기. 다른 그 그물 같은 거. 어딘데 여기까지 올라서 떨어져요? 아, 아니네. 아, 에이. 속았네, 속았어. 저래요, 가끔.
0: 그런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온 입질.
1: 문어예요?
0: 태어나서 처음 낚시에 걸린 문어랍니다.
1: 아이고, 이게 작잖아요. 요거 한 400g 나갈라나?
3: 새끼 문어.
1: 예, 예, 예. 살려줘요. 살려주면 이제 던져보면 멍부로 착 싸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던집니다. 잘 가라. 일단 커서 보자. 멍부로 안 싸네? 싸죠, 멍부. 문어예요.
0: 이번엔 꽤 묵직한 문어 등장이요.
1: 오, 보이죠? 우와. 아, 좀 크네요. 아이고. 아, 그 체면은.
0: 먹이가 탐났던 문어에게는 날벼락, 선장님에게는 흔주입니다.
1: 이야. 요거 한 2kg 한 500 되겠네요.
3: 이야. 최고 몇 kg다 해서?
1: 43kg요. 올 봄에.
3: 43kg?
1: 예. 통대에 소문이 다 났어. 와. 초짜가 일냈다고.
3: 이제 저 끝나신 거예요?
1: 네, 끝났습니다. 아니요. 들어갑니다.
5: 괜찮은 건가요?
8: 아니, 저는 뭐 이 정도면 돼요.
0: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이진수 씨. 33년간 공직에서 일했던 그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건 뜻한 바가 있어서랍니다.
3: 여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1: 아, 여기는 1층에 갤러리가 있고요. 요거 2층은 카페입니다. 카페 사장님, 우리 아들이에요. 큰아들.
3: 안녕하세요.
1: 네.
0: 사실 그는 사진작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건 바로 해남들의 삶.
1: 아, 이거는 저 해남 사진들이고요. 1세대, 2세대의 분들이 작업입니다, 이게.
0: 해녀들만 있던 대진항에 해남이 등장한 건 1960년대. 최북단 접경지역이라 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이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다로 뛰어든 남자들이 해남입니다.
9: 가장으로서 어차피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일을 했구나. 이분들의 휴머니즘, 삶의 모습을 좀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0: 그렇게 은퇴 후에 만난 특별한 인연. 물질 떠나는 해남들의 바다에 이진수 씨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10: 일찍 나왔어?
11: 네, 배 나가야지.
10: 우리 친구가 여기 이제 이번에 물속에 들어 해남 친구고요. 우리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선장님. 저 선장님도 오늘 같이 이제 물속에 이제 들어가실 분입니다.
3: 이분이 그 문어 낚시 가르쳐 주신 스승?
10: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스승님입니다. 문어 지가리 스승.
11: 우리 물에 들어갈 때 진통제.
10: 진통제는 뭐가 있지?
11: 진통제하고 코 막히는 거.
3: 이거 몸에는 좀.
11: 아, 몸에는 뭐 이상이 없겠지. 뭐, 여러 가지 뭐 수면.
3: 매일 드십니다.
11: 매일 들어갈 때만.
0: 그만큼 물질은 수압과의 끝없는 사투입니다.
10: 자, 그럼 내가 저기 그 뒤에 따라갈게요. 예, 예. 예.

0: 하나는 이제 꼭 충격전이다.
1: 그렇게 치열하게 바다를 달립니다.
2: 예전에는 대진에 해남들이 한 100명 이상이었죠. 그때는 아 젊은 사람들이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해남들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3: 옛말에 이제 그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해남은 오래 할 게 못 된다. 근데 40년을 냉기했네. 여기가 저도장, 채국당 저도장.
4: 오, 여기는 그럼 북한이 뭐예요?
3: 저 앞에 보이는 게 낙타봉. 북한.
1: 금강산 낙타봉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최전방 어장, 저도 어장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바다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해산물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5: 그분이 항상 이렇게 짝으로 다니세요?
3: 네, 짝으로.
1: 두 남자가 입수 준비로 분주합니다.
5: 바로 이거 뭐예요?
3: 쑥. 네, 안에 습기 안 차게 이걸로 하면은 습기가 안 차게.

0: 수경까지 쓰고 나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죠. 그 모습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1: 수원은 어때? 안 추워?
2: 아주 좋아요.
0: 이 순간만큼은 어부는 조연, 사진작가는 주연입니다.
3: 해남꾼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배를 구입하신 거예요?
1: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해남꾼들 배에 의해서 찍는 것은 네. 그 공간이 좁아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0: 이만하면 배를 마련한 이유 충분하죠?
2: 걷게!
0: 이번엔 해남의 물속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제작진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4: 어떠세요?
5: 너무 아름답죠. 지금 들어도 물속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4: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5: 예.
0: 수심 10m. 전동진 씨는 마치 우주를 유영하듯 숨을 머금고 바위 틈에서 해산물을 찾습니다. 이 계절 바닷속 비밀 곳간에서 채취하는 건 멍게. 눈앞에 아무리 멍게가 많아도 딱 자기 숨만큼만 길어올린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5시간 동안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요. 수십 년을 해왔어도 호흡에만 의지하는 일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오늘 같은 날씨가 1년에 며칠이나 돼요?
5: 1년에 거의 뭐 많지가 않죠, 이런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1: 근데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하나씩 기다려야 돼요.
0: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또 바다로 뛰어듭니다. 거센 파도보다도 가족 굶기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대진항의 해남들. 그들의 세월이 강인한 바다를 닮았습니다.
4: 많이 따셨어요?
5: 네, 많이 땄어요.
0: 참았던 숨은 숨비 소리로 터져나오고 그 고된 시간만큼 망사리는 성게와 멍게로 꽉 찼습니다.
3: 성게가 채취하다 보면 또 이게 많이 위험하다면서요?
6: 예, 이게 그래서 성게가시 백인대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로 여기 상처들이 전부 다 지금 성게가시로 의해 가지고 생긴 상처들이에요. 이게. 나중 돼야지 한 2년 지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해지고.
0: 모질게 살아온 인생, 성게가시 상처쯤은 담담히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3: 회장님 이렇게 조업 끝나시면 어떤 네. 생각이 드세요?
7: 조업 끝나면 뭐 이제 다 했다고 이제 안도의 한숨도 나오고 네. 또 우리 또 생산의 그 기쁨도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지 기쁜 마음으로.
0: 막 건져 올린 멍게 맛 좀 볼까요?
4: 상당히 좋아요. 약식도 드려.
0: 투박하고 큼직하게 쓱쓱 썰어냅니다.
8: 맛 표현을 한번 해주라고.
9: 맛 표현?
8: 네.
4: 맛있겠다.
9: 굉장히 맛있지. 부드럽고 쫄깃하고 향도 좋고. 직접 맛을 보세요.
4: 향이 달라. 아 감독님 잡숴봐요 한번.
9: 향이 확 느껴지는데요?
4: 아, 네,
8: 이게 그래서 자연산인 거예요.
4: 양식은 그런 향이 없어.
9: 저희 보고 진짜

0: 여보.
1: 입안 가득 멍게 향을 머금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2: 이거는 이제 순비 소리.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을 표현했다 할까? 아, 이거는 이제 그 뉴스에서
3: 올로그 직전.
2: 네, 올로그 직전에.
3: 내가 표정이 일어나? 올로그.
2: 그게 그런 게 있어요.
1: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인생의 찰나.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사진 속에서 비로소 마주해 봅니다.
4: 아주 그동안에 했던 다우진 인사, 강인한 인사. 해남이 이 정도 강인해야 됩니다.
1: 사진 찍다 어부가 된 남자 이진수 씨.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 항해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은퇴 후 섬으로 들어간 남자가 있습니다. 섬은 형제 낭만 놀이터.
5: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보네.
1: 이곳에서라면 마음껏 즐겨도 좋습니다.
6: 친구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7: 정말 맛있는 분이라니까.
1: 아궁이에선 전어 냄새가 폴폴. 가을의 맛도 풍성하다죠.
8: 대가리 보태리가.
9: 너무 맛있다.
10: 마냥 그리워 오곡도가.
1: 모든 것이 익어가는 계절 오곡도로 갑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품에 오곡도가 있습니다. 1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섬마을. 이장 이돈수 씨는 당산나무 앞을 정갈하게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1: 음력을 정을 초 이튿날 되는 것 같으면은
12: 네.
11: 여기 당산제를 지낸다고. 올해 새끼 꼬가고 그때 해하는 동네 사람들 소원을 갖다 한 개씩 다 한제에다 적어가고 저기 다 꼬아놨잖아.
1: 태풍에 한쪽 가지가 부러진 후방나무는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마을 당산나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만큼 돈수 씨도 나무에 정성을 다합니다.
11: 섬에서는 뭐 샘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도 줄을 딱 치놨잖아.
1: 비가 많이 내려도 넘치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샘.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11: 네, 이거 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보이세요. 이게 정말 맛있는 물이라니까.
1: 이 마르지 않는 샘 덕분에 대대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죠. 돈수 씨는 샘의 맑은 물로 정성스레 질기를 닦습니다. 물을 길어 정화수로 올리고 매일 아침 당산나무 앞에 조용히 마음을 모은다는데요.
11: 아니, 나는 그냥 뭐 여기 갖고 동네를 좀 안일을 갖다가 하고 여기 살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 좀 뭐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1: 사실 바다가 좋았던 돈수 씨는 25년 전 오곡도 풍경에 반해 작은 흙집 한 채를 샀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직접 고치고 가꾸며 조금씩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죠.
9: 이 구들도 이장님 다 하신 거예요?
11: 아, 이거 구들 놨고 뭐 방 두 개 틔우고 한다고 한 1년 걸렸습니다.

0: 언제부터 여기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님?
1: 그 뭐 회사 생활을 갖다 한 40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들어온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이 가꾸다 보니까 이제 내 아지트가 된 거지만 그런 것들 처음 왔을 때는 막 풀이 이만큼 나 있고 이랬어요.
2: 사시사철 생동하는 계절 따라 산 지 2년. 자급자족해 살아가는 일상도 돈수 씨에게는 그저 즐거움입니다.
3: 옛날에는 뭐 한번 필이 꽂히는 것 같으면 그냥 저녁에도 불 켜놓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힘드는 것 같으면 그냥 쉽니다. 그냥 잠도 자고. 그래 할 이유가 없으니까.
2: 문토와 함께 찾아온 인생 봄날. 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돈수 씨의 형 이봉수 씨입니다.
4: 은퇴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유순신 장군 전적지로 주로 바닷가로 돌아다니는데 전부 바다가 다 유순신 전적지예요.
2: 은퇴 후 동생이 서움 생활에 빠졌다면 형이 빠진 건 이순신 장군.
0: 이게 무슨 지도예요?
4: 이게 김정호가 그린 동여도라는 지도거든요.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이제 남포인데 이순신 장군의 말에 의하면은 밤중에 노를 재촉해가지고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와서 여기서 진을 치고 밤을 세웠다. 그렇게 나와요.
0: 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순신 장군의 그 흔적을 쫓아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4: 예, 제가 그 공직을 끝내고 낚시꾼들 따라다녔는데 낚시꾼들 눈에는 고기만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더라고요.
2: 은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 기록하고 책으로 펴내며 이봉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4: 제일 행복한 사람이 노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돈도 조금 벌고 그러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신이 나죠 뭐.
2: 그 신나는 일상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서험 여행은 또 다른 즐거움.
4: 아, 오곡도 갑니다.
0: 오곡도요?
4: 예. 아, 그 가면은 내 그 동생 이돈수 오곡도 이장이 살고 있죠.
2: 일주일에 두 번뿐인 여객선 대신에 낚싯배를 타고 갑니다.
4: 예.
0: 예. 예. 안녕하세요.
4: 아, 이거 저 내 옛날 그 고등학교 친구들. 아.
2: 섬에서 친구들과 자유를 누리는 것. 남자들의 로망이라죠.
5: 저는 1년에 5번씩 왔어요. 아,
6: 자주 오시네요.
5: 네?
6: 오곡도를 자주 오세요.
5: 어, 좋아요. 그냥 그 여기 마음 편해지고. 네. 그냥 좋아요.
7: 물도 좋고. 네. 한번 오보만 하면 됩니다. 맑은 하늘
2: 유난히 높이. 그렇게 통영에서 뱃길로 15분을 달려 오곡도에 도착했습니다. 까마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섬. 오곡도에 사는 동생을 위해서 형은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왔습니다.
4: 우리 지금 5개입니다.
0: 아, 네.
4: 어, 이장님. 그래, 우리 여기 선착장에 있어. 뭐, 도착했어요. 그래, 천천히 내려오시오. 아.
0: 동생분이세요?
4: 예, 예. 동생이지만 이장이니까 이장님이라 해야지.
2: 전화 끊어지기가 무섭게 동생 돈수 씨가 모노레일을 타고 마중 나왔습니다.
5: 아이, 형님 왔습니다.
8: 가방도 얼른 보내지 뭐.
5: 내가 다 실어줄게. 형님들 좀 도와줄 수 있는데.
2: 마을의 유일한 운송수단이라는 모노레일. 산 중턱에 마을이 있다 보니 무거운 짐만 모노레일로 싣고 나른다네요. 물론 운전자인 이장님은 제외. 형님들은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걸어 올라야 한답니다.
0: 얼마나 올라가요?
4: 아, 이제 3분의 1밖에 못 탔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
2: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섬 여행.
4: 와, 계란 보세요.
2: 그래도 천천히 걷다 보면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합니다.
4: 이게 집꽃이죠.
3: 그래.
4: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다 이거. 이게 그 우리 단편 소설 황순원의 그 소나기에 네. 소년이 그 소녀에게 이빨로 질근 깨물어 가지고 꺾어서 소녀에게 바쳤던 그 집꽃이.
2: 집꽃이 이렇게 생겼군요. 모노레일이 끝나는 곳부터는 직접 지게로 짐을 싣고 올라야 한답니다.
4: 근데 이거 안 집은 게 참 오래됐다. 이게 지게 짝대기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랬을 때.
0: 괜찮으세요?
3: 여기다 열어 올라갑니다.
4: 이쪽으로?
3: 예.
2: 나무 지게 없이는 꼼짝하기 어려운 섬. 불편하지만 정겨움은 살아있습니다.
0: 괜찮으세요?
4: 예.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번에. 여기는 뭐, 이거 외에는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어요.
0: 이장님, 이 마을에는 몇 가구나 살아요? 인구가 어떻게 돼요?
3: 지금 상주하는 인구가 10명입니다. 별장 삼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2: 나무 지게를 지고 느리게 걷다 보면 어느새 동생 돈수 씨의 집이 나옵니다.
4: 이건 호박이 아니고 참박이네.
3: 참박 위에서.
4: 요, 저 참박 큰데.
3: 호박은 내가.
4: 저는.
9: 야, 이봉수. 응? 절대 짐을 안 짓는 카메라 있으니까 짐 지고 일하네.
4: 야, 이게 아니지. 돈수 물어봐. 내가 여기서 지게 얼마나 되는지.
3: 아, 같이 말지, 솔직히.
4: 아, 어, 힘들다.
7: 이 100만불짜리 집입니다. 아무나 오는 데가 이러니까요.
4: 아, 다 좋다. 아, 시원하기도 하고.
0: 이렇게 딱 올라오면 어떠세요? 도대체 이따.
4: 아, 뭐. 별로 부러운 게 없죠, 뭐.
0: 동생분이 여기 또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4: 아, 여기 이제 뭐 살면서 이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0: 네.
4: 이장이 높습니까? 이장 형님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이장 형님이 높겠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 완전 토담집을 사가지고 이거 다 수리한 거예요, 동생이.
3: 네, 가자, 가자, 우리 선발들만 같이.
2: 시원한 풍경 눈에 담으니 마음에도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따라 형님들이 오곡도 탐험에 나섭니다.
3: 잘 있었어?
4: 아유, 이런. 오랜만에 왔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9: 별로 안 좋아하더라.
4: 어, 아니야.
9: 별로 안 좋아하더라.
4: 염소들이 굉장히 순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지도 지금 답변하잖아. 염소들도 여기 오면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친구들도 한 번씩 놀러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속에서 염소와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이래서 낭만 놀이터였군요.
4: 이게 진짜 천남성이야. 이거 요즘 육지에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이제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비상하고 섞어가지고 옛날에 사약 만들 때 썼던 그런 건데 법제만 잘하면 이게 엄청난 또 명약이 돼요.
3: 천남성. 근데 뭐 아까 절로 가면서 아무리 봐도 못 봤거든.
2: 형님들의 오곡도 탐험은 계속됩니다.
4: 옛날에 그 동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 섬에만 오면은 내가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던 그런 동료가 생각이 나요.
2: 사는 게 바빠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결코 살아

0: 사라지지 않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궁이에 구워주던 전어를 이제는 동생 돈수 씨가 구워냅니다.
1: 지금 이제 토박은 이제 그림 다 됐어요. 이제 조금 크기도 쪼개나네. 뭐 이 정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2: 수박이 귀엽네요.
1: 지금은 이제 뭐 여름에는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0: 직접 키운 수박을 슥슥 잘라 형님들께 건넵니다.
3: 맛있나?
4: 와 맛있다.
3: 호흡도 수박 역시 맛이 좀 다르네요.
1: 수박은 잘 돼요.
0: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음식 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1: 집에 들어오는 그 대문 앞에 풀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풀이 나는 것들만 집이 망한다니까.
2: 오랜만에 이렇게 형님들 오신 것 같아요.
1: 항상 뭐 고맙지 나는.
0: 곱게 채를 낸 늙은 호박은 밀가루만 살짝 묻혀서 전으로 부쳐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게 군침이 절로 돕니다.
5: 아이고. 아니 이장님 저 같이 좀 먹고 하지.
6: 자자 먹읍시다.
2: 아 이거는
5: 완전 호박이야.
2: 호박이 많이 들어갔죠.
7: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0: 이번엔 전어 등장.
8: 야, 어? 가장을 해놨노.
1: 이거는 그래가 이래가고 대가리 보태리가.
0: 그래도 오곡도에서라면 뭐든 다 맛있답니다.
8: 오곡백화가 무사하네. 언제 먹는 거야? 6월달에 뭐 대남 죽순 그것도 엄청나지. 다음 3월달 되면 그 나물들 무슨 나물이고
1: 방풍 뭐인 나물하고 방풍하고
8: 버글버글해요.
2: 완전 이게 남자들의 아지트네요.
5: 집사람들 보면 난리 날 텐데 저것들끼리 다 먹고 논다고. 마냥 그리워 오곡도가.
0: 살아온 세월만큼 살아갈 날도 많은 나날. 형제의 낭만 놀이터 오곡도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산자락이 포근히 감싸 안은 마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9: 아이 또 그냥
10: 맛있네. 저 입이 참 없다.
9: 손이 없지.
11: 입이 없어요.
10: 좋은 놈이요. 착한 놈이고. 기다려. 내가 얼른 따르려고 좀 줄게.
0: 언제나 흥겨운 남자의 아침 출근길.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호미.
14: 호미야 나.
12: 호미야. 계속? 이렇게 두 개.
13: 단골인가요?
14: 아, 네, 단골이에요. 멋있어요.
0: 호미 들고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12: 저는 이제 저의 꿈의 공간으로 출근합니다. 가시죠.
0: 꿈을 향해 숲으로 출근하는 남자, 그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 그대로인 지천시 수산면. 높지만 따뜻하고 깊지만 부드러운 산골에서 마치 요정이 살 것 같은 숲을 만났습니다. 숲을 누비는 건 숲지기 이성원 씨와 그의 반려견들.
12: 앉아. 너도 앉아. 아니야. 너도 그냥 미미야. 신기해가지고 미미야.
2: 카메라가 신기한가 보네요. 애들은 몇 살이에요?
12: 얘는 4살, 3살이에요. 너도 손. 야, 너희.

0: 아빠 오늘 창피하다.
1: 호기심이 왕성한 녀석들이죠.
0: 너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야?
1: 숲이 제 놀이터인 듯 신나게 달리는 녀석들.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답니다.
2: 이것도 7시죠?
0: 네, 다 7시. 너도 아이 더워. 아이 더워.
1: 무엇 하나 거리낄 것 없는 무해한 숲. 성원 씨는 그런 숲을 만들고 싶어서 2019년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0: 옷 입는 것도 찍으세요?
2: 연못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0: 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 나름의 이게 작업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다슬기나 우렁이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는 쪽으로 가서 좀 최대한 덜 피해를 주자 싶어가지고.
1: 풀한 포기 돌 하나까지 직접 손을 보태 만든 연못. 2023년 처음 물을 담았으니 올해로 3년 됐답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연못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졌다네요.
2: 지금 제가 하시는 게 뭐예요?
0: 지금 이거는 이상물수샘이라고. 네. 수초예요, 수초. 너무 많아져서 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좀 연 생육 조건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해서 처음에는 진짜 물 속에서 잡초를 제거할 거라는 생각은 진짜 꿈에도 못했는데.
1: 그런데 지금은 매일 수초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처음에 물을 채웠을 때는 연 종근 심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개구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종류의 잠자리 일반적인 곤충들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생태 연맛이 자연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1: 사람 손으로 만든 연못에 생명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죠.
0: 이렇게 다슬기들이 딸려와요. 얘네들이 이제 그 애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연의 순환인 거죠, 선순환. 여기 지금 다 새우거든요, 이렇게. 여기 새우들. 귀엽지 않나요? 얘는 버들치 새끼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작은 생태계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1: 성원 씨가 정성스레 가꾸는 연못은 그렇게 하루하루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숲이 꿈이었다는 남자. 그 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0: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뱀 조심하세요. 여기
2: 뱀 있어요?
0: 뱀 있죠. 여기는 다 독사들이 많아요. 7.4라 그래요. 7.4.
2: 완전 숲으로 들어가네요.
0: 저 올해 여기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면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포크레인 장비로 싹 이제 올해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여기 보시면 석축으로 다 선은 닦아져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어요.
1: 대기업에 다니며 마음속으로 꿈을 키워온 그는 입사 10년 차가 되던 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의 거의 80% 가까이를 저축을 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1: 그렇게 허허벌판이던 땅에는 숲이 들어섰고 텅 비어있던 자리에는 생명이 웅토는 연못이 생겼습니다.

0: 숲을 가꾸며 성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흙.
1: 포크레인 작업을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걸음기가 없는 그런 호미가 잘 안 들어갔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멀칭 하면서 얘네들이 또 여기서 이제 썩게 되고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흙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흙이 살아있다는 게 이 안에 조금만 이렇게 들춰내도 다양한 생명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흙이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명이 털을 잡는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공간이다.
0: 농부의 손길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2: 누가 오셨는데?
3: 뭐예요?
1: 풀 뽑아요.
3: 아, 일단 국수나 먹게 와요.
1: 국수?
3: 네, 비빔국수.
1: 이따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 누구예요?
1: 저희 동네 주민분인데 나갔다 들어오실 때 이제 눈에 보이면 밥 먹으러 오라고 종종 해주세요.
0: 꿈을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왔지만 이웃들이 있어서 외롭진 않았대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각 해가지고?
4: 다 해야지.
1: 목수도 아니신데 다 할 줄 아세요. 용접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농장 용접도 다 우리 선생님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뭐를 묻히신 거예요?
5: 오이요.
2: 오이?
5: 예.
2: 선생님도 귀촌하신 거예요?
4: 지금 내려온 지 2년 됐어요. 완전히 내려온 지.
1: 왔다 갔다 하신 것까지 하면 거의 7년
4: 됐지.
1: 못하는 용접도 해주셔, 뭐. 예초기 날도 갈아주셔, 뭐.
3: 탈출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2: 숲을 갖고 나간 걸 다 보셨겠네요.
5: 예. 근데 언제 저걸 다 하나, 그런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0: 젊은 사람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성원 씨 얼굴이 보이면 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렸다는 부부. 오늘 점심 메뉴는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 올린 비빔국수.
1: 오늘도 양이 너무 많다.
3: 먹어요. 일어나면 많이 먹어야지.
0: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맛.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1: 엄청 맛있어요. 날 좋은 날 밖에서 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2: 어디가 예뻐서 이렇게 자주 부르세요?
3: 네?
2: 어디가
3: 예뻐서? 젊은 사람이 시골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동생 같고 그냥 예 그냥 동생 같아요.
0: 몸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날 오후 성원 씨가 이웃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1: 들어왔잖아요. 탔어요?
2: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7: 근데 뭐 하시는데?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2: 왜요?
7: 이래 사과가요. 이런 거는 이래 타가지고.
2: 탔어요?
7: 햇빛에 익어가지고.
8: 국방체로 감놓을 때 열이 반사돼가지고.
0: 햇빛에 사과가 상해 걱정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8: 그거 맞아. 따야 돼. 그 반사필름에 의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2: 따내야 되는 거예요?
8: 예. 이거 상품이 안 되는 거야.
1: 타고 있
7: 아유, 그래가지고. 아까 엄청 많이 땄어, 이거는.
0: 반사필름에 비친 햇빛이 사과에 강하게 닿으면 이렇게 껍질이 상하기도 한다네요.
1: 아이고,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 시자쌤.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이씨. 이게 요즘 사과 하나에 돈이 얼만데.
7: 아유, 가끔마다 와요. 와서 인사 잘해. 저래 젊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0: 이런 농사 고생이지 뭐. 그래도 저를 하는 거 보면 대견해.
1: 농사의 반은 땅이 짓고 하늘이 짓고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원 씨는 오늘도 깨닫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도 사과의 맛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라죠.
2: 어때요, 맛이?
3: 맛있다. 아니,
4: 농사 직원한테 어떠냐면
3: 맛있다.
4: 당연히 맛있다고 하지.
3: 맛있지요.
1: 사과 한 입에 정겨운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
4: 이게 진짜 맛있어요.
3: 맛있어.
4: 어, 맛있어.
3: 오늘 분자가 맛있어.
5: 밥만 되면 기침이 나가.
1: 이럴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는데요.
3: 아니, 집은 진짜 운드실 거예요.
5: 근데 사실은 집보다 중요한 게 저는 농장이 빨리 제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니까.
3: 그 집을 지놓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사는 집이 중요하지.
5: 아니, 저보다 사냥을 더 잘하시면 어떡해요. 머릿속에 주문도 안 냈는데.
1: 서로를 걱정하는 고마운 이웃이죠. 어딜 또 급히 가시나요?
6: 저 엄마 오셨다고 해가지고 엄마 만나러 가고 있어요.
2: 어디에서 오신가요?
6: 서울에서 오셨는데 자주는 안 오시다 보니까 네, 종종 이렇게 오시면은 저도 좋죠. 오셨나요? 네.
7: 고생 많다.
6: 네. 여기 장갑.
2: 안녕하세요.
6: 많이 바뀌었을까?
8: 아, 근데 풀준다고 고생 너무 많았겠다. 아니, 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야, 미안하다. 어떡하지? 어머, 어머!
6: 이게 참개구리네. 어. 참개구리, 올해 태어난 참개구리. 올해 태어난 참개구리. 여기 돈나무, 토란.
8: 토란.
6: 요건 이제 겨울에 껍데기 벗겨가지고 내년 봄에 건나무를 팔라고.
2: 어머님, 이렇게 아들이 5년 동안 가까운 숲을 와서 보면 어떠세요?
8: 처음엔 진짜 막막했었어요. 이 넓은 땅에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또 혹시 하다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기업 단에다 그만두고 와서도 차질 없이 하는 걸 봐서 아, 다행이다. 그걸로써 만족하고 있어요.
6: 제가 잘 큰 거죠.
1: 편한 길 마다하고 꿈을 선택한 아들을 묵묵히 응원한 어머니.
8: 엄마잖아요. 엄마가 봤을 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름대로 혼자만의 고뇌가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저 아들이지만. 눈물 날라 그러네. 예전에 생각하니까.
1: 숲을 가꾸기 시작한 지 5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풍경이 되는 이곳에서 성원 씨가 바라는 건 뭘까요?
6: 저는 생명이 움트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농장이. 그래서 아마 이 일대의 곤충들의 고향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또 출가를 하고.
1: 세상이 정해놓은 삶에서 과감히 은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농부. 그 미래가 더 궁금해집니다.
9: 하루종일 발품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10: 발품 팔아가지고 실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11: 이 불안하다 땅 모이는가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9: 발품 팔아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10: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12: 성도벌류시 주방의 영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승청.
13: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의 수술 입원까지
7: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3: 뭘 걱정하세요?
7: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1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4: 네, 평생이요.
7: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7: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3: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7: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4: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7: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 진단 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 수술 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 급여금은 120일 한도.
12: 성도벌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은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7: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3: 뭘 걱정하세요?
7: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1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4: 네, 평생이요.
7: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7: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3: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7: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4: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7: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 진단 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 수술 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 급여금은 120일 한도.
15: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6: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7: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18: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19: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8: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2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0: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080-865-9095.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이거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쫄깃쫄깃하네.
4: 떡볶이 잘 어울려.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국어 문제.
8: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7: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와, 백지수표라. 여보, 우리 인생을 바꾼 금액이 얼마지?

0: 오늘은 강원도 강릉, 강릉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오래된 냉동 창고 같은데?
1: 냉장이라도 써있는 거 보니까 네. 냉동 창고 들어가나 봐요.
0: 근데 오늘 백만장자분께서 여기 사시는 건 아니겠죠?
1: 설마요.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여기 뭐
1: 우유값이 있네요? 말리시는 건가?
0: 우유를
1: 우유 많이 드시나 보다.
0: 여기가 오늘 우유와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1: 아,
0: 아우 여기
1: 뭐 많네요.
0: 작업실이네요.
1: 밖에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0: 와, 아 여기 무슨 미술 어떤 작업실 같은.

0: 아, 일단 냉동 창고라서 그런지 뭔가 시원합니다.
1: 너무 시원한데요? 여기 보면 얼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장훈 씨, 예원 씨, 아이고.
1: 어, 여기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여기.
0: 가운데 드시죠. 미술 작품들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아니에요. 네.
3: 저는 저, 대지미술가 최옥애입니다. 그리고 조각하면서요. 그래서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0: 최오경 선생님,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1: 네, 근데 저는 돈은 그 정도 안 되는데 네. 미술관하고 작품이 백만장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래서.
2: 그럼 백만장자 맞잖아요.
1: 아, 이거 좀 돈은 그럼 많지 않습니다.
0: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인사하실 때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사실 백만장자라는 게 기준이 또 다 다르니까요.
2: 맞아요.
0: 네, 오늘 그럼 우리 미술관 백만장자. 미술관이 몇 개 있으신 건가요?
1: 강릉의 한라트월드, 영월의 첫날,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삼척 한라트월드 세 개 있습니다.
0: 아, 미술관이 세 개.
2: 세 개 있는 거는 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0: 백만장자 맞으신 것 같은데.
1: 그래도 가난합니다.
0: 아, 근데 여기가 냉동창고잖아요.
1: 네네.
0: 여기서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1: 우리가 예술가가 이 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공간이 좀 천장이 높아야 되고.
0: 아하.
1: 그리고 겨울, 여름에 좀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아주
2: 작업실에 좀 생각도 못했어요.
0: 이쪽에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1: 제가 우유팩으로 그린 작품이.
0: 아, 이게 우유팩이군요.
1: 이제
2: 눈밖에 많더라고요.
1: 네, 이렇게 다 쓴 우유팩을 네. 갖고 이렇게.
0: 아,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계속 이어서 그리시는 건가요?
1: 아닙니다.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려서.
0: 아, 그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
1: 네. 이게 지금 저.
0: 저는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의 네. 작품인 줄 알고.
1: 아, 그렇게 보이시니까.
0: 예, 예, 예.
2: 멋진데요?
1: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이게 사람 얼굴을 그리신 건가요?
1: 이게 생각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 얼굴 자체를 매일 기록하듯이 나의 생각을 이 드로잉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여태까지 몇 장이나 그리셨나요?
1: 한 2만 장 그린 것 같습니다.
0: 2만 장?
1: 네.
2: 그러면 이 작품은 앞으로 몇만 장까지 만드실 생각이세요?
1: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내가 일기 쓰듯이 그리기 때문에 숫자는 제 혼자 한 10만 장 되지 않을까 이러죠.
2: 와.
0: 너무 다작을 하시면 나중에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나요?
1: 작가가 작품이 다작이면 더 유명해집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의외인데요?
1: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2: 피카소.
1: 피카소가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0: 이게 요 정도 드로잉은 한 장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평균 제가 봐서 한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0: 20분?
2: 20분이요?
1: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아, 근데 저는 워낙에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2: 저도 완전 그림에 소질이 없는 타입.
0: 저희 아버지가 미대 출신이신데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참 저희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2: 살짝은 물려봤죠.
0: 근데 뭐 아주 조금만.
1: 제가 시범을 잠깐 보면. 예, 예. 이렇게 드로잉을 해.
2: 네.
1: 자기 생각대 선을.
2: 네.
1: 그러면서 뭐 눈도 코도 넣으면서 붓으로 더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모양을 내는데 잘 그리려고 하면은 그림이 안 됩니다.
0: 어차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네.
1: 절대로 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작품이 좋습니다.
2: 저는 음영을 주겠습니다. 음영.
1: 실제 잘 그리십니다. 그다음에

0: 필요하면 다시 붓으로 해도 거기 꽂혀 있는 것도 되고, 예, 예. 네.
1: 우와. 요즘의 마음인가요?
2: 예.
1: 잘 그리시는데요? 오. 진짜로?
2: 너무 잘 그리세요.
0: 아, 아니, 아버님이 미술선생이시라.
2: 아니, 미술선생님 아니고 그냥 미술 전공하셨는데.
1: 그래도 그.
2: 아들이 너무 그림 못 그려서 굉장히 당황하셨었어요.
1: 아니, 그냥 DNA가 있는데?
2: 아, DNA 곱어요. 곱고.
1: 있어. 쌤, 먹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먹이. 네. 그, 재료 중에 제일 쌉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싼 재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싼 걸 하고 싶어요.
1: 요즘 마음이 많이 어두우신가 봐요.
2: 아니, 아니. 먹으로, 네. 먹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색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0: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저는 뭐 그냥 저의 모습을 좀 살짝 그렸는데.
0: 너무 예소하신데?
2: 예. 네.
1: 전 보자마자 뭘 느꼈냐면 쓸쓸한 서장훈을 느꼈어요.
2: 아, 약간 쓸쓸함. 쓸쓸함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쓸쓸함.
1: 쓸쓸한 뒷모습.
2: 뭔가.
0: 잘 그리셨는데?
2: 예. 네. 쓸쓸함. 예. 네.
1: 저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어떤가요?
2: 뭔가요?
1: 네.
2: 저를 왜 그리셨어요?
1: 오늘의 주인공으로 한번 제가 아... 서장훈의 젊은 시절 한번 그려봤는데 어떠세요?
2: 아, 너무 젊은데? 아, 저보단 낫네요.
1: 네. 근데 좀 멋지게 그렸잖아요.
2: 아, 실물보단 나아요.
1: 귀엽게. 네,
2: 다행입니다.
1: SAH. 내가 새겼어. 요 어린아이가 쓸쓸한 서장훈으로 크는 겁니다. 그쵸?
2: 근데 이 작품들은 나중에 이런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은 파시기도 하나요?
0: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할 것 같아요.
2: 아, 팔고 안 팔고는 우리 사모님께서.
1: 권하는 사모님이 갖고 계시네요.
0: 네네.
1: 근데 그럼 이 3만 장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그것 또한 저는 뭐 그냥 그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리는 작가로.
2: 누가 만약에 산다?
0: 저희 집사람이 판다.
1: 아, 분업이 확실하네요.
2: 사모님한테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이 조형물은 선생님 작품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2: 이거는 조각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0: 이제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 네. 땅에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2: 아.
0: 그래서 땅과 어떤 지형을 갖고 그 드로잉 한 것을 대지예술이라고 그래요. 걸어 들어올 때 청허루가 있는데 정자를 아주 품으면서 들어오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옛날 거와 우리 현대적인 어떤 보면서 같이.
2: 이거 파이프죠?
0: 네, 파이프.
2: 이건 파이프가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0: 한 6천 개가 들어갔고요.
2: 6천 개요?
0: 네.
2: 그 옆에는 어떤 작품인가? 약간 새 둥지 같기도 하고.
0: 나무로 만든 별입니다. 그래서 목성이라고 했고요. 우주의 행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소우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주와 우주가 만내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2: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0: 네. 크기는 위로 15m, 혹은 12m.
1: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0: 나무는 무게로 따지면 한 200톤?
2: 200톤?
0: 네, 그렇습니다.
2: 나무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
0: 주로 나무가 요즘에는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네. 개발했을 때 나오는 걸로 부셔서 이렇게만.
2: 일반적인 미술 작품들하고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한데 이런 걸 이제 대지 미술이라고
0: 네,
2: 하시는 건가요?
0: 대지 미술입니다.
2: 아.
1: 선생님 쓰시는 재료들이 다 특이한데 더 특별한 재료가 있을까요?
0: 특별한 재료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걸 바로 옆칸도 있으니까
2: 네.
0: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2: 알겠습니다.
0: 여기가

0: 새로운
1: 또 다른 공간이구나.
0: 여기가
2: 우와. 이거는 폐 타이어 같은데.
0: 폐 타이어도 있고 네. 고무입니다. 고무.
1: 고무? 그럼 여기 걸려 있는 건 만드신 작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유팩에 드로잉 보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고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 다 재료네요, 선생님한테는. 네.
2: 이 조각인데 조각도 하시나요?
0: 제가 전공은 조소입니다.
2: 작품을 이렇게 보면 막 다 뒤틀려 있거든요. 목도 뒤틀려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볼 때랑 또 옆에서 볼 때랑 또 다르고
1: 앞뒤가 아닌 것 같기도
2: 앞뒤가
1: 하고
2: 앞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리나 이런 것도 막 뒤틀려 있고
0: 한 팔은 이리 가려고 예. 다리는 이리 가려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또 이런 예. 마음 먹고 균형 잡히지 않는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 커다란, 아니, 엄청 긴 호수 있는데요.
0: 아, 이거구나.
2: 이 호수는 뭔가요?
0: 이거는 제가 새로운 창작을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0: 뭘로 그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이거는 오뎅 꽃이.
0: 오뎅 꽃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1: 해맞이 행사를 해요. 그 손님들한테 추운 날에 대접하고 나서 이걸 폐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 저거구나 이래서 좀 모아달래고 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한 묶음씩 이렇게 모아주면은
0: 도화지는 우유팩이고
1: 네.
0: 붓은 오뎅꽂이면 다 재활용품만 쓰시는 거예요?
1: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것 돈이 가장 적게 들어서 자유자재로 뇌를 표현하는 거는 그 재료비나 이런 데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돼.
2: 교수님. 네, 저 왔습니다.
1: 아이고, 이건 또 뭐야?
2: 아, 이거.
1: 이거 어디 나왔어?
2: 이거 근처 폐 공장에서 남은 자재, 버려지는 자재인데 작품 활동에 좀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1: 이야, 이게 또. 또 이 나의 또 창작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또 뭐야지. 진짜 아이고야 이거 참 대단하네. 어찌 좋은 구구했네.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또 더 갖고 올 수 있어?
2: 원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이래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야.
3: 돈이 그렇게까지 없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1: 예술가가 가장 이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창작은 고물상이나 쓰레기장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3: 그 혹시 사진으로 봤던 대지미술 그 작품도 저희가 좀 직접 볼 수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3: 아, 그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산 하나를 제가 대지미술을 했어요.
3: 아,
2: 오!
3: 진짜 넓습니다. 여기 총 몇 평인가요? 부지가?
1: 아,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4: 소박하게 말씀하셨는데 소박한 공간이 아니네요.
3: 소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느라고 잠깐 봤는데
4: 그래요?
3: 진짜 심각하게 놀라운 장면이
4: 진짜요?
3: 펼쳐져요.
4: 아,
3: 나 깜짝 놀랐어. 아까 이거 잠깐 여기 위에 올라왔다가
4: 너무 궁금한데?
3: 자, 보세요.
4: 말씀하신
3: 제가 여기
4: 우와!

0: 됩니다. 혹시 뛰어봐도 되나요?
1: 뛰어봐도
0: 돼요? 와, 미쳤다. 와!
1: 이것도 다 작품인 거죠, 지금?
2: 네.
1: 여기도 있고, 이 작품들.
0: 아니, 뭐야? 미쳤는데?
1: 아니,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0: 처음 봐요.
1: 봐봐요. 이쪽 끝에서 네. 저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팟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0: 아니, 진짜 저 소름 돋았어요. 저 소름 돋았어요.
1: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아까 여기 왔다가. 아니,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서.
0: 이 위치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1: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0: 아무도 몰랐어. 저 강릉 되게 많이 왔거든요.
3: 저희가 미술관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네. 가장 크게 비중을 크게 한 게 바다의 뷰야.
1: 아.
3: 그리고 미술관 실내에서 나오면서도 바다 보이게 하고 공원에서도 보이게 하고 이런 어떤 최고의 작품이 바다다 해서 바다가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0: 최고의 작품?
3: 네네.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아까 대지예술을 하면서 여기 모셔왔기 때문에
1: 네.
3: 하늘에서 봤을 때 이 전체가 하나의 대지예술로 도화지로 보고 만들었다. 조각 하나하나 놓으면은 다른 데 있는 조각공원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예술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1: 네. 네. 정상.
0: 정상으로.
3: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0: 우리 이렇게
3: 둥글게 더 걷고 있는데
1: 글쎄요, 이거 저는 아까 손톱인가 했는데 손톱은 아닌 것 같고
0: 모양이 뭘까요?
3: 이게 이제 해시계입니다.
1: 아~
3: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1: 해시계
3: 시계에 침이 돼서
0: 제가 깜짝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갑자기
4: 예 네, 안녕하세요.
0: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셨어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0: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셨어요.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디서 오신 거죠?
1: 아 혹시 대표님?
4: 네네.
1: 아 예 반갑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네.
1: 아니 저 밑에 뭐가 있나요?
3: 네. 저쪽으로 터널로 해서 나가는 길이
0: 있어요. 신기하다. 여기로 오시죠.
4: 네.
1: 아유 안녕하세요.
4: 아유, 안녕하세요.
1: 가운데로 오시죠.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 미술관 대표이신 우리 박신정 대표면서 제가 같은 이불을 쓰는 사람.
1: 아.

0: 부부 백만장자를 저희가 모셨네요.
1: 아, 그러면 이 미술관이 명의는 대표님 명의로 돼 있나요?
2: 네, 대표로 네. 돼 있습니다.
3: 그 주식회사인데 대부분의 주식이 여기고 저는 네, 노무장.
2: 아이구나. 아.
0: 대표님도 작가이신 거죠?
2: 네, 예, 그렇죠.
1: 작품 스타일이 좀
2: 완전히 달라요.
1: 완전히 다르시고. 예, 예.
3: 저는 이제 이런 대지예술이나 예. 공간을 만들고
0: 큰 거.
3: 큰 하고
1: 뼈대.
3: 그렇죠. 뼈대를 만들고 예. 여기는 옷 입히고 액세서리 하는 이런 어떤 좀 여성스러운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미술관 백만장자이신 우리 최우경 작가님 그리고 박신정 대표님. 두 분은 어떻게 미술을 처음에 전공하시게 된 건가요?
1: 잘하는 게 미술뿐이 없어서.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한 걸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거 했겠죠. 미술을 하면 제가 대회를 나가면 거의 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재능은 있었던 것입니다.
2: 원래는 미술을 안 하려고 하셨다고요?
1: 제가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취직하려고 상고를 갖고 상고에 가서 보니까 미술 잘하는 우리 미술선생님이 저보고 미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저 취직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취직을 미술선생님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2: 우와. 진짜요?
1: 선생님 저를 어떻게 취직합니까? 이러니 추천해준다.

0: 해서 그때 얘기한 것이 교장 선생님이 혹시 추천을 약속을 하면 하겠다 이러니까 아...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서 불러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나한테 약속하면 미술을 한다 했다며 이래서 예 이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이래서
1: 아니 미술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까지 미술을 시키려고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재능이 좀 있으셨나 봐요.
0: 있어 그 같아요. 네.
2: 다른 걸...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0: 그러니까 못하니까
1: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네. 그렇게
0: 그리고 미술을 한 것이 나가서 전국대회 1등을 하면서 제가 미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아까 취직한다고 하셨는데 미대를 가신 건가요?
3: 네, 취직했었죠.
0: 아, 취직했죠.
3: 학교에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0: 그때는 제가 삼척 동세멘트를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몇 개월 되니까 그 신문에 국립 강릉대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예. 아 이걸 나를 위해서 대학이 생기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취직을 했는데
1: 국립대학은
0: 네, 국립대학 그때 만 아무래도 11만 원이 예.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로 국립 강릉대학을 들어가서 아. 졸업도 이래 하고 걔가 거기에 교수도 첫 번째 되고 이런 사람.

0: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1: 예, 뭐, 그 반에서 그 당시에 우리 만화로 인형 그려주고 옷 입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책상 앞에 친구들이 줄을 섰었어요.
0: 그려달라고.
1: 그려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친구가 서로 이제 같이 미술학원 가자 이렇게 해서
2: 아, 친구분이 꼬시셨네.
1: 예, 꼬셔가지고. 갔었는데 친구는 이제 포기하고 저만 이제 끝까지.
2: 아니, 그럼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1: 전시장에서 만났어요.
2: 전시장에서?
1: 예, 예.
2: 대학 때요? 아니면?
1: 아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2: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 예.
2: 우리 처음 뵀을 때 작가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1: 첫인상은 좀 이상했죠. 왜냐면은.
0: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1: 그 머리가 짧고, 그 눈은 좀 지금보다 훨씬 부리부리하고 빛이 났었는데, 꼭 그 비순용사 인민군 같은 말투에다가
2: 아 약간 무장공비
1: 예예 그런 스타일로
0: 강렬하셨구나.
1: 예, 머리는 짧고.
2: 대표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1: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3: 이뻤죠.
0: 예뻤어요?
3: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똥배가 이쁜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똥배 때문에 결혼해.
2: 사모님이 좀 전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0: 먼지를 하셨는데
2: 결국은 이상한 얘기를
3: 이렇게 서 있는데,
0: 네.
3: 이렇게 서서 수다 떠는데, 이 배가,
0: 아이,
3: 이 배가,
0: 아이, 배 얘기 말고요.
1: 엉뚱한 이야기 좀 하지 마. 아, 진짜.
0: 아, 그 배에 반하셔서 먼저 네, 표현을 하셨구나.
3: 그래서 덤벼드렸죠.
0: 아.
2: 연애할 때 좀 잘해주셨나요, 작가님께서?
1: 아유,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0: 아, 진짜요?
2: 네. 약간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네. 왜냐하면 작업장에, 전화가 없었어요.
3: 아, 그때는 삐삐도 없고, 그거 할 때.
1: 네, 네.
2: 전화도 안 왔고, 네. 그러니까.
1: 근데 그 옆에 공중전화, 몇 시에 전화를 내가 걸면은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 지킨 적이 없어요.
2: 왜 안 받으신 거예요?
0: 받기만 하면 되는데.
3: 아, 아니요. 그거는 그때 사이 시간이 어떻게 교묘하게 안 맞아서 그래요.
1: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
2: 근데 왜?
1: 던져놓고 그다음부터는 빠지는 거지.
2: 약간 그 시절에 네. 사모님께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셨나 봐요. 네.
0: 그러니까 말씀을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네?
1: 그건 그래요.
0: 끌리잖아요. 네. 네.
2: 약간 그렇죠. 막 네. 너무 잘해주고 스윗한 사람보다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어?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근데 한번 만나면 막 되게 뭔가 잘해주고 막 좋고. 이러니까
3: 뭐예요?
1: 작업하지.

0: 잘 돼가요?
1: 어, 잘하고 있어.
0: 불출하네.
1: 불출. 그래서 평지와 그 왜 건드리고 그래. 이거 이 풀을 바르는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왜 저거 안 바르지 막 이래. 지금 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방해하지 말고 지금 또 방해하고 있어.
0: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2: 아, 그러면 이제 강릉이 두 분의 첫 번째 미술관이신 건가요?
0: 제가 왕산이라는 그 폐교된 학교에서 미술관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0: 그 미술관은 문을 왜 닫게 되신 거예요?
1: 그게 이제 그 태풍 물사. 그걸로 2022?
2: 아니, 2002년.
1: 2002년인가?
2: 월드컵 회입니다.
3: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했던 루사.
4: 태풍 루사로
3: 인해
5: 17시간 동안 900mm에 이르는 폭우로 저수지가 붕괴돼 마을 전체가 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1: 남편은 이제 학교 출근을 하고 못 들어오고 저희 애들하고 저하고 고립이 된 거죠.
2: 새벽에 산으로 가는데 뭐 입구에 경찰이 막더라고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천둥 번개가 계속 치게 돼 번개가 쳐서 아, 이 참 가족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애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참
1: 그 다음날 이제 비가 그치면서 모든 게 사라졌더라고요.
2: 모든 게 하나도 없는, 숟가락 모든 게 하나도 없이 태풍에 떠내려가고 막 박히고 모든 작품도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6: 미술관 안에 작품이 다 떠내려갔나요?

0: 완벽하게 없어졌으니까 한두 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이 공간에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대지예술이 된 거예요.
1: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산을 그대로 이용한 게 많아요.
0: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산을 사서 이제 미술관을 만드신 네, 거잖아요. 네.
3: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자, 1억 2천만 원.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이제 슬라 한 필지를 산 금액이에요.
3: 이걸로 이제 그야말로 시작이 된 거고.
1: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이걸 준비할 때요.
3: 퇴직금.
0: 네, 그렇죠. 네.
3: 처음에 사셨던 땅이 만 평. 그 나머지 14만 평은 무슨 돈으로?
0: 이거 국세청 직원도 듣는 얘기입니다.
1: 지난해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돈도 쏟고.
3: 두 분이 그럼 작품을
1: 그쵸,
3: 계속 우리가 판매를 하신 건가요?
0: 네, 그렇죠. 네,
3: 얼마나 작품을 파셨는데 근데 그렇게
0: 제가
3: 건물
0: 엄청난 부자입니다,
2: 갑자기요?
3: 작품을 계속 파신 건가요?
0: 네.
3: 예를 들자면 저 안에서 봤던 뒤틀어진 조각상 같은 거 어느 정도 가격 될까요, 그 정도?
1: 그 정도 사이즈면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3: 10만 원.
1: 네, 그 정도.
3: 아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 작품이고 판매하신 작품 중에 감정.

0: 작가가 가장 높은 작품은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1: 그 5만 원 화폐 만들 때 네. 그 화폐 안에 있는 그 초상화는 그 이종상 교수의 네. 그리고 네. 오죽헌에 모셔는 조각은 제가 했다.
0: 아, 오죽헌에 네. 있는 네. 조각을 네. 아 그럼 그분들의 동상이 가격이 어느 정도?
1: 한 10년 넘지 않나요?
2: 그치.
1: 그때 12억 5천인 것 같아요.
0: 12억이요?
1: 네.
0: 우와.
2: 진짜요? 그 당시에.
0: 그럼 여태까지 그 강릉 지금 그 미술관에 투자하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총?
2: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돈 받던지 다 팔았구나. 이렇게 아. 모자라서 뭐. 진짜 대출도 받고 네. 막
1: 저희가 정말 돈 빌려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정말 많이 빌리러 다녔어요. 근데 요 고생 많이 했죠.
2: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0: 4년.
2: 3, 4년.

0: 미술관 열고 근데 손님이 누가 왔나요?
1: 오픈하고 한 10년 어려웠습니다. 아.
2: 그 10년 이상이죠.
1: 10년 이상이 근데
3: 긴데요?
2: 길죠.
1: 나는 내가 하면 사람이 막모여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오픈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직원보다 관람객이 적더라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4: 그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1: 그 직원들을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럴 때 지금 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좀 하자. 그래서 더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보강하고, 야 이게 확 바뀌었네.
3: 이쪽으로.
0: 아, 여기도 네. 뭔가 산호들이 있는 네. 약간 그 느낌도 좋다. 좀 있고 네.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3: 거미줄 같기도 해요. 네.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3: 예,
0: 거죠?
3: 예, 하나의 너무 멋진데요?
0: 아, 저 바로 앞에
1: 바다 속을 들어가는
0: 바다를 느낌. 들어가는 느낌. 와! 그냥 아까 바다를 제가 보고 감탄했을 때랑 또 다르네.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게 비닐을 겉에 감으신 거죠? 파란색.
1: 우리 저 음식 덮는 랩 있잖아요.
0: 아, 네.
3: 그 포장재.
0: 예.
1: 파란 어떤 색 컬러가 있는 랩이.
3: 작품처럼 너무 아름답다.

0: 여기는 어딘가요?
1: 들어가 볼게요.
0: 아.
1: 오, 요거는 또 이게 혹시 특이하네요.
2: 뭐 같은지 혹시 맞춰보시면.
1: 이거 에펀 모양 닮았는데? 뭘까? 이유물 이런 느낌인데요?
2: 이렇게
0: 이게 뭔가 똥 같은 약간
2: 왜 똥이라고
1: 걸음
2: 그 소똥입니다. 소똥입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왜냐면 이 저기 집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어?

0: 왠지 소똥인 것 같아서 똥이라고 그랬는데, 어.
1: 이 소똥을 작업을 한 건 아마 세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왜 냄새는 안 나요?
1: 맡아보세요. 아니.
2: 괜한 질문을. 안 나요. 안 나죠?
1: 전혀 안 나요.
2: 네, 전혀 안 나요.
1: 저희가 이 소똥은 그 방목하는 그 풀 아주 자연 초지에 네. 방목하는 소똥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각 재료 중에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소가 항문에서 딱 떨어져서 한 5분만 있으면은 다른 곤충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수거하느라고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0: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서 팍 하고 이렇게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1: 이게 96년도 했으니까 지금.
2: 와, 엄청 오래됐네요.
1: 30년 된 것.
0: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소똥으로 작품한다라고 그랬을 때.
1: 어머니를 예를 하나 들면.
2: 네.
1: 야, 니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제 똥꼬질 줄 모르냐. 이게 반응이고. 그 다음에 제가 소하고 관계되는 건 다 잘 된 것입니다. 저희 지금 아내인 박신정 대표도 소띠고, 저희 어머니도 소띠고, 딸도 소띠고.
2: 인연이 있네요.
1: 소하고 관계되는 일은 지금까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똥 조각 때문에 제가 조각 걸어서 완전히 유명해졌어요.
0: 지금은 미술관이 강릉의 명소로 하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는데.
3: 그렇다고. 그렇죠.
2: SNS에 예, 많이 예, 올라오던데요?
1: 국세청에서 듣고.
2: 개그로 쭉 미시는 건가요?
0: 대략
4: 지금 많이 오죠.
0: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 30만 명.
0: 30만 명이요?
4: 왔다 갔다.
1: 저희가 제일 많이 온 건 한 40만이 왔고.
2: 와.
0: 1년에 30만으로 잡아도 하루에 1,000명 이상 온다니.
1: 아니, 1,000명은 안 돼. 한 800명.
0: 800명.
2: 그래도 아니. 많은? 심지어 여기 되게 먼데.
4: 지역 관광에는 엄청나게 그 기여를 하는 거죠. 예.

0: 주위에
1: 이 주변이 워낙 자연이 녹색이라 녹색에 가장 대비되는 게 빨간 거래서 저 뒤에 산하고 조화롭게 만든 어떤 대지 예술을 하려고 그랬어. 나무 사이로 어떤 에너지가 그 빛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0: 눈이 올때더 아주 멋있어요.
1: 눈이 쫙 떨어지면.
0: 눈 자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1: 예술 자체가 놀이기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외부의 사람을 흡입하는 역할을 하고 소득은 주민한테 가는. 참 아이 고맙습니다. 지역을 살려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돌아갈 때 참 기분이 좋은.

0: 이거는 다 쓰고 버린 철도 레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폐산업시설이 다시 문화공간을 바뀌기 때문에
1: 아까 보니까 남들이 쓰지 않는 재료로 많이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매번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건데 두렵지 않으세요?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아주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제자나 후배나 후배들이 그거에서 다시 또 다른 걸로 가는 도전이고 즐거움이죠.
1: 혹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0: 우리가 이걸 둘이 만들면서 그게 있어요. 아, 우리 그냥 문화유산을 만들자. 사실 가우디 성당도 여러 번 가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의 강원도의 강릉에 동해에 내려다 보이는 어떤 이 지형에 가장 알맞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손길로 문화유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을 했습니다.
2: 바르셀로나에 가우디 성당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겠다.
0: 네.
2: 이런 생각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뭔가 계속 더 투자를
0: 하고 있습니다.
1: 하고 계속 있으세요?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네. 이제 변화하고 있고.
2: 그림을
0: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을 보면 12를 쓰려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3: 말씀하셨잖아요.
0: 저희가 아주 가난합니다.
2: 그림을 많이 좀 작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두 분 다 아니 우리 저 대표님도 아직도 작품을 하시나요?
1: 네,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2: 아, 돈 들어갈 거를 대비해서 두 분이 아직도 열심히 작품을 계속 이제. 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똑딱 똑딱.
3: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4: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자 박종서입니다.
0: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4: 힙본, 쏜타, 엘트라, 압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 포.
0: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4: 500억.
0: 500억이요?
4: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0: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5: 빼요. 뭐, 그냥
1: 차를 매번 준다든지.
5: 아닙니다.
4: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6: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형 해약해. 계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0: 네,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7: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6: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9: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1: 군 특수부대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명사 숯불 돼지갈비. 양념의 기본인 특제 간장을 위해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쓰는데요.
1: 야채를 우러나라고 눈열 때까지 이렇게 끓여서 한 거예요.
0: 모든 과정은 100% 수작업. 맛을 지키기 위해 고된 방법을 택한 이들.
1: 작업을 늦춰놓은 거지 어떻게 더 이상.
2: 이 뭔 소리.
0: 옹고집 하나로 만들어내는 갈비부터 반찬과 쌈장까지 모두 직접 조리. 시간의 쫓기기 일쑤입니다.
1: 이게 요거 고장이 났잖아요. 감재료 왔잖아요.
0: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더욱 사랑받는 뜨끈한 돼지국밥. 육수를 뽑기 위해 하루에 쓰는 뼈의 양만 240kg.
1: 뜨거운 물 튀까봐 아주 끝나죠. 무서워.
0: 대형솥 두 개에서 24시간을 끓여야 완성되는 육수를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국밥의 단짝인 배추김치와 무말랭이도 매일 무치고 국밥 한 그릇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3: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간 없습니다.
0: 야식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돼지족발. 쫀득하고 담백한 족발 맛을 위해 꼼꼼한 손질은 필수.
4: 이틀도 맛생을 해야 되겠다.
0: 비법이 담긴 양념 육수와 만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5: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6: 이거 빨리 들랍니다.
0: 매콤하게 양념해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마늘과 청양고추로 맛을 낸 무침 족발까지. 밀려드는 주문에 종일 손에서 족발을 놓을 새가 없는데요. 돼지고기의 맛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짜장면과 찰떡궁합인 등심 탕수육과 구이까지. 우리네 밥상에서 빠지면 서운한 돼지고기 요리. 그 중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인 요리가 있는데요.
7: 돼지갈비 없어서 못 먹죠.
8: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0: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에 숯불향을 입힌 단짠 음식의 대명사. 숯불구이 돼지갈비입니다. 이 돼지갈비에 인생을 건 이들을 찾아 경기도 이천에 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갈비 하는 할머니 윤명순입니다. 돼지갈비 한 지는 50년 됐고요. 우리 딸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힘들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10: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 힘들게.
9: 우리 손주가 군인부대에 있다가 지가 식당한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 많아. 안쓰럽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11: 파이팅!
0: 갈비집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갈비 손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 일부터 합니다.
12: 갈비 이제 포뜰라고요.
13: 아까 고기 할 때 걸로 포뜨자.
11: 네.
13: 빨리 작업을 해줘서 감사하겠군.
0: 두툼한 갈비살 손질은 딸과 손자의 담당.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 칼을 다루는 기술과 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4: 좀 못 먹는 떡기름 좀 제거해주고 이런 거 못 먹는 거 있죠? 간 잘 배라고 칼집도 중요하지. 그리고 손님들 뼈 뜯어먹기 편하시라고 칼집 중요하지. 익을 때 이렇게 싹 벌어져요.
0: 고기의 결에 따라 칼질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포를 뜨는 것이 핵심. 오랜 시간에 걸려 체득한 기술입니다.
14: 이게 최고 중요한 거죠. 이건 한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죠.
0: 칼질 한번 잘못했다가는 손님 상에 올리는 건 불가. 칼을 대는 순간부터 포를 뜨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14: 목이 너무 아파요. 벗겨.
0: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칼질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뻣뻣해지기 일쑤입니다.
14: 손주가 도망도 갔어.
7: 아드님이요?
14: 네. 도망가봐요. 어디 갈 거요?
11: 아, 처음 할 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아무래도 메인 메뉴니까 엄청 예민하게 보시거든요.
0: 갈비집의 신참인 손자는 직업 군인이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를 돕기 위해 2년 전 가게로 합류했습니다.
14: 옛날에는 안마하고 조리할 때는 이거 혼자 앉아 셋이

0: 시간 뜨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 가르치니까 수월했어요.
1: 갈비 손질이 끝나갈 때쯤이면 사장님인 할머니 출동. 맛을 좌우하는 양념을 직접 만드는데요. 간장 베이스 양념이라 무와 생강, 간장이 기본. 갈비의 부드러운 단맛을 위해 사과와 양파도 빠지지 않습니다.
0: 예뻐 갖고라.
1: 손대중으로 톡톡 넣는 것 같아도 반백년 갈비만 만들면서 연구해 얻은 황금 비율이라는데요.
0: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향이지 또. 당기는. 감추.
1: 월계수 잎과 감초를 비롯해 갈비의 잡내를 잡아줄 세 가지 약재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걸 뭉근히 끓입니다.
0: 저는 끓여서 해요. 야채를 우러나라고 이날 때까지 이렇게 끓여서 한 거예요.
2: 이 갈비 양념 만드는 건 절대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세요?
0: 제가 손에 익히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엄마가.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기술은 30년을 함께한 딸도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3: 신기하게 육수 끓일 때는 사과 넣어서 끓이시고 또 이 계랑 양파는 따로 갈아서 나중에 넣으시더라고요.
0: 연육제를 그냥 날그러 넣는 거예요.
1: 비법 간장을 만드는 사이 배와 양파, 마늘을 준비해 두는데요.
2: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0: 네.
1: 센 불에서 끓이다 약한 불로 뭉근하게 2시간. 양념용 간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넣었던 재료들을 걸러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작업 역시 할머니가 직접 진행. 꼼꼼하게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작은 채망을 사용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0: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큰 것들 찾아서 다 건지자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두고 하나하나 뽑았고 나도 변해주려는데 엄마 방식을 또 닮아가니까
4: 아 닮아가면 좋은 거지 뭐
0: 뭘 좋아 좋기를 일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끊고
5: 자유에 뜰 채만 좀 따로 맞으면 되잖아
0: 자유에 뜰 때 큰 것도 안 되는 거야 무슨
2: 할머니 일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5: 아 가끔 있어요
0: 많이 있지만 가끔 있죠
5: 좀 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뭐 익으셨다고 하시니까
0: 선풍기 켜놔라. 에어컨도 다 켜놔.
6: 다 켜놨어요.
2: 선풍기랑 에어컨은 왜요?
0: 식히려고. 겨울 같으면은 금방 식잖아요. 지금은 날이 더워서 빨리 안 식어.
1: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시간 맞춰 준비를 끝내려면 양념용 간장을 빨리 식히는 게 관건입니다.
0: 완전 식혀야 돼요, 차갑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엄마 이거 여름에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안 된다. 안 된대 고지 바로 끓여도 바로 돼야 돼.
6: 작업을 좀 편하게
0: 작업은 그 편한 거지 어떻게 더 이상. 이게 뭘 편해.
1: 모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 중재자 출동.
0: 이것도 전날 갈아놓고 하면 안 된대 이것도.
1: 덕분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녀가 만났다 하면 일하는 방식으로 식격태격이라는데요. 일을 조금 쉽게 해보자는 딸과 50년 동안 해온 방식을 고집하는 엄마.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5: 육수 끓이는 것만 좀 전날 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2: 아, 전날 그런 시간 있을 때
5: 네.
2: 그렇게 바꿔서 해보자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5: 많이 해봤죠. 맨날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2: 할머니 반응은요?
5: 2년 동안 얘기했어. 2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2: 절대 안 그렇대요?
5: 네, 절대 안 돼요.
0: 엄마! 네? 다 식었어?
7: 이제 고기 재야지.
1: 완전히 식은 양념 간장에 참기름과 갈아둔 배와 양파, 마늘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 양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미리 만들어둘 법도 한데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2: 지금 오늘 제육회 지금 몇 킬로예요?
0: 90킬로.
2: 90킬로예요?
0: 네.
1: 갈비를 양념에 재울 때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킬로그램씩 나눠서 합니다.
0: 이게 다 어울려 핏물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1: 힘들고 번거롭지만 여전히 옛 방식대로 수작업을 고수하는 할머니. 산전수전 겪어가며 얻어낸 그 맛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2: 양념이 그렇게 색깔이 진하진 않네요.
0: 손님들이 저랑 우리 집 갈비는 왜 이렇게 허연하고 생갈비 같아서.

0: 드셔보시고. 간이 잘 뱉네요. 색깔하고 다르게. 그러면 맛있게 잡으라.
1: 비법 양념에 재운 갈비는 곧바로 냉장고로 식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0: 이거 이제 3일 지나면 더 맛있죠?
1: 2, 3일 동안 숙성하고 나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양념 돼지갈비 탄생. 이걸 은은한 참숯에서 이리저리 뒤적이며 구워내면 추억과 온기가 담긴 그 맛이 완성됩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는 딱 4시간 남은 상황. 지금부터는 반찬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0: 게장 부치려고요.
1: 돼지갈비와 함께 제공하는 칼칼한 양념게장도 직접 무치는데요.
2: 입에 좀 상처날만한 것들, 이런 뾰족한 것들 먹기 좋게. 손님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본전이에요.
1: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 매일 4kg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모자름 또 무치고
0: 또 무치고 초록 다듬어 놓잖아요.
1: 양념게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는데요.
0: 얼마나 이것만 갖다 잡수는지 내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 접시 이상은 못 드립니다. 저 써붙인 거요.
1: 정말 많이들 드셨는 모양이네요. 달달 짭조름한 돼지갈비와 찰떡궁합이라는 양념게장.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도는군요.
0: 형진아, 껍데기 준비했을 게?
1: 갈비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메뉴는 쫀득한 식감의 돼지 껍질입니다.
0: 냄새 날까봐 이렇게 삶아서 쓸어갖고 양념을 하는 거.
1: 이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라는데요.
0: 기름 싹 비껴, 털도 잘 비끼고.
1: 네. 이 역시 모자가 손질을 하는데 갈비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그러다 보니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3: 그걸 일일이 다 벗겨낸 거예요?
0: 네, 다 벗겨낸 거예요. 이 기름이 벗겨져야 껍데기도 꼬득꼬득한 거예요.
2: 아, 할머니 기름도 맛있던데?
0: 네, 아니요, 뱃달라.
1: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손질하는데요.
3: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0: 힘든 생각밖에 안 되니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일할 때는 내 아들이 배턴, 파턴 잘라주고.
1: 칼 다루는데 익숙한 엄마가 돼지 껍질을 손질하면 아들이 받아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겨우 3시간 남은 상황. 서둘러야 하는데요. 손질한 돼지 껍질은 다시 한번 끓인 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양념에 묻히는데요. 가게에서 하는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할머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30년을 함께 일한 딸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0: 엄마 아플 때 제가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 손님들이 맛이 안 나는데.
3: 아, 손님들이 알아차리세요? 네,
0: 알죠. 양념을 하나 넣어도 손들이 다 틀리잖아요.
2: 진짜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아, 그게 좀 손맛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저랑 이제 제 여동생이랑 매주가 계량 해놨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1: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돼지 껍질도 완성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 양파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2: 이제 쌈장 볶을 때 그 넣으려고 양파를 갈고 있어요.
1: 된장과 고춧가루를 비롯해 간 양파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나 되는 쌈장. 이 역시 할머니가 직접 만듭니다.
0: 이거 한 30번 볶아야죠.
1: 쌈장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저어야 하는데요.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 젓는 일도 고됩니다.
0: 이게 요거 고장이 났잖아요.
3: 어디가요?
0: 요거 간재료 왔잖아요.
3: 손가락에요?
0: 네.
3: 저런 힘든 거는 그냥 손주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절대 안 시키세요, 절대.
0: 잘못하면 밑에서 다 눌어서 쌈장을 버려야 돼, 물면은.
3: 그냥 계속 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저도 요령이 없으면 안 돼.
1: 할머니의 정성이 들어가 더욱 구수하고 감칠맛

0: 나는 쌈장도 완성인데요.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1시간이 남은 상황. 이쯤 되면 하는 것이 밥입니다. 그런데 20인분 정도 되는 작은 솥에 밥을 짓는데요.
1: 또 밥 많이 하라고 한 번에 큰 걸 샀는데 끝까지가 옛날 게 좋다고 여기다 해.
2: 이거는 밥이 누룽지가 안 돼.
1: 누룽지가 안 나오고
2: 이거 얄미는
1: 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룽지까지 하려고. 터지죠. 바쁜데 여기 가스 막 찢어 올리고 그랬대요. 옆에서 이렇게 바쁘면 엄청 힘들죠.
2: 힘들어도 힘든 대로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
0: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밥뿐 아니라 구수한 누룽지를 얻기 위해 이 솥을 고집하는데요.
1: 자꾸 손님들 누룽지 하나씩 드리면 엄청 좋아해 또. 이런 누룽지 못 먹어본다고.
3: 네, 들어가실게요.
0: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손님들. 금세 가게가 꽉 찼습니다.
2: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못하지 움직이기 전에 하니까. 또 오늘 갈비도 부전에 싶은 거예요.
0: 할머니의 손맛으로 완성된 갈비 한 상. 이른 아침부터 3대가 쉼없이 움직인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비법 간장으로 맛을 낸 돼지갈비부터 매콤하게 양념한 돼지 껍질과 양념 게장까지 푸짐합니다.
3: 와.
1: 맞습니다.
0: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대기하는 손님들까지 생기는데요. 손님들 맞으랴 불 피우랴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지원군.
4: 우리 딸!
5: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면 바로 와요. 아, 뛰어옵니다 저는. 맨날 달리기예요.
6: 네, 두 분 다음 다섯 분 들어오실 거예요. 3번 자리 났어요.
2: 갈비 하나.
6: 네, 할머니 두 개 나와야 돼.
3: 저희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0: 가게에서 일하는 이는 오로지 가족뿐. 손녀는 서빙을, 손녀 사위는 테이블 정리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3: 네, 갈비 3개 추가했어요. 예.
0: 주방은 모녀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3: 맛도 하는 거예요?
1: 네, 바빠 죽겠는데 지금.
7: 바쁜데 저렇게 솥밥은 꼭 고집하실 거예요?
2: 해야죠. 그냥 정밥도 안 치면 뜸만 들면 되는데 내가 고집이 더러워서 안 되나 봐.
0: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3: 우리 할머니 고생했어.
2: 할머니만 고생했어? 니네들도 또 고생했지?
3: 네, 만나자.
0: 가게 문을 여는 건 고작 5시간뿐. 이를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 속엔 세월의 정성과 가족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2: 내가 한 우물을 파가지고 이만큼 했다는 게 손님들한테도 찾아줘서 고맙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고맙고 우리 손주, 손녀딸 다 다 모여갖고 일하는 게 그게 보람이지 뭐 딴 거 있대요.
0: 돼지고기의 인생을 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번에는 대구광역시로 갔습니다.
8: 제육밥이 최고죠.
9: 안 먹으면 후회할 텐데. 너무 맛있어가.
0: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생각나는 뜨끈한 돼지국밥.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식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20년째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질입니다. 여기는 우리 육수실이고요.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둘째 아들이고요. 육수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0: 여기는 우리 주방이고요. 잘생긴 아줌마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주 미녀죠. 네, 마누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10: 육수도 한번 볼까요? 24시간 푹 고운 육수입니다.
0: 국밥집의 핵심인 육수를 뽑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문 제작한 대형솥 두 개로 매일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0: 무게가 120kg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해. 22시간 우려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무려 22시간 우려낸 육수 안에 돼지고기를 넣는데요.
0: 국밥용입니다.
2: 돼지고기 어떤 부위예요?
0: 뒷다리살입니다.
1: 핏물 뺀 돼지 뒷다리 40kg을 맹물이 아닌 육수에 넣어 삶아냅니다.
0: 좋은 육수에 삶으면 훨씬 구수하겠지. 1시간 10분 삶으면
2: 아니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10분은 뭐예요?
0: 우리 나름대로 덜 삶고 덜 삶고 일하다가 맞출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1: 국밥용 고기가 삶아질 동안에도 쉴 새 없는 작업장. 육수실 바로 앞에 주방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작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0: 가브리살 씨.
1: 목심과 등심 사이에 있는 부위로 돼지 한 마리에서 200에서 4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인데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3: 30kg. 한번 삶을 때 30kg. 돼지 한 마리 여기 두 개 나와요. 특수 부위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수고 사기도 어려워요.
2: 여기 돼지 수십 마리 분량이네요.
3: 맞아요. 수십 마리 분량 맞아요.
1: 먼저 핏물과 함께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염까지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씻어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평일에는 돼지 20에서 30마리 분량인 60kg,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90kg씩 수육으로 만드는데요.
3: 약간 우리는 밑간을 합니다.
1: 여기에 오직 소금과 양파만 넣습니다.
3: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담백하고 맛있어요. 뭐 마였는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1: 한 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수육이 완성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넉넉히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3: 이게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항상 하루 썰 거 이렇게 준비해.
1: 냉장고 가득 절인 배추가 들어있는데요.
3: 김치. 양.
2: 매일매일 절여놔야 돼요?
3: 매일 18단 정도 절여놔요.
1: 국밥의 맛을 완성하는 짝꿍, 매콤하고 개운한 배추김치. 신선함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직접 김치를 담습니다.
3: 이게 물이 나오면 맛이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묻혀가지고 한 통 해갖고 떨어져 가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렇게.
1: 한꺼번에 해두면 편하지만 맛을 위해서 번거로운 방식을 택한 건데요. 무말랭이를 묻히기 위해 주방 구석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2: 맨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3: 더 이상에 뭐 그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오픈했을 때는 주방이 이것도 엄청 크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방이 다 뭐하노 이랬는데 손님이 하다 보니 손님이 자꾸 넣으니까 이 주방이 너무 좁은 거라 이거 안 그래도 옷 잡고 싶어요.
1: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국밥집. 손맛이 좋은 덕분에 20년째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양념 뭐지?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요. 이 김치 담는 사람이 양념을 사가면 어떻게 해야지.
1: 배추김치와 무말랭이에 사용하는 양념은 이틀에 한 번 만드는데요. 맛을 위해 하루 숙성해 쓰고 있습니다.
3: 하루 종일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간 없습니다.
2: 엄청 땅에 묻히고 계시잖아요.
1: 김치를 담는 사이 수육도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데요.
3: 돼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수육이 이게 익는 시간도 다 다르네요.
1: 두께나 크기가 제각각이라 모두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건 불가. 젓가락으로 일일이 찔러서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잘 익은 것부터 차례로 건져냅니다. 이대로 잘 썰어내면 완성인데요. 특유의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는 수육도 너무 두껍게 썰지 않는 것이 포인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수육 완성입니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무말랭이를 곁들이면 별미라고 하는군요. 육수실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0: 필요하대, 이마. 조심해라.

0: 육수에서 푹 익힌 돼지고기 뒷다리를 건져내는데요. 자칫 뜨거운 육수가 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1: 다 꺼낸 거예요?
2: 네, 다 꺼냈어.
1: 가끔 보면 나중에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2: 그럴 때도 있어요.
3: 그럴 때도 있긴 해요.
0: 삶은 고기는 꺼내자마자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조치부터 하는데요.
2: 이게 고기가 바람을 바로 맞으면 고기가 딱딱해져. 저 나무처럼 딱딱해져. 그러니까 공기가 바로 안 통하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0: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사수하기 위해 공기 차단은 필수. 국밥용 고기까지 건져내면 이제 본격적인 육수 뽑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4: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보물.
0: 마지막 건더기 하나까지 촘촘한 체망으로 세심하게 건져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육수. 깊고 뽀얀 빛깔의 육수는 꼬박 하루 동안 정성을 들인 결과입니다.
2: 날 오겠나? 오케이.
4: 자, 여보 허리 조심해.
2: 에이, 말하다가 허리 다칠라, 진짜. 아무다가 허리 다칠라.
1: 바라이 왜 놓으신 거야?
4: 물을 달아갖고 빨리 씻겨야 돼. 안 그러면은 여기서 지가 안 씻었어. 이 그러면은 이게 고기 강해. 이게 한여름에는 강해.
0: 최대한 빠르게 육수를 식히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되는데요. 바로 4줄기 호스. 하나의 호스에서 물줄기를 네 갈래로 나눠주는 장비입니다.
1: 이거 어디 파는 거예요, 이건?
4: 아니요, 외지 갖다 만들었어. 기술 좋아가지고.
1: 아,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4: 네, 다 만들었어요.
0: 국밥집만 20년을 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로 장비까지 직접 만든 건데요.
1: 이거 한 통이 몇 인분 나와요?
2: 100인분 나와요.
1: 거의 400인분이 되는 거네요?
2: 네, 400인분.
1: 400인분이 그러면 며칠치예요?
4: 하루?
1: 하루요?
0: 육수를 다 빼냈으니 잠시 숨 돌릴 법도 한데 서둘러서 고아낸 뼈를 꺼내는 작업자. 이후 솥 세척까지 쉼 없이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2: 바로 내야 돼. 그래야 이 사시가 있지.
4: 바로 안 하면 고기 모자라가 장사 못 한다고?
0: 하루에 필요한 육수는 400에서 500인분 가량. 주말에는 600인분은 필요해 쉴 잠이 없습니다.
2: 잡뼈는 등뼈, 엉치뼈 이런 걸 잡뼈로 하고 요거는 사골, 관절뼈들 120kg 들어갑니다.
1: 60kg씩 해서 120kg?
2: 60kg씩 1대1로.
0: 내일 아침도 정해진 시간 내에 육수를 완성하려면 지체할 겨를이 없는데요. 하지만 끓는 물이 가득한 대형 솥 앞에서는 순간의 방심도 금물. 화상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뼈는 여러 번 나누어 조심스럽게 솥에 넣습니다.
1: 뼈 집어넣는 것도 되게 큰 일이네요.
3: 힘이 많이 들어가요.
2: 뜨거운 물 튈까봐 아주 겁나죠. 무서워. 좀 젖어 봐. 좀 젖어 봐. 딱 자그랑 만나 봐.
0: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초벌로 삶는데요. 핏물과 불순물을 빼는 작업입니다.
2: 봐. 아들 한 봐.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이게 쑥 가라앉아.
0: 아들이 가게로 온 지도 벌써 8년 차. 이제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도 하고 있는데요.
1: 아드님 듣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2: 90%만 마음에 들어. 10%가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뭐 배우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들을 너무 까버렸나? 어이, 아들 승질하는 것 같은데?
1: 아들 너무 놀리는 거 아니에요?
2: 아, 아니, 그래야 또 재미도 있지.
3: 벌써 이제 한 36년째 들어가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슈
0: 아들의 지원군인 어머니 등장. 아버지랑 있을 때와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4: 클 때는 라면 다 안 끓인 문화가 뭐 있는데 고기 다 하고 콜 다 보고 뭐 양념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잘하는 거지. 아빠는 맨날 기만 죽이고.
2: 힘들네 하자.
0: 찬물 찜질로 식힌 육수는 작은 통에 소분해 담.

0: 이제 냉장고 열어갖고 기름 좀 걷어내면은 끝. 완제품 됩니다.
1: 기름까지 걷어낸 육수는 그대로 저온 창고로 직행. 영하 10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합니다. 완전히 식은 후에야 뚜껑을 닫아 놓는데요.
0: 예, 자, 오늘 팔 거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 상태까지 이게 완제품.
1: 차가운 저온 창고에서 묵처럼 굳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삶아서 식혀둔 국밥용 고기를 썰어야 하는데요.
2: 여기에 고기 쓰는 기계, 고기 얇게 쓰는 기계, 국밥용 기계로 나온 거예요.
1: 국밥에 들어갈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해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자동, 직접 손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2: 이렇게 얇게 썰어야만 우리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이 부드러워요.
1: 고기까지 썰어두면 비로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야말로 정성이 필요한 고된 과정인데요. 그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면을 넣으면 국물 진한 고기국수. 또 밥 한 그릇 말아놓으면 언제 먹어도 좋은 든든한 국밥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직원이 6명이나 있지만 국밥 끓이랴 수육 썰어내랴 늘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3: 수육 나왔어요.
4: 예. 주방도 전쟁이고 홀도 전쟁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3: 수육 필요합니다. 돼지요. 예. 돼지국밥이요.
4: 수육 나왔습니다.
1: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거운 국물을 불어가며 먹는 그 맛.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군요.
5: 포장 손님도 많아요?
6: 네, 포장 주문에 되게 많아요.
1: 포장 주문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까지 합치면 400인분의 육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7: 우리가 국 끓인 게 거의 하루 다 터지나는 거라.
1: 아침 7시면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장사를 하는데요. 가게에 불이 꺼져도 육수실은 계속 돌아갑니다.
0: 아이고, 뜸 잘 들었네.
5: 육수도 뜸을 들여요?
0: 뜸을 저온에서 3시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팔팔 끓여. 그러면은 얘가 훨씬 잘 우러나. 좀 젖어 봐라. 누르면 안 누르면 확인해라.
1: 저온에서 뜸을 들이다가 불을 세게 올릴 때면 솥바닥에 고기가 늘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약불로 해 내일 아침까지 저온으로 끓입니다.
8: 아이고, 잘합니다. 고생 많아요. 열심하세요.
1: 밤새 솥앞을 지킬 수 없으니 퇴근하지만 늘 마음은 이 육수실에 있다는데요. 이 마음이 20년의 맛을 지켜온 겁니다.
0: 아들이 한락할 때 반가웠고, 이 손님들이 잘 먹고 한락할 때 좋고, 금전이 조금 될 때 좋고, 예, 갑니다. 그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1: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한 전통

0: 동시장입니다.
1: 잘 볼게요.
0: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2: 정말 은은 아, 할 거 없이.
3: 저는 김천에서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이 뭔지 궁금해지는군요.
4: 물족발이 맛있어 있잖아.
0: 매콤한 양념에 묻혀서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5: 참족발요?
0: 대파와 마늘, 참기름을 넣어 느끼한 맛을 잡은 무침 족발입니다. 다양한 족발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않고 찾아온다는데요.
6: 안녕하세요. 풍이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20년 넘어 족발 장사를 했는 지의하라고 합니다.
7: 이 빨간 티 아가씨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네. 김정은.
8: 네, 안녕하세요.
7: 산불이 다 됐나? 네. 여기는 우리 아들 같은 최고의 우리 사이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전정탁입니다.
7: 족발이 이어 보이시지요? 오늘 새벽에 족발을 다듬어서 삶은 족발입니다. 우리 사이하고 며느리하고 저하고 한 번 다툼 없이 열심히 족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들지 않은 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힌 이곳. 시장에서 이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는 이곳뿐입니다.
10: 제가 재근 직녀예요.
0: 25년째 매일 새벽 출근을 하는 작업자. 오자마자 족발을 삶기 위한 양념 육수부터 준비하는데요. 중요한 작업이라 직접 합니다.
10: 간장으로 치면 시간장으로 보마됩니다. 이게 연수로 20년 된다고 보면.
0: 양념 육수의 예열이 끝나면 전날 손질해둔 족발 투하. 보통 한 번에 족발 60개 정도만 삶는데요.
10: 토치 한 개가 있거든. 3회 정도 삶는데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0: 이 상태로 2시간 넘게 푹 삶아야 합니다.
10: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청양 다진 거, 다진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무침. 이 무침 족발은 경북 구미밖에 없습니다.
0: 족발의 느끼함을 잡아줄 재료들이 들어간 무침 족발. 특히 나들이철이면 찾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데요.
10: 그 산악계 가는 사람, 그 시청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사람들.
0: 봄이나 가을에는 단체 주문이 많아서 이른 새벽부터 더 바쁩니다. 급한 주문을 끝내고 족발을 챙기는 작업자. 이번에는 크기가 좀 작은 건데요.
11: 아, 이건 처음에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건 아니에요?
10: 이거는 덩치가 적잖아. 그리고 약 30분 후에 들어가요.
0: 족발이 삶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중간중간 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족발이 눌어붙지 않기 때문인데요.
12: 어머니 저 왔어요.
10: 뭐야, 수아.
0: 아침 7시가 되면 며느리와 사위까지 출근 완료. 이렇게 셋이 일을 한 지도 8년째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0: 출근과 동시에 급히 밖으로 나서는 사위. 족발 손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13: 그러니까 이게 왕조, 이건 이제 미니고.
9: 요 미니 쪽은 이제 콜라겐 쪽.
0: 장모님과 함께 일하기 전 요식업을 했던 사위. 그 경력을 살려 족발 손질을 맡고 있습니다.
9: 요 발톱 사이에 잔털이 되게 많아요. 요쪽 요런 데 털 있죠.
11: 아, 노란 게 이 털이에요?
9: 네. 잔털이 이렇게 있는데 가지는 잘라주고. 어떻습니까?
0: 족발 손질은 사위보다 한수위라는 장인어른.
11: 아버님이 족발 손질만 몇 년 하신 거예요?
14: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 토치를 이용 남은 잔털을 불로 그슬려 줍니다. 이후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1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1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4: 옛날에 맨날입니다. 이 틀 또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0: 물에 다시 씻어서 삶으로 가는 거죠.
1: 손질 과정이 번거롭지만 마음에 드는 족발을 얻기 위해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그 시각 가게에서는 족발을 건져내기 시작하는데요. 비법 양념 육수에 2시간을 푹 삶은 야들야들한 족발 완성입니다.
2: 집집마다 그러면 족발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3: 네, 같아요. 자기가 색깔 내는 고기에서 간장, 약초, 그리고 시간, 적절하게 모든 게 다 배합이 잘 돼야만 이게 나올 수 있거든, 색깔이.
1: 삶아낸 족발은 크기별로 나눠서 가판대로 올리는데요. 이대로 식히면서 손님들이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겁니다.
3: 꼬들꼬들하게 식혀야지 칼질이 잘 나오고 이제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4: 빨리 저 석에 넣어야 되는데 빨리 준비해달라고.
1: 식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지체 없이 삶는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마음이 급한데요. 족발은 하루에 세 번을 삶아냅니다.
3: 불조리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끓일 때 1시간 20분 강으로, 나머지 시간 약으로. 경아나, 불족발 빨리 준비 안 해? 빨리 해.
1: 족발 손질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연탄불을 챙기는데요. 이 또한 사위의 역할입니다.
5: 지금 불족발 만들어요.
1: 장모님과 함께 족발을 만든 지 20년. 기술이 필요한 족발 손질부터 세척은 기본. 연탄 관리에 불향 입히는 일까지 사위가 맡은 일들이 많은데요.
6: 불족발 양념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요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1: 칼칼하고 시원한 고추장 양념은 일주일 정도 숙성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재료를 넣고 장모님께 배운 그대로 불족발용 양념을 만듭니다.
6: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말씀드리고 그렇고 비율이 중요하죠, 이거는.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사이 연탄불이 잘 붙었네요.
6: 연탄이 붙는다고 불족발도 되고 매워서 포만 맛도 나고 해가지고 불족발 이제 들어갑니다.
1: 도톰하게 썬 족발에 양념이 잘 배도록 묻혀주고 이걸 석쇠에 올립니다. 이대로 연탄불로 직행. 양념이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주면서 빠르게 불향을 입히는데요. 이때 족발이 겹치지 않게 잘 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6: 앞쌍은 안 되고 이게 족발이 쌍은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익히는 정도.
1: 매콤한데 불향까지 입혀져 더욱 좋은 불족발 완성.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게 안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일찍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 오늘 장날이라서 진짜 많이 바빠요.
1: 특히 5일장이 가장 붐비는데요.
8: 족발 안 하시고 지금 주방에서 뭐 하세요?
3: 지금 뭐 대타로 며느리가 다 해야지.
4: 7번에 무침 하나, 불족발 하나 있어요.
3: 네.
4: 왕족발 하나 있어, 준비해.
3: 네.
4: 왕족발, 불족발 준비해 주세요.
3: 네.
4: 준비해주세요.
1: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족발 주문은 며느리가 총괄. 사위도 연탄불 앞에서 족발을 구워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9: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0: 너무 맛있다.
8: 맵진 않아요?
10: 안 매워요. 딱 맞아요.
11: 맛있게 매워요.
1: 족발 무침은 며느리 담당.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재료의 비율을 맞춰 넣고 잘 무쳐주는데요.
4: 이모 출발인가?
3: 파하고 마늘이 들어가서 느끼한 맛도 없고 더 맛있어요.
1: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3: 이거다. 마감 준비하자.
4: 아 진짜?
1: 평소보다 이른 퇴근 준비가 반가운 거 봅니다.
3: 마감 준비하면 제일 좋답니다.
8: 사위랑 며느리랑 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3: 제가 좀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8: 아니 마감
3: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족발을 삶는 귀한

0: 양념 육수 정리인데요.
1: 어머니 많은 준비 없이도
0: 이 양념 육수만큼은 20년을 함께 일한 사위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데요.
1: 저게 진짜 족발 맛에 정말 중요한 시간장 같은 그런 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2: 경아나, 정은아 빨리 이리 와. 자, 이거 들고 냉장고 보관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1: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0: 족발 맛의 핵심이 담긴 들통은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2: 원래는 아들하고 딸하고 함께 족발 순대 팔면서 생활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판소리 한다고 나가버리고 또 아들은 또 뭐 농기구 대리점 한다고 또 나가버리고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했는지 한동안 돌아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또 함께해서 그런 게 요새 현실은 제일 재미있어요. 보람있고.

0: Romero,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대출가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3: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4: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5: 어우, 어마어마하게 큰다.
4: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맞죠?
6: 들려주는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7: 제가 얘기를 하려고
8: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이게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7: 별로 대학 안 된다고 아빠랑.
9: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0: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12: 아, 그래요?
11: 왜냐?
1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4: 아, 이 분위기?
1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4: 그렇다니까.
1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7: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9: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거위가 지나간 한적한 바닷가.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이곳에서 유난히 활기 넘쳐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1: Sit. Flat. Here. Good. Pose. Pose. Good. 아주 좋아. Pose. Pose. Pose. Okay. Yes. Woohoo. 유호호. 아주 좋아. 잘했어.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플라치. 어, 기다려.
2: 지금 여기서 플라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 아, 지금 이제 특수 작전견이라고 해서 이제 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2: 특수 작전견이요?
1: 네네.
2: 뭐 경찰견이나 뭐 소방견 뭐 그런 건가요?
1: 그 분야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아무래도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뛰어난 후각과 민첩성,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폭발물 탐지부터 용의자 수색과 추적, 위험한 현장에서의 작전 지원까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다는 특수 작전견. 어쩐지 자태가 남다르다 했더니 역시 보통개가 아니었네요. 간단한 훈련에도 카리스마 철철, 멋짐 폭발입니다.
2: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3: 아주 좋아요. 진짜 훌륭해. 네, 진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저는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네, 제가 아주 훌륭하게 주인말 잘 따라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4: 잘생긴 완전 멋지네요. 완전 미남네요.
1: Shit. Flat. Sit. Stay. Good. Here. Good. Pause. Pose. Pose. 지적! 지적! 셋!
2: 영어인지 뭐 독일어인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1: 네. 이게 이제 IGP라는 훈련 과목에 복종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 복종 훈련 안에서 사용되는 소정의 훈련들, 그런 명령어들, 네, 그런 것들인데 독일어입니다.
2: 아, 독일어예요?
1: 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술 복종에 좀 가깝습니다, 사실. 이 양손은 총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 양 옆에 개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필요한 가랑이로. 센터. 센터. 엔진. 굿. 180도도 돌아야 되고. 굿.
2: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걔랑.
1: 지금 붙었습니다.
2: 네.
1: 아, 지금 붙어 있어요. 굿다. 아이, 좋아. 자.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좀 릴렉스 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굉장히 은밀하고 침투에 가까운 특수 작전에는 잉카가 좀 더 적합합니다.
0: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잉카. 요즘은 후각 훈련이 한창이라는데요.
1: 아, 아니, 아, 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5: 한 50년 됐나요?
1: 네. 오늘 추적 훈련을 할 거거든요. 형님이 잉카의 그 추적 대상이 되죠. 제3자의 발자국 족적을 추적을 해서 그 제3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0: 그러니까 누군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후각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는 떨어뜨린 물건까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오로지 후각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그리고 오늘 또 강풍주의보여가지고
5: 바람이 많이 불어지고
1: 냄새도 좀 많이 날아갈 것 같고.

0: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말 귀신같이 발자국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워버리는 녀석.
1: 아, 수상한 게 있다니까요.
2: 나무 냄새를 맡고 멈춘 거죠. 이게 단순히 나무 냄새만 맡고 멈춘 건 아니고 저 물건을 손댄 그 사람 손의 냄새, 그거에 좀 더 반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해외에서는 실제 작전 현장에서 특수 작전견들이 활발하게 활약 중이라는데요. 반면 국내는 특수 작전견 활용이 아직 걸음마 단계. 잉카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랍니다.
3: 발자국을 낼 때 그래도 조금 밟아 주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는 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냥 속도만 좀 천천히.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예 저도 라인을 족적을 낸 저도 라인을 몰랐는데 찾아가네요. 찾아가네.
2: 아, 잘했어. 이제 방위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무는 훈련입니다, 사실. 근데 뭐 엄은 사람 무는 건 아니고 범죄자, 거수자, 물어야 될 사람만 무는 그런 굉장히 좀 고도의 통제력이 필요한 그런 훈련입니다. 차 한번 차고 간만에 한번 좀 채팅 한번 좀 쳐보십시오.
4: 오랜만이네.
2: 느낌 좀 살려봐요.
0: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공격해야 하는 방위 훈련. 훈련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맹렬하게 달려드는데요. 용감함은 물론 놀라운 집중력으로 정확하게 제압하는 잉카. 야, 너 정말 멋있다.
3: 나 겁나 무섭다고.
2: 아, 그래요?
3: 그거는 겁나 무섭다니까. 아. 편하게 될 개가 아니라 쟤는.
0: 그런데 좀 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이번에는 방어복을 더욱 철저하게 갖춰 입는데요.
3: 요거는 이제 전안부 보호대라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이 소매가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서 이게 이빨 들어오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려면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팔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끼고 이 위에 이제 일반 옷을 입고 그러고서 물릴 거예요.
5: 범죄를 저지른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채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때 투입된 특수 작전견. 과연 남자의 도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2: 위험해져 살짝. 바로 위험해져. 그렇지. 파스. 워커이. 파스. 어떡하고 가졌다. 굿. 그렇지. 패스 끌려 나오고.
6: 뒤집어서
2: 슬치고. 기아. 포스. 포스. 포스.
7: 지금 누구예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잉카.
2: 아, 지금 드론입니다, 드론.
7: 드론이요?
2: 예.
0: 잉카와 함께 특수작전 훈련 중이라는 드론이.
7: 잉카보다도 뭔가 더 집요한 느낌이네요?
2: 예. 굉장히 강렬하고, 물면 끝까지 놓지 않죠. 예, 보통이 아닙니다. 도망가. 야. 약간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오, 그렇지. 파스. 그렇지. 그렇지. 예스.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엎드려. 보스 엎드려. 굿. 하우스. 굿, 굿. 하우스,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0: 멈추라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녀석.

0: 팔 붙어 계신 거 맞죠?
1: 일단은 제 팔인 것 같긴 해요. 감각은 없는데 움직이네요.
2: 와, 잠깐 사이 멀쩡했던 옷이 완전 엉망이 됐네요.
0: 만약에 저걸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딸이?
3: 골절, 뭐 찢어짐, 근육 파열, 인대 파열, 신경 파열. 난 진짜 꽉 문 상태에서 자꾸 무너져 끼니까.
4: 드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국가 대테러 작전이나 그런 상황에서 다이나믹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사실 드론이가 적절하고요.
2: 거칠고 강인한 성격의 드론이 강력한 제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대테러 작전같이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임무에 탁월한 녀석. 이보다 듬직할 수 없답니다. 최근에 드로니의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4: 그리고 이거는 감사장. 드로니가 감사장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2: 현직 경찰들도 인정한 실력. 실제 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큼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다고요.
4: 드로니가 사람을 찾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찾았는데 정확히 찾아낸 게 의심자 사람 발견하기까지 47초가 걸렸어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빨랐어요.
2: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경찰을 우연히 돕게 된 드론이 그리고 수색에 나선 지 단 47초 만에 이틀 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를 기적처럼 찾아냈답니다. 어려운 훈련을 무사히 마친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0: 아, 에어컨도 그냥 다 해놨네요?
4: 네. 저는 일단 여름에는 풀 냉방입니다. 냉방 끄질 않아요.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2: 훈련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한 법.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요.
5: 닭 분쇄육, 오리 날개, 오리 목뼈, 오리 염통, 오리 연골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멸치가루를 줍니다. 멸치가루. 머리에 좋대요.
0: 멸치가루가요?
5: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유산균입니다. 연어 오일입니다. 연어 오일. 모질이 좋아져라. 고관절과 쓸개골을 위한 영양제.
2: 한철 같은 체력을 유지하려면 든든하고 건강한 식사는 기본.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주고 있는데요. 녀석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뛰놀며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특수작전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쉴 때만큼은 여느 반려견과 다르지 않은 모습.
4: 알았어. 잠깐, 쏙. 막, 플라츠. 그렇지.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5: 뭐, 훈련견이기 전에 제 반려견이니까요. 쉴 때는 정말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네.
2: 해외의 특수작전견 못지않은 최고의 강철견을 키워내고 싶었던 보호자. 그 마음으로 드로니와 잉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단순히 훈련을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며 깊은 신뢰와 교감을 쌓아온 결과. 드로니와 잉카는 지금의 늠름한 특수작전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4: 가족, 전우, 동료. 확실한 거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압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가족입니다. 네.
2: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4: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그냥 만든 모형 폭발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공구통

0: 근데 까봤을 때 밑에 막 화약이 이렇게 들어있다든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흑색 화약. 브루리가 착용하는 헬멧 캠. 네, 이 캠으로 촬영을 하고, 사실 촬영의 목적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 렛츠고.
1: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온 곳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바닷가. 이곳에서 펼쳐질 특별한 훈련은 건물 안으로 잠입하는 누군가.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내려놓은 가방 하나. 그리고 남자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폭발물. 과연 건물 곳곳에 숨겨진 폭발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 네, 저기 세면대 바로 밑에. 이거는 부비들에 설치할 건데 폭탄을 문 뒤에다 달 거예요. 문 뒤에다 부착을 시켜놓고 얇은 실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실을 연결할 겁니다. K9 팀이 들어와서 이 실을 건드리는 순간 연결하는 실이 당겨지면서 안에서 뇌관이 터지면서 폭발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짤 겁니다.
1: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폭발물 찾기 훈련. 임무를 앞두고 완전 무장하는 드론이.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드디어 폭발물 수색에 돌입. 특수작전 임무에서는 작전견의 능력만큼이나 훈련사와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훈련사가 지시한 곳을 수색해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요.
0: 플라치, 플라치. 서치, 서치.
3: 딱 걸렸어. 내 코를 피할 순 없지.
0: 일단 폭발물 하나 찾았고요. 플라치, 세면대 아래에 사각형의 폭발물 의심체 발견했습니다.
1: 아직 남아있는 폭발물. 다시 호흡을 맞추며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0: 서치, 서치.
1: 레이저로 수색 위치를 지시하는 훈련사. 망설임 없이 폭발물을 찾아가던 그때 이상함을 감지한 녀석.
0: 굿, 플라츠. 기다려. 네, 지금 레이저로 실라인을 보고 있거든요. 부비트랩인데 이 문 열고 들어간 순간 터지는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돼요.
4: 근데 그걸 안 건들고 안 들어갔네요. 딱 멈추네요.
0: 네. 네.
1: 이번엔 한층 더 까다로운 훈련에 도전. 먼저 제3자가 남긴 흔적을 오직 후각만으로 쫓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험난한 바위를 지나는 것도 모자라. 에? 바닷속까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냄새가 쉽게 사라질 텐데요. 게다가 혼란을 주기 위해 멀리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높은 돌담을 넘어서 걸어온 방향으로 유턴. 심지어 바닥도 추적이 어려운 아스팔트 길.
5: 아까 우리가 올라온 모래사장이 내린 데보다는 진짜 훨씬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우리 감독님들께서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드론으로서는 혼동이 좀 많이 될 겁니다.
1: 발자국을 추적한 후에는 수상한 인물을 파악해서 제압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최고난도의 복합훈련. 그나저나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훈련을 드론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0: 여기서 사용할 추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족적을 찾아내는 훈련인데요. 어떻게 족적을 찾아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 여기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여기를 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밟았을 때 여기에 살아있던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죽은 미생물들의 냄새를 만든 이거를 파손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상상을 초월하는 특수 작전견들의 후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파손된 지면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답니다.
1: 그렇지, 쭉. 굿다.
0: 모래사장을 지나 바위 구간까지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간 드론이. 어머나 세상에, 거침없이 바다에 입수. 땅이 아닌 물속에서는 파손치가 나지 않을 텐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 와, 저 물을 건너가네.
2: 물속에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나요?
1: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부유치를 맡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2: 부유치라고 하는 게 뭐죠?
1: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쥐 냄새, 부유하고 있는 쥐 냄새를 맡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0: 파손 쥐의 부유치까지 감지하다니, 와 진짜 개코 중에 개코네요.
3: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요? 아직 보여줄 게 더 많다고요?
4: 가자.
5: 훈련사님,
4: 예.
5: 거침없네요. 예. 바다 뛰어들 줄 몰랐어요.
4: 아, 예. 아무래도 물을 지나간 것 같아요. 물을 지나간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찾아야 되는 욕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걸 굳이 신경 안 쓰는데 지금도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 보니까 사람 일부러 가는 거 없거든요.
0: 드로니의 행동을 재빨리 알아채고 추적을 이어가게 도움는 훈련사.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어느 방향일까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곧장 목표물이 숨어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녀석.
4: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플라치. 파스. 어, 그렇지.
0: 오, 잡았다. 이야, 대박.
4: 아파. 발 위로 올려, 그렇지. 나이스.
6: 안 나가.
4: 나와, 누구야, 나와.
6: 안 나가.
0: 와, 드론아, 너 진짜 대박이다, 대박.
4: 미션 완성. 제3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트래킹을, 추적을 시작을 한 거라. 사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무는 것까지 했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피니쉬 하우스.
0: 훈련이 끝나면 복귀까지 알아서 척척. 보면 볼수록 놀라운 실력.
3: 이 정도는 해야 특수작전결이죠.
0: 드론이 훈련을 마치고 이번엔 잉카와 함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4: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들도 많고 좀 노출 수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력 훈련을 좀 하려고. 예. 어수선할 때도 좀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
0: 어떤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지 알 수 없는 특수작전.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니며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4: 아이고. 아, 귀엽네요.
7: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데요.
8: 특수작전견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7: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진짜 TV에서 보던 강아지 실제로 봐가지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런 강아지라면은 조금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인 말에 복종하고 하면은 정말 좀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9: 멀리서 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 네, 맞아요.
9: 이야, 진짜.
7: 몽이야. 할 수 있겠어. 너도 좀 한번 해줘, 몽이야.
9: 특수훈련견으로.
7: 그래, 몽이야. 한번만. 특수훈련견으로.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리 몽이는?
10: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엎드려. 몽이야.
7: 좋은 냄새 나니?
4: 편하게 만져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했어.
11: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가 막 뛰고 이렇게 해도 딱 집중해 틀어지지 않네요.
4: 네. 이게 최강의 무기입니다. 플라치. 그렇지. 플라치.
12: 너무 훌륭하고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이런 강아지 이렇게 산책 나와서 만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늘 운 좋은 것 같아요.

0: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의젓하고 듬직한 모습에 절로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는 특수작전견들이 언젠가 멋진 활약을 펼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1: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더 능률적으로 뛰어난 견이 돼가지고 국가에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MOU 업무회담 한 것처럼 실종자 수색에도 좀 더 도움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시스템도 좀 더 개편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런 K9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다시 만난 특수 작전견들.
1: 오케이. 플라츠. 플라츠.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와, 너무 멋진데.
1: 플라츠. 플라츠. 아... 기다려. 아, 반갑습니다.
2: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보면서 왔어요.
1: 아, 그러셨나요?
2: 네.
1: 네. 지금 이제 가벼운 복종 훈련 겸 좀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2: 네.
1: 네. 기다려. 스테이. 요호! 아이고야! 옳지! 아이, 잘했어. 옳지, 잘했어.
2: 눈빛봐. 얘는 이게 일이고 놀이야. 어? 너무 재밌어 보여.
1: 하루 종일 해도.
2: 안 지치죠?
1: 네. 지치지도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2: 아...
1: 제가 좀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자, 아웃. 아웃. 옳지.
2: 제 IGP를 보면서 좀 네. 배워보고 싶은데
1: 네.
2: 제가 할 만할 게 좀 있을까요?
1: 볼 플레이를 좀 해주면서 훈련을 가볍게 즐기는 요거 한번 해보시죠.
2: 네.
1: 이렇게 일단은 손으로 쥐고 있으면 물지 않습니다.
2: 네.
1: 네. 공으로 좀 루어링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싯. 굿. 플랫. 그렇지. 포스 하고 겨드랑이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포스 이렇게 걸어도 되고 아니면은 겨드랑이 아예 공을 딱 껴주고 포스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돌아주기도 하고
2: 오.
1: 뒷다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뒷다리를 좀 많이 쓰게 합니다.
2: 아 좋죠. 이거 네. 진짜 좋은 겁니다.
1: 네.
2: 운동적으로 사람이나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안 쓰는 방향으로 근육을 네. 쓰게 해줘야지 안정적으로 구조화가 네. 딱 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네.
1: 돌아.
2: 아, 나 우리 보호자님들의 심정을 알겠는데?
1: 야하.
2: 내가 해보려니까 하려니까 긴장되네. 네?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맨날 시켜보거든요.
1: 네.
2: 이게 맨날 하던 것과 이거 누가 아, 왜 이 쉬운 걸 못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해보려니까 어?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한번 해보실까요?
2: 네, 좋습니다.
3: 아유, 우리 설쌤인데 뭐 잘하시겠죠?
2: 시츠! 시츠!
3: 어쨌든 시츠.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2: 시츠!
1: 공이 최대한 가만히 있으면서 공이 최대한 가만히 있고 시츠!
2: 시츠!
1: 시츠!
3: 설쌤,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왼쪽 겨드랑이로 왼쪽 겨드랑이로 포스!
2: 포스!
1: 그렇죠. 옳지. 그리고 한 두세 걸음씩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옳지.
2: 뒤로도 되나요? 옳지.
1: 그렇죠.
2: 그것도.
1: 그렇지. 옳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쁘다, 이쁘다. 칭찬해주고.
2: 인가!
1: 인가 같은 경우는.
2: 아웃!
1: 사람들이랑 친화도가 좋아서.
2: 네. 아웃! 이것도 원래 좀 안 당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얘가 힘이 세서.
1: 네. 아웃을 시킬 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잡으면은.
2: 네.
1: 손이 가까우니까 저 더 잘 뱉으려고 합니다.
2: 아.
1: 피해를 안 입힌다는 생각까지.
2: 제가 끝을 잡아서 자꾸 당기니까.
1: 네.
2: 자기도 놀는 줄 알고 더 당기고 이랬구나.
1: 네.
2: 그렇죠. 아.
1: 그래서 이제 안 잡고 그래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0: 식으로.
1: 아.
0: 그렇지. 그거에 포상 줄게.
1: 제가 지금 너무 흔들었어. 너무 흔들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더 흥분해서 놀려고 하는 네. 모습들이 있었어요.
0: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1: 아웃. 아웃.
0: 옳지. 그렇지. 공을 딱 잡고. 네.
1: 푸스. 또 뭐가 있었죠? 푸스.
0: 그렇죠. 그렇지. 푸스 할 때는 항상 왼쪽 겨드랑이로 가요.
1: 네. 네. 푸스. 푸스.
0: 그렇죠.
1: 플랫. 플랫.
0: 옳지.
1: 싯.
2: 오, 처음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진 모습인데요.
1: 지정은 뭐였죠?
0: 왼쪽 다리를 밀어주면서 지정.
1: 지정.
0: 그리고 다시 포스.
1: 포스. 그렇죠. 플랫.
0: 오, 나이스.
1: 싯.
0: 그렇죠. 옳지.
1: 옳지.
0: 옳지.
1: 옳지.
2: 이야, 이제 제법 마음이 통한 것 같네요.
1: 뭔가 나랑도 신뢰 관계가 생기고 있어.
0: 맞아요.
1: 예.
0: 네. 아유.
1: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사실 특수작전견이 좀 생소하기도 해요.
0: 네.
1: 많은 사람들은 이 군대 내에 있을 거다.
0: 네.
1: 뭐 경찰 내에 있을 거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공적과 민간을 따지자면 지금 이제 민간에서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0: 나 제가 하는 일들은 현재 특수부대 안에서
1: 네.
0: 특수작전견이 필요한 부대들을 손꼽아가지고
1: 네.
0: 이제 거기에 작전팀 또는 전투팀과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런 K9과 병합을 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1: 아, 병합이라고 한다면?
0: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한 팀이 돼서 아. 개와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특수한 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과정 예, K9 인터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지금 이제 K9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의 학명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독이라고 그렇죠. 네. 하지만 사실 이제 의학적이나 학명으로는 K9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2: 실제 특수 부대원들과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녀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이 녀석들 보통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0: 오늘은 우리가 추적해야 될 대상, 제3자의 발자국을 쫓아가가지고.
1: 발자국을 쫓는 거예요?
0: 네.
1: 와, 시각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발자국에 그래도 이 우리 신발에 묻어있는 그런 냄새나 이런 거 위주로 가나요?
0: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지면의 파손취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1: 와, 파손취.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거. 와, 네.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0: 네. 제가 배웠을 때는 여기를 탁 밟은 순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여기에 이 생태계,
1: 그렇죠.
0: 미생물들의 생태계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 지면과 이 생태계 파괴된 지면이 구분이 되니까 여기를 이해를 시켜버리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네. 일반적인 반려견들도 산책을 더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계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땅이 얼어있다가 녹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안 나던 냄새들이 올라오면서 더 말을 안 듣고
0: 맞아요.
1: 더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0: 맞아요.
1: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90%의 파손치를 이용하게 하고 10%의 인간의 고유치를 이용하게 합니다.
1: 와, 네. 대단하네.
0: 네. 선생님께서 저쪽에 한번 족적을 내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0: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1: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벌초 많이 하잖아요. 곧 추석이라서. 벌초 하는데 지나가면 우리도 냄새 맡잖아요. 풀냄새. 그게 아마 내가 이렇게 걸으면 얘네한테는 아주 그 느낌이 날 거야.
0: 앞 발자국에다가 라이터를
1: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내가 좀 어렵게 해볼까? 이거 안 보이게 해도 돼요?
0: 네.
1: 원래 제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0: 아까 그래야 되는데 너무 흔쾌히 쓰라 그래 그런다.
1: 여기다가
2: 조금 이렇게 숨겨놔보겠습니다.
1: 어, 네.
0: 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장담을 못하겠어요. 와. 굉장히 또 어려운 조건인 것도 맞는데, 네. 필드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계신 것도 사실 지금 그쵸. 계속 밟고 다니시잖아요. 그 파손치가 다 날아가거든요, 냄새가.
2: 그렇죠. 잉카.
0: 우선 그리고 옆에 따라 붙는 것이 푸스거든요.
1: 네, 푸스. 네,
0: 푸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1: 잉카! 푸스! 가볼까요?
0: 네.
1: 쭉! 쭉! 쭉!
3: 시작 신호를 듣자마자 곧바로 추적에 나선 잉카. 그런데 잠시 후 뭐야? 벌써 찾은 거야?
1: 굿! 미쳤다!
0: 이야!
1: 와 미쳤다!
0: 대견하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아이 좋아!
1: 아니 그 말한 대로 네. 코 바닥에 딱 박고
0: 네.
1: 그 발자국 타다다다 보더니 네. 뭔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0: 네.
3: 땅에 코를 박고 파손줄을 순식간에 찾아낸 잉카. 와,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네요.
1: 그리고 딱 그 바닥 냄새만 쫙 제가 간 길만 쫙 왼쪽 오른쪽 고개 이렇게 하면서 가더니
0: 네.
1: 이거 딱 보고 바로 와.
0: 그 아이 좋아 잘했어.
1: 몸에 너무 좋아.
3: 이번엔 한층 더 까다롭게 남긴 발자국.
1: 쭉. 잉카 쭉.
3: 이번에도 역시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냄새를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는데요.
1: 와, 이렇게 멀게 했다고?
3: 끝까지 길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숨겨둔 물건 찾기 성공.
1: 와, 네, 너무 얌전히 또.
0: 네, 저희는 항상 통보에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핸들러가 근처에 왔을 때 그 목적물이 확실하게 핸들러에 딱 붙는 시야에 확보될 때까지.
1: 아, 코로 완전 포인팅을 딱 네, 하고 있네요.
0: 맞습니다.
2: 와, 잘했어.

0: 들어와. 들어와. 기다려.
1: 사람은 시각을 주로 쓰잖아요.
2: 네.
1: 저는 후각으로 쓰고.
2: 네.
1: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는 없단 말이죠, 쉽게. 그래서 사람이랑 견이랑 이 같이 능력을 상호 보완해 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3: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4: 걔들이 먼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걔들이 먼저 들어가고 확인을 하고 대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확인하는 지금 역할들을 하거든요.
3: 드론이 덕분에 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안전하게 진입하는데요. 뛰어난 후각으로 가장 먼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드론이 기특하게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낯선 환경과 상황일 텐데 침착함을 유지하는 녀석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원들.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긴박한 작전이 계속되고.
4: 저건 우리 군인이라 군경까지 저렇게 있으면 숨어있는 사람은 너무 무섭겠다.
3: 부대원들과 드론이의 합동작전으로 빠르게 좁혀지는 포위막. 이제 남은 곳은 단 한 곳. 동태를 살피기 위해 드론이가 투입된 바로 그 순간.

0: 어땠나요? 지금 드로니의 그 전술과 그 잘 맞았던가요?
1: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면은 대부분 사람도 여기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견이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률상 여기보다 저쪽에 위험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상관적으로 살짝 가지고 바로 네, 저희도 인지를 하고 간 거고요. 그리고 드로니가 이미 한쪽 팔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로니가 잡혀있는 팔을 반대 쪽에서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가까운 팔을 잡아주고 넘어뜨리는 상황입니다.
2: 거의 안 움직이셨는데 숨이 차셔. 그러니까 힘 엄청 세죠?
3: 아, 드로니와 강아지들의 힘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2: 만약에
3: 예.
2: 등치 되게 좋으시잖아요.
3: 네.
2: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좀 줄다리기나 이 상황에서 했다. 그럼 한 어느 정도 덩치 되는 사람이 끄는 느낌이에요?
3: 사람보다는 중형차 한 대가 절 끄는 느낌이에요. 강했어요.
2: 덩치 되게 크신데 얘가 뒷발 뒤로 이렇게 하면서 몇 번 흔드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3: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스킬적으로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4: 합동작전 대성공!
2: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이 특수작전견이 있는 게 그런 훈련하는 거나 실제 작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1: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 상선들 다니잖아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밀반님이라든가 마약류 또는 네. 이제 무기를 밀거래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사람만 들어가면은 이 목록을 보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 소각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2: 그래서 이 특수작전견 관련돼서도 이 개를 잘 교육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핸들러와의 그런 호흡, 그런 상황별로 그 판단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겠구나.
1: 네.
2: 오늘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우리 훈련사님은 좀 정말 힘드셨지만 어떠셨나요?
5: 우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2: 네.
5: 오늘 또 성장을 했고요, 저도. 내일 더 성장하겠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2: 네.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1: 바삭한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우리 특수작전견들도 사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작전인 줄 알면서도 약간 저기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특수작전견들은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없이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고맙다라는 말을 또 하고 싶습니다.
12: 저나 이렇게 제가 키우는 훈련견들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국가에 기여가 된다는 것에서부터 일단 좀 뿌듯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네.
13: 그 바람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처럼 멋진 활약을 이어가길 새나개가 함께 응원할게요.

이뻐라. 안 돼. 햄버거 안 돼. 안 돼. 햄버거 안 돼.

0: 근데 새끼들은 뭔가 그것만 좀 잡아주면 나는 살겠어. 같이 지그들이 어울려서 살면.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2: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3: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4: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5: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떡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7: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8: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9: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7: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0: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1: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12: 화이팅!

0: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 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2: 어?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언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1: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3: 이거 실화인가? 내일 꺼내준다네.
0: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맞은 놈들. 아니, 그렇게들 내 뜻을 몰라? 내가 왜 언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4: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 처참하소서.
0: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5: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0: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4: 간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0: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기에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야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2: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 되며 바람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네,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업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단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I don't remember what the garden was.

Orex. Orex. Valley of the Hardest Answers.

0: pedal fa.
1: No, Lord, dust.

sense.

Where is, huh?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0: Train for us.
1: Ja, Orin.
2: Hey!

Hide yourself, my friend. Detonator.

있죠. 있죠. You have a body like other men. Good. Then sleep.

0: No prisoners! No prisoners!
1: God. God.

enough to make them stop.

Hans! Hoor, Hans. Hoor, Hans!

Well, sir. Going home. Home, sir.

0: Vero,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3: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4: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림없어. 다 기레기야. 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5: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7: 하루에 한 번에 서망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효과를 많이 잡을 수 있죠.
8: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9: 와! 야! 이 브라더가 까는 모이든 같이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0: 발톱 파다 이제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5: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11: 와!
8: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12: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13: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14: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8: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14: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맞죠?
15: 불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16: 제가 얘기하려고
17: 나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16: 결론은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18: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9: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5: 아, 그래요?
20: 왜냐?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일어날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예,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삼성경쟁부서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 열려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특히 도쿄가요, 글로벌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4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먹거리, 살거리는 물론이고요, 볼거리하고 체험거리 아주 다채로워졌던 평가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도쿄에서 가장 핫한 공간,

첫 번째 여행지는 도쿄의 하라주쿠입니다. 올해 4월 이곳의 한 공간이 문을 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바로 도쿄그룹이 야심차게 오픈한 하라카도랍니다. 하라카도는 복합상업시설이라 건물 안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옷가게, 카페, 음식점, 뭐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는 창작 공간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요,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공간, 희한하게도 지하에 있는 동네 목욕탕 센토입니다. 젊은이들의 성지 한가운데 목욕탕이라니 생뚱맞죠? 이런 신식 복합시설의 목욕탕에 들어서는 건 사실 제가 아는 한 처음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새로운 복합 건물에 왜 목욕탕을 만든 걸까요? 이곳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새로운 경험까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장하는 거죠. 제가 이 목욕탕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곳의 영업시간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합니다. 이 중 오전 7시부터 11시, 오후 6시부터 11시는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지역 주민의 정의예요. 부근에 사는 사람, 직장인 학교가 부근인 사람, 뭐 당연하죠. 이해 갑니다. 근데 또한 부류가 부근에 숙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아침 7시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해외여행을 하면 해당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자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다니고 싶어도 문을 연 곳이 없으면 뭐 경험할 방법이 없죠. 백화점은 보통 11시, 박물관은 보통 10시, 그때 열어요. 근데 말이죠, 이제 아침에 갈 곳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오전 이른 아침에 하라카도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즐깁니다. 오전 11시에 상점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쇼핑과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한층 넓혀준 것이죠. 그동안 공간 연구는 많았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독창적인 아이들이 생겨났죠. 고수익의 목욕탕의 차별점은 이 아이디어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관광객의 아침 시간 활용도를 높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하라카도 방문을 유도하는 것.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죠. 이제 슬슬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공간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몇 가지 차별점을 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타벅스 매장,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고급형 투스 매장인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죠. 도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저브 매장이 커피 바리스타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원두와 다양한 커피 내리는 법을 이용해서 고객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준다면은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로스터리 그대로 원두 제조 공정을 더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고품질의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제공합니다. 리저브 로스터리에는 이 대형 로스터리 기계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요, 최소 건물 3, 4층 높이가요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1층부터 4층까지 쫙 이어져 있는 거대한 배전통과 커피를 나르는 파이프들, 환하게 빛나는 구릿빛의 로스터리 기계. 도쿄 매장은 스타벅스 팬들에게는 성지순례의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매장에 들어가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가서 커피 주문하죠. 또 무한 기다림이 시작이 돼요. 일반 카페 매장은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속전속결로 커피와 음료를 내주는데, 근데 이곳은 아닙니다. 커피를 주문하잖아요.

때마다 주문에 맞춰서 원두를 분쇄하고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꽤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은 4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층마다 각기 다른 컨셉으로 공간을 채웠거든요. 1층부터 4층까지 천천히 둘러보면서 커피와 함께 먹을 빵을 고르는 재미, 일반 매장에는 없는 스페셜 굿즈, 티 종류들을 즐기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죠. 스타벅스는 왜 이런 매장을 낸 걸까? 일반 매장만으로도 충분히 잘될것 같은데요. 2017년 하우드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미국 시애틀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오픈한 계획이라고 밝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라 특별하고 낭만적이고 체험적인 공간이 될 것.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는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카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카페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는요, 카페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커피 맛, 가격, 이런 거로 승부 보는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카페도 결국 경험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올 시간조차 얻기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 이제까지 실내로만 다녔으니 세 번째 여행지로는 좀더 시야가 확 트이는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부야 스카이입니다. 아, 먼지 전망대가요, 구성이 독특해요. 1층에서 직통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쭉 타고 14층에 가요. 그럼 거기서 티켓을 확인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일상으로의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먼저 만나는 공간이 14층부터 45층까지 이행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스카이 게이트라고 그래요. 뭐 말이 그럴싸해서 이행 공간이지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예요. 근데요, 이 고속 엘리베이터가요, 정말 독특합니다. 탑승하면은 천장에서는 팍 번쩍이는 레이저가 팍팍 쏘고 있고요. 스피커에서는요, SF 영화에 나올 뻔한 음악이 계속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슉 하면서 45층에 내리거든요. 문이 열려도 여전히 어두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한쪽 끝에 빛이 쫙 나옵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겠죠. 이 모든 것들이 비일상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그런 거 치밀한 연출화해서 기획된 작품이란 거예요. 나오면요, 옥상 전망 공간인 스카이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47층 꼭대기에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신선한 이 하늘 공기를 쭉쭉 마시잖아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 위치에 서가지고 북쪽을 보게 되면 메이지 신궁이 보이고, 그 뒤편에는 신주쿠에 있는 고층 빌딩분들이 보여요. 동쪽을 보게 되면 이쪽에 도쿄 타워, 옆에 록펀기 힐스, 그 뒤가 가장 높은 아자부다이 힐스. 정반대로 돌아서 서쪽으로 보게 되면 뭐 날씨가 좋을 때만 보입니다만 어쨌든 후지산 까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야외 공간을 다 보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실내 화랑인 스카이 갤러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흔히 볼수 있는 실내형 전망대죠. 날씨가 안 좋으면 야외 옥상을 폐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개방이 돼요. 구경을 마치고 올라갔을 때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4층으로 내려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왜 다른 전망대들은 실외 전망 공간을 안 만들었냐? 사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망 공간은 실내를 기본으로 하고 실외 공간은 덤이라 그렇거든요. 근데 시부야 스카이는 달라요. 실외를 핵심으로 설계했거든요. 이곳의 컨셉이 비일상으로의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외 전망대에서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개방감, 뭐 오픈 에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외 공간 기양할 거 제대로 느끼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동선에도 차별화를 뒀던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명확하게 세로 나누어서 전망대로 가는 길, 실외 전망대,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 이렇게 고객들을 이동하게 설계한 거죠. 고객들은 전망대로 가는 길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딱 내리자마자 처음 마주친 탁 트인 전망. 희열을 느끼는 거죠. 사실 고객이 동선별로 뭘 느끼게 하는가? 이게 마케팅 과목엔 용어가 있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 뭐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하죠. 그거를 아주 정확히 그린 그런 케이스 같아요.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찾고, 게다가 이것다가 소위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여정 지도,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동선을 계획한 거. 이게 사실 뭐 전망대에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데 다 필요한 거겠죠. 오늘 여행한 세 공간 어떠셨나요? 이 공간들은 예약하거나 웨이팅 하지 않으면은 좀 가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현재 도쿄에서 아주 핫한 그런 곳들이죠. 이 공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들은 서비스를 기획할 때에도, 업체를 고민할 때에도, 공간을 설계할 때에도 이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민했어요. 특히 역발상을 했어요. 변두리에 있던 오래된 동네 목욕탕을 신축 건물에 들여놓으면 안 되나? 카페는 꼭 커피가 중심이어야 하나? 고층 전망대가 꼭 실내에 있어야 하나? 저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획하는 공간,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역발상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자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삼성경쟁구소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를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요, 도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도쿄 거리를 무지 많이 거닐었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가 있었는데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심지어 이렇게도 진화해 나갔구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케아가 몇 점 있습니다. 광명점, 일산점. 대표적인 이케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케아의 독특함은 대형 매장을 교회라는 문장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20년 6월에 도쿄 하라주쿠에 정반대 개념의 이케아가 탄생했습니다. 소형 매장을 시내라는 컨셉으로요. 기존 매장의 10분의 1 수준인 2,5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의 문을 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이케아 매장은 9,000개 이상의 제품, 풍부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케아 제품으로 꾸민 아기자기한 쇼룸 붙여가지고 이케아 본고지 스웨덴의 향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푸드코트까지 굳이 쇼핑하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주말을 즐기러 오라고 유혹하고 났죠. 반면 시내에 있는 새로운 쇼 매장은 어떨까요? 일단 사이즈가 작으니 트렌디한 제품, 새로운 상품 위주로 전시합니다. 일종의 안테나숍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장이 꼭 지키고 있는 브랜드 원칙이 있어요. 구매한 다음에 손으로 들고 집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고 갔을 정도로요. 부피와 무게를 고려해 상품을 진열하죠. 그리고요. 이 매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구만이 아니라 F&B를 전적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선 가격. 이 가격에 놀랐습니다. 기름빵 사이에

궁금하시죠? 이케아가 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까지 도심으로 진출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최대 가업체 중에 하나인 니토리가 있는데 바로 이 니토리 때문입니다. 니토리가 가구 소매점을 운영하는데 매장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 내에만 해도 뭐 851개가 있고 도쿄 내 여기에서 5분 거리에는 점포만 해도 44개라 그래요. 반면에 이케아는 교외에 있잖아요. 좀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 바로 앞에 조그만 숍 개념의 매장을 연 거죠. 위치가 긴자, 신바시, 우에노가 아니라 하라주쿠, 시부야, 신주쿠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가 아닌 젊은이들의 본거지, 여기에 매장을 연 거죠. 소셜미디어들 해도 젊은층이 더하고 1인칭 제품을 사도 젊은층이 더 사죠. 그런 점까지 고려해 매장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트렌드나 경쟁자의 움직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합니다. 물론 도쿄에서의 변화가 서울에도 똑같이 나타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변화가 감지되면 그 이유를 해석해보고 서울에선 어떤 의미를 지닐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남역에 이케아가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후 강남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유니클로입니다. 요즘 유니클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개해볼게요. 유니클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파 의류 매장이죠. 그런데 이 매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입구부터 꽃 매대가 쭉 이어져 있고 꽃향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꽃집인 줄 알았던 이 공간 유니클로였습니다. 요즘 일본 도심 속에서는 꽃을 파는 유니클로 매장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려면 유니클로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업자는 야나이 다다시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972년에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고리 상사라는 그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요고리 상사는요, 남성 신사복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었는데요. 일본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요후쿠노 아오야마 이런 것처럼 대형 남성복 전문 체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 아버지 집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가 캐주얼적으로 사업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1984년에 히로시마에 첫 번째 유니클로 매장을 열었어요. 근데 이 점포의 개점 시각이 새벽 6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전 10시에 열면 젊은이들 모두 학교에 가 있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등교하기 전에 매장을 열어야 할거 아니냐. 창업자의 생각인데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한데,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발상이기도 하죠. 사실 새로운 발상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니클로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왜 유니클로는 안 망했냐? 실패를 빨리 깨닫고 신속히 궤도를 수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야나이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1승 9패 유니클로라는 책이 있을 정도죠. 야나이 회장은요, 실패를 숨기긴커녕 오히려 자랑거리를 여깁니다. 그는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할 거면 빨리 경험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즈니스는 이론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재성공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실패를 뒤져봤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실패가 있어요. 바로 채소 사업이에요. 유니클로는 공급망 관리 역량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역량을 의류에서 식품으로 확장하자 이런 목표를 갖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2003년 5월에 긴자의 맛자 백화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하 식품 매장에 FR 푸드 1호점을 열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매장이 6곳으로 늘어나고 인터넷 회원도 무려 1만 명이 달해줬어요. 그런데요, 품질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어요. 그 점이 유니클로의 기존 전략과 좀 달랐어요. 유니클로는

고품질 고기능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반면에 식품은 고품질 고기능 상품이었지만 비쌌어요. 또 고급 식사재 사람 손이 하나하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원재료 값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유니클로는 1년 반 만에 이 채소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에서요, 각성 효과, 이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의류에만 머물렀던 회사에 다른 사업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틈이 생긴 거죠. 긴장감을 높이고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회사 내에서 쫙 고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꽃을 판매하는 매장이 탄생했던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2020년에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죠. 2023년 9월 기준 꽃을 파는 유니클로 매장이 일본 전국적으로 20개 점포로 늘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지내 나가는 유니클로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분명히 있죠. 당신의 비즈니스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 강점으로 어떤 확장이 가능하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어느 세상으로 꺼내보는 것, 당신의 비즈니스 진화의 첫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어디서 비즈니스 진화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진화를 이뤄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수많은 브랜드는 진화하고 있고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브랜드를 보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많은 비즈니스 진화의 토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많이 발품을 팔고 많이 보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자로 하겠습니다.

0: Vera,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3: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4: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5: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 담당 부장이 저한테 차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0: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화이팅!
3: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4: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5: 식품 안심업소
3: 몰라?
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6: 액션!
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4: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3: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5: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7: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10: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11: 에이, 그것도 아니야.
10: 뭐 갑자기 안개가.
9: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립니다.
10: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9: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멈춰야 되나?
9: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10: 너 뭐냐? 장롱면허 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11: 알면 다친다.
9: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11: 야, 가자.
10: 야, 같이 가.
1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3: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에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다들 정말 고생하셨죠. 지금 전 세계가 폭염, 또 집중호우와 가뭄, 산불 이런 이상기후에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와 세계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기후죠. 네. 자,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 관련 소송을 이끌면서 환경정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 활동가가 계십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상임활동가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청소년 기후 행동이란 이름의 단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1: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2018년에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0: 2018년.
1: 네.
0: 네.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한다 이건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된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1: 사실 올해 폭염이 역대 최대라고 예. 말은 하는데요.
0: 매년 그래요, 이제.
1: 네, 맞습니다. 그게 2018년에도 그 당시 그 시점에 역대 최대 폭염이 왔었고 동시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자라고 약속을 한 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도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폭염 등을 보면서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이네? 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비슷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기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래서 난 뭘 할 수 있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0: 청소년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1: 네.
0: 그렇게 시작한 거다 이거죠?
1: 네.
0: 처음에는 아주 작게 출발했어요?
1: 거의 한 5명 정도로 시작했고
0: 예.
1: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다라는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거나 근데 저희끼리 거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당시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똑같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0: 그렇죠.
1: 저희도 그때 함께하면서

0: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라는 걸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예.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 김보림 활동가는 2018년 그때 몇 살이었어요?
0: 저는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1: 그러니까 몇 살이었어요?
0: 저는 아마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런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0: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1: 네, 네. 그 다섯 명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0: 그냥 고민을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지? 나 뭐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전 환경에 관심이 원래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모임들도 많이 가긴 했었는데 당장 제가 다시 정의하게 된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1: 당연하죠.
0: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운동이나 이런 변화에는 너무 거리가 있던 사람이고
1: 그냥 개인적 실천만
0: 네.
1: 하던
0: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한 6개월 정도 찾았나?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난 게 그냥 청소년이었어요.
1: 어찌 보면 우연한 거네요.
0: 네.
1: 아, 그리고 조금 아까 소개한 그 결석 시위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 그레타 툰베리가 네. 출발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죠? 그레타 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연결고리가 생긴 거네요.
0: 네, 사실 뭔가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그레타나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을 보면서
1: 그렇죠.
0: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구나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위가 약간 띠두르고 굉장히 투쟁하는 느낌을 넘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예. 걸로 처음 인식을 하면서 그때 그 행동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청소년 기후행동 5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0: 1,000명 정도 됩니다.
1: 전부 청소년으로?
0: 지금은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초기에는 대다수가 다 10대, 20대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한 60대까지도 함께하고 그래. 계시고 1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되게 고르지만 근데 10대, 20대가 가장 많긴 합니다.
1: 네. 60대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름은 청소년 기후행동.
0: 네.
1: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청소년들은 바로 미래에 살아갈 주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바로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잖아요. 당사자잖아, 어찌 보면.
0: 네, 맞습니다.
1: 뭐 저같이 60대가 훌쩍 넘은 사람은 얼마 안 남았는데 청소년들은 앞으로 긴 세월을 그 기후 위기를 몸소 겪어야 하잖아요. 훨씬 더 절박한 거죠, 어찌 보면.
0: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닥쳤을 때 사실 앞이 더 막막함이 그렇죠. 컸던 것 같긴
1: 그렇죠.
0: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지금은 기후위기가 지금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정책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공포나 어떤 막막함으로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멸종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공포로도 많이 인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그런 고등학생 같은 청소년 기후 활동 관련된 분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공포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성세대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도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이 이 지구에 이만큼 망쳐놓고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우리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0: 저희도 처음에는 왜 안 변했지?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구온난화 심각하다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한 번도 해결됐다는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너무 심각하고 지금 시간이 정말 없다, 10년도 안 남았다라는 시점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동안은 왜 안 된 거지?
1: 그러니까.
0: 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긴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기후 위기 뛰두르고 뭐 거리 시위도 하고 아까 그 결석 시위라는 거 학교 빠지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괜찮아요 그렇게 학교 빠졌어?
0: 근데 그렇게라도 위기를 알려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1: 지금도 이어집니까 결석 시위는?
0: 지금은 좀 더 꾸준히 하진 않고 있고 좀 더 고르고 골라서 하게
1: 되는 계기가
0: 것
1: 있을
0: 같아요.
1: 때.
0: 네.
1: 그런 결석 시위 같은 거 하면 요즘은 몇 명 정도 동참합니까?

0: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게그 형태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삼척에서 한국에서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지어질 때 거기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 200명이 가서 결석을 하고 시위를 한 적도 있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게 이 결정을 촉구하는 결석 시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한 50명 정도로 좀 작은 규모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1: 자,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던 과정에 아마 가장 사회적 파장이 큰게 2020년에 시작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죠.
0: 네.
1: 그 정확히 그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정확히는 그 당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금은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국가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후 대응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지에 대한 그 목표가 담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지가 다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게 국가의 그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탄소를 더 줄여나갈지에 대한 목표치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다.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달라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거기 원고인단이 바로 다 청소년이었어요?
0: 처음 시작할 때는 19명의 청소년이 원고가 되었고, 이게 저희가 한 4년 반 정도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양육자들이 대리해서 아기들도 원고로 참여를 해서,
1: 아기까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54명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원고로 함께 했습니다.
1: 그 청소년 기후 소송에 지금 이제 제가 간략히 그 법의 위헌성의 핵심만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A, B, C, D 뭐뭐를 판단하는 겁니까?
0: 우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그 법이, 그러니까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앞으로의 미래 시점에도 똑같이 보호할 수 있는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고, 그건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인데, 국가의 기후 목표가 미래 시점에도 국민의 삶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도 없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1: 외국에도 기후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소송들이 있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청소년들이 원고가 돼서 시작한 소송은 참 전례가 없는 거 아닌가요?
0: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하고 또 최초의 승소 사례이고 해외에서는 뭐 ICJ 같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태평양에 살고 있는 섬나라 학생들이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런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다양한 곳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그 권리 침해를 이야기하면서 기후 소송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1: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청소년들로 시작했다.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의미가 더큰 거네요.
0: 네.
1: 그리고 4년 반을 끌다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거죠.
0: 네.
1: 문형배 전 재판관이 뭐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꼽았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그 판결문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0: 사실 그 법적인 이 판결문을 보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 헌법소원의 결정이 났다라는 것의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때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없이 후퇴해도 또는 한없이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기후 정책이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기후 정책 안에서의 권리 보유자인가가 그 정부와 그리고 소송을 청구했던 원고 측의 가장 큰 대립 지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은 그냥 정책의 수혜자일 뿐이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난게 가장

0: 큽니다. 그리고 원고가 저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기후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된 것이고,
1: 예.
0: 그 내용을 앞으로 반영해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만들 때는 일단은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국제적으로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1: 그렇죠.
0: 그런 그 책임까지 반영을 해서 그 기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 네. 바로 이제 그 공로로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0: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처드 골드만 부부가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상이었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같은 문제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뭔가 사람들이 대응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그냥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풀뿌리 운동이라고 소위 부르는 사람들을 함께 조직화하고 변화를 같이 만들기 위한 그 운동을 조명을 함으로써 그 변화를 우리가 좀더 지지하자라면서 골드만 환경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 그래서 매년 그 6개 대륙별로 수상자를 정한다면서요?
0: 네.
1: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매년 한 명씩이 나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0: 환경재단 이사장님이
1: 이사장님이 첫 번째 수상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 수상하신 거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수상 소식을 딱 듣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0: 사실 왜이 상을 나한테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이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후 위기가 위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계속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으고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을 계속 시도는 하지만 그걸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했고 이 상이 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그 헌법재판소 상대로 청소년들이 소송 제기해서 승소를 그 이끌어내고 한그 일련의 과정이 전 세계 다 보도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왜그 사회적으로 공인 안 된다고 스스로 표현하십니까?
0: 사실 헌법소원의 결정도 났고 권리가 인정되기도 했었고 또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연달아서 기후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도를 조금이라도 막았나?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 상이 온다라는 게 실제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오히려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1: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진다. 노벨상은 상금도 꽤 많거든요.
0: 네.
1: 이것도 상금 많아요?
0: 이것도 상금 많습니다.
1: 어떻게 요긴하게 쓰셨어요?
0: 아직은 아니고,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1: 당연하죠.
0: 거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골드만 환경상 각 대륙별로 수상자를 주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김보림 활동가가 탔고 다른 대륙에서는 어떤 활동가가 어떤 활동을 그 계기로 타게 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드만 환경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까 좀
0: 네.
1: 다른 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요.
0: 여러 대륙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수상을 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이로로탄 씨라는 그 수상자는 일단 과학자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멸종위기 박쥐를 계속 보존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 산불이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1: 자연 산불.
0: 네, 산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멸종위기 박쥐의 서식지가 다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 산불을 줄이고 멸종위기 박쥐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 실제로 올해는 아예 산불을 영권으로 만드는 식으로 그런 활동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 아니, 어떻게 하면 자연 산불을 막을 수 있어요? 간볼 같은 걸 많이 해주고 막 이러나 보죠. 그죠?
0: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안에서 그 교육의 격차 같은 것들이나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불평등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존재하는데, 그걸 함께 오히려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쓰자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아예 산불을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1: 일자리 창출도 하고,
0: 네, 동시에 그러면서 멸종위기

0: 그 박쥐의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지역 사회 안에서도 산불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드는 활동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1: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0: 알래스카의 알라나라는 그 활동가는 그 연어떼가 사는 그 곳에 석유 시추를 하는 기업이 계속 들어오게 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함께 조직화해서 그걸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유베라는 활동가는 광산 개발을 막고 그 이후에 그런 거대한 개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때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라 핀치라는 영국의 활동가는 이게 석유 개발을 계속 할때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기업들이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걸 핀치 소송이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 강제화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테오닐라 마뽑이라는 활동가는 그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광산 개발을 하면서 폐광을 계속 방치해서 사람들의 거주지를 망치고 기업들이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을 계속하면서 원상복구를 실제로 지키고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실제로 지역을 조직화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아주 다양하긴 한데 보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이 참 많네요.
0: 네,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0: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판정까지 이끌어냈어.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소송이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 그런데 헌법불합치판정이 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1: 네.
0: 바뀌었나요?
1: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0: 그래도 그게 2024년에 판결이 났는데
1: 네.
0: 2년 걸렸네요.
1: 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그 법 개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 2월 28일까지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0: 그걸 어기고
1: 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0: 그래도 그나마 됐군요.
1: 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먼 상황인 게
0: 그 개정된 법 내용을 보니까 흡족하세요? 어떠세요?
1: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라는 결정이었는데 법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은 범위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쪽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학적인 기후위기 어떤 위험 사실과 그리고 국제적인 책임 몫을 고려했을 때 61% 정도라는 그 2035년 목표의 그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가 하나 그리고 또 한쪽은 산업계의 부담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고려해서 하한과 상한이 존재하는 범위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럼 그 뒤에 목표가 어떻게 꾸려지고 이행될 것인가는 다시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0: 시행령으로?
1: 네. 근데 이 범위의 폭시 한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훨씬 넘는 수준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진짜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산업 에도 우리의 전환에 어떤 신호를 주면서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다시 앞으로의 몫으로 넘겨진 거죠.
0: 그렇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데 감축 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1: CCPI라고 그 기후변화 대응 지수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에서는 여태까지는 계속 꼴찌를 하다가 최근에
0: 꼴찌?
1: 네, 계속 꼴찌를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긴 해서 67개국 중에서 63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위에 있긴 합니다.
0: 조금 좋아진 게 67개국 중에 63위예요?
1: 네.
0: 아이고. 그만큼 우리 산업 구조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나 이런 데서도 뭐 2030년, 2035년 그때 지금 현재 배출량의 몇 프로까지 줄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다른 나라에도 그런 법들이 다 있죠?
1: 네,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이게 파리 협정 이후에 전 세계의 정부 간 협의체 안에서 5년마다 국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한국의 국가 목표도 해외에 제출을 하는 그 목표랑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그 2030년과 2035년까지의 국가 목표가 제출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한국대로 간다면 전 세계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0: 1.5도가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고 한 건데 다른 주요 국가들은 몇 프로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한국은 2035년까지 53%에서 61%까지 줄이겠다라고 또 범위로 그 목표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때부터가 이전의 감축 목표와는 다르게 헌법소원 결정 이후에 목표가 설정이 된 거라서 헌법소원 결정을 따랐을 때 61% 산업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직선으로 2050년에 0 지점까지 그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53%를 이렇게 범위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이행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0: 그런데 그런 그 국제사회에 보고했더니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1: 네.
0: 근데 결국은 산업계의 부담, 산업계의 반발 이것 때문인 거죠?
1: 네. 한국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정말로 우리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국가 산업 자체가 제조업 기반의
0: 그렇죠.
1: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사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다 보니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산업들도 국가의 목표 같은 것들이 되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당장 부담으로 당장 느껴지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같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0: 그렇죠. 참 중요한 쟁점인데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이나 뭐 이런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급속도로 늘려가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종 뭐 석탄 뭐 이런 그 발전소는 거의 다 이제 없어져 가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요새 뭐 AI 시대다 뭐 등등 해서 전기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금지시키고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인식이. 네. 우리 김보림 활동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1: 지금 메가 프로젝트나 AI를 뭐 키우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늘리자 같은 이슈가 함께 나오면 사실 되게 막막해지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새롭게 정말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목표 논의가 계속 범위형으로 등장을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선택지를 두는 거죠.
0: 그렇죠.
1: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전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를 하면 이 지금 예상되는 막대한 전력 수요에 따라서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금은 후퇴할 수 있는 선을 마련을 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가 전력 수요에서 더 뒤처지게 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먹히겠구나. 지금도 석탄발전소를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다가 근데 좀 더 연장하자. 원자력 발전소 좀 더 늘리자. 뭐 이런 계획들이 당장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전환할지에 대한 게 그냥 말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럼 당장 큰 전력 수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있는 걸 쓰게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돼서 뭐 태양광을 얼마나 늘릴지 풍력을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 이런 고민들을 실행을 하기 전에 당장 있는 석탄발전소 쓰자. 그래서 화석연료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 수급 상황도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 원자력 발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전력 수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고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그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후위기 위험이 커지고 재난의 위험이 늘어났을 때 이 발전원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기후 정책에서도 그러한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할 때 또는 국가가 개발 산업을 앞으로 결정을 할 때 실제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올해 폭염처럼 너무 막대하게 위험을 늘리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1순위에 전력 수요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늘릴 것인가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다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사실은 전력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1: 전 그보다는 기후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답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균형 성장을 하자 같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한테 지역 소멸도 인구 소멸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0: 맞죠.
1: 맞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많은 전력 수요가 들어 물이 너무 많이 소요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나? 로 가면 이 논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기후위기 위험 안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건 가장 1순위로 만약에 잡는다면 그걸 위한 기후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메가 프로젝트 좋았어 늘리자 이런 식의 접근이다 보니까 오히려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꾸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논의가 꼬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그 당시에 정책의 선택에 그냥 따라서만 흘러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더 안 풀리는 거죠. 당장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예측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장기 계획과 맞지 않고 우리가 사회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안전망 같은 것들과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그러지고 저것도 어그러지고 하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환경이나 기후 문제 관심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다가
1: 네.
0: 기본적으로 환경 그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자.
1: 네.
0: 라고 하는 헌법 1조 개정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적극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죠?
1: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개헌이라는 흐름을 보면서 저희도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후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0: 네. 그리고 개헌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게 우리가 했던 헌법 소원처럼 기후 관련된 소송으로 승소해서 기업들에게 강제하고 광산 같은 거 함부로 못하게 하고 뭐 환경영향평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게 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우리도 법과 제도 더 바꿔야 할 게 또 있죠? 더 있죠?
1: 아주 많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법을 바꾼다라는 건 단순히 행정제도에 그런 뭔가 개입을 한다 또는 저지를 한다를 넘어서서 사회의 어떤 새로운 기준선을 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 그렇죠.
1: 기존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방식을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헌법소원도 기후위기 대응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를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 활동을 하면서 헌법소원 승소가 났을 때 느꼈던 게 많은 활동을 하긴 했지만 헌법소원 결정으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정책의 변화가 계속 후퇴해도 되는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다른 걸로 해야 된다 같은 식으로 계속 싸우고만 있지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국가의 기후 목표를 연도별로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면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를 또 나중에 반영을 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이 기한을 미루겠다라고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이 단일하게도 뭐 석탄발전소를 끄고 사회가 어떻게 전환할지 그게 지역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은 식의 구체적인 어떤 전환의 계획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0: 그렇죠. 추상적 방향만 있고
1: 네.
0: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 안 된다.
1: 네.
0: 그러면 헌법소원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소송, 좀 더 세부적인 소송 계획하고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1: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번 기후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그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된다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마냥 소송을 남발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기후위기 속에서 마주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국가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헌법소원이 그 장치가 여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도 헌법소원 외에도 철강 기업에게 기후 책임을 요구하는 뭐 농부들이나 또는 포항에 있는 청소년들의 소송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뭐 이런 활동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실 테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체감하는 기후 위기는 뭡니까?
1: 사실 늘어나는 재난 안에서 대응하지 않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대응을 한다 또는 인식을 한다라는 건이 위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닥칠지를 계속 체감하고 감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막 크지 않거든요. 어떤 에너지원을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길 바라고 기후위기의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재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똑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라고 체감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그래서 위험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는 정치와 어떤 사회가 오히려 위기라고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안 달라지는 이 사회 정치가 그게 문제다.
1: 네.
0: 그런 거죠. 8년 차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뭐 정치나 정책은 아직도 뭐 멀었지만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좀 느껴집니까?
1: 네, 많이 느껴지고, 사실 처음 활동 시작할 땐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라고 그네 글자 들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걸
0: 그렇죠.
1: 매번 목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국민들을 모아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전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장에서는 항상 어렵다, 부담스럽다, 산업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했었는데, 국민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논의 테이블에 그냥 소수의 의사결정자 말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앉혀놓으니까,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야지, 뭐 하고 있어, 같은 말을
0: 그렇죠.
1: 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오히려 정치를 볼 때는 할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힘을 모으면 뭔가 할수 있지
0: 할
1: 않을까?
0: 수 있다.
1: 그런 생각을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0: 그렇죠. 국민이 바뀌면 안 바뀔 수 없어요. 정치도
1: 같아요. 네.
0: 정책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보람이겠네요.
1: 뭐, 보람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희망이기도 합니다.
0: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 뭡니까? 이렇게 활동에 오시면서.
1: 역시나 다시 사람과 정치로 가는 것
0: 하하.
1: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지만, 그럼에도 결정권은 소수에게

0: 주어져 있는 사회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아무리 모여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결정하는 게더 중요해라고 하는 정치를 볼때 솔직히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작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무 큰데 그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기후위기의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뭘
1: 맞습니다.
0: 해야 되지? 라는 상황으로 오히려 이어지더라고요.
1: 국민이 바뀌는 거는 보람이고 희망인데, 정치가 아직 안 바뀌는 게 가장 힘든 점이에요.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자, 뭐 일상에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지키기 행동, 뭐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0: 일상적으로는 사실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텀블러를 쓴 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더 육류 소비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후위기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좀더 사회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걸더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실천이라고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목소리를 더 내는 것.
0: 네.
1: 청소년 기후 행동 같은데 이게 참여하는 거 그런 거죠.
0: 네. 제가 사실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가 왜안 바뀔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그만큼 감각하지 못한다. 위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포함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알아서 대변을 하면 좋겠지만 알아서 국민을 대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은 이제는 좀더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
1: 맞습니다.
0: 의사결정을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기 같은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김보림 상임활동가, 나에게 기후행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나도 안전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인것 같습니다.
1: 나도 안전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아서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가 이렇다라고 계속 드러내는 일들을 할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외치긴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모으고 그 바뀌어야 되는 사회를 그리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기후 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그림을 좀더 구체화해서 대안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 네, 그 모델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힘드셨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 방금 김보리 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즉 자칫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게 출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rails.
3: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4: 하루에 한 번이 서망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5: 발품 팔아가지고

0: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0: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엄마란 감격을 안겨준 나은이. 작고 가냘픈 몸으로 힘든 치료들을 잘 견뎌내며 많은 행복을 전해준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1: 나은아, 정신 좀 차려봐. 아이고. 아이고, 나은이 몸도 아직도 뜨끈뜨끈하네. 아기 갑자기 고열로 치솟으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나은이는 말을 하지 못해 열이 날 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애가 타고납니다.
1: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눈물이 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얘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엄마 나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라고 하는데 얘는 그런 말들을 못하니까 그냥 그럴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야, 엄마 얼굴 좀 놔줘.
0: 희소병으로 아직 걷지를 못해 8살이 되었지만 아직 안고 움직여야 하는데요. 열이 오르면 열경기를 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찾아 열을 내려줘야 합니다.
2: 힘을 너무 해줘서 그쪽에 눈앞에 됐습니다.
1: 다 했어.
0: 희소병에 걸린 딸 나은이와 8년째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엄마 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눈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으로 아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엄마 수경 씨는 점점 흐려지고 있는 눈으로 희소병을 지닌 딸 나은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8년간의 기적을 일궈온 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엄마와 나은이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
1: 아이고, 잘 됐지.

0: 자. 어? 좋은 꿈 꿨어?
1: 어, 좋은 꿈 꿨어.
2: 8살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안겨 하루를 시작하는 나은이.
0: 우리 나은이 이제 핑크 분홍 옷 갈아입자. 만세. 어이.
2: 심한 척추측만으로 얼마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0: 나은이 척추가 좀 많이 휘어 있었거든요. 수술하고 앉는 게 혹시 확실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철심은 아직 못 빼가지고 이제 그거는 빼지는 못하고 수술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나은이 보조기 신기 전에 그냥 바로 확신하면 아플까봐 먼저 좀 주물러 주고 신발을 신기려고요.
2: 다리 근육이 경직되어 다리가 휘는 걸 막기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조기를 신겨야 합니다.
0: 다 했다. 난 잘했어. 난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돕냐.
2: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0: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엄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엄마 이게 되더라고요. 어이요.
2: 사실 수경 씨에겐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한쪽 눈은 빛만 감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 눈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반창고 떼는 것도 한참이 걸립니다.
0: 오 마이 갓. 얌전히. 아니, 얌전히 나오네. 옳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다 흐리게 보이고 완전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볼 수 있고.
2: 망막질환이 진행되고 있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요.
0: 저희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보였던 글씨들이 백내장 영향인지 어쩐지 갑자기 글씨가 조금씩 안 보여가지고.
2: 8해 전 엄마 품에 처음 안긴 나은이. 유난히 작게 태어난 딸을 보면서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는데요. 바테르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희소병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0: 첫 질문이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였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셔서 그래도 치료는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솔직히 진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그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터져버리더라고요. 나은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계속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버리면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2: 요즘 나은이는 서기 훈련이 한창입니다. 8살이 되면서 몸무게가 20kg가 넘다 보니 안고 다니는 것도 점점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나은이가 땅을 딛고 서려면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0: 나은이, 하나, 둘, 셋!
2: 누워만 있던 나은이가 서서 세상을 보는 시간.
0: 서 있고, 나은아. 자. 한 발, 한 발, 한 발, 또, 한 발. 나은이가 아직 발 떼는 거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나은이가 나중에는 나은이 스스로 해야지.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너무

0: 좋아했어요.
1: 그동안엔 항상 누워있고 앉아서만 이렇게 보던 거를 딱 서서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져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시야가.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잡고 있어. 아니, 잘하네. 너 머리로 버티고 있니, 지금? 야, 너 지금 꼼수 부리냐? 왜 땀은 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2: 지난 8년간 나은이는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수술 후 이어진 여러 재활치료들. 나은이가 그 힘든 여정을 잘 견뎌줘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은이 언어치료가 있는 날.
3: 네. 톡톡톡톡 한번 안에 아.
2: 입안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서 막대로 입안 근육을 마사지해주는데요.
4: 잘 버텼다.
2: 이 치료를 받으면서 나은이가 엄마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나은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침 조절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계속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 현재는 나은이가 스스로 침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 소리도 이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고 아 아빠 아 뭐야?
2: 집에 있을 때보다 말문이 잘 트여서 마냥 신기하고 대견한데요.
6: 솔직히 집에서는 이제 제가 하면은 거의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는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여서 좀 대견하기는 해요.
5: 어머니 혼자서 나은이를 100%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은이의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치료 그리고 이제 검진이나 아니면 척추 관련 수술 관련해서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7: 안녕.
5: 아유 좋아. 어 가니까 좋아.
2: 노래보다 한참 뒤처지긴 했지만 나은이도 한 발 한 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3: 파랑색 미끄럼.
2: 집에 오는 길. 나은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3: 미끄럼틀. 파랑색 미끄럼틀. 나뭇잎은 무슨 색? 초록색.
1: 나은이가 좀 답답해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시원할 때 나은이 바람도 좀 쐬줄 겸 해서 잠깐씩 나오고 있어요.
2: 나은이를 위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수경 씨 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3: 여기는 다시 파란색.
2: 교통사고로 발목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아직도 후유증으로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1: 그냥 오래 서 있으면 바늘 같은 거 되게 뾰족한 걸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한 곳에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근데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나은이한테는 그냥 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힘들어 힘들어 뺏어봐.
2: 엄마는 그래도 뺏어봐. 아직 눈이 보이고 체력이 버틸 때까진 최대한 나은이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3: 자.

0: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1: 가리는 건 없이 거의 다 좋아하는데 특히 뭐 나물 반찬, 시골에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0: 그런데 오늘은 나은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차렸는데에도 어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목이라도 아픈 걸까요?
1: 아이고. 야, 뭐. 잠깐만, 나은아. 너 왜 이렇게 뜨끈하냐? 나은아. 너 아까 열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뜨끈해? 자꾸. 나은이. 나은이 이것 좀 붙이자. 아, 차가워.
0: 열 때문에 입맛이 없나 봅니다.
1: 나은아, 나은이 지금 열나서 물 많이 먹어야 돼. 응, 열나서 물 좀 많이 먹어야 돼. 응, 귀찮아도 조금만 먹자. 아니, 엄마 이거 유리관으로 넣어야 돼. 나은이 지금 입이 다 말랐잖아.
0: 열을 빨리 내려야 해서 응급 상황에 쓰는 위로관을 엽니다.
1: 수분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나은이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저 위로관으로 넣어줄게 너. 아우야, 아픔도 나오고. 엄마 천천히 넣어줄게.
0: 열이 나면 나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너무 안쓰러운데요.
1: 아이고.
0: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1: 열 나고 하니까 얘 열 날 때는 뭘 먹으면 계속 헛구역질을 하거든요.

0: 여기서 열이 계속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일단 급한 대로 일단 병원을 가고.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럴 때가 지금 제일 힘들기는 해요. 한번 볼까요? 잘 자고 예쁜 꿈 좋은 꿈꿔. 엄마 나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 빨리 자.
1: 다행히 해열제로 열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밤새 열이 다시 오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2: 나은이가 자야 아침이 오는 거야.
1: 밤새 39.6도까지 열이 올랐던 나은이. 땀에 젖은 옷만 갈아입혀서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0: 나은이 얼른 옷 갈아입자.
2: 나은이 하야해서 옷 갈아입고 병원 좀 갔다 와야 돼, 나은아. 오늘 새벽 6시에 갑자기 고열로 치솟으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3: 얼른 병원 갔다 오자. 으쌰.
1: 밤새 나은이를 돌보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다행히 방송국 차의 도움을 받아서 인근 아동병원에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열 내리는 수액을 맞으며 바로 진료실로 향합니다.
4: 만약에 다시 또 열이 나면 또 열 때문에 경련하는 상황이 한 두세 번 정도 또 발생할 가능성

0: 있고요. 예, 나은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럴 위험성이 있는 친구니까.
1: 뭐 저도 그게 불안해서.
0: 그렇죠. 예.
1: 아, 그리고 나은이가 오늘은 그 유도 코꼭질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죠. 열 나면은 속도 좀 불편하고, 열을 조금 떨어뜨리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입원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도.
2: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3: 처음 나은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가 왜소하고 그래서 병원도 정말 자주 다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이제 나은이한테 이제 힘이 좀 돼준다면은 앞으로 나은이가 더 이제 그 커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나은이 잘하고 있죠?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
5: 나은이가 잘 버텨줘서 엄마 항상 고맙고 힘이 나. 고마워.
4: 지금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나은이한테 걱정 없이 치료해줄 수 있는 거. 제 눈이 여기서 더안 좋아지기 전에 나은이가 좀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빨리 좋아지는 걸 보고 싶어요.
6: 응? 네,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4: 알았지? 파이팅! 파이팅! 나은아, 그동안 계속 힘들.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어른들도 버티기 힘든 수술도 다 참아내고.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냥 엄마랑 둘이 힘내서 으쌰으쌰 잘 살자. 아니, 그리고 많이 사랑해.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엄마 수경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나은이는 선천성 뇌성마비와 바테르 증후군으로 혼자 걷지도 마음을 말로 전하지도 못해 꾸준한 재활치료와 수술을 이어가야 하는 아이인데요. 촬영 기간 중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족구로 인한 고열이었다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열이 내려 퇴원했지만 나은이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데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기부천사들을 만나는 희망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부천사를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병든 거울 떠 한 백품을 키워가고 있는 32개국 98명의 유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이번 장학금이 여러분의 학업과 고전에 든든한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가늠입니다. 한국에서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생활비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며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이 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니고 자그만치 98명의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 찰 때까지 희망 릴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 릴레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나눔 0700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희소병을 지닌 나은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봐온 엄마 수경 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은이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쌓인 엄마의 수고와 눈물이 결실을 맺어 나은이가 걷고 말하게 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응? 오이? 오이? 다시 침 짓지. 침 꿀꺽 해야지. 또 뭐 잡을까? 예쁘게 예쁘게. 오? 이거 뭐야? 어? 이건 뭐야? 어? 라니가 잘 집중해서 집중해서 옳지.
1: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2: 안돼.
4: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2: 메카탄타!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트리오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5: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안녕하십니까. 탄담의 준비 시간. 오늘은 범퍼카 대결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분홍색 범퍼카. 자, 다음은 청코너 파란색 범퍼카.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하는 동시에 예, 맞붙었습니다. 어, 서로 부딪히고, 와, 전혀 비비지지 않습니다. 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빙의 대결입니다. 농호 상박. 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부딪혀도 끝나가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말씀드리는 순간,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탄다맨이랑 똑같네! 우와! 콩콩 부딪혀도 고장도 안 나고,

0: 어, 그럼요. 탄다, 탄다, 둠바, 둠바, 둠바. 신난다, 처음 타요. 예! 탄다, 탄다, 둠바, 둠바, 둠바. 처음 타요, 씨씨씨. 와! 예, 처음 타요, 씨씨씨. 탄다벨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2: 아, 저요? 저는 20년 동안 범퍼카를 타고 있는 범퍼맨이에요.
1: 우와, 범퍼맨! 와. 아, 범퍼맨! 저도 범퍼카를 정말 잘 타고 싶어요. 잘 탈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2: 아, 탄다맨이 원한다면 오케이.
1: 와, 오케이.
2: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잠깐! 범퍼카는 키 102cm 이상부터 탈 수 있어요.
0: 우후! 키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더 키가 쑥쑥 커서 오시면 돼요.
2: 자, 범퍼카 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벨트를.
3: 아, 네, 벨트.
2: 자, 가방 매듯이 매서 이렇게 벨트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바로 출발!
1: 전진! 우와!

0: 이제 운전도 잘 배웠는데 대결 한번 하실래요?
1: 그래요?
0: 네?
1: 대결 자신 있다는 거죠?
0: 대결 자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한테 장애물 코스 어때요?
0: 장애물 코스?
1: 장애물 코스
0: 출발! 도전!
1: 한다면
0: 네?
1: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볼까요?
0: 아, 이거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면 되나요?
1: 오, 정확하고 있군요. 역시 탄다맨.
0: 이 정도야 자신 있죠. 저는 탄다맨이라고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출발.
0: 아, 출발. 예. 예. 예. 예.
1: 오, 밥 일구 하고 있어.
0: 예. 많이 건드렸네요.
1: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0: 우와!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렇게
0: 탄다.
1: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와! 있어 보이게.
0: 우와,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1: 이렇게 와.
0: 아, 아쉽다.
1: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0: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1: 아,
0: 덤퍼맨이 너무 잘 타서 제가 지고 말았네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왜 번복하는 부딪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살살 부딪혀서 충격이 덜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죠, 아니죠. 살짝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0: 네?
1: 원래 이게 쿵쿵, 폭포! 이 범퍼맨이
0: 네.
1: 지금부터 우리 범퍼할 위력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0: 범퍼할 위력이요?
1: 네.
0: 알겠습니다. 가시죠. 정상적인 걸음으로, 예!
1: 언제 배웠지? 자, 가운데 뭐가 있죠?
0: 냄비요.
1: 그렇습니다. 양은 냄비. 자, 지금부터 우리 탄다맨과 저 범퍼맨이 정면 충돌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발!
0: 출발!

0: 냄비가!
1: 이렇게 범퍼카끼리 부릴 때는 큰 힘이 있어요.
0: 아, 그럼 범퍼카는 위험한 거군요.
1: 아,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범퍼카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0: 어, 안전벨트.
1: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바로 이 차는?
0: 범퍼카!
1: 그렇죠. 자, 우리 범퍼카에는 자, 1, 2, 3, 4.

0: 앞에 있는 컴퓨터 에툴레를 보면 앞에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공기 방아 벙커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벙커카는 재밌게 탈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 범퍼. 자동차는 앞 뒤에만 있지만 범퍼카는 범퍼가 삥 둘려져 있어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범퍼카를 탈 때는 재미로만 탄다는 거.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건 하시면 안 돼요.
1: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부딪히면 안 돼요.
0: 자, 우리 잠깐만. 한 다음에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1: 어디 가시게요?
0: 나 우리 범퍼맨이 친구들에게 범퍼카를 태워주러 가려고요. 갔다 올게요.
1: 네, 다녀오세요. 구경해야지. 우와, 재밌다. 그런데 범퍼카에는 왜 저런 막대기가 달려있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쿵쿵 서로 부딪히며 재밌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범퍼카. 최고속도 시속 7.5km. 차끼리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두께 15.5cm의 범퍼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범퍼카라고 해. 이 범퍼카는 전기로 움직여. 근데 전기로 움직이려면 전기 코드가 필요하거나 전기차처럼 크고 무거운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야 하지만 범퍼카는 거추장스러운 전기줄도 배터리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범퍼카에 달린 긴 쇠막대기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 탄다맨이 탄 범퍼카에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범퍼카 타는 곳의 천장은 플러스 극, 바닥은 마이너스 극이야. 범퍼카에 달린 쇠막대기가 천장과 바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지. 쇠막대기가 전기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스위치를 켜서 천장으로 전기를 보내주면 범퍼카의 쇠막대기를 통해 철판 바닥을 지나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기가 흘러야만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어. 범퍼카가 움직일 때 천장에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것도 전기가 흘러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하지만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범퍼카도 멈추게 되는 거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 눈으로 확인. 이것은 모터, 전동기야. 이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 이 모터의 움직임을 잘 보기 위해 날개를 달아볼게. 이 모터에 전기가 흐르면 모터가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일을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한 다음 이 전선이 건전지에 닿게 할 거야. 자, 이 빨간 선은 천장의 세금을, 이 검은색 전선은 철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모터가 범퍼카인 거지. 자, 이 건전지는 직원분이 계신 곳에 전기 공급장치야. 자, 이렇게 건전지를 끼워주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모터가 돌아가지.
2: 바로 그거야. 이 건전지로 움직이는 모터랑 같은 원리로 범퍼카도 움직이는 거야.
1: 아하, 그렇구나. 자, 이제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았으니 쿵쿵쾅쾅 범퍼카를 신나게 타러 가볼까? 출발!
0: 오, 너무 잘 가.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개인품 있다. 이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3: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둘 중 더 작은 수는?
1: 누구나 요원 학교 원 요원 친구네
2: 모두 모두 환영해. 이거 큰일이구만.
1: 응? 토토, 무슨 고민 있어?
2: 그것이 문제로다.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1: 뭐? 그거 오늘 점심 메뉴잖아. 벌써 점심 걱정을 하는 거야?
2: 왜? 선택의 갈림길은 언제나 고민되는 법이라고.
1: 그렇긴 하지. 사실 곰기 요원도 선택에 약한 편이잖아. 기억나?
2: 아, 그때 얘기하는 거야? 괴물의 숲 갈림길.
1: 그래, 그때 갈림길도 만만치 않았지.
2: 제6회 누구나 요원학교 체육대회 이제 마지막

0: 사람들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 보자. 보자. 차하! 딱 봐도 빨간 괴물이 수가 더 적구만. 그렇다면 이쪽으로 돌격! 아니 분명 괴물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하다.
1: 그렇게 공기 요원은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의 위기에 처한 거야.
2: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지? 곰기 요원이 본 표지판을 같이 살펴보자. 요원들, 이 표지판에는 어떤 색의 괴물이 있어?
3: 빨강 파랑.
1: 그렇지. 에? 그럼 이 중 어느 괴물이 더 적은지 알 수 있어?
3: 네.
4: 파란색 횟수가 더 적고 빨간색 횟수가 더 많아.
2: 자, 그러면 곰기 요원은 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4: 파란색 괴물은 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뭔가 많아 보여서 그런 것 같고 빨간 괴물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더 적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1: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요원들 훌륭한데?
2: 하지만 곰기는 제대로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느 쪽이 더 적은지 알 수 없는데.
1: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수가 더 크고 작은지 잘 세어보는 방법을 배워볼까?
3: 우와, 괴물이다!
2: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 하나씩 울타리에 가둬버리자.
1: 그럼 먼저 빨간 괴물부터 한 마리씩 잡아볼까?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그 다음은 파란 괴물도 한 마리씩 잡아보자.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어디 보자. 빨간 괴물은 몇 마리가 있지?
5: 일곱 마리.
1: 파란 괴물은?
6: 다섯 마리.
1: 그럼 두 괴물 중 더 적은 건 어떤 괴물이지?
3: 파란 괴물!
1: 정답! 5는 7보다 작은 수니까 파란 괴물이 빨간 괴물보다 적은 거야.
2: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곰기 요원도 이걸 알아차렸을까?
0: 아프다.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곰기! 너는 우주의 빛나는 최고 요원, 곰기잖아. 자! 하나씩 세워보면 되잖아!
7: 빨간 괴물은 일곱 마리! 파란 괴물은 다섯 마리!
0: 우와! 그렇다면 괴물이 더 적은 쪽은 저쪽! 좋았어. 저쪽으로 가보자. 돌격!
1: 과연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2: 누군가 나옵니다. 바로 곰기입니다.
0: 우주 최고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누워서 당근 먹기죠.
2: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0: 새해는 곰기보다 더 큰 수를 골라라.
1: 요원들, 오늘의 규칙은 간단해. 곰기보다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으면 승리.
0: 만약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았다면 곰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짱 당근 사탕을 받을 수 있어.
1: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볼까요? 곰기 요원, 리아 요원, 자, 카드를 골라주시고.
2: 자,
0: 다 골랐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1: 헉! 오! 와! 공기 요원은 2!
0: 리아 요원은 8!
1: 8은 2보다 크니까 리아의 승리! 야! 두 번째 경기는 다른 카드로 해볼까요? 이번엔 카드에 당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공기보다 당근의 수가 더 많은 카드를 뽑으면 사탕을 받을 수 있어.
0: 두 번째 도전자는 승아 요원. 자, 곰기랑 승아 요원 모두 카드를 골라주세요.
1: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2: 허!
0: 짜잔, 곰기 요원은 당근이 4개.
1: 오, 승아 요원 카드엔 당근이 8개.
2: 허!
1: 그럼 8개가 4개보다 많으니까 승아의 승리!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서윤 요원, 이길 자신이 있나요?
3: 자신 있습니다.
0: 그럼 두 요원 카드 뽑아주세요. 카드 뽑고 보여주세요.
1: 곰기 요원은
0: 서윤 요원은 8!
1: 8은 2보다 크니까 마지막 승자는 서윤입니다!
0: 곰기 요원 좌절했군요.
1: 우리 요원 친구들 모두 잘하는걸?
0: 아주 재밌는 훈련이었어.
2: 자, 우리 요원들, 내가 준 당근 사탕은 잘 간직하도록 이 곰기 요원을 이긴 영광의 상징이니까 말이야.
1: 자, 다음에는 반대로 작은 수가 이기는 게임도 해보자.
0: 좋아, 그땐 나도 곰기와 겨뤄보겠어. 다음에도 곰기 요원이랑 대결할 사람.
2: 어허, 좋았어. 자, 덤벼라.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 마이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날돌의 삼형제의 신기한 집.
1: 강한 강수와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애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3: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짓고 있어?
6: 그러게, 나뭇잎으로 집을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을 텐데.
5: 누가 힘들게 돌로 집을 짓냐?
4: 그치만...

0: 나뭇잎으로 지으면 얼마나 가볍고 예쁜데. 잘 보고 배우라고. 짜잔! 나뭇잎집 완성!
1: 우와! 솜씨가 대단한데?
2: 그렇지? 우리 날도래들은 집 짓기 전문가라고.
3: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4: 떠내려간다고?
5: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0: 비 정도는 끄떡없어.
2: 끄떡없지.
5: 알려줘서 고마워.
6: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7: 안녕.
2: 다 했다.
0: 이제 놀러가자.
5: 형들 잠깐만. 응?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0: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 없거든.
2: 맞아?
5: 그래도...
0: 아, 몰라. 우린 간다.
2: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5: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2: 아, 정말 재밌었다.
0: 어? 막내 어디 갔어?
5: 어? 형들아!
0: 정말 돌로 만들었네?
5: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2: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0: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2: 물살이 점점 세져!
5: 형들, 이쪽으로 와!
0: 그쪽으로 못 가겠어!
3: 비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0: 도와줘!
5: 이게 무슨 소리지?
6: 날도래 형제 목소리 같은데? 빨리 출동하자!
3: 네!
6: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7: 페이스! 멜로타워 변신!
6: 넥슨 슈퍼이빨! 날도래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5: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오래 떠내려갔어.
3: 뭐?
5: 내가 볼게.
3: 저기 있다.
2: 빙! 집게 발사!
3: 어떡하지? 어떡해?
5: 도모? 파워 불도저?
3: 빙!
2: 물살이 너무 세!
3: 카보이진 가동! 빙이 튜브 발사!
6: 내가 갈게! 우선 저 돌에 매달리자!
3: 저게 뭐지?
6: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2: 물고기가 왜?
3: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2: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3: 도망쳐!
6: 얘들아, 날 잡아! 렉슨, 슈퍼 갈고리 발사!
3: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어떡해.
6: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8: 알았다, 렉슨. 고고가디언, 모션 파워 변신.

0: 고고다이너.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2: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1: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을게.
0: 응, 응. 절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여행을 떠나볼까?

0: 그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뜨고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어린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1: 조아의 몸속으로 출동!

여기는 조아의 몸속이다. 우리는 조아가 어른이

0: 될 때까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좋아해요, 좋아짱. 키컸으면 좋겠다.
0: 얘들아, 뭐해?
2: 우리는 키크리 세포들이야.
3: 좋아해, 키를. 어? 크게 해주고 있어. 아, 짜, 아, 아우, 힘들어.
1: 자, 가자.

0: 아니야.
1: 우와. 축하해.
2: 내일은 1cm까지 늘려보자고.
3: 하하, 이러다 금방 2m가 되겠어.
4: 그러면 그러면 농구나 시키지 뭐.
2: 아, 좋은 생각이야.
4: 좋지?
3: 왔어.
2: 야, 쑥쑥, 얼마나 끌려나.
4: 가보자.
3: 덩크슛. 가보자. 2m 눈앞이야.
4: 가자.
3: 훠야.
5: 어, 준비 열심히 했잖아, 그지?
6: 열심히 공부했잖아.
5: 맞아, 맞아.
7: 좋아. 평소 실력대로 하자. 평소 실력대로.
5: 오! 2! 3!
7: 아! 4! 4! 4! 4!
1: 오! 4 다음은, 뭐더라? 5! 얘들아, 뭐해?
5: 우리는 똘똘이 세포들. 추아가 머리를 쓸 때 도와주지. 공부도 같이 하고.
7: 자, 숫자도 같이 세고.

0: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 떠나간 똘똘이 목까지. 숫자 공부하자.
1: 1, 2, 3, 4, 5.
2: 똑똑해.
0: 역시 너네 생각이라니까. 역시 나도 똑똑해.
3: 모두들 자기의 이름과 역할이 있다. 키쿠니는 키를 크게 해주고 똘똘이는 숫자 세기를 도와준다. 근데 왜 나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해? 난 도대체 누구야? 난 누구인가? 마음 동굴? 어둠 주위? 여긴 뭐하는 곳이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 때문에 길이 막혔네.
4: 그래, 어쩌면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자, 누가 쓰레기를 버렸네? 바나나 껍질이잖아. 친구들이 받고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됐다. 누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야지. 됐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있네.

0: 마리아, 내가 도와줄게.
1: 고마워.
0: 이리 줘. 같이 들자. 영차, 영차, 영차, 영차.
2: 힘들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네. 너무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여. 이 동굴에는 쓰레기밖에 없는 걸까? 이게 뭐지?
0: 별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해. 별아, 같이 가. 별아, 별아, 같이 가.
2: 분명히 여기서 뭐가 반짝거렸는데.

0: 정말 대단해. 하리는 정말 멋있어.
1: 그치. 하리는 발차기 선수야. 내가 맞아봐서 아는데 엄청 아파.
2: 역시 조화가 있어야 힘이 나.
0: 정말. 하리야, 정말 대단해.
2: 고마워. 역시 좋아.

0: 자,
1: 이것도. 아유, 힝구, 힝구, 어쩌지? 아이, 좀 어쩌지? 아유.
2: 어? 댕구야?
1: 어? 어?
2: 왜 그래?
1: 댕구, 그게 딩동쌤이 나한테 유치원 열쇠를 맡기셨는데 아무리 잃어버린 것 같아.
3: 댕구,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2: 어? 저 댕구야, 혹시 목에 걸고 있는 거 뭐야?
1: 어? 아, 이건 유치원 열쇠지. 와! 와! 와! 찾았다!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아유, 정말 속상해. 힝구.
2: 힝구야,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저번에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놓고서 잃어버린 줄 알고 울었잖아.
3: 나도 그런 적 있어.
4: 나도야. 하리는 맨날 열쇠를 잃어버려.
3: 어?
5: 좋아가 열쇠를

0: 얘들아 안녕. 여기서 다들 뭐 하고 있어?
1: 아, 띵동띵동띵동띵. 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요. 아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주아가 찾아줬어요.
2: 제 짐도 주아가 들어줬어요.
3: 나도 주아가 응원해줘서 오늘 발차기 성공했어. 이야.
0: 조아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다. 조아는 반짝이는 마음을 가졌구나.
4: 반짝이요?
0: 마음이 참 반짝반짝해요.
4: 반짝반짝
0: 아니었으면 위험해. 반짝반짝.

0: 처음 봐.
1: 엄청 반짝거리네.
2: 아, 저렇게 반짝일 수가.
3: 저기, 넌 누구야?
2: 어? 내 이름은 반짝이야. 조아의 마음 속에서 반짝거리는 걸 찾고 있어.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브레드 이발소 미니 컵케이크 꾸미기 2종을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로라!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2: 안 돼!
4: 지휘,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5: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바르게 달리는 뿔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불어라 모래바람.
2: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3: 아,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다.
4: 개벼.
3: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대장님!
4: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3: 아,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4: 그래?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
5: 역시 천지도 있었어.
4: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6: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3: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5: 어서 훈민정음을 내놓으시지.

0: 공격을! 야!
1: 불다. 바람이 불다!
2: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0: 천지 대장님! 나만 남겨두고 나도? 나도 모르겠다.
2: 오, 거기서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1: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뷰, 아, 파, 밀, 아, 미음, 람, 바람.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이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3: 보음아.
4: 참아? 왜 그래? 괜찮아?
3: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4: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3: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0: 모음아, 자음아.
4: 아야.
5: 아야.
0: 자음아, 너 왜 그래?
5: 바람 때문에 머리가.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4: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어? 머리.
0: 어? 머리?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4: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아!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0: 응? 무릎?
4: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0: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4: 어떤 글자지? 응?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0: 모래?
4: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6: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오,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0: 그래서 모래바람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2: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2: 어? 저기 미엠리들 있어요.
3: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4: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2: 저기도 미엠리들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5: 어서 글자를 찾자.
6: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7: 잊었나?
0: 모래 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두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잠아.
8: 아야, 잠아.
9: 모모, 잠아. 어디로 간 거지?
8: 안 보여. 그래,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진!
10: 어, 빛이다.
0: 잠아.
8: 아이야.
9: 모모, 괜찮니?
8: 네.
0: 잘했어, 잠아. 한글식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8: 네, 다행이에요.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2: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일 땐 재밌었는데.
9: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1: 네.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음, 성! 모래, 성!
11: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져! 천지 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12: 두고 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8: 우와, 천지가 사라졌다. 우와.
9: 내가 한글을 찾을게. 하,
13: 돌아라 한글.
0: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동으로 이. 아와 이가 맞나? 에.
9: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14: 미음이 오를 만나 모.
2: 리을이 애를 만나 레.
1: 모래.
1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8: 네, 할아버지.
2: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오세요.
7: 여기를 잡고 이렇게.
8: 할아버지 사랑해요.
7: 나도 사랑해요.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3: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보, 헤트로일 가이즈!
4: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5: 천지대장님!
6: 개벽

0: 엄마, 그렇게 뒤죽박죽 놓으면 어떡해?
1: 귀찮은데.
0: 꽃무늬는 꽃무늬끼리, 곰돌이 무늬는 곰돌이 무늬끼리, 같은 무늬끼리 짝을 맞춰야지.
1: 알았어.
2: 깔끔하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디귿. 위. 뒤. 지읒. 우. 기역. 죽. 비읍. 아. 기역. 박. 지읒. 우. 기역. 죽. 뒤죽박죽.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7: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6: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7: 맞아.
0: 미음과 니은이면... 아! 마늘!
7: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0: 마늘이 아니면...
8: 아! 마녀! 마녀에도 미음, 니은이 들어가잖아.
5: 오, 그래! 마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마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
0: 마녀도 아니면 뭐지? 어? 이거 왜 이래?
7: 잠깐만, 무슨 일이야?
0: 아까 같은 무늬끼리 다 맞춰놨는데 양말이 또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된 거야?
8: 잠깐, 무늬. 무늬에도 미음과 니은이 들어가요.
7: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헛!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동물들 무늬도 다 뒤죽박죽이 됐어.

0: 천지가 무늬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무늬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무늬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0: 없다. 무늬 글자가 숨다.
1: 안 돼!
2: 와! 꽁꽁 숨어버린 것 같은데.
3: 천지, 각오해라!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1: 어? 저기 미음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3: 하! 어? 천지?
4: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

0: 욕망치로 어! 방어!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하!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기읍, 에, 해. 기역, 으, 기역. 극, 해, 극.
7: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무늬를 붙이다!
2: 어? 태극무늬 예쁘다!
8: 이게 예뻐? 날 이걸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2: 어? 천지대장님!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3: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4: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6: 역시 생각대로야.
7: 그럼 글자를 찾을까?
5: 네!
7: 하! 돌아와 한글!
4: 오늘 내가 쓸게. 헛! 지어쳐! 뿅망치로 우! 위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쇼업! 태극봉으로 이! 쇼업! 으와 이가 맞나? 으이!
7: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니은이 이를 만나 니! 무니!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음아, 모음아.
5: 와, 예쁘다!
3: 모음이,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6: 난 별무늬.
3: 아! 자!
6: 오, 자음이 넌?
11: 난 꽃무늬.
6: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2: 모음이, 자음이,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3: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10: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0: 얼룩무늬요?
1: 아니.
0: 아, 얼룩말에 얼룩무늬?
1: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가 제일 좋아요.
2: 와, 얼룩무늬 멋져요.
1: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하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3: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다
0: 사건 발생
3: 도망쳐
4: 나 잡아봐라
3: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0: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우주 탐험대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우주 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좋아, 그럼 꿈을 찾아서 모두 다 같이 5, 4, 3, 2, 1, 출발! 파티별 모험.
1: 신난다! 우와, 친구들 안녕! 여기는 신나고 즐거운 파티별! 자, 모두 나만의 고깔 모자를 써주세요! 오, 저 친구 너무 모자를 잘 만들었는걸? 와, 이 친구도 멋지네. 오, 저 친구 정말 멋있는 모자를 썼는걸? 자, 그러면 대망의 파티별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0: 들었습니다.
1: 아, 끝났어. 난 파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잠깐. 아 이제 보니까 아니 번개별에서 우주 탐험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0: 어 여왕님 옵니다.
1: 세부들 박수로 우주 탐험대를 맞이해 주세요. 세상에 어 저게 누구야? 번개멍 아니야? 똑딱이도 없고 아,
2: 네.
1: 별별 박사님 오 우리까지
3: 어서 멋지죠. 와하 우주 탐험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4: 오 본 도습 먹고 파티하기 딱 좋다. 아주 좋아.
1: 정말 멋지네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3: 파티 파티
1: 파티 파티 파티 멀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겨 즐겨 춤춰 파티 파티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아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5: 좋아요.
1: 좋아요. 자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5: 선물.
1: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파티 파티 뾰로롱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좋았어. 그럼 첫 번째 선물 하나 둘 셋 파티 파티 뾰로롱. 와
6: 최고 최고 최고.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물도 갑니다. 자 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5: 파티 파티 뾰로롱.
1: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파티에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후 촛불도 불 수 있고 먹으면 달콤한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엄마 너무너무 똑똑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5: 파티 파티
1: 뾰로롱.
0: 최고 파티별 최고의 케이크 대령이요.
1: 멋지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주 탐험대가 촛불을 후 하고 꺼주세요.
2: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 꺼요.
1: 하나
2: 하나
1: 둘 정렬.
7: 깜짝이야. 느껴진다. 신호가 느껴진다. 모두
2: 신호?
7: 어디지?
1: 어디지?
7: 분명히
1: 여기서 파티별에 떨어진 별똥별?
7: 별똥별?
1: 빨리 가서 봐야겠어. 별별 박사님
2: 박사님
1: 이걸 풀어야 하는데.
2: 에이 모르겠다.
1: 뚝딱아 혼자.
5: 야 이거 다 알아야지.
1: 아, 너 혼자만 끄냐, 뭐?
2: 에이, 아니, 뭐, 빨리 끄고 싶어서 그랬지, 뭐.
5: 아이, 나도 끄고 싶었단 말이야, 뭐.
2: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5: 그래도 이거 다 끄면 어떻게 다 같이 끄는 건데.
2: 그만.
1: 아,
2: 촛불은 다시 켜면 되지.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다시 촛불을 켜줄 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5: 파티 파티 뾰로로로
1: 켜졌다.
5: 켜졌다.
1: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2: 그래.
0: 네.
2: 네네.
5: 자 그럼 하나
1: 둘
5: 셋.
2: 나 이거 좋아한단
1: 버렸네. 아, 친구들이 없는데 어떻게 파티를 났나? 아, 그럼 우린 친구들 오면 다시 와야겠다. 걔 또 더 멋있게 만들었어. 가자, 신아. 파티 파티 뚜루루 준비 캐릭터. 아유, 아주 더 멋있게 만들어. 이게 가자.
2: 파티 한 대 놓고 파티. 아, 참. 뭐야, 치. 좋아, 파티.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치. 파티. 나 혼자 하면 되지. 파티.
8: 뭘까, 파티 선물?
2: 그래. 파티라면 역시, 풍선이지.
8: 풍선이죠, 풍선. 파티.
2: 아, 참. 왜 신나지 않지? 마음이 이상해.

아깐 다 같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친구들이 없어서야! 얼른 친구들을 찾아와야겠어! 뚝딱이 나빴어! 내가 촛불 끄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 달쏭 퀴즈.
1: 어? 참 다 어디 간 거야?
0: 우리 뚝딱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1: 아빠, 케이크 촛불을 나 혼자 훅 꺼버려서 친구들이 화가 나서 가버렸거든요.
0: 아유, 그랬구나. 그럼 아빠랑 같이 찾아볼까?
1: 네.
0: 그래, 그래. 가만, 가만. 어디에 있을까, 어디지? 친구들이?
1: 어디에
0: 있을까? 어? 어? 어? 저기에 있다! 어? 모자가 보이는데?
1: 모자?
0: 잠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1: 어? 알록달록한 풍선 모자!
0: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 요!
1: 어? 루리하고?
0: 루리? 아, 루리가 맞을까? 힘차게 외쳐오세요!
1: 루리야!
2: 루리 여기 있지!
1: 루리다! 루리야! 루리야!
0: 자자자자자! 뚝딱아, 또 찾아볼까?
1: 아, 맞아, 맞아!
0: 아, 자, 어디에 있을까? 오? 어? 저기,
1: 어디? 어? 어디, 어디?
0: 저, 뚝딱아! 저기 있다! 어? 저기 모자, 모자가 보이는데? 자, 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1: 어? 모자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생겼어요.
0: 자,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요? 번개멍. 자, 어? 맞을까요? 힘차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번개멍.
0: 우와.
1: 내가 미안했어. 사과할게.
2: 그래, 번개멍. 아이, 이제 마음 풀어.
3: 그럼 이제 뭐든지 같이 하는 거야, 뭐?
1: 알았어. 꼭꼭 약속. 자, 약속 도장 꾹.
0: 그래, 그래. 사이좋게 행복한 파티 하렴.
3: 네.
0: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달쏭 퀴즈

0: 아니, 안녕.
1: 안녕.
0: 잠깐만,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지. 어? 우주 탐험대가 행복한 건 절대 못 참아. 파티를 망치자.
1: 근데 어떻게 망치지?
0: 가시별 대장님이 알려주실 거야.

0: 보이세요?
1: 숨어!
0: 숨어, 숨어! 자, 지금부터 행복한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2: 야, 야, 야. 야, 우리 같이 촛불 끄자.
0: 그래, 그래.
2: 하나, 둘.
3: 뚝딱이 넣었어?
0: 뚝딱아.
2: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안 버렸어.
3: 그럼 아니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아우, 정말 누구게 누구야? 우리 지렁.
0: 앉아, 앉아, 앉아.
4: 아니.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1: 내가 이 파티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줄게.
4: 아, 진짜? 아,
5: 번개맨이 간다!
0: 번개맨이다! 번개맨! 번개맨!
5: 아차, 아차차! 누리를 풀어주지 못해?
4: 안 돼! 절대 안 돼!
0: 번개맨!
4: 안 돼! 아, 아, 야!
5: 야, 여기 잠시만 기다려.
0: 네.
5: 아차, 아차, 차. 그거 이리네.
4: 안 돼! 안 돼!
5: 이리네.
4: 아차, 차, 지금이야! 빨리 크게 불어!
1: 알았어!
4: 야, 아니, 가만히 있다!
5: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각오해라. 즐거운 파티를 망치는 시별 나팔은 사줘라.
4: 안돼.
5: 번개
4: 어떡해.
1: 괜찮아.
5: 아차, 아차차.
1: 좋아, 이럴게.
4: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거야!
6: 안녕히 계세요.
5: 몇?
0: 번개맨이 악당들을 물리쳤다!
7: 역시 번개맨, 정말 고마워요.

0: 잠깐만. 그런데 저, 누구 한 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 어? 어? 누가 없지? 아! 맞다! 별별 박사님! 아!
2: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별별 박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모두 힘차게 하나, 둘, 셋! 별별 박사님!

0: 역시 개똥배 최고.
1: 자, 갑니다. 가요. 크다 크다 정말 크다. 파티별 최고에서 가장 큰 케이크 등장이요.
2: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파티를 시작해보면 되겠네요.
3: 좋아.
4: 아, 잠깐 번개멍, 우리 같이 촛불 끌까?
5: 좋아.
4: 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촛불을 꺼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고 부는 거예요.
5: 하나,
4: 둘, 셋!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0: 맞아. 그게 바로 너희들이 찾은 두 번째 소중한 가치이지.
1: 아,

0: 친구들 마음속에 행복이 쏙 하고 들어왔나요?
1: 네!
0: 좋아요. 그럼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씩씩하게 펑쳐줘! 함께해요!
1: 예! 좋아요!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에이스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6: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7: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8: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9: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로로 코딩 커트 딱. 마우스로 하는 글이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4: 소방구조대가 페트와 자동차 구조센터에 가고 있어요.
3: 자동차 구조센터는 어떤 곳일까?
5: 나도 궁금해. 분명
6: 별거 없겠지. 우리 센터가 더 멋질걸.
7: 당연하지.
6: 자동차 구조대라고?
8: 소개할게. 앞으로 같이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9: 내 이름은 칸. 난 리키.
6: 난 레키야.
9: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안심해.
10: 특히 자동차 구조는 우리가 전문이야.
6: 언제든 맡겨가죠.
7: 우리도 소개를.
9: 네가 제시지? 페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6: 그렇구나.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5: 어? 저기인가 봐. 우와, 멋지다.
6: 역시 별거 없구만. 우리 센터에 비하면 평범하네.
11: 어, 얘들아. 모두 모여 있었구나.
6: 바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건데?
10: 딱히 바빠 보이진 않는데.
11: 자, 자. 너희는 앞으로 구조 활동을 함께 하게 될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9: 그럼 함께 센터를 둘러볼까요?
11: 좋아. 부탁할게.
5: 우와, 신난다.
6: 자동차 구조대
5: 출동 준비 완료.
10: 난 이쪽으로 나왔지롱.
9: 출동 게이트는 1층과 2층에 있어.